일요일 한동준의 FM 팝스 첫 곡은 컬처 클럽의 Come on, Chameleon이었습니다. 보이죠?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센세이션을 했습니다. 와, 남자가 말이죠. 여자 화장을 하고 나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좀 이상해. 지금은 뭐 평소에 남자들이 화장도 많이 합니다만은. 하여튼 Come on, Chameleon 컬처 클럽의 노래로 FM 팝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립니다. 음악 많이 보내드리고요. 말은 가능하면 줄이면서 음악의 향연 속으로, 음악의 축제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리타 콜리지의 Higher and Higher, 그리고 이어서 아바의 Honey Honey, 그리고 필 콜린스의 Two Hearts까지 세 곡이었습니다. Higher and Higher는 퍼플 오드리님이 신청하셨고요. Honey Honey, 지리사님이 신청을 해주셨고요. 노스텔지아님이 Two Hearts, 필 콜린스의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Kenny Loggins의 For the First Time, 이진훈 씨가 신청을 해주셨고요. 이어서 엘비스 코스텔로의 She 7673번으로 요즘 고생이 많은 아내를 위해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She 아내가 듣고 계시겠죠? She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Karen N의 Not Going Anywhere 이 노래는 욜로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세 곡이어서 듣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룬5의 This Love 그리고 춤바완바의 노래였죠. 텁썸핑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나베르토 님이 아 한동준 씨 정감 있는 구수한 목소리로 지금 진행하는 거 잘 듣고 있습니다. 마룬5의 This Love 듣고 싶은데 틀어주실 거죠? 그러셨습니다. 오늘 같은 날 듣기 좋다고 그러셨어요. 네 보내드렸습니다. 제니 천사님이 텁썸핑 춤바완바의 노래 신청을 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이쁜이 님이 아 매일 듣는 방송인데 오늘은 채팅방 껴들어 봅니다. 오늘은 유난히 음악이 좋네요. 기분이가 마구 좋습니다. 멋진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1502번으로 우리 부부는 청주에서 참외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은 베트남 아줌마들하고 같이 비닐하우스에서 포장 작업하고 있습니다. 팝송 듣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셨습니다. 네. 베트남 아주머니들도 이 팝송 다 좋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기회네요. 팝송 프로그램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가즈보의 I Like Chopin 그리고 퀸의 Radio Gaga 이렇게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I Like Chopin 이 노래는 코스모스님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아내가 여기 선곡 맛집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맞죠? 예, 좋은 노래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잖아요. 예. 퀸의 Radio Gaga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애틀란틱 스타의 Always 신청하신 분 0368번으로 우리 애인이 좋아했던 애틀란틱 스타의 Always 신청합니다. 예. 애인이 좋아하셨어요? 예, Always 보내드립니다.

위켄드 스페셜로 보내드린 한동준의 FM 팝스.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4098번으로 동생과 의견 차이로 싸우고 집에 가는 중이에요. 언니인 제가 좀 참았으면 될 일을 못 참고 말다툼으로 매듭 짓고 왔어요. 동준님, 화해할 수 있는 음악이 있을까요? 글쎄요, 이 음악이 화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노래, 감미로운 노래 들으시면서 서로 좋은 말로 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98번으로 신청하신 곡 에어 서플라이의 Without You 보내드리면서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노트.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1: 네.
2: 아주 해플리 잘 지냈습니다.
0: 아, 해플리.
3: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0: 아,
3: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했습니다.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0: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3: 아, 잘해야죠.
2: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0: 아, 정말요?
2: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져서 깜짝 놀랐다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0: 아유,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3: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0: 네네.
3: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어머 선생님,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0: 네.
3: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0: 네.
3: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 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2: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는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0: 네.
2: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0: 네.
2: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아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0: 네.
2: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1: 저는 이제 해외 계신
0: 네.
1: 또 이제 동포 오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0: 네.
1: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데
0: 네.
1: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0: 진짜 좋다.
3: 맞아요.
0: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 아멘.
0: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3: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0: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1: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복음화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낳아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우리가 왜 주일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네.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3: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의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0: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2: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 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 일이 없어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도끼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3: 네, 맞아요.
2: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 돼. 나달라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3: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 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은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2: 그렇죠.
3: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0: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2: 별 문제 없을 거예요.
0: 아, 진짜?
2: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만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3: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2: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0: 너무
2: 정이 모아지고.
3: 그래서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2: 그렇죠.
3: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0: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2: 그럴 수 있는데
0: 네.
2: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0: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1: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0: 네.
1: 예,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네. 예,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네.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봉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0: 네.
1: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2: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0: 드셔야죠.
2: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또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도 야간 자율 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너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0: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2: 엄마 눈치를 잘 봐야죠.
0: 네.
2: 이렇게.
0: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3: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밥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0: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어머니가. 이제 핸드폰
2: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갔을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0: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2: 저를 부모로 좀 입양하셔야
0: 돼요.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청양버섯을 6kg에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계속 앉아 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황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비계를 사가지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2: 비계냐 버섯이냐
0: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3: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2: 오, 진짜요?
1: 아니요 뭐
3: 대학교 보내세요? 대학교.
1: 아, 이제 대학을 보내서.
3: 대학교 보내게
0: 대학을 보내게
1: 그런 거예요? 어, 핸드폰 경우 제가 내는데요?
2: 그러니까 독립 아니에요.
1: 독립 아니죠.
2: 아, 저희 아들도 네. 대학을 가서 따로 사는데 독립 안 됩니다.
0: 아, 아니에요.
3: 독립 아니구나. 네.
2: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아,
0: 진짜.
3: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네.
0: 계좌.
3: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경우 목사님 내시고.
0: 이제 고시입니다. 어,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아,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2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났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이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0: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2: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그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나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시큰둥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지기 날리는 것과 비슷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달고 다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엄마죠.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 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 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그래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니네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에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4: 뽁으로
1: 가면 뽁뽁뽁 이거.
4: 뽁국이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일이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확 나잖아요.
2: 네.
1: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에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4: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 해도 없대요.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진짜.
4: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근데 저는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인데
1: 진짜?
2: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아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버섯을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네.
2: 그렇군요.
3: 하지만 약재치가 있습니다.
2: 네.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예,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또 엄마와 딸 같은 그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아주 좋은 사랑의 악요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4: 그러니까 네,
1: 상황 버섯 해요.
2: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죠.
4: 많이 싸네.
2: 진짜 비싸요.
1: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네.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아,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2: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4: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4: 그렇죠. 네. 상황을 봐야 돼요.
2: 라임의 환경.
4: 라임의 환경.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버섯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4: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아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매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4: 해봤죠.
1: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네.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0: 이게 심히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믿습니다.
1: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2: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1: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요.
2: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1: 혹시 목사님이
0: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1: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3: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1: 네, 청진기.
2: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네. 이제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1: 네네.
2: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레몬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네.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1: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2: 민망하네요.
3: 네. 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1: 네.
3: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1: 아, 청바지.
3: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1: 네네네. 네.
3: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러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0: 지금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청바지
3: 그러니까요.
2: 민망합니다.
3: 청바지는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1: 네.
3: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1: 그렇죠.
3: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1: 네.
3: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고 굉장히 그 전에 신앙인으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0: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1: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0: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2: 네,
0: 네 편안하게
3: 책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2: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1: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 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2: 네.
1: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2: 네.

0: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1: 아, 준비하셨군요. 네. 네.
0: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네. 네. 올해 주제는 미라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이라서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이라서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네.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잘 해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0: 네.
2: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0: 아멘. 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0: 네.
3: 네.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0: 네.
3: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네, 그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0: 그쵸.
3: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네,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아멘.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끝까지 주님 손잡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삶 되시길 바랄게요.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한다면 주저 말고 노크해주세요.
3: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1: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위로가 함께하는 이곳은 노크
1: 토크.
0: 다음주에 만나요.
2: 안녕.
4: 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중년기에 도달했을 때 상황과 타이밍만 되면 다 외도를 할 수 있다.
2: 저에게는 귀여운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0: 맞다,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5: 활동 만져봐. 뒤꿈치 엄청나지 않아?
2: 그냥 새 팔이야, 새.
4: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2: 네.
4: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그니까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못나고 흠집난 사과만 두세 강줄이 담아놓고 그 사과만큼이나 못난 아낙네는 난전에 앉아있다. 지나가던 못난 지게꾼은 잠시 머뭇거리다 주머니 속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낸다. 파는 장사치도 팔리는 사과도 사는 손님도 모두 똑같이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네, 오늘 첫 곡은 탐슨 스퀘어의 I Got You 듣고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인생의 명작. 저는 김화준입니다. 자, 오늘 오프닝 멘트는 명작이 사랑하는 시인이죠. 조향미 시인의 못난 사과. 이 시를 갑자기 생각났어요. 기분이 제가 참 못나 보이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이런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마음 부자라 그러죠. 저 그런 것 같아요. 어떤 풍경을 보고 아주 다채로운 상상을 할수 있는 사람, 어떤 음식을 보고 아주 풍부한 해석을 할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떤 글을 읽고 또 수없이 많은 다양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연결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어떤 책을 읽는 장점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의 장점이기도 하고, 사려 깊다. 그리고, 하나의 사물을 그 다음 사건과 경험에 연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참, 뭔가 박학하다는 것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냥 아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가 아니라 이 못난 나 자신을 시와 연결해서 또 조영미 시인의 좋은 글을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 못난 사가 모두가 똑같이 다 못나서 실은 아무도 못나지 않았다. 우리는 모두 못났죠. 그리고 또 우린 잘나기도 했죠. 꼬기꼬기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고 못난 아낙네는 흠집 난 사과를 광주리에 담아놓고 사과도 손님도 그리고 파는 아낙네도 모두가 못나서 사실 아무도 못나지 않은 게 되죠? 자, 못난 사람들끼리 모인 못난 못난이의 향연. 오늘 내 인생의 명작, 못난 사과와 함께 힘차게 문을 열어봤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잘 알려져 있는 작가죠. 심리학자이기도 하고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입니다. 1944년 아우슈비츠 수용소 굶주림, 추위, 질병, 폭력 매일같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소 가스실로 끌려가거나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어쨌든 생존 확률은 아주 희박했고 그 안에 빅터 프랭클이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책에 의하면 논문을 완성해야 된다는 사명감이었습니다. 물론 와이프를 보고 싶은 그 의지도 굉장히 강했고요. 그는 수용소에서 한 가지 질문에 사로잡혔는데요. 같은 조건에서 어떤 사람은 살아남고 어떤 사람은 죽는가? 누구는 살고자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누구는 인생을 포기하는가?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가? 체력일까? 건강한 남자가 먼저 무너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끝까지 살아남은 경우도 많았고요. 프랭클은 관찰합니다. 그 결과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에게는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깥에서 기다리는 가족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무리해야 될 일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밝혀야 될 진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자 프랭클은 본인이 쓰다가 마른 다시 써야 할 원고를 생각을 했습니다. 수용소에 끌려오면서 압수당한 평생 자신의 존재 이유, 평생토록 본인이 한 연구가 담긴 그 원고, 그걸 생각하면 그는 반드시 살아서 이 지옥을 나가 원고를 마감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포기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들은 일어나서 담배를 핍니다. 수용소에서 담배는 화폐였습니다. 식량과 교환할 수 있는 화폐죠. 담배를 핀다는 건 화폐를 태운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미래를 포기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 곧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는 있어도 마지막 한 가지 자유. 그러니까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는 남는다고. 그리고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 삶이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 사람은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와 죽는 자의 차이, 그것은 체력이 아니라 바로 의미였습니다.

프로이트는 인간의 근본 동기를 쾌락에 대한 의지라고 봤습니다.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한다. 이렇게 말이죠. 심리학자 아들러는 권력에 대한 의지라고 봤죠.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해지려 한다. 프랭클은 둘 다 부분적 진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의미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그 고통이 의미가 있다는 조건하에서 본문 내용입니다. 이게 의미에 대한 의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용소 경험이 이를 증명을 했는데요.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가진 사람은 버텼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쾌락은커녕 생존도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의미 그 한 가지가 인간을 살렸습니다. 프랭클은 또 니체의 말을 인용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쾌락은 의미의 부산물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면 쾌락은 따라오죠. 근데 쾌락 자체만을 직접 추구하면 그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죠. 현대인들은 병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자는 실존적 공허라고 불렀는데요. 이 본문 내용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어떤 본능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고 어떤 전통도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해주지 않는다. 때로는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모른다. 우리 이 전통사회에서 의미는 주어졌죠. 종교, 공동체, 문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 조금 다르죠. 종교의 권위는 약해졌고요. 공동체의 바운드 되는 것도 거의 해체 수준에 다다랐습니다. 혼자 1인 가구가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리고 차례를 지내는 집이 지금은 정말로 귀합니다. 전통은 구속으로까지 여겨질 정도죠. 자유는 얻었지만, 편리함은 얻었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공동체에서, 종교에서, 문화에서 의미를, 삶의 구속력을 찾았는데 지금은 스스로 그 의미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제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공허합니다. 프랭클은 저자는 실존적 공허가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표현과 결과로 나타난다고 설명을 합니다. 곤태롭고 아무것도 재미가 없습니다. 공허합니다. 뭔가 빠진 느낌이 들죠? 무의미합니다. 의미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소용이야? 우울감?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아, 그냥 누워만 있을래. 중독이 그 빈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공허를 채우려는 시도, 알코올, 약물, 도박, 쇼핑, 스마트폰. 극단적인 경우 자살 충동까지 일어납니다. 공허함이 인간에게 주는 이 다양한 효과는 전부 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가진 것을 다 종합해보면 내가 살아야 할 무언가가 없다라는 의미로 귀결됩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막연히 공허함이나 곤태로움을 느낀다면 실존적인 공허일 수가 있습니다. 내 삶에 의미가 있는가 이렇게 자문해 봤을 때 명확한 답을 못 찾겠다면 그게 공허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바쁨으로 공허함을 채우지 말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쁨은 공허를 잠시 가릴 뿐 해결책이 될수 없습니다. 저자는 의미를 찾는 세 가지 길을 명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목만 먼저 말씀드리면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창조, 경험, 태도 이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적 가치. 본문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창조적 가치는 그가 자신의 창조물을 통해 세상에 기여한 것으로 실현된다. 무언가 만들거나 행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거죠. 뭐 일이나 작품이나 이 저자 같은 경우에는 논문이었고요. 뭐 업적, 세상에 무언가를 기여하는 것, 빵을 굽든 책을 쓰든 뭐 코드를 짜든 뭐 아이를 키우는 것도 큰 의미가 있을 테고요. 자신의 행위를 통해 세상에 흔적을 남기는 거죠. 이게 첫 번째입니다. 창조적 가치. 두 번째는 경험적 가치입니다. 무언가 경험함으로써 의미를 찾는 건데요. 아름다움, 진리, 사랑,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주고받는 것, 음악을 듣거나 만들거나 자연을 보고 깨닫고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과 그 존재의 순간을 경험하는 것, 충만되게. 이런 것이죠.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아내를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는 살아야 한 이유가 참 많았어요. 논문도 완성해야 되고 살아서, 그리고 아내를 반드시 만나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사랑, 그녀와의 내면적 대화가 저자를 살렸죠. 끝으로 태도적인 가치인데요. 아까 나왔듯이 피할 수 없는 고통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이 저자의 가장 독창적인 통찰인 것 같아요. 창조도 불가능하고 경험도 불가능하고 모든 걸 뺏겼을 때 그래도 남는 게 있다라고 했죠. 이 저자가 본문에 적은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다. 단한 가지만 빼고 그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수용소에서 저자는 목격을 합니다.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품위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합니다. 가진 걸 나눴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인간다웠습니다. 반면 많은 사람들이 야수가 됐습니다. 동료의 빵을 훔치고 살기 위해 무엇이든 했습니다. 환경은 같았죠. 차이는 그 태도에 있었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에서 의미가 탄생하는 것이죠. 저도, 긴 시간 군대에 있었습니다. 4년 8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군대 얘기를 거의 안 했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해본 기억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에게는 죽음의 수용소였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 생활이. 저는 이제 지금 많은 논란을 겪고 있는 특전사를 갔습니다. 20대 초반에, 객기로, 객기로, 거의 99% 객기로 갔습니다. 가서, 되게 힘든 훈련을 많이 겪으면서 인간의 가장 밑바닥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정말 야수같이 변한 사람들도 보았고, 또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품이 있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고통에 포기를 하는 대부분의 동료들을 보았고, 그 고통에도 포기하지 않았던 동료들도 보았습니다. 저자가 한 이야기가 정말로 맞아떨어지는 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몸이 건강하고 신체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의미를 계속 찾았던 사람, 내가 살아나가야 하는 이유가 있었던 사람이 결국에는 생존했다라고 저자는 말을 했는데, 제가 있었던 그 특전사 시절에서도 그랬습니다. 그 힘든 순간 계속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야외로 훈련을 나가면 뭐 보통은 1주, 2주 이렇게 훈련을 받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2개월, 3개월 이렇게 산 속에서만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뭐 진짜 야생이었죠. 아무것도 없는 산 속에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 이제 땅을 파고 그 안에서 여러 명이서 살아야 했었는데, 그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품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을 위로하기도 하고 자기가 가진 걸 나누기도 하고, 이 계급과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같이 상생을 실천했던 그런 군인이 있었던 반면, 어떤 사람들은 야수가 됐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그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사람은 내가 살아야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이 프랭클 저자가 말을 했다시피, 인간에게서 모든 걸 빼앗을 수 있었지만 단 한 가지는 빼앗을 수가 없었다. 인간의 마지막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통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 그것만은 뺏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 고통의 의미는 이 빅터 프랭클의 가장 강력하고 도발적인 주장입니다. 고통에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건 고통을 미화하는 게 아니라

이 남자는 아내가 2년 전에 죽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요. 만약 당신이 먼저 죽고 부인이 살아있다면 지금 어땠을까요? 환자는 답합니다. 끔찍했을 겁니다. 아내가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의사는 또 말하죠. 선생님이 아내의 고통을 대신 지금 겪고 계신 겁니다. 부인은 그 고통을 당신이 살고 부인이 떠남으로써 살아서 맞이할 고통을 면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죽어 있고 남성은 여전히 혼자입니다. 하지만 이제 의미가 생겼죠. 고통에 목적이 생긴 겁니다. 나는 아내 대신 이 슬픔을 감당하고 있다. 본문에 나온 내용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고통은 의미와 목적, 희생의 성격을 띠는 순간, 그 순간, 고통이기를 멈춘다.

네, 여러분은 지금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명작은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지는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입니다. 자,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은 지금 좋은 책이 좋은 사람을 만든다. 김아준의 내 인생의 명작을 듣고 계십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삶의 의미는 뭐지? 저자는 이 질문을 뒤집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고 말이죠. 이 본문 내용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물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질문을 받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삶이 매일매일,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올바른 행위로 그것에 대답을 해야 한다. 네, 삶의 의미는 뭐지? 이런 추상적이고 참 뭐랄까요?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뭘 요구하는 건가?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또 뭔가 답을 요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뭘 하겠느냐고, 어떻게 반응하겠느냐고, 추상적인, 철학적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응답. 저자는 이걸 수용소에서 깨달았는데요. 모든 걸 빼앗긴 상황에서 삶에 뭘 기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무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삶이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반대로 이 질문은 본인에게 유효했다고 합니다. 동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나눌 수 있었고, 존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의미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답이 곧 우리, 나의 의미가 될 겁니다.

0: Like a in suppers on the stove, suppers in the jug.
1: I don't have it.
2: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결혼을 아직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자식을 낳게 되면 그리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목적 그리고 지금 당장으로는 책을 쓰고 싶은데 꽤 많은 이제 자료도 모아놨지만 게을러서 아직 구체적인 실천을 못하고 있는 이제 방송 라디오 또 이렇게 그 오프닝 멘트와 관련된 건데요. 그 책을 아직 출간을 못하고 있던 것 그 다음에 영어 관련된 그 정케 잉글리시 아침 영어 편집본 뭐 이런 책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펼쳐놓기만 하고 아직 출간을 못했다는 것 여기에 제가 의미를 많이 부여 했지만 실천을 못해서 꼭 하고 싶다는 바람 매년 저의 목표이기도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만들고 싶다라는 그 바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가족을 만드는 것, 책을 출간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가 있는 책을 조금 더 조리 있고 잘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는 것. 이 순간 삶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하루에 상당 시간을 생업을 하면서 보내죠.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면 그래서 삶의 상당 부분이 무의미해집니다. 프랭클은 일 자체가 의미를 주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일에 대한 태도가 의미를 만들죠. 같은 일을 해도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는데요. 벽돌공 3명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하십니까? 첫 번째 벽돌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두 번째 벽돌공이 답합니다. 저는 튼튼하게 담을 만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벽돌공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같은 행위죠. 하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세 번째 벽돌공은 자신의 일을 더큰 목적과 연결을 했습니다. 그에게 벽돌 쌓기는 성당, 그러니까 건축의 일부입니다. 그 성당에서 사람들은 기도를 하게 되죠. 위안을 얻을 겁니다. 저자는 이 자기 초월, 그것을 강조하는데요. 이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인간 존재의 이러한 자기초월을 살아내는 한에서만 진정으로 인간이 되거나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자신의 자아 실현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가 아니라 자기를 잊고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간과하고 바깥을 향함으로써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우리가 일에서 의미를 찾으려면 그 일과 그 자기 밖에 무엇과 연결이 되는지 봐야 되겠죠. 누구에게,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에 내이 일이 기여하는가? 그리고 좀더큰 그림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나왔던 글이 이런 게 있었어요. 청소부에게 아저씨, 무엇을 하고 있나요? 이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했어요. 그때 그 청소부가 나는 길을 청소하고 있단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상의 한 부분을 깨끗하게 치우고 있는 중이야. 이런 그 성자가 된 청소부인가요? 네, 아주 오래된 책인데 갑자기 떠오르는 부분이었습니다. 의미를 찾는 것, 일에서의 의미, 벽돌공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서 삶이 어떻게 기여하는지 알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였던 것 같습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네, 김창완의 곡을 아이유가 부르고 마지막에 김창완 씨가 독백을 넣었죠. 너의 의미. 오늘 주제와 잘 맞닿아 있는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습니다. 너는 너의 그 한마디 말도 그 웃음도 나에겐 커다란 의미. 네,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에 관한 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창완 씨의 너의 의미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김어준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주제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라는 책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우울증 환자에게 저자가 아주 도발적으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불행한데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이 도발적인 질문은 의도가 있습니다. 환자의 답에서 살아야 할 이유를 본인이 찾게 되는 것이죠. 보통 이런 답이 많았다는데요. 죽고 싶죠. 그런데 나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들 때문에요. 죽고 싶죠. 그런데 내가 먼저 떠나면 슬퍼할 부모님 때문에요. 자, 그게 무엇이든 그것이 그 사람의 의미가 됩니다. 그 의미를 강화하고 확장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치료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자는 또 죽음의 의미에 대한 긴 글을 적었는데요. 제가 요약을 좀 해보자면 저자는 죽음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의미의 원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원히 산다면 오늘 할 필요가 없겠죠. 영원히 살 건데 굳이 오늘 이 행위를 할 이유가 없겠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영원한 젊음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영원히 젊고 영원히 산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겠죠. 내 젊음은 곧 늙음으로 변하고 내 삶은 곧 죽음으로 변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무기한 미룰 수 있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겠죠. 하지만 죽는다면 오늘이 소중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한 번뿐이기 때문이죠. 죽음이 삶을 유한하게 만들고 이 제한된 것이 나를 오늘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저자의 그 시간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는 과거를 지나간 것이라고 하고 미래를 다가오는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또 현재만 실재하고 과거는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안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빅터 프랭클 박사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과거야말로 가장 안전하다고요. 과거에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이 저장된다고. 우리가 경험한 기쁨, 사랑, 업적, 관계,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의 과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죽음 앞에서 위안이 됩니다. 지금 우리 삶이 끝나도 내가 행했던 모든 의미는 과거에 영원히 기록되고 남아있기 때문이죠.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당신이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게 만드는 의미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1년 후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하겠는가? 이러한 질문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할 수 있게 교통정리를 해준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지막 자유, 빅터 프랭클의 의미 생성술. 저자는 말합니다. 삶은 결코 본질적으로 무의미하지 않다고. 어떤 조건에서도 삶의 의미는 발견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찾아오면 기억을 해보십시오. 고통을 피할 수 없어도 고통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요. 그 선택이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유입니다.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의미가 무엇일까요? 없다면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의미를 찾았다면 그것을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에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북클럽 회원분들이랑 웰빙 캠프라는 것을 가서 그 영화를 이제 틀어드렸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그 감동이 전해졌을지는 모르겠어요. 조금 이제 러닝 타임 길다 보니까. 근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그 자기 자식을 잃었어요. 어떤 사고로. 그 어머니는 조난 구조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로 자기 가족을 잃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을 스스로 놓으려고 합니다. 의미가 없었기 때문이죠. 살아갈 의미를 못 느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가 삶을 놔버리려고 하는 그때 이제 재난 전문가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산에서 그 조난당한 사람을 구조하는 게 그 여자분의 직업이었어요. 근데 내 삶을 마무리하자 그랬을 시기에 이제 산 입구 중턱에 차가 한 대가 있고 발자국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폭설주의보 이런 게 이제 발령돼서 그러니까 산을 등산 금지령이 발효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여자는 죽기 전에 한 사람을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발자국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위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쳐 업고 내려옵니다. 근데 내려오다가 뭐 추위와 뭐 계곡을 만나서 몸이 얼고 뭐 살이 얼고 막 굉장히 우유곡절이 많아요. 그래서 가까스로 이렇게 데려오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벼랑 낭떠러지에서 스스로 몸을 던집니다. 또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그 남자를 또 그 여자

그 여자도 그 남자를 살리고 자살을 하지 않았어요.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신을 구조해준 여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죽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니까 남자가 이렇게 또 대답을 합니다.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저를 왜 그토록 살리려고 하셨나요?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합니다. 저도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목숨은 살리고 떠나자라는 생각이 내 삶의 의미를 그 순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은 죽고 싶었는데 어떻게 지금 살아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남자가 그러게요. 제가 아직 살아있네요. 제가 살아야 될 의미가 있을까요? 마지막 대사가 나옵니다. 의미 있죠. 삶의 의미 있죠. 당신은 여기서부터 제 기억입니다. 저렇게 맑게 갠 하늘의 아름다움도 볼 수 있고요. 아름답게 핀 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비 오는 날의 창밖의 풍경도 의미가 있고요. 파릇파릇 돋아나는 새싹을 보면서 의미를 찾을 수도 있죠. 세상은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의미를 찾으면 그 의미가 보일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루를 살게 돼요. 전반적인 그 시놉시스를 읽은 게 아니라서 대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를 찾는 자는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의 책 의미 치료라는 이 책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의미가 이 지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이유가 되기도 했죠. 네, 여러분은 지금 김하준의 내 인생의 명작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는 빅터 프랭클의 의미 치료였습니다. 인간은 고통도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슬픔도 의미가 있으면 견딥니다. 지옥에서도 살아나올 수가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의미,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금 진중하고 깊고 광범위하지만 오늘 토요일 밤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합니다.

0: said forever, now I drive alone past your street.
1: 네, 내 인생의 명작은 다음 주 토요일 밤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책과 좋은 음악의 만남, 김하전의 내 인생의 명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0: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1: 아름다움의 동반자, 키스 그룹에서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 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한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예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잼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잼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갖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래서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대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잼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드는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드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젊었을 때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래서
1: 형은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매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들겨 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 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은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희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대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저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근데
0: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저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저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주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러는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이제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레스트라 그래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갖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7, 8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어느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어서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온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분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 갈 때까지
0: 그쵸.
1: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이제
0: 그렇죠.
1: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기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기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하면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그리고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이제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이면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런 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우리 제니퍼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1: yeah.
2: 이렇게 플래너 같은데 다이어리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좀 적어놓고 지키는 편이었나요?
1: Not when I studied, mm-hmm. but when I started work, I did.
2: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1: no.
2: 일할 때는 빠지면 큰일 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1: 아. 네,
2: 하루에 계획만 한 30분씩 세운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 왜 이렇게 계획만 세웠는지. 자, 오늘 주제가요. 스터디 플래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공부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몇 시에 뭘 하겠다고 적은 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도 기록해 나가는 거.
1: Mm-hmm.
2: 하나의 일지죠, 어떻게 보면.
1: Yeah.
2: 공부의 일지. 자, keeping a personal study planner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고요. 오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손토끼 청취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네.
1: 손토끼.
2: 오늘 주제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세요. 자, 그러면 올려주신 사연 내용은 스터디 플래너에 자기가 공부할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쭉 적어놓고 어떻게 지켜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아, 마지막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쭉 다 써놓고 다 이루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1: I know.
2: 보람도 느껴지고.
1: You really feel that you accomplished something and you feel good about that day.
2: That's right. When you go to bed,
1: nothing went
2: to
1: waste.
2: You feel so good about yourself.
1: Yeah.
2: I think that's a wonderful feeling to have. Okay.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스터디 플래너에 그날 공부할 것들을 이렇게 계획처럼 적어 놓는다예요. 자, 그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자, 구동사가 두 개 나왔죠? Wake up in the morning, 강세 뒤에 줘야 되죠?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학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For that day's study가 아니라 studies, studying보다는 studies, 복수형이 더 좋습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냥 study planner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study plan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계획을 적어놓는다 할 때도 write down my plans 해서 반드시 복수형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이런 then 같은 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then을 밖으로 뽑아서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plan 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n을 문장 안에 넣어서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단지 then은 강세를 줘야 되죠.
1: Mm-hmm.
2: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네, 입지형 낭독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강세 처리 잘하세요.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계획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plan. Okay?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Mm-hmm.
1: So, I jot down the date. Jot down이 J-O-T-L. Jot down means to write down.
2: Mm-hmm.
1: 쓱 적어놓다 그쵸? 라는 말이고요. 자, 날짜를 적어놓고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공부해야 할 것을 씁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Mm-hmm. Order가 순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쭉 약간 순서대로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적어놓는다.
2: 끝에, 문장 끝에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쭉 뭔 말을 하고 In order of importance라고 mm-hmm. 하면 우선순위대로
1: right.
2: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안 중요한 것을 가장 아래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rite down 대신에 jot down 이렇게 쓴 것이 특이하고 강세는 마찬가지로 down 해줘야 됩니다. 갈게요.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그런 다음에 각 공부 항목 옆에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런 식으로.
1: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2: 각각 공부해야 되는 항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I do my utmost. Utmost. U-T-M-O-S-T인데 I do my best와 같은 말이에요.
2: 맞아요.
1: 나의 최선을 다하다.
2: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은 I do my best일 겁니다. 그것도 쓰시고요. 물론 표현 하나만 확장할게요. I do my utmost. 그럼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ithin 전치사는 그 시간 이내죠. 만약에 3시까지 입체형 복습을 오늘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3시가 되기 전까지를 within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죠. Within that time. 자, 한 번만 더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2: 맞아요. 그 다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티크 치거나 형광펜으로 치다거나 아, 이거 다 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자, 구동사 또 나왔네요. Check off an item. 일단은 우리가 체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체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이건 다 했네라고 표시하면서 지울 때 check off라고 그래요. Check off.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쳐놓거나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챙겼으면 하나씩 check off 하는 거예요. Check
1: right.
2: off. Check off. 그렇죠?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우리나라 말에 형광펜은 영어로 highlighter라고 하죠. 자, 펜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요.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표시한다, 칠한다의 의미로 동사는 mark 동사. 그리고 then.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So I record. 여기서는 녹음하다가 아니라 표시하는 거잖아요. 체크를
2: 거죠?
1: 하는 거죠. 기록을 합니다.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Compared to the plan. 내가 계획했던 plan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와, 다 이거, 기록을 한다는 거죠.
2: 참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체형을 내가 만약에 3시까지 다 복습하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 듣고. 그런데 4시까지 끝냈네. 그럼 플러스 60분이 된 거죠. 그런 걸 적어놓음으로써 아, 내가 이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런 특정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옆에 기록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여기서 more하고 less 이런 단어들은 강세를 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2: 자,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요.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Word of encouragement. 이건 뭘까요?
1: 약간 칭찬?
2: 칭찬?
1: Yeah.
2: 그렇죠. 칭찬 한마디면 a word of encouragement가 되겠고 격려의 말을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했다면 words of encouragement 해서 복수 형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Call it a day means to wrap the day up.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You're wrapping it up.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즉 자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자, 그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Call it a day.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한 내 자신아, 잘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신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좋아요.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What does that mean? Make the most of my time?
1: Make the most of my time. 내 시간을 잘 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2: 그렇죠.
1: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쓰는 거죠.
2: 우리말로 말하면 효율적으로.
1: 아,
2: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준다.
1: 음흠.
2: 왜? 계획을 세웠으니까.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때 study planner를 이용함으로써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문장이네요. 오늘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리고 당일에 할 공부를 다 끝마치면 성취감마저 느껴집니다.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우리말에 뭐뭐 감에 해당하는 말 할 때 sense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혹은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둘 다 성취감의 의미고 앞에 동사는 feel 혹은 get 동사를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장 다시요.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네. 자, 히트형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귀티형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의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루틴처럼 스터디 플래너에 넣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짜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오늘 주제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1: 패턴 프랙티스.
2: 자, 입티형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가서 입티형 쳐보세요.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 있습니다. 그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세 가지 표현을 저희가 골라봤는데 첫 번째 표현은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말을 문장에 넣을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영어로
1: In order of importance.
2: 아, 이거 너무 외우고 싶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외울게요.
1: In order of importance.
2: 좋아요. In order of importance. 문장에 넣어볼까요?
1: I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Okay. 공부할 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작성한다. 각 과제를 우선순위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1: You should do each task in order of importance.
2: task 자체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걸 task라고 부르잖아요. Mm-hmm.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구구로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 We listed what we needed to buy in order of importance.
2: 마트 갈 때 뭐 사야 될지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1: Especially if you're going on a trip even.
2: That's right.
1: Yeah.
2: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
1: I know.
2: 그걸 맨 위에 써야 되죠.
1: Uh-huh.
2: 뒤에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구매해야 된 물건 목록을 작성했다. 그 다음에 하루 마감할 때 이거 꼭 써보세요. Call it a day. 잔다는 얘기도 돼요. 잠자리에 들다 이런 식으로.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in my study planner.
2: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study planner 안에 뭔가를 쓴다. I write를 그냥 이렇게 뒤에 목적 없이 쓰셔도 돼요. I write, 그리고 in my study planner.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요. 그만 좀 자고 싶었는데 아이들은 전혀 졸려하지 않았다.
1: I was ready to call it a day, but my kids were wide awake.
2: My kids were awake 하면 깨어있었다는 얘기인데 wide가 붙어서 완전히 깨어 있었다는 얘기죠. 애들은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다. My kids were wide awake. 그죠? My kids were, 현재 시제면 my kids are wide awake. 우리 애들 자려면 아직 모른 것 같아. 그럴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이것도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1: Make the most of one's time.
2: Mm-hmm.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유익하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2: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Okay.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To make the most of your time, you need to plan ahead.
2: You need to plan ahead. 이거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세 가지 표현 연습해서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practice.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3: Oh, this is my notebook

0: Quic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1: Plan 해도 되고 plan out 해도 되고 이건 다 강조의 의미예요. out이 이렇게 붙어서 부동사 될 때는. This is my notebook. 공책인데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매일매일 뭘 공부할지 적어놓는 계획표 같은 공책이에요. 그랬더니
0: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1: Mm-hmm.
0: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1: Stick to the plan. 뜻이요?
0: Stick to the plan.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1: Mm-hmm.
0: 내 계획에 딱 붙어요. 계획을 지키는 거죠.
1: 지킨다는 얘기죠.
0: Yeah.
1: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키면 너무너무 만족감이 들어요.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A sense of satisfaction. 이게 뭐예요? 만족감이 되겠죠?
0: Mm-hmm.
1: Okay.
0: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1: Mm-hmm.
0: I'm sure it must.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1: 상대방한테 추천할 때 여러분 recommend 동사를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 쓰세요, 이런 거. You should give it a try.
0: 혹은 그냥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0: Give it a try.
1: 추천하실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표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지형 교재 다 있으시죠? 18페이지입니다. 5개의 영작 숙제 매일매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 2개 골라드릴게요. 2번, 3번 문장. 여러분이 영작해서 입지형 홈페이지 숙제방에 루틴처럼 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지형 공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일부 책에 실어드리기도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입지형 단행본 책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0: 네, 입지형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1: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0: Bye-bye.
1: Bye, everyone.

0: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이제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그 굉장히 큰 대형 연구과제가 발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과 같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내가 연구 책임자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3차에 가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좀 준비 좀 하고 계시고, 3차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날짜 좀 비워둬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기다리는데, 1차 심사 결과가 탈락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처음 했던 어떤 대형 과제였는데, 기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이거,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아, 이게 내가 지금 처음 대형 과제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짧게 쓴 것 같다.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궁금해서 그 대형 과제 오늘 첫 번째 발표인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당연히 됐지. 그랬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창피하니까 제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려고, 아, 그게 있잖아. 보니까 수도권의 대학에 많이 안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도권의 대학에 있으니까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벗어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빠 좀 놀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이제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아빠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바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너 아빠한테 바보가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놀라갖고 막 이제 울먹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내가 아, 가져오지 말라고 막 어디 아빠한테 바보라 그러냐고 막 그러고.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아니 화 안 나게 생겼냐 나한테 바보라는데. 근데 그 바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발언 같지는 않았어요. 또 짜증이 나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때 알았죠. 아, 내가 숨기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감정,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꺼내놔야 되는데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이 분노 감정이고 잘못하면 그 분노 감정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마음, 뭐 변화, 성장, 회복 과정을 연구하는 상담학자로 살아왔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여러 정신의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감정 두 개를 비교 연구하는 그런 문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거였어요. 그 영어로는 수치심은 shame이라고 하고 뭐 죄책감은 guil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shame and guilt 하면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이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 듯 싶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점은 죄책감의 수치심이나 다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좀 후회하는 감정, 자신을 탓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요.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마주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 중에서 어떤 감정을 더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로 죄책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도 상담을 온 경우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저는 불효자예요. 이런 죄책감. 예. 혹은 가정의 위기를 내가 맞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에게 죄를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죄책감, 그죠? 근데 이 제 상담에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드러내는 이런 죄책감에 비해서 수치심은요, 여간에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미묘한 차이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간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학자는 에릭슨 같아요. 이 학자는 이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이제 발달 이론을 이제 처음으로 주창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요, 청각적 경험이래요. 듣는 경험이래요. 근데 수치심은 시각적 경험이래요. 보여지는 경험이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이제 구두로 야단 맞는 경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후회. 이거는 이제 청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일부러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벌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경험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이불에. 이제 그만 오줌 싸야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줌을 싸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동네 밖에 나가서 창피를 톡톡이 당하라고 이 키를 뒤집어 쓰고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구해오라고 그런 어떤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이걸 또 오줌 쌌구나 이렇게 창피를 경험하고 뭐 소금을 주는 뭐 이런 경험을 보면 이건 너무너무 마을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경험하는 수치심인데 굉장히 시각적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담의 이 첫 번째 만남, 이제 오늘이 첫 만남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온 그런 분들의 시각적인 수치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담자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 눈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근데 첫날부터 눈빛을 잘 못 맞춥니다. 자꾸 딴 데를 쳐다보세요. 왜 그런가 보면 제 눈을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소심한 분 아니야? 좀 내향적 성격이면 좀 눈 잘 못 맞추시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회기 정도 지나고 두 회기가 지나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눈 맞춤이 가능해야 되는데 유난히 눈 맞춤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각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마치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이 전문가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경험을 다 들여다볼 것 같아. 이래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다거나 뭐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유기되는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저 이 말로 야단을 맞고 뭐 회초리를 맞았다라고 하면 주로 내가 그때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돼. 내 두잉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청각적 경험에 그칠 수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피를 주시려고 일부러 옷을 벗겼어요.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벌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은 그저 자신의 행동, 두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인 자체에 대한 아주 혹독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상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어떤 나쁜 감정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상담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담사에게조차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꺼내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나쁜 감정에 등급을 매긴다면 아마 가장 나쁜 등급, 뭐 F등급을 받아야 될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담자 스스로가 이걸 가장 꺼내기 힘든 최악의 감정으로 여기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심이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정말 막 구석에 숨겨서 꺼내지 않아야 되는 아주 나쁜 감정이기만 한 걸까? 저는 이 상담사로서 감정을 그동안 마주해온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수치심이야말로 어쩌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데, 치유하는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좀 새로운 감정 분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저 그냥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부르면 이 감정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하는 어떤 분류법은,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감정을 바깥으로 막 원심력처럼 표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숨어드는, 방향은 어디냐면 자기 존재를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는 외부로 표출되고 하나는 안으로 숨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에서 감정이 상대방에게 뭐 혹은 뭐 상대방이 나에게 외부로 분출되는 원심력 감정은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컨대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뭐 짜증, 화, 분노 이런 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뭐 이런 거죠. 남 탓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존재를 향한 숨어드는 이 구심력 감정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잘못을 탓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심이 아주 대표적인 좀 부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구심력 감정이 다 나쁜 평가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나를 내 존재는 괜찮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들이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짝이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원심력, 구심력을 얘기를 했냐면 이 원심력, 구심력은요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짝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도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의 역동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좀 물리학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원심력이 존재하면 분명히 구심력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고, 원심력보다 오히려 구심력이 먼저 생긴 감정, 먼저 생긴 에너지라는 얘기를 해요. 쥐불놀이를 하잖아요, 쥐불놀이. 근데 이렇게 TV 보면 쥐불놀이를 어린아이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데 저걸 돌린단 말이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걸까?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90력만 내가 가동하면 돌릴 수 있어요. 90력 감정이 먼저 생긴 어쩌면 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내가 숨기기로 마음먹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원심력을 발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막 내가 남 탓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이 짝꿍 90력 감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향한 감정. 어쩌면 자기 존재의 가치나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그런 수치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이 화를 내는 사람이요. 분노 감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대신 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마음 안에는 분명히 원심력 감정뿐만 아니라 90력 감정도 숨어 있을 거야. 그 90력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훨씬 더 그 화내는 사람의 이 감정 전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신청했는데 그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당시 우리나라 이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보도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 중에 또 10명 중에 한 명은 치료받으셔야 된대. 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은 해입니다. 2015년에 신조어가 또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뭐냐면 독방육아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그리고 경력단절, 뭐 경단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2015년에 나왔던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주목과 이 독방육아, 이 경력 단절, 그 2015년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저는 이 분노 감정과 묘하게 연결된 숨어 있는 90력 감정과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독방육아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지나치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아이에게 막 화를 퍼붓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또 후회해요. 아, 내가 이 정도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서 저를 찾아온다라고 할 때 이제 여쭤보겠죠.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 좀 벼락같이 화가 나셨냐라고 하면 묘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가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났대요. 무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애가 2살? 3살? 밖에 안 되는데 무시를 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때 이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90력 감정, 수치심을 살짝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냐면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들은 다 지금 막 경력 개발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한심하게 내가 애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은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치심을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원심력이 생기니까요. 분노가 자꾸 누군가에게는 표출되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90력 감정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치심을 꺼내면 그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관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꺼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런 감정을 느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뭐 기껏 꺼냈더니 뭐 상대방이 야 뭐가 창피하냐고 네가 왜 부끄럽냐고 막 그런 감정 느끼지도 말라 그러면 괜히 꺼냈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심은 숨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뭐,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 낳고, 막, 화가 나는 대부분의 이제, 젊은 엄마 분들은 전부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담실 가서 전문가 만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이 원심력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시면 구심력,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감정, 구심력 감정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차리시면 누군가에게 꺼내놔야 되는데 상담사가 꼭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면 좋을까요? 누구랑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남편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런데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자기 자신도 숨기고 싶은 이 구심력 감정인데 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존재감을 나눈 것 자체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여간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편으로부터 과연 이 감정을 내가 꺼냈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공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제 아내가 화나는 아이에게 화나는 감정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제 구심력 감정 꺼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제가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남편분은 가만 계시라고 닥치고 듣기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에게 이제 크리넥스 한 통 밑에 준비해가지고 혹시 아내가 그 얘기에도 울 수도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휴지 꺼내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뭐 그런 가운데 이런 토를 달지 말라고. 효과는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몰랐어 그랬구나라고 하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상호적인 공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상담 사례는 주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의붓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친부 친모에게도 매를 맞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서 이렇게 상담할 때 거기 뭐 회초리 같은 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혁대로 매를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혁대로 매를 맞은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상담 중에 제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중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혁대로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인간 아닌 것 같더라. 짐승이 된 것 같아. 마치 개돼지가 돼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 여기에 한층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옷을 벗기고요. 매를 때리고요. 그런 자신의 어떤 매맞는 모습을 형제자매에게 보이게 된다든지 친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이때는요. 정말 평생 가슴 한구석에 숨기게 되는 처절한 수치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짐승같이 이 매를 맞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아까 얘기한 시각적 경험. 이게 바로 이제 심한 트라우마 기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전문가들이 이런 어떤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에게 자꾸 자신의 학대 경험을 이야기하도록 했어요. 구두로 진술하도록 했어요. 그걸 이제 소위 장기 노출 치료라고 했습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나한테 얘기해. 그래서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얘기하면 좋아질 거야, 좋아질 거야. 근데요, 그게 안 좋아지더라는 거지. 요즘에는 그래서 이 강조되는 이 수치심에 대한 좀 가장 중요한 치료 방식은 그 감정을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이 내적인 자원을 확보한 후에 그런 다음에 마주하도록 도와야 된다. 무조건 얘기만 한다고 계속 장기적으로 얘기만 한다고 해서 노출만 한다고 해서 그 극심한 수치심의 고통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때로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아요. 심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지지 대상을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가장 안전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을 상담할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내적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축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저는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그 유대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흉악범이나 이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상범들을 언덕 위에서 여러 사람들 보라고 전시하면서 이게 창피를 주는, 보여주는 그런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속옷을 누가 가질래? 막 장난치면서,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옷을 다 벗긴 후에 이 속옷을 기념으로 누가 가질래? 이런 걸 서로 이제 장난치듯이 대화를 나눴던 거죠. 이런 처절한 수치형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낼 때는 지나가는 어떤 그 이미지로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해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나를 살려내는 존재로 내가 내 안에 내적 자원으로 간직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이런 기억이 몸에 남아 있지 않고 재통합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놔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그런 감각적으로 다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대상을 자꾸 상상하고 그걸 내가 내적 자원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하고 억울한 경험을 맞닥뜨려도 자신의 존재의 비통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형의 고통과 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힐링 무비를 보면 힐링 무비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딱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꺼내놓는 감정이 대부분이 불신력 감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어렵사리 꺼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품어줄 때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이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치심의 감정은 무조건 숨어 있어야만 되는 감정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원심력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되니까요. 상대방은 왜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만 우리가 오해받기 십상인데 그럴 때 오히려 구심력 감정을 우리가 더 잘 우리가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용기 있게 누군가와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도 나누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신적 대상 그런 대상을 내 지지 대상으로 내면에 삼고 산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서서히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끝자락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거리에 여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해도 많이 길어져서 아침 6시도 훤하더라고요. 한낮에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않고는 선뜻 집 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계절. 에어컨이 있어도 음식을 하시려 부엌에 계시는 동안은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그런 집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을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6월의 미 동부의 중순. 이번 주일은 Father's Day이기도 하죠.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로 특별한 절기도 화려한 축제도 없는 계절. 신학자인 유진 피터스는 이 계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진지하게 시험받는 계절이다. 기적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래도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바로 그 평범한 시간으로부터 오는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주는 이 도시의 주, God of the City, 예람 월십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민의 세월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도움이 정말 절실했던 순간에 거절당해 본 경험,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데 이렇게 느긋하실 수가 있을까?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직후 깊은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문이 닫혀 있다는 느낌, 빗장이 걸려 있다는 느낌이었다. 침묵,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대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응답 기계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단정짓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실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치료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는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영적 침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시편 기자를 보라.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주목하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찬양의 날개 위에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그분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C.S. 루이스는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낙심한 영혼에게 그것을 선포하라 말했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늘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믿음과 기쁨과 환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평안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샬롬.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아. 자, 우리 같이 한번 함성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2: 네.
1: 무장해제하라.
2: 무장해제.
1: 무장해제하라.
2: 소통의 핵심 무장해제.
1: 무장해제.
2: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온다는 뜻일까요? 소통이 안 되면
1: 고통?
2: 불 진통은 아이 날 때 진통이고 이제 고통 아프다.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 구제와 관련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프다. 아주 네. 새로운 이론이네요. 먹을 게 있는데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1: 그렇죠.
2: 네. 요즘에 최근 들어서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그런 거 아시죠?
1: 네네.
2: 이렇게 구호하시다 보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거래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아예 먹을 게
1: 없어서
2: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저쪽으로 보내주면 그렇게 좋대요.
3: 그렇지.
2: 네.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좀 가봤더니요. 이렇게 커피 같은 색깔의 물을 마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마시는 통도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통인데 전에 그 휘발유 넣었던.
1: 아유. 그러니까 그 기름 막.
2: 그걸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2시간 걸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물을 이렇게 파주고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는 수 있는 전체 돈보다 사람들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대요.
1: 아이고.
2: 그러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분들 오실 때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뭐 하고 오셨을까요?
1: 화장.
2: 그냥 맨 얼굴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문섭도 문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향수도 때로는 뿌릴 수도 있고
1: 그렇죠.
2: 근데 그 돈이 훨씬 많답니다.
1: 아
2: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돈을 좀 저쪽으로
1: 보내면 좋은 거죠.
2: 이렇게 보내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계속 소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일단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1: 찾아가야 되는 거죠.
2: 찾아가잖아요. 구세군이 찾아가시죠?
1: 그렇죠.
2: 구석구석에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요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요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2: 네. 마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이제 지금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빨간 네. 잠바를 입고 오시잖아요. 네네. 지금 스튜디오는 엄청 더운데 이 빨간 잠바.
1: 그러니까 지금
2: 엄청 힘듭니다.
1: 점점 이분들 얼굴도 벌게 해주세요, 지금.
2: 그렇죠. 이거 뭐냐, 이것이. 네. 좀 빨간 스웨터라도 입고 오라고 그러지. 빨간 잠바. 이거 엄청 춥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빨간 잠바를 탁 입은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벗으면 좋을까요?
1: 옷을 다 입어야지.
2: 자,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자, 지금 강의가 안 풀리네요. 강의가 안 풀린다. 자,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한 번, 옷을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걸 많이 입어야 좋을까요? 좀 그런 마음의 갑옷을 벗으면 좋을까요?
1: 아, 벗으면 좋죠.
2: 벗어야죠. 네. 자, 근데 이제 기독교는 벗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벗는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마음의 그런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마음의 옷을 살짝 이렇게 살포하게 입을수록 상대방을 안았을 때 상대방의 심장이 느껴지죠.
1: 그렇죠.
2: 그런데 막 이렇게 저 냄비로 만든 저런 막 이렇게 철제 옷을 입으면 아무리 상대방을 안아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1: 감정이 없죠.
2: 그렇죠. 네. 저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쭉 하는 게 있는데 네. 두 번 참석해봤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헌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 거기 외국 나갔다 오시 그런 지역에 갔다 오시면
2: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네. 제가 말라리아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헌혈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테러미 나오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 보균자가 헌혈했다 하더라. 그 피가 저기
3: 어디 누가 갔는지도 네. 모른다.
2: 홍은동 쪽에서 돈 되더라. 안 좋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다 가보니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입니다.
3: 아디스 아바바.
2: 아디스 아바바. 이름이 좀 어렵죠.
3: 어려워요.
2: 아디스 아바바.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서 그 선교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일단 10시간을 갑니다. 그럼 이제 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6.25 때 군인들이 타던 큰 트럭 뒤에다가 네네네네. 사람하고 짐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10시간을 또 갑니다. 그럼 이제 트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나옵니다.
3: 이제는?
2: 그러면은 뭐로 가야 되냐면 노새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3: 더 높은 거래요.
2: 더 높은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7시간. 그 오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데 제가 그 어떤 교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특수한 일을 하려면. 네. 와, 근데 저는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자매들이 한 30명, 형제들이 10명 갔는데, 네.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는데도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중간에 쉬려고 그랬는데 자매들이 안 쉬는 거예요.
3: 아, 여자분들이 오히려?
2: 이게 자매들이 쉬어야 같이 이제, 자, 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매들이 오히려 여기 그냥 요, 새끈을 이렇게 앞에, 딱 묻고 아금니를 꽉 다물고 올라가는데 막 선교지에 올라가는 건데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도간 것들을 봤네. 저런 도간 것들. 좀 쟤네가 자빠져야 좀 같이 쉬자고 가자고 그럴 텐데.
3: 그렇죠.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2: 그렇죠. 이제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 오지까지 올라갔는데요. 소수 부족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매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밑에는 입고 다니시는데 네. 우회를 안 입고 다니셔요.
3: 와, 근데 뭐 안 왔습니까, 지금?
2: 우리 형제 가보고 싶은가 봐요, 제가 지금. 근데 무슨 끈만 묶고 다녀요, 끈. 근데 끈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끈을 묶고 왔어요, 이렇게. 그 이 끈을 왜 하는 거냐면 아이를 업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노출하는 걸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손 노출하는 거 어머 부끄러워 이러지 않죠?
3: 그렇죠.
2: 그런 것처럼 그냥 가슴을 노출하는 거
3: 어머 맨손이야! 이렇게 안 하죠.
2: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신체 일부분으로 생각되지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3: 맞아요.
2: 근데 이제 같이 간 한국 자매하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3: 아이고.
2: 왜냐면 아이를 낳고 몸 이 조리를 잘 안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팀이 왔다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3: 아이고.
2: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에 너무나 오지에 살고 우리는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가 몇 명이 사는지 우리의 마을에 병이 도는지 이런 것을 전혀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랑 정말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는데 지구 저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서 여기에 와서 10시간, 10시간, 7시간 이렇게 힘들게 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병원을 개설해서 이제 손 안에서 구데기가 나오거든요.
3: 그렇죠.
2: 이게 지거라는 거예요. 이 지거라는 아주 기생충 같은 게 이렇게 땅 속에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신어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3: 아 거기로 그렇게 뚫고
2: 근데 이제 그 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그 미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흙 안에
3: 그렇죠.
2: 기생충 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살을 먹고 점점 거기다 또 알을 낳고 또 다시 살을 먹고 또 알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코끼리 발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발이 이렇게 돼요. 다리는 아주 가는데 다리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찢어보면 이제 구데기들이 수백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신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돈과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는 걸 보니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역을 세 번 거쳐서 합니다. 이 통역이 너무 어려워요.
3: 아, 지금 얘기한 거를 세 번.
2: 세 번. 야.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말이 있고 또 소수 부족의 말이 있고 그렇죠. 영어로 다시 한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야. 그럼 뭐 까따게라 까바까라 야바라까 그렇게 있다 아 벌레 나왔다 우리 힘들어 당신들 한국 와서 돈 많이 썼고 말라리아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
3: 어, 저는 왜 그 말이 다 들리죠?
2: 그래요?
3: 예. 네.
2: 아프리카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스와일리어라는 아프리카 말로.
3: 스와일리어, 예.
2: 그러면 스와일리어를 다시 영어로. 그럼 영어를 다시?
3: 그죠, 우리말로.
2: 한국말로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번역해서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무거움이 싹 사라지는.
3: 그 고생에서 왔던 네. 그 노고와
2: 그렇죠.
3: 수고가 그냥.
2: 그 짐 졌던 거, 막 입에서 욕 나왔던 거, 막 너무 힘들었던 그게 그 사람의 말 딱 한마디. 이렇게 힘든 곳을 당신들이 찾아와줬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곳.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봉사하신 그곳이 어쩌면 국가에 따뜻함이 안 미치는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3: 맞아요.
2: 그걸 본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하고 소통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면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까요? 성인으로 오실까요?
3: 아기로 오셨죠?
2: 아기.
3: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2: 사방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3: 네, 아기냐?
2: 성인으로 왔다. 아기로 왔다. 그렇죠. 아기로 오셨죠. 근데 아기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이는 엄마가 한 몇 년 동안 전적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을까요?
3: 3년?
2: 3년? 그럼 딱. 4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운동을 하며
3: 그리고 5살에 군대를 가고
2: 6살에 장가를 가고 7살에 치매가 들고 이러진 않겠죠? 아이는 몇 살까지 엄마가 좀 돌봐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10살. 10살. 그 최소 10살. 네, 5살, 6살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3: 맞아요.
2: 엄마가 안 돌봐주면. 네. 자, 근데 보세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무장해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딸에게 갈 때 소통하고 싶어서 갈 때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입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될까요?
3: 벗고 가야죠.
2: 벗고 가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요. 친구처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이혼해버려. 막 이런 집. 농담하고. 엄마 아빠랑 좀 잘 사셔.
3: 그러니까.
2: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참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요.
3: 맞아요.
2: 참 좋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있어요.
3: 맞아요.
2: 뭐 아버지 뭐 요즘 괜찮으세요? 뭐 아버지 어떠세요? 뭐 엄마하고는 어떠세요? 네. 뭐 언제 헤어지시는 거예요? 농담하고 엄마랑 네 엄마랑 살아야지 그냥 아버지는 네 엄마밖에 없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맞아요. 그러면은 조금 먹어도 집이 행복하거든요.
4: 맞아요.
2: 근데 어떤 집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3: 맞아요.
2: 엄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게.
3: 그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2: 네, 무슨 송사리 같아.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슥 해가지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오니까 다 나와 이제 다시 이 물고기들이 자기 방에서.
3: 맞아요, 맞아요.
2: 그거 안 좋은 거. 그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3: 야, 회복 행복이에요.
2: 그거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나이의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 벗으면 돼요.
2: 벗어야 돼.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다. 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진짜 막. 나는 몸매를 축복받았다. 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자기보다 안 예쁜 자매를 만날 때 자기 예쁜 거를 벗고 만나야 될까요? 입고 만나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자, 내가 아주 예쁜 여자인데 네. 내가 안 예쁜 여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이쁜 마음에 그 이쁜 옷을 벗어야 될까요? 입어야 될까요?
3: 벗어야죠.
2: 벗어야죠.
3: 좀 맞춰줘야죠, 수준을.
2: 벗어야죠. 네. 그 친구랑 통하려면.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친구 만날 때 돈 있는 티 내면 좋을까요? 안 내야 좋을까요?
3: 안 돼.
2: 안 내야 좋아요. 그런데 막 돈 있는 거 연말 연시에 모임한다고. 남편이 뭐 하나 프랑스에서 백 사준 거예요. 어머, 이렇게 백도 이렇게 들고
3: 맞아요.
2: 어머, 얘들아, 뭐 동창회에서 많이 모였구나.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백을 사와? 프랑스 갔다가 이거 똥 가방이야, 이거. 프랑스 똥, 너희들 아니? 이거. 무슨 똥, 이거야. 나 가방에 똥 넣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 이렇게 탁 자랑하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4: 아유,
2: 없죠.
3: 그 똥 얘기하다가 다 그냥.
2: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은 성과 안 낸 사람하고 만날 때는 성과의 옷을?
3: 아, 좀 벗어야죠.
2: 벗어야지.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맞아요. 싶으면 신앙의 연륜을?
3: 좀 벗고.
2: 좀 벗고. 방송 오래 한 사람은 방송 처음 한 사람하고 방송을 할 때는 자기가 그렇죠. 오래 했다는 마음에 그걸?
3: 좀 벗어주고.
2: 벗고. 안 그러면 공격하거든요. 야, 너 뭐 방송 그밖에 못하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 위축되는 거죠.
3: 주눅 들죠. 네.
2: 그러니까 그런 무장해제를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그러고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나이 있는 척하고 막. 나이 뻥치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얼마, 뭐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원래 71년생인데. 68년생입니다. 68년생.
3: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이렇게 네. 당한 거 좀 그래서.
2: 그러니까 이제 뻥치고. 그리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
3: 맞아요.
2: 이걸 빨리빨리. 저는요,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에 강의를 갔는데요. 네. 어떤 자매가 얼굴이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3: 빛이 나요?
2: 빛이
3: 나요?
2: 네. 근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그건 연륜.
3: 연륜.
2: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빛이 나는 건 부모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그분한테. 우리 자매님,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우리 자매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요. 저를 한 번도 특별히 저희 아빠는 뭐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6살인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그렇게 부른대요.
3: 우리 공주님.
2: 그런 집이 있어요. 네, 우리 구세군 우리
3: 저도 딸라면 그렇게 부르려고요.
2: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3: 네, 근데 아들만 두르 네. 딸라야 되는데.
2: 그 우리 지금 우리 구세군 자매님들 두 분은 제가 아까 우리 공주님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3: 아니 친하지만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 이름 부르신대요.
2: 우리 자매님은요?
3: 이름 불러요.
2: 그 보세요. 그런 거 안 당해보니까. 이렇게.
3: 이름을 공주로 바꾸세요. 그러면.
2: 우리 공주님. 이렇게 안 하니까.
3: 우리 공주님.
2: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5: 있어요.
2: 네.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3: 네.
2: 영화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3: 네.
2: 서울에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국장님이라는 거예요.
3: 지방검찰청?
2: 국장님. 네네. 그래서 예, 무슨 일, 뭐 강의 의뢰하시려고 했더니 예,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 검사들 모임이 있는데
3: 네.
2: 강의를 전체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TV를 보시고 강의를 섭외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 딸이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 회사 사람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3: 네.
2: 딸의 추천을 받고 검찰 전체 강의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굽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인 거예요.
3: 그 공주님.
2: 공주님. 공주님 교회. 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
3: 네.
2: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 무슨 이런 그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저 검찰 전체 조직의 강의를 무슨 대학 교수한테 의뢰받아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추천받았다고요?
3: 딸.
2: 딸.
3: 딸.
2: 공주님.
3: 공주.
2: 어. 26살짜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궁금하고 정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그렇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조그마한 뭐 몇 명 있는 회사도 아니고 검찰이라는 아주 이 무거운 쉽지 않은 조직의 강의를 딸 추천을 받아서 한다?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중앙지검 가서 강의를 하고 아 이렇게 재밌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강의가 있어서 대전으로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국장님 장로님이 햄버거를 사오신 거예요.
3: 햄버거.
2: 햄버거. 그러면서 아유 강사님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해서 저희가 햄버거 사왔습니다. 박 검사 햄버거 갖고 와. 그러더니 이제 그 옆에 검사님이 햄버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맛있게 잘 드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김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원래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만 먹으면 목 막혀서 뒤져버리거든요.
3: 야.
2: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갖고 뛸까요?
3: 야.
2: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3: 아니 정말 멋지시네요.
2: 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역시 저 아버지하고 26년 산 그 딸은 야, 그래서 그 딸의 얼굴이 형성된 거였구나.
3: 그래서 그 후광이 나고 어디 가든
2: 후광이 나고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내가 검찰의 국장이라는 갑옷을
3: 벗은 거죠.
2: 벗어버린. 저하고 얘기할 때 막 안녕하세요, 저 검찰 국장입니다. 무릎 꿇어! 네.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네.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어떡합니까?
3: 야, 진짜
2: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되게 이제 어디 또 고검으로 지방으로 갔는데 네. 강의를 또 듣고 싶다는데 당연히 지방 공무원이니까
3: 그렇죠.
2: 강사료가
3: 아, 적죠.
2: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3: 간다 그랬죠.
2: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겠다고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검찰에서 준비한 것만 하십시오.
3: 네.
2: 제가 장로님 배로 제가 가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그래서 거기 딱 강의하고 딱 끝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검찰에서 준비한 거는 되게 얇아요, 봉투가.
3: 네.
2: 그런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큰아버지가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 몰래 조카한테 돈 몰래 줄 때 있잖아요.
3: 아, 네. 몰래 이렇게.
2: 야, 아버지 오기 전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게 돈을 그 고검장님 네네. 모르게 본인 돈으로
3: 아이고.
2: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김강사님, 네. 죄송합니다.
3: 아이고.
2: 햄버거 잡수세요.
3: 콜라값이에요.
2: 네. 그 주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고향 갔다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3: 진짜 삼촌 만나고
2: 네. 오랜만에 고모 만나고 이모 만나서 이렇게 그분은 저랑 소통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뭘로 소통을 했냐면 나 검사야. 뭐 나 대통령이야. 뭐 나 엄마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3: 맞아요. 사랑하면.
2: 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해요. 사람들은 다 여기 어깨에 달린 게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어깨에 달린 게 있어요. 네. 나 경력 몇 년이야? 나 강의 몇 년째야?
3: 네.
2: 나 설거지 30년째야? 나 시집살이 40년째야. 나 문신 7년째야. 점점 내려와, 이게 지금. 나 뭐 몇 년째야. 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3: 그러니까 어머니 문신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2: 괜찮습니다. 네네. 색깔이 녹색으로 되기 전입니다.
3: 네네네.
2: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최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건 딱 두 가지신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무장을 벗어버리고 아주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렇게 이 추운 겨울날 계속 길거리에서 또 종 울리고 그리고 또 저 받은 걸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3: 또 찾아가시고
2: 또 찾아가서 나 누구야 이렇게 해서 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나 냄비 갖고 왔어 제가 이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아유 저희가 많이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내년에는 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죠.
3: 맞습니다.
2: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뿐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명이랍니다. 네. 내가 혹시 봉사를 잘한다고 하면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갚으라고 하신 소명이다. 그럼 이제 봉사하고도 얼굴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게 있죠. 근데 봉사하고 얼굴에 훗가시가 잡힐 수 있어요.
3: 힘들어가 있어. 얼굴에.
2: 난 항상 이웃들을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3: 이렇게 안 돕니?
2: 주여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주여. 나 구세군이야? 진짜 빨간 냄비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봉사의 갑옷을
3: 벗어야죠.
2: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면 사람들도 봉사 안 하다가도 어머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네.
3: 그러니까 저분처럼. 오.
2: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옷을 두껍게 입고 멋지게 만나려고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고맙습니다.

0: 사모님들을 위한 주제다. 아, 이거 알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까? 네.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0: 오늘 가족 네. 소통의 오지다.
1: 네.
0: 예.
1: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요 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설교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교인 단상에 올라가서 교인들 얼굴을 딱 봤는데 주여 오늘은 힘듭니다.
0: 아 그런 날 있으시죠? 그런, 네.
1: 솔직히 목사님 그런 날 있으시죠?
2: 네, 네.
1: 근데 그냥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성도들 얼굴을 봤는데 아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네.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오늘은 진짜 헌금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날이 자제자 이런 날입니다.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 뭔가 말씀을 네. 기대하는 느낌,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0: 그렇죠.
1: 이제 네. 그러면은 사실은 똑같은 준비를 했어도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뭐 교회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0: 아무리 말하는 사람이 네.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죠.
1: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아무리 강사가 뭐 좋고 목사님이 좋아도 막 교인들이 막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0: 맞아요.
1: 이렇게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신이 나실까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설교 준비 막 금요일부터 했는데 막 교인들이
0: 저 말은
1: 이거 뭐예요? 방울뱀이에요? 뭐예요? 뭐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면 설교가 마음이 아플까요?
3: 사모님.
1: 그렇죠, 사모님. 아! 옥사님들 강력하게 동의하시네요. 네? 교인들은 다 맞추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데 사모님이 너나 잘해 인간아. 저 인간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정말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유 정말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목회 생활이 끝이야. 내가 입만 벌리면 당신 진짜 목회 생활 끝이야 진짜 나 정말. 정말 주여 제 입을 벌리면 그냥.
0: 지금 몇몇 사모님들은 입을 깡뜨져야죠.
1: 아금니를 그냥. 목사님들은 뜨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멘 주여. 맞아요. 정말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 힘이 나는 거죠.
2: 네. 아멘.
1: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에 제일 즐거운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아줌마 수업이에요. 네. 아줌마들만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40대, 50대, 60대. 전 70대도 괜찮습니다. 아줌마들만, 일반 강의인데도 아줌마들만 오면 분위기가, 붕해처럼 돼요. 붕해. 완전 붕해야. 이게 한 10분만.
0: 트로트 가수 콘서트.
1: 엄청 좋아해. 아주머니들은 정말 네. 엄청 좋아해.
0: 그렇죠.
1: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고 막 그냥 중간에 헌금 바구리만 싹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아줌마들도 헌금을, 신앙도 없는데도 그냥 아줌마 수업 전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자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강의도 세상 모든 것도 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이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데 누가 제일 힘든가 제가 봤더니요. 예. 첫 번째는 공무원 수업이 힘듭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이 힘들진 않고 5급 이상부터 엄청 힘들어요.
0: 아, 급수가 좀 올라가실수록.
1: 커트라인. 5급. 5급을 사무관님이라고 부릅니다.
0: 네.
1: 이제 전에 국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무관님, 서기관님, 행정관님, 아이고. 차관님, 장관님.
0: 5, 4, 3, 2, 1급을 다.
1: 그렇게 쭉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8급, 9급 공무원은 재밌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유, 뭐, 5급도 재밌겠지? 이러고 그냥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어른들 얼굴 딱 봤는데, 얼굴 표정에 이렇게 5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5급.
0: 얼굴 표정에.
1: 얼굴 표정에.
0: 야.
1: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 생긴 건 잘 안 보게 되고요. 강의하면서 제가 습관처럼 된 게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전 여기 딱 오면 목사님이 뭐 어떤 양복을 입으셨는지, 뭐 사모님이 몸매가 뭐 이제 장난이신지 장난이 심한지, 뭐 그런 거 안 봐요, 솔직히.
0: 아, 그런 거 안 본다고요?
1: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모님.
0: 사모님들 숨 쉬세요!
1: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사모님 눈이 저게 문신인지 저게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저 사모님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까 이런 것도 저는 안 보게 되고요. 뭐 보게 되냐면 얼굴 표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앉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비록 몸은 장난이 심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안타깝더라. 보시기에 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 좋았더라. 여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얼, 혼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몸에는 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비계가 들어있지 혼은 여기 얼굴에 들어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연배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20대는 아니시잖아요. 그 40대, 50대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얼굴 표정이
4: 맞아요.
1: 20대 친구들도 못 짓는 이렇게 확 열려있는 표정. 네. 그리고 또 본 거는 제가 사모님, 우리 사모님 표정을 저는 유심히 봤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른쪽에 분이 사모님이냐? 오른쪽에 분이 사모님이냐? 왜냐면, 왜냐면 이제 너 누나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시고 뭘 봤냐면 그냥 네. 단순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바라보는 얼굴 표정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 바라보는데 얼굴 표정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4: 어머 우리 남편.
1: 네. 연예인 아이들이 연예인 보는 얼굴이에요. 와. 그게 결혼 목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5: 15년.
1: 15년 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면 이게 중간에 바뀌었지 않았으면 어려워요.
4: 아.
1: 15년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어머, 우리 목사님, 어렵거든요.
4: 야.
1: 그냥 완전히 목사님 진짜 복을 잡으셨습니다.
5: 감사합니다.
1: 아.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닐 거예요. 목사님 진실일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연령대는 사실 그때 5급 공무원 이상이 지금 비슷하셨어요. 근데 그 잘 웃지를 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딱 날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시면 되는데 웃기는 웃으셔요. 솔직히 제 강의가 재밌긴 재밌나 봐요.
4: 아 재밌어요.
1: 예, 딱 날렸더니 이렇게 하하하하
4: 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1: 하하하
4: 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1: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웃는지를 확인해요.
4: 맞아요. 자기만 웃긴 건가.
1: 그러니까요. 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안 와야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4: 아유.
1: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거예요.
4: 말 다 했죠.
1: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 교회가 있어요. 막 담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미있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까도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럼 막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막 교인들도 좋아해요. 이렇게 좋아하고.
4: 사모님이 제일 좋아해.
1: 저 엄청 좋아해. 사모님 막 헌금 헌금 막 그냥 그럼. 결혼 반지. 어차피 지겨운데 이거 야 가져가세요 정말. 짜증나 진짜. 저 새놈으로 주세요 정말. 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권위주의자잖아요. 그럼 부목사님이 절대 못 듣습니다.
4: 맞아요.
1: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재미있게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도 목사님도 안 웃고 사람들도 못 웃어요.
4: 괜찮아죠.
1: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열어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탁 열어주니까 전도사님들도 막 웃고 더 친해지고. 그게 되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근데 네. 소통의 오지의 최고는 공무원 수업이 아니에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요. 이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4: 자, 중학교.
6: 중학교. 네.
1: 기독교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은 애를 키우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조용해질까요? 커질까요?
7: 커져요.
1: 이렇게. 아가씨 때도 그렇게 컸을까요?
8: 아니요.
1: 확인할 바는 없어요. 확인할 바는 없는데 어쨌든 아가씨 때는 엄청 정말 여성스럽고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막 애 키우고 또 집에 큰아들 나이 먹어도 철도 안 드는 이 큰아들 때문에 엄청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0: 가뜩이나 커졌는데.
1: 네. 안 그러면 속병이 생기거든요.
0: 그러니까.
1: 빨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여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주여 이랬는데 주여! 주여! 점점 이제 막 소리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0: 맞아요. 맞아.
1: 중학교 애들 가보니까요. 얘네들은 기본 표정이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얘네들. 표정은 절 500명 중에 200명이 절 이렇게 봐요.
0: 그냥 그래도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1: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침 많이 뱉고, 눈빛은 날카로운데 초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얘네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유머를 날려줘야지. 유머를 제가 딱 날렸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다 이렇게 웃어주세요.
0: 그렇죠.
1: 어머,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구나. 중학교 애들은 제가 유머 딱 날렸더니,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걔 친구가
0: 와
1: 나이 먹고 고생한다.
0: 중학교 지금 중학생이
1: 그게 저보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고 저희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유머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재미 없어도 그렇죠. 웃어주면 좋잖아요.
0: 맞아요.
1: 교인들이 맞아요. 웃어주면 좋. 또 사모님들이 웃어주면 얼마나
0: 그러니까
1: 좋아요. 남편이 좀 재미 없는 얘기해도 어머 정말 목사님은 참 유머 감각이 좋으셔요. 이런 거 해주면 되죠 그냥. 목사님 재미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웃겨 그게?
0: 그런 거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1: 당신이 유머가 없어서 교회가 붕이 안 되지 그. 저쪽 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 나 진짜.
0: 와 또 비교까지.
1: 그 놈하고 살아 가서 그 놈하고 살아보러 그냥. 그러면 이제 가정이 또 소통이 안 되고.
0: 맞아요. 네.
1: 그래서 사실 최고의 오지는 목회지가 아니라.
0: 가정이다.
1: 가정.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만 은혜롭게 목회하셨으면 목회 성공하신 거다. 너무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그랬는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방법대로 너의 삶을 살면 너와 너의 가까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로 풀어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식구도 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식당은 영업 안 하거든요.
0: 그렇죠. 다 입소문.
1: 그러니까 손님들이 뭐 이렇게 아 목사님 그 거기 가보셨어요? 개고기가 참 좋더라고요. 목회는 개고기야. 목회는 개고기.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신뢰가 있으면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들어요.
0: 맞아요.
1: 네. 그러면 한번 뭐 가보세요.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요 식당 맛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
0: 다들
1: 교회 행사하고 우리 여기 꼭 와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그러니까 목회를 너무 저쪽에 대단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내 삶이나 내 설교를 듣고 아버지 아멘 정말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애들 보고 너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 돼. 이러면 좋은데 네 애비 같은 놈 데리고 와봐. 너 아주 그냥 다리몽대를 뚝 끊어버려 그냥. 네 애비 비형이요. 비형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양쪽으로 교회를 설령 성장시켜 놨을지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의 오지는 와이프하고 아이들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어머 목사님 정월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네, 목사님 뭔가 원한이 사무친 아멘이네요. 저게 뭔가 이렇게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어렵고 최고의 정수인 목회의 최고의 정수는 사실은 가족이다. 근데 아, 네. 그 가족은 어떤 언어로 할 때 소통이 잘 되느냐?
4: 어떤 언어?
1: 언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바로 그 잔소리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감수성의 언어가 있고 마지막 언어가 인간을 가장 잘 변화시키는데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영의 언어가 있는데 이걸 소개할까요?
6: 네!
1: 영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했더니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body language. 그러니까 눈빛, 얼굴 근육의 움직임, 제스처,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의 언어는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변환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 이렇게.
4: 어, 그렇겠죠.
1: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4: 그 속일 수가 없어요.
1: 그 눈빛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렇지만 주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스피리추얼 랭귀지는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해요. 그가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울다가 나오는 눈물. 그게 바로 영의 언어라는 거죠. 그게

0: 예쁜 거예요. 막 몸매도 축복받으시고 막 옷도 막 너무 명품 옷 입고.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조금 불편해할까요?
1: 불편해요.
0: 근데 사모님이 근데 좀 얼굴에 질서는 어긋났지만 좀 사모님 표정.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2: 맞아요.
0: 서울 사람들, 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네. 특별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1: 떠나온 사람들.
0: 네, 고향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고향을 느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할 집.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상, 표정,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처럼요, 막 이렇게 재밌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2: 그렇죠. 다.
0: 그거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2: 그러니까.
0: 우선 저는요, 되게 어린 나이에 강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나를 카리스마 있게 생각하지 않겠지? 양복 입으면? 한복 입어야지? 막 그런 생각을 해서 한복. 그 한복 입고 했더니 막 그냥 외국인 장기자랑이냐 그러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냥. 니네 나라, 저 한국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와 안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한다. 뭐 유머 있어야 설교가 트렌드다. 뭐 이런 말 듣고.
2: 맞아요.
0: 그게 삶에서 나오는 유머도 아닌데 어디 인터넷에서
2: 인터넷에서 막 다
0: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뭐 여러분 새치기 하지 맙시다. 새를 치지 맙시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교인들이 어 이래도 목사님은 아 저거 좋아하는 건가? 다음에 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2: 더 심각해지겠네.
0: 그러시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영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표정으로 나오고
2: 맞아요.
0: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는 뭐 기도하는 무릎. 이게 바로 영의 언어거든요. 그리고 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에 뭔가 막 그 이렇게 해야 할 그 많은 잔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영혼의 언어라는 거죠.
3: 네.
0: 그걸 본 자녀들과 그거를 본 교인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설교로만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에 가셔서 네.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허그.
2: 아, 허그.
0: 네, 허그. 이렇게
2: 안아주고.
0: 오늘 저녁에 네. 바로 해주시면 애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제, 어, 뭐야, 이거! 어. 아빠 오늘 어디서 뭐 또 들었구만, 이거! 이거 어차피 한번 하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제.
2: 그걸 경계하죠?
0: 예, 네, 완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삭제. 네, 지혜롭게 해주세요. 성경은 좀 이따 해주시고 지금은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1: 아, 그 정도면
0: 네, 하트. 네. 하트. 하트 못 하트. 찾는 목사님들은 한글로 하트. 목사님들도 성경은 잘 외우셔도 하트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트. 하트. 하트. 전에 그냥 부산 지역에서 그냥 이 강의 한번 했더니 그냥 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산 아버지들이 아 경상도 사람들은
2: 그런 거 아, 그런 거 안 한다고요.
0: 그래서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2: 똑같은 자
0: 경상도 애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2: 아이들인데
0: 네, 아버지들이 그래서 아 이거 다 이 정도 시키는 아빠가 우리 아들 저한테 했지 마라 하트. 부산 애들은 답장을 5분 만에 해요. 와 시키드나.
2: 와 시키드나
0: 시키드나 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소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 솔직히 강의에 한 100배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60, 70이 넘은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살짝
2: 위축되고
0: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2: 그러니까 아버지 네,
0: 아버지하고 같은... 비슷한 연배거나 뭐 비슷한 느낌이다. 제가 이렇게 어 이렇게 하고 제 그걸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각장애 3급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렸고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mily인데 family의 스펠링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

0: 출발을 해봐야 되거든요.
1: 그렇죠.
0: 대화의 최고봉은 함께 일을 해보는 겁니다.
1: 아, 일을 같이 한다. 네. 네.
0: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네. 말만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 고향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다른 분이 받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김창욱입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인데요.
1: 아, 치과.
0: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저희 아버지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경치료랑 치아에 씌우는 거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했다고.
1: 아버지가 직접. 아.
0: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금으로 씌우시길 원하셔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1: 아이고.
0: 그래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전화를 끊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분이 그런데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아. 제가 저희 아버지 귀에 안 들리시는데.
1: 그렇죠.
0: 그랬더니 아유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전화 받고 달래요. 그래서 바꿔주세요. 아버지하고 전화를 거의 40년 가까이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살짝 심장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아버지가 받으신 거예요. 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들은 소리를 크게 내거든요. 막둥이녀! 아버지다! 미안하다!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그래 아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1: 하신 얘기만 하고 다.
0: 아버지 얘기만 그냥 내 말이라고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다 그놈인데요.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1: 맞아요.
0: 아버지다 이 얘기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내 생각에는 엄청 멋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형식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요. 좀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그림 많이 하셨거든요.
1: 동양화.
0: 네. 그리고 사회에다가 버신 돈 환원하시고.
1: 동양화로.
0: 네. 그리고 이제 나이 잡수시고 윷놀이로 환원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랑 대화도 안 되고 아버지랑 대화해본 적도 없고 어쩌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잘하던 거 돈 많이 벌던 거 인정받던 거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요 제일 큰 피해자가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때로는 안타깝지만 목사님 자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나는 내 와이프도 없고 내 애도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산 밑에 비둘기야 나에게 얼굴을 돌려다오. 너 교회 부흥하는 거 말고 네 얼굴을 나에게 돌려다오. 내가 너한테 뭐를 줄 수 있는지 이 손 말고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을 봤듯이 내 얼굴 좀 봐라. 그리고 와이프 얼굴도 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신방하느라고 또 뭐 교회 일이 또 좀 많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을 쓸 수 없는 네 애들 좀 봐라. 거기가 오지다. 이 얘기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에 미안한 사람 걸리거든 12월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드시는 분은 너무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아마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통신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0: 본 방송은 사전 제작된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Welcome aboard.
2: 입이 트이는 영어. 영어.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입이 트이는 영어 on EBS FM.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1: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I'm Jennifer Clyde.
2: 우리 제니퍼 선생님은 예전에 학교 다니면서 이제 공부할 때 이렇게 플래너 같은데 다이어리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좀 적어놓고 지키는 편이었나요?
1: Not when I studied, but when I started work, I did.
2: 공부할 때는 안 그랬는데,
1: no.
2: 일할 때는 빠지면 큰일 나니까. 저는 학교 다닐 때부터 이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1: 네,
2: 하루에 계획만 한 30분씩 세운 것 같아요. 문제는 다 지키지도 못할 계획, 왜 이렇게 계획만 세웠는지. 자, 오늘 주제가요. 스터디 플래너에 관련된 주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루에 공부할 양이나 이런 것들을 순서대로 정해놓고 몇 시에 뭘 하겠다고 적은 후 지키는 거. 그다음에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그것도 기록해 나가는 거. 하나의 일지죠, 어떻게 보면.
1: Yeah.
2: 공부의 일지. 자, keeping a personal study planner라고 해서 저희가 영어로 바꿔봤고요. 오늘 주인공 소개 좀 해주시죠.
1: 네. 손토끼 청취자님께서 신청해 주신 주제입니다.
2: 네. 손토끼. 오늘 주제랑 잘 어울리는 이름이세요. 자, 그러면 올려주신 사연 내용은 스터디 플래너에 자기가 공부할 것을 이렇게 우선순위대로 쭉 적어놓고 어떻게 어떻게 지켜나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한 줄 한 줄 정성을 다해 영어로 바꿔봤습니다. 먼저 들어보실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아, 마지막 부분 저는 공감합니다. 그날 해야 될 공부를 쭉 다 써놓고 다 이루면 얼마나 그 기분이 좋아요.
1: I know.
2: 보람도 느껴지고.
1: You really feel that you accomplished something and you feel good about that day.
2: That's right. When you go to bed,
1: nothing went to waste.
2: You feel so good about yourself.
1: Yeah.
2: I think that's a wonderful feeling to have. Okay. 자,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스터디 플래너에 그날 공부할 것들을 이렇게 계획처럼 적어 놓는다예요. 자, 그거 영어로 바꿔볼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자, 구동사가 두 개 나왔죠? Wake up in the morning, 강세 뒤에 줘야 되죠?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학업이라는 말을 할 때는 주로 항상 복수형으로 씁니다. For that day's study가 아니라 studies, studying보다는 studies, 복수형이 더 좋습니다. 원어민들이 실제 그렇게 더 많이 쓴다는 얘기고요. 그냥 study planner는 두 개의 단어를 붙여서 study planner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2: 계획을 적어 놓는다 할 때도 write down my plans 해서 반드시 복수형으로 좀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놓고 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이런 then 같은 거 많이 질문 주시는데 그리고 나서예요. 그러니까 then을 밖으로 뽑아서 then I study according to the plan 이라고 하셔도 되고 then을 문장 안에 넣어서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단지 then은 강세를 줘야 되죠.
1: Mm-hmm.
2: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1: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2: 네, 입지형 낭독하시는 분들 이런 거 강세 처리 잘하세요.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계획에 따라서 according to the plan. Okay?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Mm-hmm.
1: So, I jot down the date. Jot down이 J-O-T-L. Jot down means to write down.
2: Mm-hmm.
1: 쓱 적어놓다라는 말이고요. 자, 날짜를 적어놓고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공부해야 할 것을 씁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Mm-hmm. Order가 순서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부터 쭉 약간 순서대로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 적어놓는다.
2: 끝에, 문장 끝에 이렇게 붙이면 되네요. 쭉 뭔 말을 하고 In order of importance라고 하면 우선순위대로
1: right.
2: 가장 중요한 것을 맨 위에, 안 중요한 것을 가장 아래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In order of importance 이렇게요. 자, 그러면은 그 문장 다시 한번 드릴게요. Write down 대신에 jot down 이렇게 쓴 것이 특이하고 강세는 마찬가지로 down 해줘야 됩니다. 갈게요.
1: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그런 다음에 각 공부 항목 옆에 시간을 씁니다. 예를 들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거 이런 식으로.
1: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2: 각각 공부해야 되는 항목을 말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안에 공부를 끝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I do my utmost. Utmost. U-T-M-O-S-T인데 I do my best와 같은 말이에요.
2: 맞아요.
1: 나의 최선을 다하다.
2: 여러분이 많이 쓰시는 표현은 I do my best일 겁니다. 그것도 쓰시고요. 물론 표현 하나만 확장할게요. I do my utmost. 그럼 이것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다.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ithin 전치사는 그 시간 이내죠. 만약에 3시까지 입체형 복습을 오늘 마무리하겠다라고 해주셨으면 3시가 되기 전까지를 within이라고 표현은 가능하겠죠. Within that time. 자, 한 번만 더요.
1: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2: 맞아요. 그 다음 제일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티크 치거나 형광펜으로 치다거나 아, 이거 다 했다. 그럴 때 기분 좋죠.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자, 구동사 또 나왔네요. Check off an item. 일단은 우리가 체크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꺽쇠 표시를 이렇게 하는 걸 체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 이건 다 했네라고 표시하면서 지울 때 check off라고 그래요. Check off.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행 같은 거 갈 때 뭐 가져가야 되는지 이렇게 쳐놓거나 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챙겼으면 하나씩 check off 하는 거예요. Check
1: right.
2: off. Check off. 그렇죠?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우리나라 말에 형광펜은 영어로 highlighter라고 하죠. 자, 펜의 종류입니다. 다시 한번요.
1: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2: 표시한다, 칠한다의 의미로 동사는 mark 동사. 그리고 then.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So I record. 여기서는 녹음하다가 아니라 표시하는 거잖아요. 체크를
2: 거죠?
1: 하는 거죠. 기록을 합니다.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공부를 하는데 얼마만큼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Compared to the plan. 내가 계획했던 plan에 비해서 얼마나 더 걸리고 얼마나 빨리 끝났는지 와, 다 기록을 한다는 거죠.
2: 참 좋은 인사이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입체형을 내가 만약에 3시까지 다 복습하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 듣고. 그런데 4시까지 끝냈네. 그럼 플러스 60분이 된 거죠. 그런 걸 적어놓음으로써 아, 내가 이거보다는 시간이 더 필요하구나. 이건 특정 공부가. 이렇게 시간이 더 걸렸는지 덜 걸렸는지 옆에 기록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여기서 more하고 less 이런 단어들은 강세를 주고 읽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2: 자, 하루가 마무리되기 전에요.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Word of encouragement. 이건 뭘까요?
1: 약간 칭찬?
2: 칭찬?
1: Yeah.
2: 그렇죠. 칭찬 한마디면 a word of encouragement가 되겠고 격려의 말을 여러 가지 이제 붙여서 했다면 words of encouragement 해서 복수 형태를 쓰면 좋을 것 같아요. Call it a day means to wrap the day up. 하루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죠. You're wrapping it up.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즉 자기 전에를 말하는 겁니다. Before I call it a day is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자, 그 두 번만 읽어드릴게요. Call it a day.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2: 오늘도 너무 열심히 한 내 자신아, 잘했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쓰신다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네, 좋아요.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What does that mean? Make the most of my time?
1: Make the most of my time. 내 시간을 잘 활용하다라는 뜻인데요.
2: 그렇죠.
1: 정말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시간을 알차게 잘 쓰는 거죠.
2: 우리말로 말하면 효율적으로.
1: 아,
2: 시간을
1: right.
2: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게끔 해준다.
1: Mm-hmm.
2: 왜? 계획을 세웠으니까.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부할 때 study planner를 이용함으로써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시간을 아주 효율적으로 최대한 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중요한 문장이네요. 오늘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리고 당일에 할 공부를 다 끝마치면 성취감마저 느껴집니다.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우리말에 뭐뭐 감에 해당하는 말 할 때 sense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렸죠.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혹은 I feel a sense of accomplishment. 둘 다 성취감의 의미고 앞에 동사는 feel 혹은 get 동사를 쓰셔도 됩니다. 오케이? 문장 다시요.
1: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2: 네. 자, 희트형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뭐 귀트형 공부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루에 공부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루틴처럼 스터디 플래너에 넣고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계획을 짜면서 공부하시라는 얘기죠. 오늘 주제 너무 좋네요. Mm-hmm.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3: Talk about your personal study planner. When I wake up in the morning, I write down my plans for that day's studies in my study planner. I then study according to the plan. First, I jot down the date and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Then, I write down a time for each study item. I do my utmost to finish my studies within that time. When I check off an item, I mark it with a highlighter. Then, I record how much more or less time it took to study, compared to the plan.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down words of encouragement for myself in my planner.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this wa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When I finish my studies for the day, I feel a sense of achievement.
1: 패턴 practice.
2: 자, 입티형 공부하시다가 여러분이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픈 단톡방에 가서 입티형 쳐보세요. 단톡방 4개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참여 코드는 EBS1004입니다. 운영 시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올려주신 질문들은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드립니다. 자, 그러면요. 세 가지 표현을 저희가 골라봤는데 첫 번째 표현은 중요한 순서대로라는 말을 문장에 넣을 때 쓸 수 있는 문구입니다. 우선순위대로 영어로
1: In order of importance.
2: 아, 이거 너무 외우고 싶다.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외울게요.
1: In order of importance.
2: 좋아요. In order of importance. 문장에 넣어볼까요?
1: I write what I have to study in order of importance.
2: 오케이. 공부할 때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계획을 작성한다. 각 과제를 우선순위대로 수행을 해야 됩니다.
1: You should do each task in order of importance.
2: task 자체가 해야 되는 일 같은 걸 task라고 부르잖아요.
1: Mm-hmm.
2: 그러니까 이것도 주먹구구로 순서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순서대로 실행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우리는 사야 할 것들의 목록을 우선순위대로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1: We listed what we needed to buy in order of importance.
2: 마트 갈 때 뭐 사야 될지 이렇게 적어놓는 경우 있잖아요.
1: Especially if you're going on a trip even.
2: That's right.
1: Yeah.
2: 빠뜨리면 큰일 나는 거.
1: I know.
2: 그걸 맨 위에 써야 되죠.
1: Uh-huh.
2: 뒤에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구매해야 된 물건 목록을 작성했다. 그 다음에 하루 마감할 때 이거 꼭 써보세요. Call it a day. 잔다는 얘기도 돼요. 잠자리에 들다 이런 식으로.
1: Before I call it a day, I write in my study planner.
2: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study planner 안에 뭔가를 쓴다. I write를 그냥 이렇게 뒤에 목적 없이 쓰셔도 돼요. I write, 그리고 in my study planner. 오케이. 그 다음 문장은요. 그만 좀 자고 싶었는데 아우, 아이들은 전혀 졸려하지 않았다.
1: I was ready to call it a day, but my kids were wide awake.
2: My kids were awake 하면 깨어있었다는 얘기인데 wide가 붙어서 완전히 깨어있었다는 얘기죠. 애들은 전혀 졸린 기색이 없었다. My kids were wide awake. 그죠? My kids were, 현재 시제면 my kids are wide awake. 우리 애들 자려면 아직 모른 것 같아. 그럴 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다. 이것도 통째로 외워서 써야 되는 표현입니다.
1: Make the most of one's time.
2: Mm-hmm.
1: By using my study planner to study, I can make the most of my time.
2: 그곳에 있는 동안 최대한 시간을 유익하게 좀 보내고 싶습니다.
1: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m there.
2: I want to make the most of my time while I am there. Okay. 시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 To make the most of your time, you need to plan ahead.
2: You need to plan ahead. 이거 붙여서 쓸 수도 있겠죠. 자, 이상 세 가지 표현 연습해서 여러분이 꼭 쓸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Good job, everyone.
1: 다이얼로그 프랙티스.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3: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1: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3: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1: I'm sure it must.
3: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1: So the female says,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자, jot down 기억하시죠? 어, 지금 뭘 적어 놓는 거야?
2: 뭘 그렇게 적고 있니?
1: 뭘 적고 있어?
2: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이거 그대로요, 두 번만.
1: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What are you jotting down there? Oh, this is my notebook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2: Plan 해도 되고, plan out 해도 되고, 이건 다 강조의 의미예요. 아웃이 이렇게 붙어서 구동사 될 때는. This is my notebook, 공책인데, for planning out what to study each day. 매일매일 뭘 공부할지 적어놓는 계획표 같은 공책이에요. 그랬더니,
1: Do you write down each item like that? Yes,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2: Stick to the plan. 뜻이요?
1: Stick to the plan. 플랜이 계획이잖아요. 내 계획에 딱 붙어요. 계획을 지키는 거죠.
2: 지킨다는 얘기죠. Yeah. 맞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하나 지키면 너무너무 만족감이 들어요.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A sense of satisfaction. 이게 뭐예요? 만족감이 되겠죠?
1: Mm-hmm.
2: Okay.
1: It really gives me a sense of satisfaction when I stick to the plan.
2: Mm-hmm.
1: I'm sure it must.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2: 상대방한테 추천할 때 여러분 recommend 동사를 너무 많이 쓰시지 마시고요. 이거 쓰세요, 이런 거. You should give it a try.
1: 혹은 그냥 give it a try.
2: Give it a try.
1: Give it a try.
2: 추천하실 때. 이거 추천드립니다. You should give it a try. It's very effective. 되게 효과적이에요. 한번 꼭 한번 해보세요. 라는 의미로 여러분이 표현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입치형 교재 다 있으시죠? 18페이지입니다. 5개의 영작 숙제 매일매일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 2개 골라드릴게요. 2번, 3번 문장. 여러분 영작해서 입치형 홈페이지 숙제방에 루틴처럼 매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입치형 공부하는 모습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어서 사연과 함께 인증샷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중에 일부 책에 실어드리기도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입지영 단행본 책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1: 네, 입지영 다시 듣기는 오디오 어학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2: That i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We'll see you again tomorrow.
1: Bye-bye.
2: Bye, everyone.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 5 11번째 페이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익숙한 세월의 증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썬문답 주제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많은 분들이 북중미가 이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어떤 많은 분들이
2: 아, 진짜 누가 그랬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
1: 북한, 중국, 미국 3개국
2: 북중미 공동이지. 회담이라고 해서 네. 북중미 월드컵.
1: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인 거예요, 사실.
2: 세계 평화죠, 진짜. 네.
1: 아니죠. 예.
2: 아니죠. 네,
1: 북아메리카.
2: 북아메리카, 그 센츄럴 아메리카죠. 네. 아, 역대 올림픽 가운데, 아니, 월드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전국, 48개국이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 이런 나라도 있었어?
1: 아하.
2: 좀 생소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한 출전국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셨던 국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 월드컵의 첫 진출한. 첫째 국가들 중에
2: 맞습니다.
1: 생소한 국가가 있을 법하거든요.
2: 네.
1: 이번에 퀴라소,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월드컵 첫 진출을 했는데 요중 한 세 나라 정도 우리가 역사를 곁들여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1: 먼저 퀴라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퀴라소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퀴라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ABC 섬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ABC?
2: 아루바, 그다음에 비니까 보네르, 시가 퀴라소, 이 세 나라가,
1: 네.
2: 지금 카리브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거의 남미예요.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저 지역이, 카리브해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요.
1: 아, 예.
2: 보통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하면 야자수, 그 다음에 허리케인을 우리가 떠올리죠.
1: 그렇죠.
2: 그 ABC 제도, 이제 퀴라소와 그 아루바, 그 다음에 보네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1: 예, 예.
2: 세 섬이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1: 아하.
2: 이 섬은 남미 쪽에 붙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사막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1: 사막화가 돼 있어요.
2: 비가 안 오니까. 그래서 야자수가 아니라 선인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휴양지로는 좋아요.
1: 네.
2: 그렇지만 식민지로는 꽝입니다.
1: 아,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2: 농사 안 되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1: 예, 예.
2: 휴양지는 좋지만
1: 네.
2: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1: 네.
2: 일단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그 이전부터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아라와크라고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1: 네.
2: 아라와크인들이 카누를 타고 조금만 앞에 나가면 그 퀴라소
1: 제도가 있으니까,
2: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1: 예, 예.
2: 1492년에 콜럼버스가 표류를 하다가
1: 아하.
2: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그건
1: 네.
2: 유럽인들 관점이고
1: 예.
2: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인도 제도에 내렸습니다.
1: 네.
2: 그런 다음에 스페인인들의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남미 정복에 들어가죠.
1: 아하.
2: 자,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점 섬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어요.
1: 네.
2: 그러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상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아, 예.
2: 그러면서 1499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인들이 이 퀴라소에 들어가서
1: 예.
2: 정복을 합니다.
1: 네, 스페인인들이.
2: 스페인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1: 네.
2: 비가 안 와요.
1: 비가 안 와.
2: 사막이야.
1: 네.
2: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섬을 포기해버립니다.
1: 그래요.
2: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라크 원주민들 있잖아요.
1: 네네.
2: 다 끌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끌고 가요.
1: 끌고 가요.
2: 사탕수수 네. 농장에서 노동하시라고.
1: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예.
2: 그래서 퀴라소 섬은 갑자기 또 빈 섬이
1: 땅이 됐네요. 예.
2: 여기에 들어온 것이 I am still hungry.
1: 아, 그 역사에다가 그분을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분을 이런 역사에다가
2: 예.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1: 그렇죠. 예. 딩크
2: 선생님. 딩크 형이요. 예.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는데
1: 네네네.
2: 그 배경이 또 있었어요.
1: 네덜란드가 어쩌다 왔대요? 예.
2: 일단 네덜란드가 요 당시에 그 네.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요 무렵 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식민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였고
1: 네.
2: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소금.
2: 당시 네덜란드에서 소금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서 스페인이 어이 포르투갈 소금 수출 금지. 네덜란드인들 너희 멀건 설렁탕 먹어봐 그냥 아, 소금 빼고.
1: 예, 너무 야구르네요.
2: 야구르죠. 예. 그럼 네덜란드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찾을 수 있는 대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스페인 애들이 잠깐 정복을 했다가 예. 방을 뺀 퀴라소가 보이는 거예요.
1: 아.
2: 그리고 마침 지금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2: 스페인, 우리의 원수 스페인이 지금 남미를 지금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척이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1: 네.
2: 그러면 얘네들을 약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퀴라소를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1: 어.
2: 소금도 얻고 어. 띵동 벨트도 할 수 있고
1: 벨트도 하고
2: 벨트도 예. 하고
1: 스페인 견제도 하고
2: 스페인 견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1634년부터 아하. 휘라소를 점령을 해요.
1: 예예. 예.
2: 그리고 쭉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덜란드가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1: 아 네덜란드 욕 먹을 시간인가요?
2: 네덜란드 예, 욕 먹을 시간입니다.
1: 예, 왜죠? 뭐 했나요?
2: 네덜란드가 뭐 1602년에 아시다시피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든 것 같이 일단 상업적 센스는 굉장히 발달한
1: 그렇죠,
2: 나라죠.
1: 그렇죠, 예.
2: 위치를 딱 보니까 퀴라소를 아프리카와 남미 뭐라고 할까 무역 거점 휴게소 겸 세관 겸 뭐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1: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노예 무역인가?
2: 노예입니다.
1: 아.
2: 자 여기서 하나만 덤으로 또 한 스푼 얹어 드릴까요?
1: 얹어 주세요. 예.
2: 퀴라소에서 일단 네덜란드가 자기는 노예를 직접 부리진 않았지만 중개 무역에서 갖다 팔았잖아요. 퀴라소에 데려오면 카리브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다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1: 네네.
2: 여기 네덜란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참 카리브에 왜 스페인 정복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가냐? 뭘 키우기 위해서 살았어요?
1: 뭐, 사탕수수 이런 건가?
2: 역시!
1: 아, 제가 서당계 3년이라. 예. 아, 맞다는 아니, 거죠?
2: 맞죠?
1: 예, 예.
2: 어휴. 사탕수수가 돈이 되는 게 보여요, 네덜란드가. 야, 그럼 우리가 예. 직접 한번 우리 사탕수수 한번 재배해볼까?
1: 예.
2: 퀴라소에서.
1: 예, 예, 예.
2: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우리 사막인데 되나?
2: 퀴라소에서는 안 돼요.
1: 예.
2: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바로 바다 건너.
1: 예.
2: 베네수엘라 옆에 영국 식민지가 보이는 거예요.
1: 수리남?
2: 야! 와! 야!
1: 황정민 씨 불러.
2: 쭉 이렇게 네덜란드가 퀴라소를 지배를 해 왔어요. 오랫동안.
1: 예. 지배를 하다가.
2: 하다가
1: 석유가 이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터진다던데요.
2: 예. 1800년대 후반때 60년 1860년대 때 예. 네덜란드가 끝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국제 사회 압력 때문에.
1: 자.
2: 이제 퀴라소는 망했다. 노예제가 없으면 이 동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행운의 여신은 또다시 퀴라소를 향해서 히히 웃어줬습니다.
1: 아, 네.
2: 바로 바다 건너편 남미 어떤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1: 예.
2: 베네수엘라가 1914년에 빵!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1: 아, 그럼 퀴라소도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럴 네.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1: 아, 예.
2: 1914년 유전이 터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는 진짜 정치 혼란 최악이었습니다.
1: 아.
2: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시 그 유전 개발에 참가했던 로얄 더치 쉘. 당시엔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1: 아.
2: 로얄 더치 쉘이기 때문에.
1: 아, 더치 쉘이었구나. 예.
2: 개발을 했잖아요.
1: 예.
2: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 그 정유까지 하고 뭐 다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1: 네.
2: 베네수엘라에서.
1: 예, 예, 예.
2: 근데 바로 앞바다에 네. 퀴라소라고 하는 자기 땅 안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네.
2: 어이 그러면 석유 채굴은 원유 채굴은 여기서 하되 베네수엘라에서 정제와 유통과 실어 나르는 것은 퀴라소에서 하겠다라고
1: 아.
2: 하면서 대규모 정유 시설을 퀴라소에 만들면서 퀴라소는 기사회생을 하게
1: 아,
2: 되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퀴라소의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 좀 이제 퀴라소 주민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2: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어요.
1: 애매모호하다.
2: 아까 말씀드린 그 아루바랑 그다음에 퀴라소는 독립은 하되 네덜란드 왕국의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요. 국방과 외교는 네. 네덜란드가 관할을 하되 네. 나머지는 거의 100% 자치를 퀴라소에게 줍니다.
1: 아.
2: 아루바도 그렇고.
1: 네네.
2: 그래서 일단 국방과 외교는 모르겠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는 네. 퀴라소라는 국기를 달고 출전할 네. 수 있게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1: 그래서 FIFA 월드컵에도 퀴라소로 따로 해서 이번에 본선 진출까지 이루는 거군요. 네, 아마 그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퀴라소 이제 퀴라소도 카리브해 그 밑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2: 많죠.
1: 뭐 WBC 네덜란드 팀의 뭐 유명한 선수가 퀴라소 출신인 경우도 많고 네. 또 그런 식으로도 출전을 하곤 합니다.
2: 아, 그 퀴라소의 네. 지금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팀?
1: 축구감독?
2: 네, 축구감독.
1: 저 뉴스로 봤죠. 봤죠? 아드보카트 감독.
2: 아드보카트 네. 감독. 히딩크 감독도 저기 감독이었어요.
1: 우리 06년도 때 우리 팀 감독이었던
2: 예, 아드보카트 감독. 독일 월드컵 때
1: 네, 그쵸,
2: 우리, 그쵸. 우리 축구 아버지였죠.
1: 그렇죠. 그렇습니다.
2: 예. 자,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꽤 오랫동안 그 축구 여기 퀴라소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가족 문제 때문에 그 이번 월드컵에는 감독직을 못 맡을 것이다.
1: 본선 진출 시켜놓고
2: 시켜놓고
1: 예.
2: 이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네. 지금 녹화하는 시점 며칠 전에 네. 다시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퀴라소 팀을 이끌고 예. 출전을 합니다. 아드보카트.
1: 아드보카트 화이팅. 예, 반갑네요.
2: 이러다가 결승에 우리랑 올라가면 어떡해요?
1: 아, 우리의 결승에서 대한민국 대 퀴라소?
2: 네.
1: 아니, 예, 일단 성사되는 것도 너무 기적적일 것 같긴 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퀴라소 인구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명 남짓한 정말 미니 국가.
2: 그걸 예.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1: 어디요?
2: 중국이요.
1: 아,
2: 이 말이 있어요. 예. 축구 잘하고 못한 건 인구수가 아니다. 네. 14억이 못한 걸 15만이 한 거예요. 지금.
1: 대단한 거예요, 진짜.
2: 그러니까요.
1: 퀴라소 그 메인 그 홈 경기 열리는 경기장 보면 되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예. 두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세네갈 앞에 600km 대서양 쪽으로에 있는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1: 아, 저쪽이 섬이 딱 동떨어져 있네요. 예.
2: 그 퀴라소는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이요. 근데 카보베르데는 원래 원주민이 없었던 그냥 무인도였습니다. 네. 그 차이에요.
1: 예.
2: 처음에 저기를 발견하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최초로 열대 지방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카보베르데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자체가 카보가 곧 이고 베르데가 녹색 곳이란 뜻인데
1: 예, 예.
2: 저기도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1: 어떤 역사가
2: 바로
1: 있습니까?
2: 바로 또 서아프리니까 아프리카 노예 무역이죠.
1: 아, 포르투갈이
2: 포르투갈이요.
1: 예.
2: 그래서 포르투갈이 어떻게 했냐면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왔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진짜 쳐들어가가지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2: 총, 술, 빵, 기계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추장과 실권자들에게 줍니다.
1: 네.
2: 이게 서양에서 만든 총이라는 것이다.
1: 네.
2: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주민들 몇 명 잡아오라고.
1: 아, 그럼 동포를 잡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2: 진짜 네덜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예. 흑인 노예를 직접 잡아오지 않았어요.
1: 아,
2: 현지 추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현지 추장이 거래를 했습니다.
1: 그게 더 아픈 역사.
2: 그게 더 아픈 역사죠.
1: 그럼 무인도였던 카보베르데에다가 약간 거점지로 삼은 거예요?
2: 거점지로 삼았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네. 노예들을 거기서 일단 건강 체크한 다음에
1: 예.
2: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1: 아.
2: 잘 먹이고 해야지 몸값이 올라가니까.
1: 예.
2: 잘 먹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노예선에 실어가지고 카리브해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여기도 노예 수용소였습니다.
1: 그래서 지금도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부족과는 또 확연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이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원주민과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인이 이제 결혼 등 해가지고 낳은 혼혈들은 크리오요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여기 카보베르데에도 크리오요 문화와 크리보요 언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유럽인과 네. 원주민의 혼혈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던데.
2: 1990년, 1991년도에 이제 그 민주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예. 아프리카 거의 유일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다당제 의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 오.
2: 그 이유는 뭐냐면, 1974년, 네. 카네이션 포르투갈 혁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카네이션 혁명?
2: 카네이션 혁명.
1: 예.
2: 75년도에 이제 그 살라자르 정권이 무너지면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1: 아,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2: 하시죠?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던 포르투갈 식민지도 독립을 합니다.
1: 예.
2: 그 이후에, 이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91년도에 다당제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네. 아프리카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1: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가다.
2: 네.
1: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보베르데는 이제 본토 섬에 사는 국민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제외동포가 더 많다?
2: 왜냐면 포르투갈도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노예제를 폐지를 했어요.
1: 예.
2: 근데 퀴라소는 다른 게 있었어요. 퀴라소는 석유가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2: 여기는 그냥 원래 무인도였잖아요.
1: 아.
2: 여기에 노예제가 문을 닫아버리면 섬은 뭐라고 할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 열방 입장에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2: 그렇죠.
1: 예.
2: 그때부터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여기 주민들이
1: 네.
2: 크리오요들이죠.
1: 네.
2: 너도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유럽 네. 또는 등등등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죠.
1: 예.
2: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서 본토보다 해외 살고 있는 동포가 더 많은 국가가 여기
1: 카보베르데. 아.
2: 인구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본토는요.
1: 네.
2: 근데 밖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약 100만 명.
1: 이번에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2: 그렇죠.
1: 도움을 많이 준 거죠.
2: 그러니까 원래 디아스포라 예. 출신들이 그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었어요. 키르스와 똑같이.
1: 포르투갈에서도 많이 뛰고.
2: 그렇죠.
1: 예.
2: 그 선수들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뛰니까.
1: 네.
2: 많은 분들이 쥐라쏘 카보베르데 섬나라가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1: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맨유에서 뛰었던 루이스 나니도 사실 출생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고 파트리스 에브라도 아버지가 카보베르데 출신이라고 하고 스웨덴 그 스트라이커였죠. 헨릭 라르손도 카보베르데 핏줄이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르단은 이제 우리가 중동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축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0: 스탠드와 같은 어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0: 스탠드. 예. 스테러스, 어떤 지위. 네. 똑같죠. 네. 그럼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의 땅.
1: 우즈베크가 누구야?
0: 우즈베크. 를 아시기 위해서는 네. 킵차크 칸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어, 킵차크 칸국?
0: 킵차크 칸국.
1: 이게 뭡니까?
0: 징기스칸이 예. 몽골족은 예.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왕자리를 칸 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어. 동등하게 나눠줘요. 예. N분의 1로요. 예, 예, 예. 몽골 제국도 각자 아들에게 나눠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교과서에는 한국이라고 배웠었습니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1: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예.
0: 킵차크 한국. 예. 정확한 발음은 칸국이거든요.
1: 칸국.
0: 무슨 칸국, 무슨 칸국이라고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네. 징기스칸의 큰 아들이 주치였거든요. 어. 주치에게는 킵차크 칸국이라는 걸 떼어줘야죠. 네.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저들끼리 치고받고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킵차크 칸국의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마 구대칸일 거예요. 구대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1: 어, 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0: 우즈베크.
1: 오.
0: 그래서 예. 그 땅 이름은 우즈베크 칸이라고 불렀어요. 오. 우즈베크의 땅이니까.
1: 아, 역시 역사 축구보다 역사야 선생님.
0: 축구보다 역사야. 축구.
1: 킵차크 칸국 이름은 바로바로 나오잖아.
0: 아,
1: 예, 예, 무리뉴는 무레베라고 하지만 예, 킵차크.
0: 아, 그만해요 진짜.
1: 예예예. 예, 예. 역사는 역시 선생님 역사입니다. 예.
0: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예, 예, 예. 그 중에 이제 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우즈베크 칸이었어요.
1: 예예예. 예, 예.
0: 그러다가 이 그 킵차크 칸국도 지구들끼리 찢어지면서 지구들 팍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가운데 한 걸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1: 누구죠?
0: 누굴까? 바로 티무르라는 티무르라는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정복 왕이었어요. 티무르가.
1: 아, 그렇군요.
0: 근데 티무르는 네.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약간 PR을 하고 다녔거든요.
1: 예, 예, 예.
0: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약간 공수표를 날린 거예요.
1: 아, 그래요?
0: 야, 예. 내가 알지? 예. 내가 그 징기스칸 후회란 걸.
1: 약간 허언증이 좀.
0: 허언증이 있어요. 약간 예. 리플렉스 증후군 같이.
1: 예, 예, 예, 예.
0: 자기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회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아닌 걸 알아가지고 칸이란 타이틀은 지가 안 붙여요.
1: 아, 양심에 찔려서.
0: 그래서 예. 티무르 칸이 아니라 티무르로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1: 아, 티무르. 예.
0: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샤이반 왕조라고 등장을 해요.
1: 샤이반 왕조. 예.
0: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1: 예. 예.
0: 아까 킵차크 칸국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그래도 정통 징기스칸의 진짜 적통은 샤이반 왕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샤이반 왕조가 딱 봤을 때 쟤 누구냐?
1: 팀으로 쟤 누구야?
0: 참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다 썬 팀이야? 아 왜요? 이게 된 거야 지금. 아무나 썬 팀이야.
1: 예.
0: 야 팀으로 너 일로 와봐. 예. 너 진짜 징기스칸 후에 맞아? 내가 진짜 적통이야. 우리 샤이반 왕조가. 너 한번 팍 그냥 한번 붙어볼래? 해가지고 가짜 징기스칸 팀으로 진짜 징기스칸 샤이반 이 A급 매치를 딱 벌입니다. 누가 진짜 징기스칸인가? 후에인가?
1: 야 재밌다.
0: A급 매치.
1: 누가 이기죠?
0: 누가 이기냐? 네. 샤이반 왕조가 이깁니다.
1: 아이 그래요? 티무르가 이긴 줄.
0: 티무르 바로 다음. 네.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이름이 바부르였거든요.
1: 바부르.
0: 바보 아니에요.
1: 아, 예.
0: 바부르예요.
1: 네.
0: 이 바부르와 샤이반 왕조가 붙어가지고 바부르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티무르의 잔존 세력은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1: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떤 적통이 거길 차지하게 된 거네요.
0: 쭉 차지하게 된 거예요. 샤이반 왕조가.
1: 예, 예.
0: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 바부르는 죽지 않았어요.
1: 바부르 어디 뭐 어디 있어요?
0: 참, 예. 이 바부르와 티무르는 다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1: 예예.
0: 어디로 가냐? 바부르가 야 여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 그럼 우리 밑으로 내려갈까? 넘어가자.
1: 왜 바보 아니라면서 바보 목소리로 해요.
0: 야해요.
1: 예예예.
0: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요.
1: 예.
0: 넘어서 여기가 뭐야?
1: 예.
0: 여기 인도란데요? 여기 우리 차지하자. 해서 바부르가 예. 인도 땅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1: 아,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0: 무굴 제국이요.
1: 오.
0: 타지마할 만든.
1: 와.
0: 많은 분들이 힌두교가 있었던 인도 대륙에
1: 그렇지.
0: 어떻게 이슬람 무굴 제국이 들어왔냐? 바부르가 내려갔어요!
1: 아, 바부르가 그렇게 연결돼요? 네.
0: 다 연결된다니까요.
1: 예, 예.
0: 이거 제가 잘해요. 연결 시키는 거.
1: 예, 알죠, 알죠.
0: 아, 예.
1: 바보는 아닙니다, 바부르가.
0: 아, 그래.

0: 아니니까요. 예, 예. 샤이반 왕조가 또 쪼개집니다. 예. 그러면서 쭉 세 개의 또 왕조 왕국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예, 예. 그래서 쭉 유지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은 없어요.
1: 없어요. 예.
0: 그러다가 놀랍게도 1924년도에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처음으로 국명에 우즈베키스탄이 붙어요. 원래 너희들이 그쪽 올라가면은 우즈베크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은 통합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라. 처음으로 그때 등장을 해요.
1: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0: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1: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0: 1924년도에 예.
1: 처음으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0: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예, 예, 예.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돼요. 예, 예, 예. 쭉 유지가 돼요.
1: 네.
0: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예.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1991년 아, 9월 1일 날 건국을 합니다.
1: 아,
0: 그런 다음에 예.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1: 예.
0: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영웅시할 만한 옆나라 저기는 몽골엔 징기스칸도 있거든요.
1: 어떤 상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네. 위해서.
0: 그래서 국가통합 예. 정체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우즈베키스탄도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팀으로가 키워진 거죠.
1: 우리 그 고려인 분들이 강제 이주됐을 때 이쪽으로도
0: 많이 가요. 많이 가요.
1: 아, 예. 네.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0: 오.
1: 예.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조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포르투갈, 콜롬비아, 또 콩고 민주공화국 잘하는 나라들이랑 섞였는데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시아 대표로 나간 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월드컵이라는 꿈의 무대에 진출한 나라들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역사와 또 축구 이야기까지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우리나라도 1954년 스위스에서 월드컵 무대에 데뷔했을 때 비록 열악한 환경과 세계 수준과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고 초라한 성적을 거뒀습니다만 당시 세계 언론의 관심도 많이 받고 지금에 와서는 정말 위대한 도전으로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본선 진출국이 늘어나면서 첫 진출국도 유독 많은 대회이니만큼 2002년에 세네갈이나 2018년에 아이슬란드처럼 의외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등장하면 월드컵이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도 2차전 멕시코전 잘 준비하길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성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1: 아니요. 저 사람들이 말 걸면 뭐라고 해야지? 야, 제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2: 아니요.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다시 시즌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누구 올 때는 그거 알아서 같이 와.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3: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려. 아나운서 윤영미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이어온 오자이어 시즌2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다려왔고 그리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그런 마음인데요. 저만큼이나 이 시간을 기다려온 그런 분들 계시죠. 탈북미녀 다섯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남한 가족들도 또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야, 이 귀한 프로그램에 정말 귀한 분이 MC로 오셨습니다!
3: 드려요.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받은 경우가 제가 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뭐 설레고 떨리고 이제 이랬던 것이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자존감이 확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한 지 3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가장 내가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다려왔고 이런 자리를 제가 소망을 해왔거든요.
0: 제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3: 그러게.
6: 예. 이제 저희가 좀 고맙습니다. 기대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3: 제 각오는 이제 들으셨고요. 네. 오자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두 분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6: 네.
0: 자유를 향한 간절했던 유정.
6: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주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이야!
0: 오랜만에
6: 여전하네. 네네. 괜찮네.
3: 우리 쫙 정리를
6: 저희가 네. 네, 괜찮습니다.
0: 아, 요 멘트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한 번도 못했는데 왜 처음 해보네요.
6: 시술수가 되니까 이런 네. 멘트가 이제 저희에게 오네요.
3: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직접 이렇게 만나뵈니까 어유 정말 이 두 분이 안 계시는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분위기를 활기차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건영 목사님도 시즌1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도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7: 예 반갑습니다. 네. 네.
6: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짜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목사님.
7: 제 영적 아들 딸입니다.
6: 아빠. 아 목사님 너무 다시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7: 정말 기쁘고 네. 반갑습니다.
6: 목사님 어떠세요?
7: 저희 부모님이 원래 원조 탈북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바로 직전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탈북하셨던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끼리 만나면 격하게 반가운 표시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 그 격하게 표현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반가운 분들 만났습니다.
3: 목사님도 탈북민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7: 예, 원조부터 시작했으니까.
3: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 이북의 고향이고 네. 이제 내려오신 그런 분이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그 목사인데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고 네. 저희 아들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네. 예, 이제 그 뭐 에세이를 쓰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탈북민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0: 그렇군요. 아, 맞아,
3: 반전이.
0: 이게 돼야지.
3: 오, 될 뻔했으나.
0: 한번도 지우길 게 없었어요.
3: 자, 남북의 가족처럼 모인 오자이어 시즌2. 첫 주제는 뭘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입니다. 네.
0: 제목부터 심장 짰습니다.
6: 네. 그렇죠. 아니 제목을 보니까 시즌 네. 1을 못 보신 분들에게 왠지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3: 네.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 자, 먼저 만나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5: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자유여.
3: 네, 오자유와 시즌 1 최고의 명장면. 근데 저 때가 언제인데 다들 외모가 네, 상당히
0: 다르죠. 네,
3: 10년 전 아니죠?
6: 마치 그런가 2년 전인데요.
0: 마치 10년 전 같죠.
6: 웬일이야.
3: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7: 아, 정말. 기대가 됐고요. 또 기대했었고 네, 제가 손주가 넷이 있는데 네. 손주를 보기 전에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너무너무 좋고 네. 보고 또 보고 싶은데 오늘 시즌 1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네. 좋습니다.
6: 아, 네. 목사님이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와주신 것 같아요.
7: 맞습니다.
6: 네, 아니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네. 돌아보면은
0: 인상적인 거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6: 아, 그냥 굉장히 인상적이야. 여전히 시즌 2가 되어도 네. 우리 오지원 집사님은 인상적입니다.
0: 첫 인상은 또 강렬하지 않습니까?
6: 강렬해요. 매우 강렬하고 말고요. 아주 강렬해요.
3: 아, 이래서 두 분이 호흡이 척척 맞는다. 네. 네. 한 분은 계속 지금 본인을 이렇게 띄우시고
0: 네,
3: 한 분은 계속 또 이렇게 네,
6: 제가 좋습니다. 다른, 네, 이제 중재점을 네. 찾겠습니다.
3: 네, 아우 네. 재밌어요. 네,
8: 저는 진짜 네. 우리 자두 사모님과 오 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막 웃기시고 꽁투 그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역시가 역시네.
0: 윤영 씨가
8: 재밌어요.
0: 이쁘시니까 안목 있으세요.
6: 오, 되게 대단한 거야 진짜. 아니 우리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0: 왜요?
6: 예, 아니 뭔가 지금 우리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시즌 1과 시즌 2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0: 가끔 연락 한 통도 안 했거든요.
6: 아니 저희가 아시는 관계가 안 좋으시죠?
0: 네,
6: 시간을 너무 오래 돼서
0: 정말 그냥 일정이 관계예요.
6: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오지. 네. 박수하는 거 봐. 이렇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네.
9: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 이 방송이 느낌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약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방송만큼 여유 있고 마음이 편하고 긴장하지 않았던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 1 때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부부들이 일상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말에서 이제 선거 날에 한복을 입고 나가야 되겠는데 어머님이 아 이거 너무 주름이 많아지고 어떻게 입냐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야 똥집에 발이 달린 게 아무거나 입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저는 그냥 보태지도 않고 그냥 말했는데 후에 지인들로부터 막 전화 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신기했다가는 그게 정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2를 하면서 또 하나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헐터가 없이 그냥 해야겠다. 예, 이게 그냥 시청자들한테 더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6: 헐터가 고장났대.
9: 네, 헐터가 고장났대.
0: 헐터라고 해야 되는데 헐터라고 해야 되는데
6: 시간이 안 헐터가 고장났어요.
9: 아니, 알지만 거기다 왜 컬차를 썼냐면 퀄리티가 저희 그런 네,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래서 펴서 드리세요.
3: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뭐 어디에 발이 달렸다고 하죠?
9: 똥집에 발이 달렸다고.
3: 똥집에?
9: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너무... 키가 안 크다. 네, 그 말을 똥집에 아니, 예, 발이 달렸다.
6: 난쟁이를 막 네. 네. 키가 아, 작은 사람.
9: 네.
3: 아니,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그런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9: 아, 그런갑다 해요.
6: 그래요?
9: 네, 그냥, 아, 그냥 아. 북한 남성들은 되게 속정은 많은데 겉은 무뚝뚝해요. 약간 부스한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갑다. 내가 똥집에 발이 안 달리면 되잖아요.
0: 그러게요. 네. 굉장히 말씀 잘하세요. 뭔가 꽐리리 있게. 꽐리리.
6: 아니 오자유여 시즌1에서 네. 그 누구도 유행어가 없었어요. 심지어 네. 개그맨도 유행어가
0: 없었는데
6: 우리 선아씨가 그런 퀄리티. 퀄리티. 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9: 네, 네. 저 이런 여자입니다.
3: 네. 마음에 든다.
0: 아, 네.
6: 쏟아져 나옵니다.
9: 많이 아마 놀라실
0: 거예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6: 아니 우리 남숙씨도 좀 쏟아주세요.
10: 아,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김나영 강사께서 시장님과의 그 식사 시간에 뭐가 뭐 요란하게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거무틱틱한 그 실화지 그런 게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물밥, 나물등만 이제 한상 이제 차려줬다는 이야기. 그게 언제 들어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굉장히 그 실감이 났어요.
3: 그 장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인상적이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11: 군수님이 식사 오늘 맛있는 거 대접해야겠으니까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삼겹살은 배 터지게 얻어 먹겠구나 하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나물들이 나와요. 시커멓거만 나물들, 산채 나물들이 한참 있다가 보리밥이 이렇게 대접에다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부식이고 진짜 기본 세트는 고기 세트는 이 뒤에 나올기도 하고 그냥 보채지 말고 그럼 그렇겠지. 맛있는 걸 사준다니까 이건 아니다. 딱 그냥 얌전히 앉아서 교수님 앞에서 딱 기다렸는데 강사님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빨리 나 따라 하세요. 자기 따라 해래. 네. 그래 봤더니 보리밥을 대접에 갖다 팍 없더니 나물 5가지 딱 올리더니 비비세요.
10: 아니 표현이 굉장히
11: 저는 인민군대 7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11년을 기숙사에서 이런 보리밥에 나무 풀이랑 풀은 너무 먹었어도 꼴도 먹기 싫은데 거기다 비비까지 먹으라니까 지금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예. 사람들이 말이요 발국장 뭐 못 갔다니까 거지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이나 하지 말고
10: 연기도 잘하셔 연기도 치고 말이나 노래 좋다
3: 기억나요 정말 재밌네요
0: 야, 이건 진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맞아요. 그리고 네. 오지원 씨가 특별히 굉장히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0: 솔직히 공기가 있어야 돼요. 아니, 음식에는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가졌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0: 공기에 냅니다, 저도.
0: 무조건 공기가 있어야 됩니다.
3: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왜 뭔가 이렇게 반찬이 좀 없는 것 같은 허전함. 그렇죠. 이런 거 느꼈거든요.
0: 요즘에는 웰빙이라 그래도 좋은 그렇죠. 음식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7: 문화 충격 중에 제일 큰 게 음식 충격이니까 그것도 또 남한 정착 과정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10: 네.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이제 그야말로 풀을 많이 먹었죠. 저도 자라면서 이제 풀을 많이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뭐 그 서영마트나 대형마트에 보면 종류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가서 고기를 사서 손님이 와도 금방 할 수 있지만 북한에는 그저 4대 명절 때만 이런 고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명절 때 뭐 500g. 그런데 그 500g을 삶으면 그 식구가 많은 가족은 굉장히 그 물이 많잖아요. 고기는 조금이고. 고기 삶으면 또 고기가 쪽 쫄잖아요. 그러니까 장아 신고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만큼 고기가 굉장히 귀했고 고기를 못 먹고 자랐다고.
3: 장아 신고? 네. 물을 건너간다?
10: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네. 식구가 다 먹으려면 그 고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해서
3: 고깃국으로
10: 고깃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3: 그런데 고깃국도 뭐 건더기가 많은 게 아니라
10: 예, 네, 조금씩 됐죠. 그래서
3: 식 건너갔다 이거죠.
10: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9: 그와 네. 관련해서 네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상점에서 식구수로 안에서 100g 썼어요. 이 집에 식구가 7명인데 700g을 고기를 끓여놨어요. 근데 고기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남편이 옷을 벗더래요. 밥상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나 이 국그릇에 들어가 봐야
3: 유머 있으시다.
9: 고기가 너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국그릇에 들어가 헤엄을 쳐가지고 고기를 찾아야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정말
8: 귀하기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기만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공연을 갔다가 스트레스 이빨 받은 거예요. 이제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대표님이 고기 먹으러 가자. 주최 측에서 오늘 대접이 고기랜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딱 그 패시패시 하면서 그 고기가 있는데 삼겹살이 그거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이럴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감히 천국을 삼겹살에 넣겠다.
10: 아니 삶 싸운데 누구게 하신 거죠? 미리 맞춘 거 아니겠어요?
0: 아, 저는 그 감정 이해해요.
8: 그런 거지요.
0: 네, 저도 약간 많이 비교하거든요.
3: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가장 또 큰 행복을 느끼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오자유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12: 네. 아예 저는 이제 그 자유요 방송이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봤는데 너무나도 어색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행동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쟤는 막 억지로 시키는 건데도 따라 못하는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딱 봤을 때는 야, 쟤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연예인병에 걸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3: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0: 자, 여기서 네. 나 그러면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돌발 OS 퀴즈 시간입니다.
6: 오, 진짜? 궁금하다.
0: 나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면 O 아니면 X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X 하나 둘 셋.
6: 언니? 두 분이 있다고 지금.
3: 그러게요.
6: 오를 드셨어요. 우리 주선아 씨는 어떤 또 연예인병과 경험이 있으신가요?
9: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이게 TV에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6: 그쵸.
9: 제가 워낙 간첩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6: 이게
9: 아시아 동양인 처럼 안 생기고 외국인 처럼 생겨갖고 지하철에서 많은 분을 만나는데 그분보다 근데 실물이 화면보다 너무 좋다. 머리도 생각보다 안 크시다고 그러시더라고. 얼마나 화면에 머리가 이따만큼 나왔으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는 아재가 이제 무슨 촬영을 하게 되면 머리를 크게 안 보이려고 몸을 뒤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예인병의 시초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6: 네. 재밌다.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몇 번 나가면 꼭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0: 맞아요.
6: 화면보다 뭐 어떻다, 날씬하다.
0: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화면보다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요.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네.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6: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 이제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에 아이들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앞에 붕어빵 파는 이제 그 가게를 갔어요. 네. 사람들이 줄 서서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이라는 얘기만 딱 나오면 자기 이름 얘기하는 줄 알고 붕어빵 저 맞아요.
0: 귀엽다.
6: 방송한다는 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우리 최영아 씨는 또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게 있나요?
14: 제가 이제 신앙에 회복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 끝나고 이게 쉬는 타임이니까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다시 시즌 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보면서 다시 이제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누구 올 때는 그거 앉아서 같이 듣고 막 이러면서 쭉 이렇게 돌이켰던 것 같아요.
0: 맞아요. 역시 모자임에 대한 애정하면 영화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6: 아니 정말 애정이 정말 많으세요. 듬뿍듬뿍 이제 매회마다 맞아요. 이렇게 쏟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영화 씨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겼던 장면 물론 많겠지만 특별히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궁금해요.
14: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너로 인하여서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고 제가 겪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6: 그렇죠. 정말 든든하고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14: 아멘입니다.
6: 네, 정말 좋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가장 재밌는 주제가 뭐냐면 실수. 챙겼던 경험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 시즌 1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실수담 혹은 또 창피했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15: 저는 그 뭐 창피했다기보다는 헤어 때문에 조금 속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6: 머리 스타일이요?
15: 헤어 때문에. 처음에 머리 했을 때 50대 머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6: 무게 있어 보이게 해주시려고.
3: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 띄우고 약간 영부인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인가요?
15: 그렇게 설레치 있는 머리.
3: 그래서 아무나한테 안 해줍니다.
6: 그러니까
3: 가장 마음에 드는 분한테 그렇게 해주거든요.
6: 정성이 많이 말이 들어가는 머리.
15: 네, 맞아요. 굉장히 네. 그러신데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아, 나 좀 좀 젊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은 20대인데 헤어는 이제 머리 스타일이 50대라서 진짜 조금 속상했어요.
0: 기억이 나요? 오늘 머리는 어떠세요?
15: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한테 아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6: 제가 듣기로는 머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이 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누구세요?
16: 그 장본인이 저입니다.
0: 아이고.
6: 머리 차이가.
16: 아니 저는 그 시즌 1때 그 그 MC분 있잖아요. 한유미라고. 예. 엄청 예쁘잖아요.
6: 예쁘죠.
16: 예. 근데 그분이 똥머리 했잖아요.
0: 아, 맞아요.
16: 똥머리. 근데 그 머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머리 한 번도 못 해봐서 미용사 선생님한테 저도 유미처럼 똥머리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살면서 처음 해봤으니까.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아예 막 친구들이 야 좀 네 주제를 알아라.
6: 아, 왜?
16: 왜? 아까 이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똥물이 하면 안 된다요. 그리고 얼굴을 넓으니까 좀 가려야 되는데 이마를 빤빤하게 다 내놓고 그래서 아니 그 MC 하는 애 있잖아 유미 걔 예뻐가지고 그래서 약간, 야 유미하고 네가 같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저는 절 공감이 절반이고 부공감이 절반이에요. 왜냐면요 유미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6: 네.
16: 저도 12년 전에 그만큼 이뻤거든요.
0: 네, 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 둘 셋. 우리 유민 씨가 여름 머리였고 네. 우리 주선아 씨가 여름 머리였는데.
6: 아니 근데 난 지원한 네. 사진을.
16: 네. 아 이거는 전적으로 카메라 감독님 잘못을 생각합니다. 왜 여편을?
6: 찍었네.
16: 네 그래서.
0: 솔직히 저도 그거 공감해요. 저도 카메라 감독님 싫어하거든요.
6: 저도 차리고 나서.
0: 왜 이렇게 무슨 일 시켜주는 거야?
6: 카메라 감독님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 노고에 감사하셔야 돼요.
16: 그래 저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 나를 1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유미를 눌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0: 근데 12년 전에도 얼굴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6: 왜 그래?
16: 아예 맞았어요.
6: 아니야 사진 같아요. 예뻐요.
0: 아, 너무 예뻐요.
16: 근데 똥머리는 진짜 아니에요. 아니요 저 사진 안 할 거지 말자.
0: 개그할 때 항상 뭐냐면 네. 원빈 씨나 현빈 씨나 그분이 입은 옷 있잖아요. 아. 제가 입으면 개그가 돼요.
6: 반짝이 추인이 입으면 네. 반짝이 추인 현빈 씨가 입으면
0: 맞아.
6: 아주 스타일리시한데 네. 오지현 씨가 입으면
0: 개그가 되는 거죠.
6: 네. 나름 의사예요. 개그맨이 아무거나 했을 때 개그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16: 아니요 정말 괜찮은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6: 네. 맞습니다.
16: 그렇죠? 우린 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6: 아, 네. 퀄리티. 역시 멘트가 퀄리티 있으십니다. 네. 자, 다른 분들도 재미난 실수담이나 뭐 창피했던 순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17: 저는 그 시즌 1 첫 녹화를 갔다가 우리 작가님이 제가 막 영감하게 생겼나 봐요.
6: 네, 맞아요.
17: 노래를 시켰어요. 맞기는 저 엄청 소심해요. 근데 아, 대한민국을 불렀는데 저 노래 좀 해요. 근데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막 박자도 막 도망을 가고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노래 즐기지를 못하고 그거 보면서 그 교회분들이 혹시 그 오자유 매태를 보면은 집사님 볼 수 있어요 하면은 2회부터 나옵니다. 1회 딱 끼고 2회부터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0: 1회 됐으니까
6: 보장만 보고 싶다.
0: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17: 제발 저는 뭐야
6: 아주 몸탱이야.
18: 언제나 자유로이고 원하는 것은
6: 무엇이든
18: 꿈속에
6: 있고 그쵸?
18: 뜻하는 것은 무엇이건 낼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이 땅을
6: 은혜? 간들어지고 좋구만.

0: 아니 누가 이 노래를 못한다는데
1: 좋으시는데
2: 시사하시는데 은혜론 이게 뭡니까?
0: 아니 무엇보다 눈빛이 네. 굉장히 이렇게 초롱초롱하셨네요 그때.
3: 저 약간 좀 이렇게.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인민공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시는데
2: 어디 북한 공감 그
0: 아니 근데 모든 노래를 약간 트로트화 시키시는 것 같긴 해요.
2: 오 대한민국
1: 차주업으로도
4: 아니 근데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트로트랑 가까워요. 제가 이번에 군부대 봉사가 있어가지고 챔피언 랩을 연습하는데 죽었다 깨다 지금 두 달 된데 내일이에요.
1: 아 진짜 한 소절만 한 소절만
0: 조금만 너무 궁금해 조금만
4: 모두의 축제 서로 견갈하지 않는 것이 숙제 오늘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숫자가 뒹굴뒹굴 강강 숙얼래 숙얼래
3: 진짜 가는 노래야 돼.
2: 그거 할 때 너 필이 모자를 눌러 쓰고 해.
1: 아니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럼 내가 네. 터진다. 터져.
3: 그래요? 윤정철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원래 처음에 오실 때 굉장히 얌전하셨거든요.
2: 강남에서 어디 지나가서 얘기했잖아요.
3: 근데 지금 완전 좋으세요.
0: 이제 방송 최적화가 되신
2: 맞아요.
0: 근데 아니 랩은 뭐 잘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인 사람들은 트로트화된 랩은 아마 강은정 씨가 최초이지 않을까.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데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5: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난 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또 쓰셨잖아요. 지금 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면서
2: 아멘.
5: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2: 아멘. 감사합니다.
5: 설교 한편 했습니다.
0: 네, 또 뭐 이게 창피한 얘기. 아, 요거 계속 좀 듣고 싶네요. 아주 재밌어서.
4: 네. 네. 아, 저 지금 우리 피디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도 왜냐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딱 떨리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노래는 하지만 부끄럽게도 좀 박치예요. MR이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마지막에는 MR 다른 걸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2: 아이고 어렵지.
4: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눈물밖에 없어요. 저기 피디님 책상에 가서 너무 슬프게 오니까
0: 오,
4: 우리 남편 피디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휴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2: 오셨구나.
4: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도 다 다시 받고 밥 먹으러도 늦게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림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2: 은혜로웠는데요. 아, 운종자매는 창피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그 이제 운종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다 울었었어요. 그때.
3: 은정 씨가 가장 기억나요? 사장님도 기억나시죠?
5: 정말 은정자매는 특별히 기억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우리 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딸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특별히 정말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한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감격이라 우리 애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 초청해서 간증도 했습니다.
0: 아 그러셨구나.
4: 그런데 목사님께서 네. 고기를 대접해주셔서
5: 천국이죠.
2: 네. 고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네.
3: 끊임없이
2: 회식은 꼭 고기로
0: 네. 네.
2: 궁극의
0: 네.
2: 행복
0: 네. 그 은혜로운 찬양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4: 네. 네. 오, 감사합니다.
2: 그러니까 이제 시즌2니까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시간이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1: 이제 반박당했어요.
2: 아, 눈물 나려고 그래서 말이 안 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확 끼치는 것 같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 전문가 가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보셨어요?
1: 아니, 진짜 노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사실 뭐 말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스킬이 좋은 것만이 잘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1: 진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 고백이 그냥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 것 같아요.
2: 네.
3: 너무 멋져요. 아, 우리 사모님
4: 멘트가 아, 우리는 자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2: 그러니까.
4: 은혜 진짜.
5: 퀄리티를 넘길게요.
2: 네. 아우, 저도 퀄리티 있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은혜로운 사모님 이렇게 계시고 똑같은 사모인데 이렇게.
4: 아, 사모님 매우 선배 사모님이 계셔주셔가지고 오늘 제 기대고
2: 정말 오늘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감동적인 어떤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6: 아,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추억 하나라는 우리가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했던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감동이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친구나 이제 그 누구한테도 사실 꺼내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부터 제가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매일 일기로 썼던 그 이제 일기장을 그때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방송에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제 스스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 방송을 늘 이렇게 꿈에서도 진짜 기다렸었어요.
2: 강은정 씨도 뭔가 지금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7: 아, 네. 저는 우리 이 촬영을 같이 하면서 시즌1에서 가장 진짜 너무 은혜되고 감동적이었던 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으로 앓고 계셨는데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더 음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제 생일날에 국수 먹고 싶었는데 국수 한 그릇 못 해주는 엄마가 미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 산다는 게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천국에 꼭 가게 해달라는 게 그게 진짜 소원인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눈물 많이 나고
3: 그때 그 분이 아마 최은이었죠. 최은이실 거예요. 그분 간증이었는데 참 저도 막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최고의 효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거 그 생각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도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2: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1: 저희 중보할게요.
2: 네. 출산하시는 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8: 예, 저는 시즌 1 때 그 내 마음속의 지우개라는 예, 그 시즌 1 때 20회가 그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뿐 아니라 우리 탈북자들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수하잖아요. 고향에 가족을 다 남기고 왔고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식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래가지고 내가 슬픈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여기 나와서 그때 만나셨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가족 사이에 있었던 슬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다 갖고 산다. 근데 그걸 이기는 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제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는 그 시간에 양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이 절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계셔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하면서부터 지금은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조금 조그마한 상처는 있죠. 근데 그냥 그 상처들을 받을 때마다 아 그래 하늘을 쳐다보여 하나님 저 괜찮죠? 이러고 아, 잊어버려요.
1: 아니 네. 퀄리티가 못 뺀 사이에 소나 씨는 더 올라가신 것 같아요.
8: 증가했어요.
2: 네. 아니 꽃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해바라기? 네. 하나님 바라기 같고
1: 맞아요. 주바라기. 아주, 예.
8: 해바라기보다 해바라기는 동그래서 싫어요. 저는
1: 무슨 할까요?
8: 장미요. 장미.
1: 장미. 네.
8: 저 장미예요.
1: 네. 굉장히 네. 개인 취향이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8: 자기애가 강해요.
1: 그러니까. 아니 정말 이 안에서 서로가 서로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것처럼 주님이 서로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그 아픔을 서로 이제 따뜻하게 보듬어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근원인 기쁨을 발견하신 것이 제가 더 기쁘네요.
8: 네.
1: 아니 그런데다가 선아 씨의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야기를 그때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8: 네, 저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항상 웃고 퀄리티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5년 전에 저희 9살 아들이 압록강 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연길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했다고. 저는 솔직해요. 자식이 잡혔는데요. 9살짜리가 국경경비대 감옥에 잡혔는데 어느 엄마가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죄가 묻은 여자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연길 사거리 잔디밭에 가지고 그냥 잔디밭에 가 무릎을 딱 꿇고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 우리는 안 그런 걸 몰라요. 모르죠.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잡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마당에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 다 들어주시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괜찮다고 정말 너는 장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사람이라는 게 공감, 진심 이 두 가지면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 그래서 이 마당이 좋았습니다.
3: 저는 지금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많은 이제 북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북한 분들의 그 아픔이나 슬픔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8: 네,
3: 어떻게 보면 오자유화라는 프로그램이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8: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남한사에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충전해주는 애터리인 것 같아요.
2: 맞으셨네요.
0: 어쨌든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기회도 있습니다. 위험한 게 무슨 기회일까 하는데 주선화 자매님이 그 순간 아주 위험한 기회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자리까지 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솔직한 마음인데 주선화 자매는 그냥 우리 교회 여전도사를 될 거예요.
1: 어울린다.
0: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상처가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면 그냥 좋은 설교에 열펴드는 것보다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8: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퀄리티예요. 빛이 나잖아요.
0: 진심이에요.
8: 언제든지.
2: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8: 네.
2: 여러분.
0: 주선화 전도사님.
2: 네.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 우리가 감사하라, 기뻐하라,
3: 네.
2: 기도하라. 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남숙 씨는 또 어떤 여기 있으신가요?
5: 저는 이제 그 김나영 강사께서 중국에서 7살 된 딸아이를 얻고 이제 국경을 그렇게 이제 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눈물이 이제 왈칵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정말 엄마는 참 위대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강하고 정말 위대한 그 우리 탈북인 엄마들의 모습 예,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아, 참 감동했습니다.
8: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돼서 공감을 했던 건데 저도 또 이제 그 언니가 그런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 감옥에 잡혔던 애를 겨우 꺼내 왔는데 저는 또 그 애와 같이 라오스를 올려면 저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9살짜리 애가 혼자 와야 돼요. 라오스 태국. 그래서 라오스 산전막에다 그 애를 놔두고 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냥 그 브로커가 오토바이 타고 빨리 나오래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발길이 많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9살짜리 애를 거기다 놔두고 오는데 제가 오토바이 뒤 타서 그냥 그 산이 떠나가게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라오스 태국을 넘다가 악어강에 빠지진 않겠는지.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심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떼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나영 강사의 얘기가 더 막 슬펐고 내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많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다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네.
2: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프로그램도 또 만들고 네.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즌 1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 저희가 이렇게 듣고 봤는데도 감동이 차고 넘쳐요. 네. 자, 우리 기쁨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오자예요. 네. 다음 얘기 나눠볼 주제 한번 볼까요?

0: まくで
1: DJ
0: くらそうちまうめげあぶげ
1: ちっちゃ俺どうなのこれさ
2: 실도
1: 시장이지쳐네오지쳐그만
3: 아니성량에좀취하신것같아요
0: 네아그러니까워낙취향이니까
2: 진짜다양하게역사하시죠
0: 유
2: 연아님
3: 네오자유와시즌1의명장면들을저희가이렇게쭉돌아봤는데이번에함께하면서혹시뭐아쉬웠던점그런게있다면솔직하게한번터놓고얘기하는시간을좀가져볼까하는데어떠신가요
4: 저는우리가그좀아예이런걸좀했으면좋겠어요우리탈북민들이오면서거의다신앙을갔거든요정말많이가죠근데하나원을딱나오는순간부터는이게신앙을잃어버리는친구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제친구한명이있는데온지3년된거예요이아이가지금27정도밖에안됐는데계속명절때만되면막고향가고싶다부모님보고싶다그러니까보는저도이제힘들고같이기도하면서이렇게하는데우리오자유여프로그램과저희들이그렇게힘들어하는친구들가서같이기도해주고어려운거도와주고이런것도좀많이촬영해서내보내면한국교회에서더우리의본으로보고북한분들더많이품지않을까이런프로그램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3: 그렇군요 네, 아쉬웠던순간이야기하고있는데김남숙씨가뭔가지금하고싶은얘기가있는것같아요표정이 네.
1: 아저는사실좀자유로운사람인데 방송에보면굉장히경직되어있더라고요근데이제복장도예쁜뭐복장이고몸가짐도이제예쁘게해야된다는그런강박감이좀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자유롭게앉아시면좀다리도좀자연스럽게하고뭐똑바로앉아있으려니까좀땀도나고 어쨌거나조금어색했던것같아요제자신이 네
2: 아저도이제항상긴장하다보니까인사도이렇게좀제대로잘못하는부분도좀아쉬웠었고좀재밌고활발하게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이되게아쉬웠는데참고로말씀드린다면나방송분량진짜많았으면좋겠어요
3: 좋아요
0: 방송하는사람들이나방송많이나왔으면좋겠어요이런얘기마음속에만들지 나오지않았는데박명심씨는자기가대놓고방송많이나왔으면좋겠어근데솔직한마음이에요
2: 정직해요
0: 정말정직하신거예요
1: 그럼우리는안솔직한거예요
2: 퀄리티있게솔직하시고
0: 얼굴이솔직하세요
3: 그렇구나
2: 다솔직한거예요
3: 네, 네, 네우리목사님께서는혹시뭐아쉬운점뭐잘생기게좀나왔어야되는데뭐이런아쉬움없으시죠
5: 원래그원판이형부럽지
1: 너무잘생기
0: 셨어요제가빼시면괜찮아요
2: 좋아진다좋아진다
5: 그래서솔직히이기독교 TV 채널을좀자주봅니다 네. 특별히오후시간이나밤시간에시간되면보는데오자유여만큼특별한프로가그리흔치않다고생각합니다모든규모라든지특히제작비용나굉장히많이든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것을시도하고시즌2까지할수있다는것이도리어아쉬움보다는저는자랑스럽다고생각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3: 네그렇군요자이번에는정말해보고싶었던거시즌1을이제쭉진행을하면서아이거정말해보고싶었는데하는거말씀하세요지금방송국제작진이다듣고있고또하나님께서또듣고계시고이루어질지어다네어느분말씀하시겠어요
1: 인연이라고하죠그러니까우리가이자리에온것도인연이라고생각해요놀라셨죠네그래서저는
0: 미쳐버렸어
1: 우리가이자리에온것도우리가서로이자리에오면각계각

0: 제 생각이지만 이렇게 접목을 시켰을 때 굉장한 큰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예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이거를 하나님의 찬양에 접목을 시켜서 그럼 굉장히 큰 사이즈의 무대가 나올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무대를 좀 꿈꿔보고 저희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1: 생각합니다.
0: 그럼요.
1: 충분하죠.
0: 한국 뭐 이렇게 해서 같이
2: 그렇죠.
0: 이런
1: 충분하죠.
2: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명심 씨는 어떤 점이 있어요?
3: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 자유여 식구들하고 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오 자유여 하고 했는데 이제 음악이 그냥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면서 뭐 방송을 시작한다든지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한번 합창 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수화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희에게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4: 보여주세요.
3: 그럼 노래는 다 아실 것 같으니까 같이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4: 시작. 당신.

0: 금방 따라하도록.
1: 사랑이 요구네요.
0: 네, 이게 사랑이고요.
2: 너무 아름답다.
0: 예, 당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때
1: 의미가 예,
0: 다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동작에.
1: 전 남편한테 도저히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0: 예. 그럴 때
1: 그냥 이렇게.
3: 우린 새로 태어났습니다.
1: 어쩜 이렇게 다 준비된 하느님의 일꾼들인가 이런 그 감동이 딱 오는데 은정 씨는 또 함께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4: 저는 자두 사모님이랑
2: 없나?
4: 찬양 레슨을 좀 받고 싶어요.
3: 아, 레슨을.
4: 그리고 같이 어머. 불러보고 싶어요.
2: 오.
4: 왜냐면 이게 나만식 창법을 좀 배워서 은혜로운 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 아우, 저도 그럼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4: 그럼요. 네.
2: 기회 되면 드릴게요.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3: 잘하고 말하면서
4: 다 하시니까.
1: 그냥 레슨비는 고기로 하는 거예요.
2: 아, 예. 고기. 한 번씩 제가 한번 사고 네. 가주시고. 좋겠다.
1: 자, 시즌2 우리가 첫 발을 이렇게 오늘 내딛어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아마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네. 더 좋은 프로그램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5: 아, 이제 오자유요 프로그램은 이제 복음 통일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잘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더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 또 나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소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 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우리 프로그램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6: 벌써 구별이 됐습니다. 너무 구별됐고 어떻게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성별됐다고는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러한 프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 간절한 이제 마음이고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 오자유어가 한국의 웬만한 교회에서 허국의 달 6월 달에 오후예배라든지 심야기도 때에 한번 전체가 틀어본다고 하면 특별히 주일 학생들 그리고 중고층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프로를 한두 편만 보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우리 교회도 6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6: 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저는 뭐 오늘 처음이지만

0: 하고 싶은 게 참 많네요. 우리 이 스튜디오를 뭐 어디로 옮겨도 참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뭐 학교도 좋고 뭐 교도소도 좋고.
1: 아, 네. 그렇죠.
0: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가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아, 아니, 참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2: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네. 마음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여리고를 정말 무너뜨리기 정말 힘들었지만 네. 정말 쉽게 무너뜨렸잖아요.
0: 그렇죠.
2: 그것 때문에 정말 자만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저는 시즌2가 물론 시즌1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방송이었고 좋은 방송이었지만 시즌2는 같은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또 방송을 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MC님도 바뀌시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가르치지 않으실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0: 네, 네. 어떤 그 벽은 무너뜨리는 게 좋은데 이제 시청률은 무너지지 않고
2: 올라가는.
0: 네.
1: 와, 최고의
2: 그런
1: 방송이었으면
2: 야,
1: 네, 아멘입니다. 네,
0: 좋겠습니다. 예. 자, 남과 북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여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또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시즌2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네, 소감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3: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 대박이 예감됩니다.
0: 오, 좋다.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굿TV의 귀한 캠페인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탈북민들에게 가족의 따뜻함도 전하고 또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필요합니다. 오 자이어 시즌2 새로운 여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2: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1: 오 자이어
0: 오지연 특파원 어디 계신가요?
4: 네, 오자이어 현장에 나와 있는 오지연 특파원입니다. 2018년 가득 채울 희망찬 이야기가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5: 올해는 토요일 저녁에 아이들과 같이 성경 읽기를 해요. 한덕 가장 네, 낮은 목표지만 한덕을 꼭 하고 싶습니다.
0: 오지연 씨는 뭐 한 100덕 하셨나요?
4: 5덕 정도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오십니까? 네.
5: 김정은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피만 불리지만 어차피 뱃속에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복음 들어가면 이 사람이 막 독재를 하고 싶었던 거를 그 독재를 하나님한테 내어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안 내어주자고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내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1: 복음통일의 그날까지
4: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1: 오! 자유!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1: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2: 저희는요.
3: 마음을 고치고
2: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1: 아,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 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2: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오.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1: 쭉쭉 나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1: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2: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네. 한 20여 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네.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 것 같아서 네. 야,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1: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3: 저요? 마음 전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1: 정말 간단하네요.
3: 네네.
2: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정말 뭘 못해요.
1: 제가 그럼 리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표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를 조금 다섯 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 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요.
3: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 뭐 저희 뭐 제작진들
2: 네. BTS는 대단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CTS
1: 대단하세요. 제작진들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우,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2: 많이 뺐네요.
1: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3: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2: 그럼 제가 굉장히 좀
1: 해주세요.
2: 멤버 해도
1: 사모님
2: 될까요?
1: 해주세요.
2: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 거지만 네. 이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네, 네.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불의 명곡이나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저의 음악 감독. 와 저희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3: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2: 오화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1: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3: 맞아요.
1: 맞아요. 네.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3: 맞아요. 네.
2: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네.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얘 왜 나왔는지 아세요?
1: 모르죠.
2: 선배님 뵙고 싶어서.
1: 아이 거짓말.
2: 너 얘기 안 했지?
3: 아 말씀 안 들었죠 아직.
2: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대니까 내가 하는데.
1: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2: 한 번 너무 뵙고 싶다고. 네. 자기 꼭 하고 싶다고. 네.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한번 꼭 뵙고 싶다고 아니, 이렇게 감사하네. 나온 거예요.
1: 왜?
3: 아 제가 뭐 그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연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3: 저기 뭐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2: 근데 놀라지 마세요. 뚫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서 아마 바라보는. 네,
1: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2: 감사합니다.
1: 네. 이게 벌써 흥겹네요.
2: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네.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네. 믿고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네.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네. 지금도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1: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맞습니다. 저는 참 좋아요, 사실.
2: 좋습니다. 말
3: 좀 해. 아니, 아니, 예, 예, 아주 좋습니다. 예.
2: 앞서가는 예능감.
1: 네. 네.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두 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3: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1: 네.
3: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네.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는 거 같아.
1: 예.
3: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해온 거예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지도.
2: 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3: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 받아서.
2: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판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떨까. 어떠세요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서 받아서 해볼래 네,
3: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1: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2: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네.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천군 정말 뭐 진짜 천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정말
1: 천군 천사죠.
2: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많이 줄 서 계신 가수분들이 많이 네.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네. 감사한 마음으로
3: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네.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네.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네.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로듀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2: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1: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2: 아시죠, 근데 네, 선배님 네, 아시죠. 네.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4: 그렇죠.
2: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네.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찌찌찌찌찌찌찌찌찌 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4: 맞아요.
2: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그런 팀이 되죠.
1: 의미가 너무 좋네요.
2: 네, 그렇게.
1: 한 다음에 탁.
2: 맞아요.
1: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2: 맞아요.
1: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2: 그렇죠.
1: 하나님의 터치기.
2: 세상에서 말하는 희열 이상의 네. 깊은 그 터치는 네. 저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맞아요. 같아요. 삶에 꽝 하고.
1: 늘 이제 그때부터 네.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2: 맞아요.
1: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상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입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1: 선하신
0: 하나님.
1: 거예요?
0: 네, 좋으신 아. 하나님, 선하신 아.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찬양이.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또...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타협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치기 충분한.
2: 약간 당황하시다가 네.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해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컨대주께서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1: 근데 거의 네.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그러게요.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요. 이렇게 런닝에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저 쿠바 한번... 뭐 사우디 다 되니까.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2: 또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이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이제 각색이잖아요.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맞아요.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완전 스며드네요.
1: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처음에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디 거리는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멋지세요.
0: 그렇죠. 불러주시면 정말이지 어디든 네. 마음 전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고 네.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네.
1: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도
2: 네.
1: 사실 목사님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
0: 언제나 갑니다.
1: 예, 네, 교회는 진짜. 그렇다면은 이 마음 전파상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네.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맞아요. 아들로 이렇게 네.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1: 어렸을 때부터
0: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치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네.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리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거예요.
1: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0: 잘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성도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봤을 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1: 약간 중간다리 역할을
0: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0: 담임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우리 목사님 절대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막 그러면서
0: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1: 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상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0: 네.
1: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0: 그럼요.
1: 이 시기를 지나야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네.
0: 먼저 한번.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1: 이게, 예.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느낌이 있어요. 누나가 잘 압니다.
0: 그래서. 아,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그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네.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 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 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1: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いやアメン。わあ。
1: 이런곡이었습니다
0: 이영화를보다가요
1: 네네
0: 저영화가끝났는데마지막에엔딩타이틀올라가는데 OST 곡이이렇게탁나오면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곡때문에멈춰서서음악을듣게되잖아요뭔가이렇게엔딩곡같으면서가사도듣게되고이렇게바쁜걸음을멈추게하는곡같아요
1: 감사합니다 、네、
0: 참설교시간은40분그렇지만찬양의임팩트는정말어마어마하다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됩니다
1: 가끔은그래서、네、모든뭐1시간1시간만40분의간증이아니라、네、이한곡이간증인것같은때가있어요그냥그모든마음과、네、 또하나님의어떠하심을좀담아내기위해서어떻게보면제가이제방송에서는、네이런고백들을하는일기회들이많지가않잖아요그러니까사실기독교방송에서이렇게불러본것도처음이에요이 곡을선택할일이많이없거든요근데이고백을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0: 야울림이너무크네요너무좋네요자또바로이어서다음고민을한번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교회에서집사라는직분으로순원들을섬기고있는데요순원들마다생각과의견이다르다보니까조율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사역이나외부행사를할때도자꾸거리감이생겨서마음이힘들다고합니다순원들을잘섬기고싶은데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야이건마음알것같은데、네、이럴때어떻게하면좋을까요쉽지않죠정말
1: 먼저이제목회자의아들로청년회장한16년넘게、네、하셨죠
2: 16년까지는 청년부회장10년뭐중고등부6년회장출신으로서제경험잠깐말씀드리자면은、네、20살이후부터는제가운전도할수있고교회차량도운전할수있고음악으로돈도벌수있다보니까는、네、그냥그순원들를다차에실어가지고그한강공원에데려가서、네많이먹였어요그냥、
1: 네、
2: 많이먹이고거기서같이뭐이렇게손잡고이렇게그기도이런건안하고손잡고이렇게게임같은거있죠이렇게、네、손전기이런거하고、네、막예그러면많이친해지더라고요
0: 편안하게해주셨네요
2: 예많이편안하게하다보니까는、네、이제어떤교회활동에있어서역동성이남달라지는것같아요청년때까지는그랬습니다제가
0: 어른까지는숙제시
2: 네아참네모르겠네저도
0: 사실아까전에도말씀하셨는데교수님제가저희교회담임목사님께서、네、부부싸움이일어날것같으면남편한테잠깐밥을먹자라고하고밥을먹여라그럼배고픈사람이더짜증이많고이러니까
1: 저희부부진짜좀짜증날것같으면은 、네、 일단먹고얘기하자우리가
0: 네네네
1: 바나나라도하나먹으면은일단약간가라앉아지고이식탁교제저는되게
0: 예수님도그래서그테이블교제많이하셨던것같아요
1: 맞아요
0: 먹이고、네、 중요한거얘기하고
1: 그죠
0: 네
1: 근데저만해도사실은、네、 제가이제교포2세목회자랑같이있고、네、 남편의목회가이제뭐딱정착하는교회형목회는아니지만정말다양한국적의영어가제1언어인분들이저희성도님으로이제또특히나이제잠깐머물다가시는분도많다보니까정말여러문화와여러언어와여러생각들이충돌하는일들이많았어요왜냐면은이나라에서는이게옳은건데이나라에서는옳지않대요이나라에선예배드릴때이렇게하는데이나라에선예배드릴때이렇게하지않는데요그러니까서로가너무너무이해가되지않는저만해도남편이랑저랑이게생각이굉장히많이다른것들이많았는데그럴때마다저희가돌아간거는하나님을사랑하고이웃을사랑하고결국여기로돌아갔던것같아요예수님도막모든것을다이제완급조절없이모든것에다그냥맞춰가지고막이렇게하진않으셨잖아요예수님도어떤무리는거리를두시고어떤무리는더아무도가지않는무리랑은가까이하시고어떤그런융통성을갖고계셨던것같아서이제질문을주신분도이제강직해야할때는강직하고유연해야할때는유연할수있는그래서부러지지않고흔들리지않는그딱그마음의중심을찾으시면은뭐너무막매여서막내가뭘해야지라는생각이없어도자연스럽게그삶에서나오는헌신으로이제어떤 좀 덜 피곤하시게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끊어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0: 요즘 시대에는 네. 더 필요한 거죠.
1: 네. 어떻게 보면.
0: 네, 네. 자, 바로 마음 전파상의 찬양 주는 평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마지막에 결국 평화, 화평으로 끝났네요.
1: 네, 저렇게
0: 답이 평화였어요, 정말.
2: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0: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두 분이 정말 요즘에 이게 아티스트 분들이 네. 나이 들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져서 이 노래도 너무 잘, 건강하게 너무 잘하시고.
2: 이제 네. 좀 덜 멋부리고, 막 멋있는 척 좀 덜하고, 네. 더 깨끗해지고, 더 네. 진심을 담게 된달까? 좀 허세가 약간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0: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도 이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 아, 소원합니다. 네.
0: 자,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마음전파상의 비전과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누나랑 이렇게 찬양하면 다니는 게 정말 기뻐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쁘고 또 저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서 음악 이렇게 만들고 하는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바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에 생긴다면은 어딘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찬양하고 싶습니다.
0: 저는. 너무 멋있을 네.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2: 네, 진짜 소원하고 저희 팀 이름처럼 이제 저희가 꼭 팀 이름을 저희 각자의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한 명의 전파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음악이 아니고서라도 그 삶에 그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인지 그냥 생각 없이 사셔라, 자유하게 사셔라 이 말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무게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좀 이 사회에 네. 또 많이 풀리면 좋겠다. 한국 교회에 많이 풀리면 좋겠다. 아, 이런 네. 마음이 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일이 있는 바로 그날 하루에 서둘러 끝내는 것, 당일치기라고 합니다. 어떤 일을 그날에 모두 해버리는 거죠. 당일에 시작하고 당일에 끝낼 수 있으니 부담 없고 가뿐하고 더 즐길 수 있는데요. 여행이나 고향에 다녀오는 일도 그렇고요. 마음먹었던 책 한 권을 하루 만에 읽거나 미뤄뒀던 방 청소를 끝내는 것도 당일에 모두 해버릴 수 있죠.

시작과 끝이 같은 날에 있으니 부담은 줄어들고 성취감이나 해방감은 더 빨리 찾아오죠. 내일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그날 하루에 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을 좋아하듯 당일에 시작하고 끝낼 수 있는 일을 즐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안에 완성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가 삶을 더 즐겁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의 행복도 당일치기로 확실하게 누려보면 어떨까요?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일요일 아침의 첫 곡은 영화 모던 타임즈 가운데 스마일, 넷 킹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이 오히려 홀가분한 자유를 주기도 하죠. 당일치기 여행처럼 오늘 시작해서 오늘 끝낼 수 있는 일 하나를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뭐 거창하지 않아도 되죠. 미뤄뒀던 책 한 챕터, 뭐 오래 못했던 산책, 보내지 못했던 연락 한 통. 오늘 안에 완성하는 그 작은 성취감이 하루를 꽤 뿌듯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요. 여러분의 오늘 당일치기는 뭐가 있을지 또 궁금해집니다. CBS 음악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베르트의 연가곡집 백조의 노래 도시번호 957 가운데 네 번째 곡 세레나데 보내드렸습니다. 마티아스 귀르네의 바리톤의 음성 그리고 알프레드 브랜델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0005번님 사연입니다. 비록 목 늘어난 티셔츠에 꼼줄바지 입고 있지만 레드 카펫도 깔고 오전 9시가 되길 기둘리며 아름다운 당신에게를 마중하는 귀염둥이 애청자 출석 체크해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귀여우셔라. 목 늘어난 티셔츠에 고무줄바지 너무 귀엽네요. 레드 카펫도 까신 거죠. 아, 이렇게 마중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중해주셨으니까 좋은 음악들로 보답할게요. 이어지는 곡은요. 집시 바이올린 헨리 맨슨이가 지휘하는 헨리 맨슨이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집시 바이올린 보내드렸습니다. 헨리 맨스니가 지휘하는 헨리 맨스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0527번님 사연인데요. 아들이 데살로니키로 출장 갔다가 10일 만에 돌아옵니다. 오늘도 좋은 음악들 행복하게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데살로니키, 테살로니키인가요? 그리스의 제2도시라고 이렇게 괄호 열고 설명해 주셨네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그리스 가보긴 했는데 아테네에서 제가 아테네 스테이트 심포니 오케스트라랑 같이 협연을 한 적이 있고요. 그 연주 끝나고 크레타 섬으로 놀러가서 한 이틀 푹 쉬고 왔었습니다. 크레타 섬, 산토리니 섬, 아유 정말 꿈같은 그런 곳이죠. 오랫동안 못 갔는데 그립습니다. 테살로니키는 어떤 곳일지 궁금합니다. 열흘 만에 돌아오시면 또 사진도 함께 보시면서 즐거운 이야기 나누실 수 있겠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평생 써내려간 가장 솔직한 자서전이다. 눈, 코, 입이라는 기본적인 틀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을지언정 그 위에 그려지는 표정의 지문과 세월의 필적은 오롯이 본인만이 새길 수 있는 것이다. 가장 감명 깊게 본 얼굴은 우리 할머니 얼굴이었다. 할머니 얼굴은 마치 오래된 한옥의 대들보처럼 굵고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다. 미간의 주름은 세월의 끈기 있는 인내를, 눈꼬리의 잔주름은 수많은 웃음과 눈물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고된 노동과 가족을 향한 헌신, 그런데도 잃지 않은 따스한 연민만이 은은한 후광처럼 감돌았다. 할머니 얼굴은 아름답다기보다 고결하셨다. 그 고결함은 할머니가 살아오신 궤적, 즉 삶의 자세가 얼굴 근육 하나하나를 빚어낸 결과였을 것이다. 우리 집은 대농가였기에 농사철이면 늘 밥을 많이 지었다. 가난했던 그 시절 이웃들은 끼니를 굽는 일이 흔했지만 우리 할머니는 남다르게 결단력이 있는 행동을 하셨다. 장독대 옆 부엌에서 막 지은 따뜻한 밥을 소쿠리에 가득 담아 가난한 이웃들에게 전해주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남을 돕는다는 행위는 얼굴에 새겨지는 가장 아름다운 조각술이다. 그 얼굴은 단순한 외모의 아름다움을 넘어 배품의 미학을 완성하고 있었다. 할머니의 헌칠하심은 단지 육체적 높이가 아니라 인간적인 품위의 높이였음을 나는 그 여유로운 모습에서 보았다.

얼굴은 지금 이 사람이 겪고 있는 혹은 과거에 겪어냈던 내면의 풍경을 보여주는 지도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 사람 얼굴의 생김새를 재단하고 싶지 않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목구비가 아닌 표정과 첫인상을 중요시해야 한다. 그 인상은 단 몇 초 만에 결정되는 허울이 아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타인에게 어떤 마음을 써왔는지에 대한 축약된 결과이다. 마음이 깨끗하고 여유로울수록 그 긍정적인 힘은 눈빛을 맑게 하고 입꼬리를 부드럽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에 새겨진 깊고 굵은 주름살이 후회나 원망이 아닌 사랑과 이해 그리고 나눔의 기록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얼굴은 곧 내가 살아온 이야기이며 앞으로 살아갈 방향이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얼굴에 자서전을 쓰고 있다. 당신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쓰이고 있는가?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습니다. 뮤지컬 캣츠 가운데 메모리, 지안 왕의 첼로, 웨란 드레쉬의 기타 연주로 함께 들었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1938년생 작가 이황연의 수필집 일곱 번째 무지개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얼굴은 내가 쓰는 자서전이라는 표현 참 깊이 공감이 됩니다.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또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세월이 지나면 그대로 얼굴에 담기는 것 같아요. 저자의 할머니처럼 고된 삶 속에서도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솥을 나눠주던 그 마음이 얼굴에 고결함으로 새겨졌다는 이야기 참 마음에 남죠. 나의 얼굴 자서전은 지금 어떻게 채워지고 있을지 많은 분들이 오늘 이야기 하나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거울 앞에 가서 서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가 결국 내 얼굴의 다음 페이지가 될 테니까요. 주름 생기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특히 웃으면서 생긴 주름은 인상을 더 좋게 만들잖아요. 억지로 막 잡아핀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렇지만 또 짜증스러운 주름은 안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상 쓰고 짜증내지 마시고 웃음으로 얼굴에 예쁜 주름 새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별사탕님 사연 주셨습니다. 직장 다니다 몇 달 쉴 기회가 와서 커피 마시며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매일 기다려집니다. 공연도 가야겠어요. 듣기만 하다 처음 그럴려요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 듣기만 하다 처음 글을 올리신다는 분 만나면 굉장히 반갑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나랑은 서로 소통이 없었지만 또 조용히 듣고 계신 분이 또 여기 계셨구나 하는 마음에 그런 반가운 마음이 듭니다. 아무튼 또 이렇게 소통하기 시작하셨으니까 종종 소식 보내주십시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성자들의 행진, 에릭 쿤젤이 지휘하는 신시내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0: 아유, 앉아서 음악 듣는데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신이 나네요. 성자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에릭 콘젤이 지휘하는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1: K라디오
2: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 하세요. LG닷컴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인데요. 아마 계속 흥겨움이 이어질 것 같네요. 오늘은 12번 D단축 프레스토를 듣습니다. 이 제목 옆에 적힌 프레스토라는 템포 지시처럼 오늘 들으실 무곡은 처음부터 끝까지 빠른 속도와 강렬한 에너지로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빠르게라는 템포 기호가 뭐 알레그로부터 시작해서 비바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레스토는 그 중에 가장 빠른 템포입니다. 매우 매우 빠른 곡입니다. 짧은 곡이지만 또 쉼없이 몰아치는 리듬과 순간순간 번뜩이는 악상 변화 속에서 또 헝가리 춤곡 특유의 열정과 활기를 느낄 수 있는데요. 마치 무도회장의 열기가 눈앞에 펼쳐지는 듯한 그런 작품이죠. 자, 오늘은 먼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만나보시고요. 이어서 바로 까티아 라베크와 마리엘 라베크 자매의 피아노 듀오 연주로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제12번입니다.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 전곡 감상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12번 디단조 프레스토 보내드렸고요. 앞서 들으셨던 버전은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빈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이어서 피아노 곡으로 들으셨는데 라베크 자메의 피아노 4핸즈 연주였습니다. 참 이 전곡 감상이 저는 좋은 게 이 헝가리 무곡 한 7번, 8번까지 듣는 동안 들으면 아 이 곡 하면서 듣다가 뒤로 오니까 처음 듣는 곡 같은 그런 생소한 곡이 나오거든요. 아, 참 이렇게 좋은 곡들이 앞에 있는 유명한 애들한테 가려져가지고 빛을 못 보고 있었다는 게 참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12번도 저한테 좀 생소한 곡이었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베로니카 님이 사연 주셨어요. 이번 주일도 남편과 함께 강화도 갑곳 성지에 가고 있어요. 갈 때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있답니다. 저는 집중해서 무슨 일이든 할 때마다 클래식을 들으면 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아요. 남편과 교회나 밖으로 나들이 갈 때 제가 꼭 듣자고 합니다. 쇼팽의 녹턴 부탁드려요.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이야, 아, 참 좋으시네요. 이렇게 주일에 남편과 함께 강화도 갑곳 성지. 좋아요. 쇼팽 노턴 신청하셨으니까 들려드리는데 아까 전에 제가 헝가리 무곡 들으면서 유명한 애들 사이에서 길을 못 펴던 숨겨진 아이를 들려드렸잖아요. 녹턴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너무 좋은 녹턴 많은데 이렇게 너무 유명한 애들이 몇 명이 앞에 떡 맞고 있어가지고 뒤에서 잘 안 보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오늘은 그 가운데 한 곡 들려드릴게요. 역시 또 12번이네요. 지장조 작품번호 37-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립니다.

쇼팽의 녹턴 12번 G장조 오프스 37의 2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녹턴이지만 상대적으로는 제가 너무나 깊이 애정하는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녹턴입니다. 여러분들도 익숙한 곡만 찾아 들으시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 듣던 곡 많이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아이 왜 친숙한 곡 안 들려주고 맨날 이렇게 생소한 곡 들려줘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죠. 이 곡을 아쿠아렐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릴게요.

영화 제3의 사나이 메인 테마를 아쿠아랄 기타 콰르텟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 영화 보셨나요? 옛날 영화죠. 데어 드리테만, 제3의 사나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트렌치 코트를 입고 촥 가로수길로 가는 장면인데 그 가로수길 찍은 곳이 바로 비엔나거든요. 비엔나의 중앙묘지에 있는 가로수길인데 거기 갈 때마다 아, 그 영화 떠올리면서 그 가로수길을 걷곤 했거든요. 예전에 망고 아빠님이 제 쇼팽 에치드 음반 자켓 사진을 보고서 좀 야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자켓 사진을 그곳에서 찍었답니다. 음악 듣는데 그 생각까지 또 꼬리를 물고 이어지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바흐의 칸타타, 바흐 작품 번호 156, Ich stehe mit einem Fuß in Grabe. 무덤에 한 발을 딛고 서 있도다. 아리오소 보내드리겠습니다. 레오폴드 스토콥스키의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1부 끝곡입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김효근 씨, 김효근 곡 사랑의 꿈, 소프라노 최정원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전 사랑의 꿈 하면은 프란츠 리스트가 쓴 리베스트하움 사랑의 꿈이 떠오르는데 같은 제목의 이런 아름다운 우리 가곡이 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망고레이 숲속의 꿈,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제가 이 망고레이 숲속의 꿈이라는 곡을 아당 와서 처음 알았거든요. 근데 늘 제목이 이게 망고의 꿈이었던가 고래의 꿈이었던가 이렇게 헷갈리곤 하는데 작곡가 이름이 망고레고요. 제목은 숲속의 꿈입니다. 참 아름다운 작품이에요. 0705번님 사연입니다. 조금 일찍 나와 전철 대신 버스 탑니다. 조금 돌아가지만 바깥 풍경을 보고 싶어서요. 이렇게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밀리지 않으면 버스가 좋죠. 밀릴 때는 뭐 빨리 가는 지하철이 좋지만 바깥을 좀 보면서 차가 좀 뚫릴 때는 저도 지하철보다는 버스가 좋아요. 자, 이어지는 곡은요. 엘버트 헤이 멜러스 음악입니다. 주기도문.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죠. 뭐 가사를 생각하지 않아도 멜로디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인 음악이지만 그래도 가사를 떠올리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안드레 보첼리의 은혜로운 음성으로 듣습니다.

The Lord's Prayer, 주기도문 보내드렸습니다. 안드레 보첼리의 노래였습니다. 하, 정말 이 곡은 들으면 참 벅차올라요. 9573번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원님. 요즘 듣기만 하다 오랜만에 소식 보냅니다. 병원 가서 출산 예정일 잡고 왔어요. 2주 뒤에 제가 엄마가 된다니 좀 설레기도 두렵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질환이 있어 임신 기간 중 마음 편하게 있으려고 노력 많이 했는데 정원님과 매일 아침 함께한 아름다운 당신에게가 힘이 많이 됐어요. 당분간 연주회는 못 가서 너무 아쉽지만 건강하게 출산하고 또 소식 전할게요 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2주 뒤에 엄마가 되시니 얼마나 지금 설레실까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말 그 발차기 하고 태동 느껴지고 이럴 때 그때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저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빨리 보고 싶다.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편하게 고생 없이 순산하시기를 바라고요. 아이도 이쁘게 만나시고 또 잘 키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종종 소식 남겨주십시오. 태교는 아당과 함께. 이어지는 곡은 프란츠 레할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파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 티로트와 바리톤 토마스 샘슨이 함께 노래하고요. 프란츠 벨자뮬스트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

프란츠 레하르의 오페레타 유쾌한 미망인 가운데 리펜슈바이겐 입술은 침묵하고 소프라노 펠리스티 로트의 노래 바리톤 토마스 샘슨이 함께 노래했고요. 프란츠 벨저멜스가 지휘하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룰루랄라라는 닉네임 쓰신 분인데요. 개촌 클래식 축제에 다녀왔어요. 야외에서 느껴보는 음악들이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초록초록한 나무를 배경으로 크고 웅장한 그랜드 피아노에 조명이 집중되고 벌레들조차 조명을 받아 반딧불이 같기도 언뜻 흩날리는 꽃잎들 같기도 해 몽환적으로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언젠가는 정원님도 여기서 뵐 수 있는 그날 기대해봅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개촌 다녀오셨군요. 저도 다녀왔었어요. 그 개촌에서 제가 기억하는 개촌 클래식축제 아름답지만 완전 땡볕이었어요. 날씨가 너무 좋다 못해서 구름 한 점 없이 땡볕이었는데 거기에 피아노가 그 땡볕을 받으면서 서 있었고 거기서 연주를 했어요. 막 머리 정수리가 익어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제가 월광을 연주했는데요. 월광이 아니라 일광이었죠. 아, 참 좋은 추억이었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길 바랍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베토벤의 피아노협주곡 5번 이프레정조 황제 어제 1악장 길게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무려 2악장과 3악장을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2, 3악장을 합친 게 또 1악장 혼자의 길이보다는 살짝 짧아요. 아다지오 운 포코 모소에서 아타카로 이어지는 3악장 론도 알레그로까지 김정원의 피아노 그리고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라이브 음원으로 보내드립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5번 이플랫 장조 황제 가운데 2악장과 3악장을 김정원의 피아노 정주영이 지휘하는 원주 시립교향악단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라이브 음원이었는데요. 2악장에서 3악장으로 연결되는 그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편집되어 있는 버전이었어요. 2악장으로 딱 끝내고 바로 3악장으로 시작되는 그런 버전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게 예술전당에서 했던 교향악 축제에서 연주했었는데 벌써 몇년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5746번님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매일 아침을 아름다운 당신에게와 함께 시작한 지 4년이네요. 이젠 클래식 문외한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이야, 아유, 뿌듯합니다. 문외한 아니시죠? 자, 다음 곡, 아름다운 곡 함께 들으시죠. 마누엘 폰세의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 원래는 아름다운 보컬 음악인데 이 곡을 야샤 하이페츠가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이올린 편곡을 더 좋아합니다. 바이올린 조슈아 베리 연주하고요. 마이클 스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합니다.

아, 이 발빈 선율은 어쩜 이렇게 매력적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확실히 이렇게 활로 현을 켜면서 또한 손으로는 지판으로 음정을 짚고 비브라토도 하고 글리산도도 하고 이렇게 비브라토는 손 떠는 거 그리고 글리산도는 밴딩 하듯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표현들을 우리 피아노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부러워요. 너무나 매력적이죠.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마누엘 퐁세이 에스트렐리타, 작은 별이라는 곡이었고요. 조슈아 베레 바이올린과 마이클 스타운이 지휘하는 세인트 루크 오케스트라 연주였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드미트리 쇼스타코비치의 Get Fly 모음곡 가운데 로망스 준비했습니다. 다니엘 호페 바이올린과 막심 쇼스타코비치가 주연한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캠퍼스 안전요원을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라이스유 부사장 전경숙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부모와 함께하는 손주병법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의 나이로 살고 계시나요? 전 나이 해석을 두 가지로 합니다. 첫째는요,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둘째는 나 스스로 이룰 가능성을 찾았네 라는 거죠. 자, 우린 나도 모르게 이 나이가 되었네 라고 후회하는 삶, 그런 삶이 아닌 지금 이 순간이 내 삶의 터닝 포인트로 생각하고 자신감을 찾는, 그리고 희망적인 삶으로 완성해 가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조부모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한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내가 이 나이가 됐어 라고 어떤 일 포기하지 마시고요. 오늘을 터닝 포인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란 시간요,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부모님들이 살아가야 할 날들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에요. 가장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언제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나의 터닝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것이 어떤 길인지를 정하시고 그 길을 가보시는 거예요. 오늘부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나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내 삶의 여정,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그 길을, 어떤 길을 갈지를 정하신 다음에 오늘 지금부터 그거를 시작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데 조부모님들, 손주들과의 소통은 잘 되시나요? 제가 손주들과 소통이 잘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첫째는 바로 공감적인 경청입니다. 오, 경청이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공감적인 경청은 뭘까? 라는 의문이 생기시는 조부모님들 혹시 계신가요? 자, 공감적인 경청은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 손녀의 말을 들을 때 우리 손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손주의 마음까지 헤아려주는 것, 바로 그게 공감적인 경청이에요. 그런데 조부모님들, 이게 참 어려워요. 공감적인 경청을, 이 어려운 게 그런데 왜 되지 않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는요, 머릿속으로 우리 손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또는 손주가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답을 이렇게 줘야겠어 혹시 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나의 일정, 나 다음에 내일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딴 생각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나의 심신이 너무 피곤해서 그렇게 한다거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공감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경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감적인 경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마음까지 헤아릴 수 있도록 항상 경청하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둘째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심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사랑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게 중요한데요. 자, 제가 한번 하는 걸 같이 따라해 볼까요? 사랑. 자, 사랑. 어떤가요? 자, 사람 하면 입이 닫혀요. 그런데 사랑 하면 입이 열리는 거잖아요. 이처럼 마음을 열고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시간을 우리 손주와 함께 가져보세요. 제가 어린이집 할 때 사례를 한번 가져봤습니다. 할머니가 귀가 시간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 3살짜리 아이는 너무 기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할머니 하고 뛰어나와요. 그런데 똑같은 아이가 엄마가 귀가 시간에 오셨다라고 하면 이 아이가 자기의 주소물, 자기 물건을 하나하나 정리하거나 막 이러면서 시간을 쭉 끌고 엄마하고 뛰어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와의 그런 관계가 애착형성이 너무 잘 된 그런 아이였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요, 할머니가 우리 아이와 왕래가 거의 없어서 애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조부모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조부모님이 귀가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조부모님이 할머니 오셨으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 뛰어나오더니 할머니에게 가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뒤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할머니인데 같이 집에 가야지 했더니 이 아이가 가고 싶지 않다, 엄마 아빠 오시라고 해라 이러고 울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뒤에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부모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상황이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더니 부모님께서 자기는 직장 때문에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랑 우리 아이가 땡땡이가 이렇게 별로 만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할머니랑 같이 이제 하원 지도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첫 번째 살에 그 할머니가 오셨을 때는 3살짜리 막 뛰어와서 할머니 하고 가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 아이처럼 가지 않으려고 선생님 뒤에 숨는 아이가 있잖아요. 자, 조부모님들, 만일에 손주가 있으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우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 조부모님이신가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조부모님이 되기 위해서 아이들과 소통의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 손주들과의 대화가 불통이 아닌 소통이 되도록 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몫이에요? 우리 조부모님들의 몫입니다. 자, 우리 조부모님들, 소통으로 살았던 우리의 인생을 크게 네 가지의 부호로 나누어서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물음표입니다. 뭘까요? 우린 태어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둘째는요, 느낌표의 삶을 삽니다. 느낌표는요, 살아가면서 많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느낌표의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쉼표의 시기입니다. 쉼표는요, 우리가 노년 시기를 보내는 걸 말씀드릴 수 있죠. 마지막으로는 마침표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물음표, 그 다음에 뭐였을까요? 느낌표, 그 다음에 쉼표, 마침표로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 손주와 함께 콕콕콕콕콕 점을 찍어보세요. 그 점을 찍을 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랑의 시간으로 촉촉촉촉 채워주시면 어떨까요? 또 하나 행복의 시간으로 채워보면 또 어떠실까요? 자, 그래서 제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한번 이해를 가져봤습니다. 자,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째는요, 어떤 일을 할 것. 둘째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조부모님들, 내가 이 나이인데 무얼 해? 이 시점에 이제 와서 무얼 해? 이거 옳지 않다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인 오늘을 터닝포인트로 정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정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고 희망찬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행복한 삶이라고 독일의 철학자 칸트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세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적극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적극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과거는 수용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둘째, 현재에 대해서는 기쁨과 행복을 가지시고 미래에 대해서는 도전하는 것과 희망의 그 정신을 가지시면 바로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즐거운 삶입니다.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이 생각이 밖으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말이죠. 이 말은 진취적인 말들을 사용하시고요.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대요. 바로 그게 뭐였어요? 행동이었어요. 행동. 그 행동은 능동적인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삶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고요. 서로 나눠주고요.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게 바로 의미 있는 삶을 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희망찬 삶을 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는 다섯 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 다섯 개의 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째는 결심의 계단입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이 첫날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행동을 하시고요.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입니다. 자, 이 네 번째 지속의 계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속의 계단에서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구분 지어지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 대해서 시작을 하면 끝까지 지속해서 가는 게 있습니다. 지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속의 계단을 잘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완성하는 계단입니다. 우리가 다섯 개의 계단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첫째는 뭘까요? 결심하시고, 결심의 계단. 두 번째, 시작의 계단. 세 번째는 행동의 계단. 네 번째는 지속의 계단. 마지막으로 완성의 계단입니다. 이 다섯 개의 계단을 모두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통과 좌절 또는 낙심과 포기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성찰과 성취, 성장과 성공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요, 인생의 계단에 엘리베이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속도가 아닌 방향 안에서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조부모님들, 혹시 손주, 손녀랑 함께 하시는 게 힘드신가요? 싫으신가요? 만일에 손주, 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가시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보리새우를 아십니까? 보리새우는요, 수명이 2년에서 3년 정도인데요. 계속해서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움직이지 않으면 껍질이 자기의 몸을 감싸서 그 안에 갇혀서 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늙어서 더 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 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늙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친정어머니께서 고향에 계실 때 제가 방문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정말 옹기종기 침대에서 이렇게 쫙 있는데 다섯 분의 할머니가 뚜루룩 누워서 천장을 보면서 하하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어떤 일이 있다더라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모습들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그래서 아, 저렇게 옹기종기 이야기 보따리를 풀다 보면 우울증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안도의 시간을 가졌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 호주의 요양봉원에서 인생의 그 마무리하는 그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후회되는 세 가지 한번 말씀해 볼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첫 번째는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던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내 마음에 차곡차곡 담아두고 쌓았던 그 일, 마음에 담아두고 살았던 그 일, 그게 후회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 내 삶이 아닌 나의 삶인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았던 거, 그게 정말 후회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노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사는 그런 삶, 이런 삶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거는 바로 청춘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여러분, 청춘으로 살기 위한 네 가지 한계, 이 한계를 이기시면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 첫째가 바로 생각의 한계입니다. 나의 생각은 이 정도밖에 못해 생각으로 한계를 두지 마세요. 둘째, 경험의 한계입니다. 나 경험이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나 이 정도밖에 못해 라고 한다거나, 셋째, 지식의 한계. 내가 이 정도밖에 나는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라고 한계를 두지는 않으시나요? 마지막으로 나이의 한계입니다. 내 나이가 이러는데 지금 무엇을 하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없으신지. 이 네 가지의 한계를 벗어 던지면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이 된다고요? 맞습니다. 청춘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기차는요, 가는 길이고 한쪽 기차는 오는 길입니다. 맞죠? 자, 그렇다면 가는 길은 뭐예요? 개척하는 삶이고 오는 길은 되돌아오는 그런 삶인 거잖아요. 자, 개척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쁘게 보냈던 자녀와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는 길은 뭘까요? 내가 자녀에게 그 바빠서, 아니면 처음 아이를 낳다 보니 잘 몰라서 이렇게 자녀에게 해주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손주에게 해주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그 손주에게 주는 사랑의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처럼 사는 동안에 기차를 타고 가는 길이건 오는 길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감사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 속에 딸려 들어오는 게 뭘까요? 바로 행복이죠. 그렇다면 이 행복을 불행이 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평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불평하면서 불행의 삶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개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어요? 저는 감사의 삶, 그리고 사랑의 삶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고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고고 삶이 뭐냐고요? 첫째 고는 버리는 삶입니다. 무엇을 버릴까요? 교만, 질투, 욕심, 미루는 습관, 이런 것들을 버리시고요. 둘째는 줄이는 삶입니다. 무엇을 줄일까요? 화를 줄이시고 분노를 줄이세요. 이 줄이는 삶을 사시고요. 세 번째는 나누는 삶입니다. 사랑, 행복, 축복, 감사, 이 모든 것을 다 나누는 삶을 살아보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삶이 고고고의 삶 속에 우리는 연륜과 경륜의 양 바퀴에 이렇게 자전거처럼 두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굴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나무에는 뭐가 있죠? 바로 나이테가 있잖아요. 이렇게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 사람에게는 나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륜이 깊어갈수록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빠르고요. 순간순간 지혜롭게 판단하고 경험이 풍부한 경륜의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자, 조부모님들, 우리가 미완성을 넘어 완성으로 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노년이라고 해서 힘없이 지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새롭게 터닝포인트로 인생에 도전하고 자신있게 행복한 삶을 그렇게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저희 회사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오후 3시는 저희에게 행복을 선물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꼭 커피 한 잔이라도 이렇게 선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에게 선물하는 시간을 한번 정해보세요. 한 주에 하루는 행복한 날짜와 시간을 정해보시고요. 그때 나에게 선물도 해주시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도 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하지 못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에게요. 땡땡아, 엄마 용돈 줘 라는 말을 하기 힘들다고 하세요. 둘째는 딸에게, 아들에게 엄마랑 같이 가자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우리 아이들 혼자 놔두면 울까 봐서 그렇게 걱정돼서 손잡고 이렇게 부모님은 가셨는데 내가 나이 들고 나니까 내 아이에게는 나 같이 가자, 나 용돈 줘 이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너희들끼리만 놀러 가지 말고 나 좀 끼워줘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가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조부모님들은 어떠신가요? 자, 한 치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비둘기를 우리 자녀에게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거 비둘기야 라고 했어요. 치매에 걸리셨기 때문에 어때요? 또 물어봤어요. 아들아 저 새 이름이 뭐야? 아빠 비둘기라니까요. 그래서 여섯 번을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점점점 이렇게 짜증 섞인 말투로 아빠 내가 비둘기라고 말했잖아 비둘기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고 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한 권의 노트가 나왔어요. 그 노트에는 우리 아들이 나에게 비둘기를 물었다. 비둘기의 이름을 42번을 저 새 이름이 무엇인지 나에게 물었지만 나는 그때그때 대답을 다 해줬다. 라는 유품을 발견하고 우리 아들이 정말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조부모님들, 오늘 강의를 통해 우리 손주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해봅니다. 2024년 총 365페이지에 나만의 스토리북을 한번, 책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나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지, 우리 손주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몇 번을 했는지, 또는 내 삶을 위해 오늘 하루를 무엇을 했나, 또 나는 나에게 칭찬을 해 주었나, 오늘 감사거리를 감사일기로 써 보았나, 이렇게 여러분의 365페이지의 스토리북에 2024년 어떤 내용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그 페이지 속에는 즐거움과 웃음으로 채워가시는 기쁨의 한 페이지도 있을 거고 행복한 한 페이지 그리고 사랑의 한 페이지도 있을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기에 영광스러운 행복한 소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페이지로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손주와 함께하는 조부모님들의 삶이 항상 행복하시길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YPD에 합류하여 경찰 통신 기술자가 되었습니다. 뉴욕시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긴급 전화를 응대하며 특별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수한 의료 및 퇴직 혜택, 유급 휴가 등을 누리세요. 뉴욕시가 당신을 부릅니다. NYPD recruit.com을 방문하거나 212 리크루트로 전화하세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의 날개 위에 이성훈입니다. 6월의 끝자락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또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거리에 여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죠. 해도 많이 길어져서 아침 6시도 훤하더라고요. 한낮에는 양산을 쓰거나 모자를 쓰지 않고는 선뜻 집 밖을 나서기가 쉽지 않은 계절. 에어컨이 있어도 음식을 하시려 부엌에 계시는 동안은 땀을 뻘뻘 흘려야 하는 그런 집들도 계실 거예요. 여름을 본격적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6월의 미 동부의 중순. 이번 주일은 Father's Day이기도 하죠. 교회력으로는 이번 주일은 성령 강림절 후 세 번째 주일로 특별한 절기도 화려한 축제도 없는 계절. 신학자인 유진 피터슨은 이 계절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평범한 시간이야말로 신앙이 가장 진지하게 시험받는 계절이다. 기적이 없어도 감동이 없어도 그래도 믿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 오늘 찬양의 날개 위에는 바로 그 평범한 시간으로부터 오는 질문 앞에 함께 서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그건 무엇일까요?

주는 이 도시의 주, God of the City, 예람 월십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민의 세월 속에서 배신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도움이 정말 절실했던 순간에 거절당해본 경험, 열심히 일했는데 결과가 따르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날들, 그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 누구나 한두 번쯤은 의심하게 되죠.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 걸까? 내 기도를 듣긴 들으시는 걸까? 내가 지금 얼마나 절박한데 이렇게 느긋하실 수가 있을까? C.S. 루이스는 아내 조이를 암으로 잃은 직후 깊은 신앙의 위기를 겪으며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라진 것이 아닐까 두려웠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문이 닫혀 있다는 느낌, 빗장이 걸려 있다는 느낌이었다. 침묵, 그것뿐이었다. 그러나 나는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을 의심한 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기대와 동일시했기 때문이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대가 아니라 나 자신보다 더 깊은 곳에서 나를 붙들고 계셨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내 상황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내가 그분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을 우리 기도의 응답 기계로 대하지는 않았나요?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다고 단정 짓지는 않았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실함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 영혼의 쉼터. 오늘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마틴 로이드 존스의 영적 침체 그 원인과 치료 가운데에서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당신의 신앙이 당신을 더 우울하게 만들고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침체를 겪는다.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믿음이 있기에 괴롭다. 그러나 나는 단호하게 말하고 싶다. 영적 침체는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신앙이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시편 기자를 보라. 그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다. 주목하라. 그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라. 감정이 우리를 이끌게 두지 말고 믿음이 감정을 이끌게 하라.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지 않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공허한 날에도 한결같이 신실하시다. 그러니 내 영혼아, 하나님을

위해 오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가는데요. 오늘 우리는 함께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의 감정이 좋을 때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아침마다 매 순간마다 변함없이 그분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요. C.S. 루이스는 침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발견했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낙심한 영혼에게 그것을 선포하라 말했고 그것을 노래했습니다. 이번 한 주 하늘을 바라보며 잠깐이라도 함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런 믿음과 기쁨과 환희 가운데 이번 한 주도 평안히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날개 위에 저는 이성훈이었습니다. 평안한 한 주 되십시오. 샬롬.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Mm-hmm. 성경 말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

0: 제17장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1: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2: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0: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3: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0: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4: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0: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2: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0: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드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0: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2: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0: 제18장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브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2: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0: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2: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0: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5: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과 더불어 네게 왔노라.
0: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5: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0: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5: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2: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5: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0: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0: 제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1: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0: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2: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니이다.
0: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0: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백성에게로 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0: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3: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0: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며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지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0: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3: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0: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0: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라.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1: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사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0: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4: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0: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3: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0: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1: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0: 제 21장
1: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시부리 종을 사면 그는 여섯 해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아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아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고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런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할지며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를 속량하게 할 것이나 상전이 그 여자를 속인 것이 되었으니 외국인에게는 팔지 못할 것이요 만일 그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우할 것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을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매놓고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타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정의 한 눈이나 여정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K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제가 이제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부에서 그 굉장히 큰 대형 연구과제가 발주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교수님들과 같이 콘소시엄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과제였거든요. 내가 연구 책임자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연구과제를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지원을 했고요. 이제 이게 1차, 2차, 3차 심사를 하고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3차에 가서는 이제 외국에 있는 교수님들도 직접 이렇게 참여해서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연락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좀 준비 좀 하고 계시고 3차까지 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이제 날짜 좀 비워둬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렇게 지원하고 기다리는데 1차 심사 결과가 탈락인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처음 했던 어떤 대형 과제였는데 기대도 되게 많이 하셨어요. 주변에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좀 이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이게 내가 지금 처음 대형 과제 해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내가 조금 짧게 쓴 것 같다. 좀 이게 길게 써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근데 저희 아내도 이제 궁금해서 그 대형 과제 오늘 첫 번째 발표인데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당연히 됐지. 그랬는데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또 창피하니까 제 부끄러운 감정을 숨기려고 그게 있잖아. 보니까 수도권의 대학에 많이 안 줬더라고. 그래서 내가 수도권의 대학에 있으니까 떨어진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벗어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둘째 아이가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 유치원생이었거든요. 근데 아빠 좀 놀아달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장난감을 이렇게 조립하는 장난감을 갖고 노는데 이제 놀아달라고 그러는데 뭐 그게 이제 집중할 수 있었겠어요. 이렇게 이제 노는데 제가 좀 이렇게 잘 못 만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열심히 놀고 있는데 왜 그랬나 했더니 아빠 바보야?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바보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너 아빠한테 바보가 뭐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제가 이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놀라갖고 막 이제 울먹거리면서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내가 막 가져오지 말라고 막 어디 아빠한테 바보라 그러냐고 막 이제 아내가 보고 있다가 너 왜 그러냐고 도대체 왜 이렇게 화를 내냐는 거예요. 아니 화 안 나게 생겼냐 나한테 바보라는데. 근데 그 바보라는 게 사실은 뭐 그렇게 대단하게 나를 이렇게 공격했던 발언 같지는 않았어요. 또 짜증이 나서 했던 얘기 같은데 그때 알았죠. 내가 숨기려고 하는 또 하나의 감정, 이 수치심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게 꺼내놔야 되는데 내가 숨기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엄한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는데 이 분노 감정이고 잘못하면 그 분노 감정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족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인간의 마음의 뭐 변화, 성장, 회복 과정을 연구하는 상담학자로 살아왔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이 여러 정신의학자들, 뭐 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이 굉장히 비슷한 유사한 감정 두 개를 비교 연구하는 그런 문헌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감정인지 아세요? 바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수치심과 죄책감에 대한 거였어요. 그 영어로는 수치심은 shame이라고 하고 뭐 죄책감은 guilt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여러분 한번 쳐보시면 shame and guilt 하면 책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 검색을 해보면 엄청나게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연구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왜 굳이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비교 분석한 연구들이 많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이 연구자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이 되게 비슷해요. 유사한 듯 싶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두 감정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유사한 점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나 다 이 과거의 일을 회상하면서 좀 후회하는 감정, 자신을 탓하는 느낌을 드러내는 감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상담 활동을 하면서 저 역시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요. 이 두 감정을 이렇게 마주할 일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제가 오늘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죄책감과 수치심 중에서 어떤 감정을 더 상담을 찾아온 분들이 더 잘 드러낼 수 있을까요? 주로 죄책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어요. 그런 다음에 애도 상담을 온 경우에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너무너무 내가 잘못한 게 후회가 된다. 저는 불효자예요. 이런 죄책감. 예. 혹은 가정의 위기를 내가 맞게 됐어요. 그럴 때 내가 보니까 그동안 부모님에게 죄를 너무 많이 줘서 제가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뭐 이것도 죄책감, 그죠? 근데 이 제 상담에 찾아왔던 많은 분들이 드러내는 이런 죄책감에 비해서 수치심은요, 여간에서는 잘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랬던 것처럼.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이 죄책감과 수치심의 미묘한 차이를 알려주는 어떤 그런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렇게 비교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감명하고 아주 명확하게 설명한 학자는 에릭 에릭슨 같아요. 이 학자는 이 심리사회 발달 이론으로 이제 발달 이론을 이제 처음으로 주창한 그런 학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죄책감은요, 청각적 경험이래요. 듣는 경험이래요. 근데 수치심은 시각적 경험이래요. 보여지는 경험이래요.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이 아마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가 뭔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 부모님에게 엄청나게 이제 구두로 야단 맞는 경험.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에 대한 후회. 이거는 이제 청각적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다른 사람 앞에 일부러 창피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부끄러운 모습을 다른 사람 앞에 보이도록 하는. 그런 벌을, 이럴 경우에는 이제 시각적 경험이 더 많이 동원된다는 거죠. 예전에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요즘에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예전에 아이가 오줌을 싸잖아요? 이불에? 이제 그만 오줌 싸야 될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오줌을 싸요. 그럼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이 동네 밖에 나가서 창피를 톡톡이 당하라고, 이 키를 뒤집어 쓰고, 동네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소금을 구해오라고. 그런 어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이거 또 오줌 쌌구나. 이렇게 창피를 경험하고, 뭐 소금을 주는, 뭐 이런 경험을 보면 이건 너무너무 마을 사람에게 내가 창피를 경험하는 수치심인데 굉장히 시각적 경험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경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상담의 이 첫 번째 만남, 이제 오늘이 첫 만남이에요. 일요일이에요. 근데 저를 찾아온 그런 분들의 시각적인 수치심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어떤 경우냐면 내담자인데 이분이 저를 이제 보면 눈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그죠? 근데 첫날부터 눈빛을 잘 못 맞춥니다. 딴 데를 쳐다보세요. 왜 그런가 보면 제 눈을 마치 일부러 피하는 듯한 느낌도 제가 받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소심한 분 아니야? 좀 내향적 성격이면 좀 눈 잘 못 맞추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한 회기 정도 지나고 두 회기가 지나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눈 맞춤이 가능해야 되는데 유난히 눈 맞춤을 힘들어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이런 시각적 경험에 대한 두려움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내 눈을 마주치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마치 왜 이런 말 하잖아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니까 서로 눈을 마주치면 이 전문가가 내 눈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경험을 다 들여다볼 것 같아. 이래서 눈을 잘 못 마주치는 거죠.
아니라 다를까 상담을 하다 보면 결국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에게 굉장히 매를 많이 맞았다거나 뭐 관심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좀 유기되는, 버려지는 경험을 했던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저 이 말로 야단을 맞고 뭐 회초리를 맞았다 라고 하면 주로 내가 그때 그런 행동 하지 말았어야 돼. 내 두잉에 대한 나쁜 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그러면 청각적 경험에 그칠 수 있는데, 근데 부모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창피를 주시려고 일부러 옷을 벗겼어요.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이런 벌을 받았다면 그런 경험은 그저 자신의 행동, 두잉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존재에 대한, 비잉 자체에 대한 아주 혹독한 자기 비하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그 상담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 행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자신의 어떤 나쁜 감정을 어떻게든지 해결하기 위해서 저 같은 상담자를 찾아오시는 거죠. 그런데 이 상담사에게조차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이 꺼내기 힘든 감정이 하나 있다면 저는 그것이 수치심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이 나쁜 감정에 등급을 매긴다면 아마 가장 나쁜 등급, 뭐 F등급을 받아야 될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무엇보다 내담자 스스로가 이걸 가장 꺼내기 힘든 최악의 감정으로 여기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수치심이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되는, 정말 막 구석에 숨겨서 꺼내지 않아야 되는 아주 나쁜 감정이기만 한 걸까? 저는 이 상담사로서 감정을 그동안 마주해온 사람으로서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수치심이야말로 어쩌면 그 사람이 변화하는데, 치유하는데,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감정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책을 한 권 썼는데요. 그 책 제목이 나쁜 감정에 흔들릴 때 읽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그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분류하지 말고 좀 새로운 감정 분류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그저 그냥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부르면 이 감정 전체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제시하는 어떤 분류법은, 감정을 표출하는 방향입니다. 첫 번째 감정은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여봤어요. 감정을 바깥으로 막 원심력처럼 표출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구심력 감정입니다. 이거는 안으로 숨어드는, 방향은 어디냐면 자기 존재를 향하는 감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심력 감정이라고 이름 붙여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하나는 외부로 표출되고 하나는 안으로 숨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 중에서 감정이 상대방에게 혹은 상대방이 나에게 외부로 분출되는 원심력 감정은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예컨대 갑자기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주는 감정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짜증, 화, 분노 이런 겁니다. 너 때문에 화가 나! 이런 거죠. 남 탓하고 자신은 빠져나가는 방식이에요. 그에 비해서 자신을 향한, 자신의 존재를 향한 숨어드는 이 구심력 감정은 은밀하게 숨어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자기 잘못을 탓하고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수치심이 아주 대표적인 좀 부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구심력 감정이 다 나쁜 평가만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나를 좀 자랑스럽게 얘기하면 나를 내 존재는 괜찮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감정은 당연히 좋은 긍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감정을 좋다 나쁘다로 분류하는 방식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감정들이 서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짝이 있다는 것을 놓치기 쉽기 때문이에요. 제가 왜 원심력, 구심력을 얘기를 했냐면 이 원심력, 구심력은요 하나만 존재하지 않아요. 짝꿍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의 짝을 찾기 위해서는 오히려 감정도 원심력 감정과 구심력 감정의 역동관계를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제가 좀 물리학적인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원심력과 구심력은 절대로 따로 존재할 수 없다. 원심력이 존재하면 분명히 구심력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고, 원심력보다 오히려 구심력이 먼저 생긴 감정, 먼저 생긴 에너지라는 얘기를 해요. 쥐불놀이를 하잖아요, 쥐불놀이. 근데 이렇게 TV 보면 쥐불놀이를 어린아이가 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어린아이가 위험한데 저걸 돌린단 말이죠. 어떻게 돌릴 수 있는 걸까? 안 무거워요. 그러니까 내가 적당한 구심력만 내가 가동하면 돌릴 수 있어요. 구심력 감정이 먼저 생긴 어쩌면 더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이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내가 수민이로 마음먹으면 그럼 뭘 해야 되느냐면 원심력을 발산해야 돼요.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막 내가 남 탓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노 감정을 대표적인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해하면 이 짝꿍 구심력 감정을 반드시 찾아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내 존재를 향한 감정. 어쩌면 자기 존재의 가치나 평가를 좀 낮게 하는 그런 수치심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죠. 이 화를 내는 사람이요. 분노 감정만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면 진짜 오해의 소지가 많아요. 대신 이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아, 저 마음 안에는 분명히 원심력 감정뿐만 아니라 구심력 감정도 숨어 있을 거야. 그 구심력 감정은 자신의 존재를 비하하는 수치심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고려한다면 훨씬 더 그 화내는 사람의 이 감정 전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2015년에요. 제가 한 다큐멘터리를 신청했는데 그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에서 대한정신건강의학회에서 당시 우리나라 이 성인의 절반이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보도를 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분노 조절이 안 된대. 그 중에 또 10명 중에 한 명은 치료받으셔야 된대. 뭐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야, 그게 진짜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둘 중에 하나는 좀 분노 조절을 못하는 게 현실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물론 전수조사한 건 아니지만. 그 같은 해입니다. 2015년에 신조어가 또 하나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그게 뭐냐면 독방 육아라고 하는 신조어예요. 그리고 경력 단절, 경단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는 이 2015년에 나왔던 이 분노 조절에 대한 어떤 주목과 이 독방 육아, 이 경력 단절 그 2015년부터 출생률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저는 이 분노 감정과 묘하게 연결된 숨어 있는 구심력 감정과 이게 서로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도와줄 것 같은 남편이 도와주지 않고 굉장히 독방 육아에 시달리는 젊은 엄마가 있었어요. 갑자기 화가 납니다. 지나치게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막 아이에게 막 화를 퍼붓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또 후회해요. 내가 이 정도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게 그냥 무한 반복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아 내가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해서 저를 찾아온다라고 할 때 제가 여쭤보겠죠. 뭐가 이렇게 화가 많이 나셨냐, 좀 벼락같이 화가 나셨냐라고 하면 묘하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애가요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화가 났대요. 무시를 하기가 좀 어려워요. 애가 2살? 3살? 밖에 안 되는데 무시를 한다고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때 이 젊은 엄마들이 스스로 자신을 비하하는 어떤 구심력 감정, 수치심을 살짝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느낌이 드시는 거냐면 아이가 나를 무시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남들은 다 지금 막 경력 개발하고 막 잘 나가고 있는데 나 혼자 한심하게 내가 애라도 잘 키워야 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럼 내 자신은 엄청나게 초라해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치심을 밖으로 꺼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 수치심을 자꾸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자꾸 원심력이 생기니까요. 분노가 자꾸 누군가에게는 표출되어야 되니까요. 어떻게든지 구심력 감정을 꺼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안전하게 꺼낼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수치심을 꺼내면 그 수치심을 있는 그대로 공감받을 수 있는 어떤 안전한 관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내가 꺼낼 수가 있겠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아니 왜 그런 감정을 느껴?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판단하지 않고 그랬구나 하고 받아주는 수용해주는 어떤 그런 신뢰가 담보되어야 하는데 뭐 기껏 꺼냈더니 뭐 상대방이 야 뭐가 창피하냐고 네가 왜 부끄럽냐고 막 그런 감정 느끼지도 말라 그러면 괜히 꺼냈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꺼낼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수치심은 숨어들게 되겠죠.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면 뭐 경력을 단절하고 아이 낳고 막 화가 나는 대부분의 이제 젊은 엄마분들은 전부 다
분노 조절이 안 되니까 상담실 가서 전문가 만나야 되냐.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짜증이나 분노나 이런 감정이 원심력이 자꾸 이렇게 느껴지시면 구심력, 나를 향한 내 존재를 향한 감정, 구심력 감정 한번 찾아보시고 알아차리시면 누군가에게 꺼내놔야 되는데 상담사가 꼭 유일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면 좋을까요? 누구랑 나눌 수 있으면 가장 이상적일까요? 남편입니다. 배우자예요. 그런데요, 할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아니 자기 자신도 숨기고 싶은 이 구심력 감정인데 이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는 이 존재감을 나눈 것 자체가 아무리 남편이라고 해도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여간에서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남편으로부터 과연 이 감정을 내가 꺼냈을 때 있는 그대로 수용받고 공감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이유가 더 큽니다. 그 제가 예전에 이제 부부가 함께 나와서 이렇게 서로 대화도 하고 이렇게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래서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제 아내가 화나는 아이에게 화나는 감정 아니고 내 자신이 얼마나 지금 스스로 한심하게 느껴지는 이제 구심력 감정 끝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한테 제가 이제 지령을 내리는 거죠. 남편분은 가만 계시라고 닥치고 듣기만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연출자에게 이제 크리넥스 한 통 밑에 준비해가지고 혹시 아내가 그 얘기에도 울 수도 있으면 그냥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휴지 꺼내주고 그냥 듣기만 하라고. 뭐 그런 가운데 이런 토를 달지 말라고. 효과는 굉장히 크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아내가 이렇게 내가 그냥 듣기만 하고 혹시 할 말이 있으면 몰랐어 그랬구나라고 하면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남편도 같이 눈물을 흘리고 상호적인 공감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가장 어려워했던 그런 상담 사례는 주로 어린 시절에 사랑받아야 될 부모님인데 그 부모님에게 학대를 당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상담할 때가 참 어렵습니다. 뭐 의붓 부모님한테 이렇게 학대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되게 친부 친모에게도 매를 맞는데 이상하게 제가 미국서 이렇게 상담할 때 거기 뭐 회초리 같은 건 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혁대로 매를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혁대로 매를 맞은 분들은 이제 결국 이제 상담 중에 제게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 중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혁대로 매를 맞고 있는데 내가 인간 아닌 것 같더라. 짐승이 된 것 같아. 마치 개돼지가 돼서 채찍질을 당하는 것 같은 비참한 느낌이 들더라. 여기에 한층 더 심각한 경우는 이제 옷을 벗기고요. 매를 때리고요. 그런 자신의 어떤 매맞는 모습을 형제자매에게 보이게 된다든지 친지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 이때는요 정말 평생 가슴 한구석에 숨기게 되는 처절한 수치심에 평생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이제 짐승같이 이 매를 맞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보여지는 아까 얘기한 시각적 경험. 이게 바로 이제 심한 트라우마 기억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요 이 전문가들이

한다고 해서 노출만 한다고 해서 그 극심한 수치심의 고통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에서 안전하게 다루어지지 않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요, 전문가가 내담자에게 때로 눈을 감고 할 때가 많아요. 심상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지지 대상을 한번 구축해보자라고 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가장 안전한, 저는 아무래도 이제 기독교인을 상담할 경우가 많아서, 이분들은요, 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나의 내적인 대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축하고 싶어요. 상상하고 싶어요. 그러면 꼭 저는 당시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겪은 이 수치심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려고 노력합니다. 이 역사가들은 그 유대 십자가형을 수치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이 흉악범이나 이 사회 무리를 일으킨 사상범들을 언덕 위에서 여러 사람들 보라고 전시하면서 이게 창피를 주는, 보여주는 그런 공개 처형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또 하나 우리가 잘 모르는 십자가형의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체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형벌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복음서에도 보면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로마 병사들이 속옷을 누가 가질래? 막 장난치면서, 그죠? 그 얘기는 이제 옷을 다 벗긴 후에 이 속옷을 기념으로 누가 가질래? 이런 걸 서로 이제 장난치듯이 대화를 나눴던 거죠. 이런 처절한 수치형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내가 뜨겁게 내적 대상으로 만들어낼 때는 지나가는 어떤 그 이미지로서만 상상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해서 나를 붙들고 지켜주고 안아주고 나를 살려내는 존재로 내가 내 안에 내적 자원으로 간직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나 이런 기억이 몸에 남아 있지 않고 재통합하고 내가 이제 그거를 다시 꺼내놔도 되는 그런 어떤 하나의 기억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 속에서 내가 완전히 바닥으로 가라앉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그런 감각적으로 다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기도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는 대상을 자꾸 상상하고 그걸 내가 내적 자원으로 간직하려고 하는 거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우리가 아는 많은 성인들은 자신의 존재가 바닥까지 떨어지는 비참하고 억울한 경험을 맞닥뜨려도 자신의 존재의 비통함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형의 고통과 견주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치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그 누구도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기독교 영성의 바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힐링 무비를 보면 힐링 무비의 클라이막스는 저는 딱 한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때 꺼내놓는 감정이 대부분이 불신력 감정이에요. 내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어렵사리 꺼내놨는데 그 사람이 그걸 그냥 품어줄 때 우리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이제 치유의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수치심의 감정은 무조건 숨어 있어야만 되는 감정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내가 수치심 때문에 오히려 오해받는 경우도 더 많거든요. 원심력을 더 많이 가동해야 되니까요. 상대방은 왜 이렇게 까칠해? 저 사람 왜 저래? 라고만 우리가 오해받기 십상인데 그럴 때 오히려 구심력 감정을 우리가 더 잘 우리가 먼저 돌보고 우리가 먼저 알아차리고 그걸 용기 있게 누군가와 나누고 때로는 전문가와 나눌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와도 나누시고 저는 궁극적으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을 그런 신적 대상 그런 대상을 내 지지 대상으로 내면에 삼고 산다면 저는 그 어떤 어려운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사람도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서서히 치유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 저스 더 처치.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만 하는 바로 그 교회. 지금도 주님이 보고 싶어 하시고 찾으시는 교회. 온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지역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연합니다.
1: 안녕하세요. 와신던 비전교회 성기는 김찬영 목사입니다.
0: 네, 오늘은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하는 귀한 만남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인생의 후반부를 온전히 사역에 쏟으시면서 귀한 삶을 살고 계신 분이십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소개해 주십시오.
1: 네, 오늘도 귀한 목사님 모셨는데 이 목사님은 사역의 방향이 다른 분들과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깊이 드려진 삶을 사시는데 함께하는 목회, 그래서 함께하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끝까지 동행하는 목회를 하고 계시고 현재 골든라이프 교회에서 함께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정화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0: 네, 골든라이프 교회 이정화 목사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2: 예, 저도 참 반갑습니다.
0: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2: 아, 예. 그, 어렸을 때에 그 저희 고향이, 예, 그 충청남도 당진군 합덕읍 소솔이라고 아주 시골이었어요.
1: 네.
2: 거기에는 그, 제가 사던 그 시대에는 그 전기도 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등잔에, 그러니까 석유 넣고 불 켜던 그런 시절이었죠.
1: 네.
2: 제가 사실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미국까지 왔어요.
0: 네.
2: 저 출세한 거죠, 사실 뭐. 그 현재는 이렇게 그 골든라이프 처치에, 예, 그 목사직을 맡고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아, 목사님께서 전기가 없었던 말씀을 해주셨는데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죠. 우리 세대만 해도 또 젊은 세대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정말 상상이 안 가는데요.
2: 그렇죠.
0: 네. 참 그 세월에 엄청난 변화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사셨는데요. 어떻게 여기 또 미국까지 오셔서 이런 사역도 하시면서 삶을 그 이야기들을 좀 하나씩 오늘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 목사님 가족은 어떻게 되신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2: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어요.
1: 네.
2: 왜냐하면 와이프가 그 작년 1월 달에 하늘나라 갔고요.
0: 아, 네.
2: 그다음에 딸이 둘이 있는데 다들 결혼해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1: 네.
2: 현재로서는 제가 혼자 이렇게 밥도 해 먹고 또 김치도 담아 먹고
1: 그러세요?
0: 네. 네.
2: 그 살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서 목사님께서 또 여기 지역에서 이렇게 신학을 하셨어요. 17년 전에 이렇게 콜링을 받으셨다고 그러시는데.
2: 아, 예. 그게 예, 그것이 뭐냐면은 그 제가 17년 전에 그 신학교를 갔어요, 처음에.
0: 네.
2: 간 그 이유가 그게 저는 사실 알고 보면은 그 굉장히 모든 것이 그 하느님의 그 저기 강권이었다라고 저는 그 생각돼요, 지금.
1: 네네.
2: 왜냐하면 저는 그 뭐랄까 그 어떠한 이렇게 어떤 의지력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겠다는 뭐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 삶 자체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0: 네.
2: 그래서 무슨 계획을 세워가지고 나는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안 좋은 성격이라고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와이프한테는 제가 참 그 안 좋은 예, 그 남편, 그러니까 안 좋다기보다도 좀 무능력하다거나 뭐 그런 거. 그러니까 그런 남편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저 그렇게 같이 그 기도하고 막 이러던 그 분들이 그 저보고 저기 신학교 좀 가지 않겠냐고.
0: 네.
2: 그래서 전 생각했죠. 신학교는 그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런데 내가 가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간다고 그랬어요. 안 한다고.
0: 네.
2: 그러고 나서 한 6개월쯤 있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면서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그 학교 쪽으로 이렇게 몰려야 그 가야 하는 그 사건이 그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제가 아는 사람이 같은 아는 사람이 그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아 그러면 거기 학교가 어디였는지도 모르고 뭐 주소 안다고 해도 나는 뭐 찾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러다가 이렇게 그 학교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저기 뭐 신청서 같은 거 그런 거 어떻게 받냐고 그랬더니 그때 당시 그 신학교 총장님이 그걸 저한테 갖고 오셨어요.
0: 네.
2: 그래가지고 작성해가지고 바로 냈죠. 그러니 뭐 꼼짝없이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간 거예요. 사실은 저는 거기를.
0: 네. 아, 목사님께서 뭔가 계획을 하고 그렇게 차근차근 해서 목사가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신 게 아니라 그냥 상황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목사님이 되셨네요. 네.
2: 예, 그렇죠. 사실 제가 목사가 지금 현재 목사가 안수를 받고 나서 이렇게 되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건 사실 이거 저기 제 뜻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이.
0: 네.
2: 제 뜻이 아니었고
1: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예, 있으셨다는 거잖아요.
2: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만 받은 막 그런 목사가 아닐까 싶은데
1: 네.
2: 이것이 어디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저희 어머님이 어렸을 때 이렇게 네. 항상 제 머리맡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늘 이렇게 자다 보면은 늘 이렇게 저 기도하시는 그런 저기 기도 소리만 듣고 그렇게 아주 평생 그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기도만 하신 저희 어머님이 뒤에 계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1: 어머니의 기도로
0: 네. 네. 아, 정말 네. 세상에 훌륭한 어머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시죠. 그런데 그중에서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를 가진 자녀들은 정말 귀한 복을 가지신 것 같아요. 네. 그 성경 말씀에 사람이 그 일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목사님께서 앞서 아무것도 계획을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계획하지 않으셔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또 산 증인이신 것 같습니다. 네.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역 하면서 소개 부탁드릴까요, 목사님?
2: 예, 현재 그 NNDL 양로원에 지금 있습니다. 그 NNDL 양로원이 원래는 그 오복령 목사님, 오복칭 목사님께서 한 20년 넘게 그 목회를 하신 곳이에요. 그곳이 그래서 그곳을 제가 사실 오게 된 그 그리고 또 그분을 만나게 된 그 계기가 그 신학교 가기 전에 그곳에 한번 방문을 했어요.
0: 네.
2: 한번 방문해가지고 아 그분들이 아 이렇게 그 휠체어 타고 저기 계신 분들을 이렇게 모셔오고 또 그때는 참 그 뭐랄까 침대에 누워 계신 분 침대째 막 이렇게 몰고 계신 분도 있었어요. 사실.
0: 네.
2: 그랬는데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이 그냥 처음 봤어요. 사실 처음 봤는데 그러고서 방문하고. 나가서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7년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내가 그곳에 갈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뭐 안 했는데 또다시 그곳에 가게 된 거예요.
0: 네.
2: 그래서 이제 그러고서 다시 만난 거죠. 7년 뒤에 거의 한 10년 정도 이렇게 다시 만나서 이제 그곳에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같이 공부했던 그 정목사님이라고 있거든요. 그분하고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해가지고 함께 거기서 거의 10년 넘게 일을 같이 사역을 했어요.
0: 네.
2: 지금은 이제 제가 하게 된 거죠.
0: 네, 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놀랍습니다. 또 신학을 하시고 다시 이 노인 양로원으로 오실 것을 계획하신 건 아니지만 결국 또 이 양로원에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목사님께서 하고 계신 그 사역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2: 현재 그 양로원의 그 노인분들이 노인분들을 그 매주 25명에서 30여 분 정도 이렇게 모시고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2: 이제 그분들이 사실은 그 휠체어 타시고 또 치매도 있으세요.
1: 네. 네.
2: 거의 뭐 이렇게 걸어 다니신 분들은 뭐 몇 분 안 될 정도로 참 이렇게 휠체어 타시고 참 어려운 분들이죠. 그래서 사실 그분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그 평안과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1: 네, 네.
2: 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알려주고 싶다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고 또 저도 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0: 네. 네.
1: 목사님 저 그걸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마음으로 우리가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만 막 선포하고 그들에게 밀어넣으려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들에게 좀 하나님의 평안한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이 해가지고 이렇게 마크까지 했어요. 그 정도로.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그 몸을 움직이시기도 스스로 움직이시기도 힘들고 또 치매가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이제 치매를 앓거나 하면은 아,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하나라는 그런 좀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렇게 전하시다 보면 어떻습니까? 받으시는 분들은요.
2: 저희가 사실은 그 양론 사역은 그 일반 교회에 비교해서 그 특수한 목회라고 그 말할 수가 있어요.
1: 네.
2: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그 휠체어에 의지하고 또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가르치고 또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목회가 아니라 그 함께 하는 목회.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목회를 말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길게 하는 설교보다
0: 네.
2: 그 그냥 여기 잡아주는 손에서 그 따스함이 전달될 때 그 하느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또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은 겁니다.
0: 네.
2: 그 사실 그래요. 양로원의 사역을 그 통해서 그 어른들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기보다는 그분들의 그 영혼을 섬기며 그 끝까지 동행하는 목회가 저의 사역의 방향이고 또 저의 그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참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 어떤 정말 어렵고 복잡한 설교가 아닌 단순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도 따뜻하게 잡아주는 손 가운데서 이분들의 그 영혼과 마음이 녹을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네.
1: 어떻게 보면 그 시니어 사역에서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목사님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설교 그것도 우리가 해서 그들에게 복음도 전해야 되고 그들이 평생 섬겼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주는 것도 맞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의 손 한번 잡아주고 정말 당신과 끝까지 당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그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 같아요 목사님.
2: 너무, 네. 네.
0: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표정이 바뀌죠? 바뀔 것 같아요. 환하게. 어떻습니까?
2: 그 중에서도 이제 이렇게, 그 치매도 그렇더라고요. 치매도.
1: 네.
2: 그 자리에서는 알아들어요.
0: 네.
2: 그리고 또 다른 이렇게 몸에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있지만, 그 정신은 그래도 갖고 계신 분들.
1: 네, 네.
2: 그런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아멘도 하시고 또 끝나면 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래요.
1: 네.
2: 그랬죠. 잘 들었다고.
0: 네.
2: 그것도 박수도 치시는 분도 있고.
1: 네.
2: 그래서 참 그럴 때는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하느님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알아듣게 해 주셨구나.
0: 네.
2: 참 그때는 참 감사해요.
1: 네. 그러시겠네요. 보람도 느끼시고 그러시겠네요. 네. 그렇구나. 목사님 이렇게 사역하시는 주요 활동 그런 경력 그 어떤 게 있으세요, 목사님?
2: 예, 사실 저는 그 우리가 이렇게 제가 사실 이 경력은 제가 이 그 옛날에 그 그러니까 뭡니까 그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1: 네.
2: 그 천주교에서 활동하던 그 경력은 여기서 먼저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양로원에서 그 활동하는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그 저기 그 봉사 자원들 분께서 각자 맡으신 것이 있어요. 저는 목사니까 그냥 설교하고 또 다른 분들은 또 이렇게 룸마다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성경을 읽어주고 또 어떤 봉사자는 또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성경도 가르치고 또 제가 또 영어를 못하니까 통역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렇게 그 각자 그 자기가 잘하는 것 또 그리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모두 이렇게 잘하고 계시니까 네. 참 너무 좋아요.
0: 네. 실제로 현장에 스태프로 일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자원봉사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2: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쨌든 뭐를 해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0: 네.
2: 그냥 저기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니까 그것이 또 그곳의 봉사자들의 일이고 또 누가 이렇게 저기 강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참 좋습니다.
1: 그런데 정말 이렇게 잘 자기들이 맡은 부분들을 딱딱 정해갖고 잘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설교하시고 다른 분은 룸에서 다니면서 또 성경도 읽어주시고 예. 또 어떤 봉사자는 주중에 와서 성경도 가르쳐주시고 또 통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각자 정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잘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 그러니까 그 어르신 사역 특히 요양원 사역 같은 것은 목사님 아까 강조한 따뜻한 손이 저는 가장 필요한 것 같고요.
2: 예, 그렇습니다. 예. 예.
1: 그다음에 1대1로 대화하면서 내가 당신에게 관심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런 사역을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목사님.
2: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일주일 내내 그 자기 룸에서 갇혀 있고
0: 네.
2: 또 이렇게 저 스스로 걸어가지고 뭘 할 수 없기 때문에
1: 네네.
2: 또 손님이 와가지고 같이 얘기하는 거 또 이렇게 그보다도 이렇게 손 잡고 같이 기도한다든가 근데 어쨌든 손 잡으면서 대화하는 그건 너무 좋아해요.
1: 네. 네. 특히 이분은 거동을 혼자 거의 다 못하신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2: 그러니까 이렇게 휠체어에 앉혀주면 이렇게 자기 힘이 기운이 조금 있는 분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계시고.
1: 계시고. 사람이 많이 그리울 분들이 지금.
0: 딱히 뭐를 이제 육체적으로 도움을 주시진 못하더라도 가서 그냥 이야기만 좀 들어주시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손 한번 잡아주시고 네 그런
2: 네, 맞습니다.
0: 네 그런 좀 봉사자들이 많이 함께하시면 좋겠네요.
1: 네 그러시군요. 그 예배를 할 때도 그분들은 이렇게 새로운 걸 하기 어렵잖아요, 목사님. 그래서 익숙한 찬송을 좀 주제로 많이 해야 될 것도 같네요.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기는 어려우시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말씀 메시지 같은 것도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선생님.
2: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자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일단 귀로 듣고 듣는 거를 주로
1: 네네.
2: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음악 무슨 찬송가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신나는 걸로
1: 그런 걸 좋아하시죠.
2: 예, 가능하면 네. 신나는 걸로 그래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바꿔드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죠.
1: 네.
0: 함께 더불어서 봉사자분들과 또 스태프들과 같이 이제 이분들을 섬기는데요.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또 힘든 것들도 있지요. 그럼 어떻게 보통 이제 여기를 방문하시거나 또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신 분들,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이분들과 함께 이분들을 섬길 때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발음들 있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 글쎄요. 그분들이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방문하고
0: 네.
2: 그럴 때는 그분들이 방문할 때는 일단은 그 어떠한 그 장기라든가
1: 네.
2: 무슨 이벤트를 갖고 오시잖아요.
0: 네.
2: 그러면 이제 또한 그분들은 그 일주일 동안 저기 그냥 이렇게 지루했으니까 또 그런 것도 참 좋아하세요.
0: 네.
2: 네. 그래서 오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은 이제 얼마든지 환영하고
0: 네.
2: 그 참 이렇게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도 있죠.
0: 아, 그렇군요. 네. 또 어떻게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좀 매번 가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한두 번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마음으로 저는 지금 듣고 있는데 갈 수 있으면 가셔서 그분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줄 수 있다면 참 좋겠네요.
1: 네. 네. 전에 그 오봉룡 목사님 그분께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교회들이 좀 관심을 좀 가져달라 그러더라고요. 이분들이 그래도 각 교회에서 30년, 40년 봉사하신 분도 참 많고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는데 연세가 드시고 나니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등한시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가족들이 거기다 맡겨만 놓고 한 6개월 이상 되면은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많다고 가족들이 좀 자주 방문해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은 그런 부분들에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목사님?
2: 사실 제가 봐도 저희가 이렇게 보면은 그 가족분들이 그 답은 다들 일하시잖아요, 주중에는.
0: 네.
2: 그래서 주중에는 뭐 언제 오시는지 제가 참 모르겠어요. 보통 보면 그 주일날, 일요일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도 그분들을 아 저분의 가족이 누군가 하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0: 아, 네.
2: 네. 그래서 참 그러한 점이 참 안타까워요. 참 그 부모를 이렇게 양로원에 이렇게 놓고서 그 자기네들은 무엇을 지금 저기 즐기고 있나?
0: 네. 응?
2: 그치. 지금 맛있는 거 먹는데 그 맛있는 게 진짜 맛있을 수가 있을까?
0: 아,
2: 참
0: 네.
2: 그런 거. 참 안타까운 거 많아요.
1: 그러시겠네요. 직접 그걸 보시니까 더 가슴이 애절하시죠.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보고 싶어 하는 그런
1: 자녀들을 예, 그리워한다.
2: 그렇죠. 많죠. 그래서
0: 아, 네.
2: 그 이제 가서 인사하면서 손 잡아주면은 그게 또 반가운 거예요. 그렇게.
0: 네.
2: 그런 것들.
0: 아, 사실 정말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시니까 누군가가 모시지 않으면 나가실 수도 없고 또 찾아오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 참 마음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자녀분들 혹시 이제 양로원에 부모님이 계시거나 그런 센터에 계시면 좀 더 많이 찾아뵈야 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
0: 가야 할 계신데. 곳이죠. 네.
1: 목사님께서는 그 가족들에게 어떻게 뭐 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좀 자주 좀 와라 하는 그런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2: 아 예. 사실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라면 어떻게 했을까? 만약에 저라면은 이런 경우 어떻게 할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분들
0: 네,
2: 보았을
0: 네.
2: 때.
0: 네.
2: 그래서 보면은 참 매주 이렇게 찾아오고 참 그 내 어머니고 내 아버지
1: 네.
2: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실까
0: 네.
2: 그냥 와서 하루 종일 같이 있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1: 네,
0: 네.
2: 어머니
0: 네.
2: 뭐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저기
1: 잘 주무셨냐
2: 잘 주무셨냐고 그 안부라도 묻고 가면은
1: 네, 네.
2: 아, 그 부모님 생각에는 아, 그래서 내가 아들 얼굴을 봤구나,
1: 네.
2: 내 딸 얼굴을 봤구나.
1: 네.
2: 그 기쁨이 또 일주일 동안 그 기쁨으로 그렇지. 생활하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1: 아, 맞아요,
0: 네.
1: 맞아요.
2: 참 그런 거를 참 이 기회를 만약에 통해서 저기 전해드리고 참 그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한번 좀 생각 좀 해주십사.
1: 네.
0: 네.
2: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0: 아, 그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들으면서요. 저도 이제 아이들이 타주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온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그 기쁨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데 아 그게 지금 저는 이해가 너무 됩니다.
2: 네, 그렇죠.
0: 그 아내 계시면서 이제 정말 잠깐 보고 간 그 자녀들 또 올 것을 기대하면서 그것이 그곳에서의 삶을 잡아줄 수 있는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군요. 제가 이제 아이들이 조금 나가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너무 이해가 되는데 네, 우리의 정말 김찬영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기도 하니까요. 좀 우리가 그 우리 부모님들을 모시는 모습을 우리 자녀분들이 좀 보아야만 또 우리도 그런 섬김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2: 맞아요.
0: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맞습니다. 네.
1: 그래도 우리 시대는 세대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또 거기다 삼게 된 걸 배운 우리인데도 잘 못 가잖아요.
0: 네.
1: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은 그런 걸 보지 않고 자란 애들인데 정말 내가 양로원 있을 때 한 번이라 찾아올까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부모에게 정말 사랑을 다 보이고 섬기는 걸 보이면 자녀들이 또 그렇게 따라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0: 내가 보이지 못한 모습을 어떻게 자녀들한테도 기대를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요. 네.
1: 목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좀 와서 도움이 됐으면 좋을까요? 목사님.
2: 만약에 저희 그 양로원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무슨 도움을 주십시오라기보다도 그냥 그분들하고 이렇게 와서 인사 한번 하는 거.
0: 네.
1: 와서 손 한번 잡아주고.
2: 네. 안녕하세요. 나는 누굽니다.
1: 네.
2: 이렇게 인사하면은 그분들도 그걸 참 좋아해요.
0: 네.
2: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악수하면서 했을 때 그 따스함이.
1: 네.
2: 그 느끼는 거잖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쩌면 내가 가진 장기 한번 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그런데 좋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그 봉사자원이라든가 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그 비용을 조금씩 보태가지고 그분들한테 이렇게 뭐 하는 거
1: 선물 같은 거
2: 그리고 또 거기에는 헌금이 없잖아요.
1: 네네.
2: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네이션 같은 거 조금 해주시면은
1: 그것도 큰 도움이 되고
2: 네, 네. 뭐 무슨 도네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그 부담 가지시면 안 돼요.
1: 네네.
0: 그냥
1: 작은 것도 괜찮다는 거잖아요.
2: 이렇게 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0: 네.
1: 그 교회 자기 그분들이 건강하실 때 자기가 섬기셨던 그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이 다 섬기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조금 돌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2: 예,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 양로원 교회와 무슨 이렇게 자매 이런 같은 거 맺는다든가 뭐 그래가지고 무슨 이렇게 이 교회에서는 어느 양로원과 이렇게 그 뭐 어떤 그 기부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곳에 필요한 무슨 설비가 있다든가 했을 때 뭐 도움을 주고 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네네.
0: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찬양 같이 듣고 돌아와서 또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 좋아하세요?
2: 예, 저는 저기 찬송가죠. 405번의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를 좋아합니다.
0: 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왜 이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죠.
2: 아, 예. 네. 저는 그 신학교 때는 그 미국 그 교회를 갔어요.
1: 네, 네.
2: 예, 거기 가가지고서 한데 하루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굉장히 그 아마 겨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따뜻했어요.
0: 네.
2: 그래서 아주 포근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꼭 하느님 품에 안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0: 네.
2: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제가 의도치 않은 그 회개가 막 회개를 했어요.
1: 예배가
2: 회개하면서 눈물을 그렇게 흘렸는데 저도 사실 그러면서 저 자신이 의아할 정도로 회개를 이렇게 했는데 아 이것은 내가 이것 참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은혜로 내가 회개하는구나.
1: 네. 네.
2: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이런 죄인이라도 살려주시는 거.
1: 맞아요. 네.
2: 그런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산다.
1: 맞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1: 찬송 좋아하시는
0: 네. 네. 그럼 나 같은 주인

0: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런 귀한 사역을 하시면서 참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기억에 남는 분들 말씀 나눠주시겠어요?
1: 예, 그 저희 그 침례받는, 그러니까 저 그렇게 침례받으시는 그 분들 중에 참 이렇게 어떤 분은 참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침례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아, 참 저분은 침례를 받을 때 뭐 이렇게 눈물 같은 거 흘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아주 어떤 거 강한 분들, 그런 분들을 보았을 때 그런 분들한테 침례 드리고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물 이렇게 끼얹으면서 하느님 말씀을 전할 때 그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네. 그때 보면은 참 얼굴이 참 눈이 이렇게 붉고 숨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했을 때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시구나라는 네, 네. 그것을 느끼면서 지금 기억 속에 제일 많이 남는 게 그 침례예요.
0: 네. 네.
1: 왜냐하면 참 좋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해결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기쁨으로 받아치는 것 같고.
2: 그 양면에 계셨던 분들이 그 전에는 예수님을 모르셨던 분이 많으신가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건가요? 아니면 옛날에 예수님을 알았지만 침례를 새롭게 예수님 영접하면서 받는 건가요?
1: 예,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그 장로님도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몸이 아프셔가지고
2: 네네.
1: 또 권사님도 계시고 어떤 분은 또 목사님도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그냥 몸이 아프시니까 그렇죠. 근데 침례 네. 받으시는 분들은 그 교회 안 나가셨던 분들.
2: 네, 네.
1: 그래서 거기서 이제
2: 예수님이
1: 예, 그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뭐 금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하다가 아 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2: 네네.
1: 또 어떤 분들은 욕심에
2: 욕심에 하니까
1: 예, 남이 받으니까 나도 받아야겠다 하는 분도 있는데
2: 그런 사람도 있겠지,
1: 예, 이제 그분들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예, 그 설교 좀 듣고서
2: 하시라고
1: 예, 하는 방향으로 일단 뭐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게 아니고
2: 그렇죠
1: 네. 좀 예수
2: 믿어야 주는 예. 거니까
0: 네.
2: 그렇군요.
0: 그 침례 받으실 때 그분들의 표정이 지금 기억 속에 한 분 한 분 떠오르실 것 같아요.
1: 예,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얼굴이 환해요. 그 네. 기쁨이 있나.
0: 네. 네.
1: 참 좋아요. 그럼
2: 네. 그런 보람되시겠네요. 네. 그분들이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기 전 마지막 그 정착지일 건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그들의 삶은 영원한 생명으로 얻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는 것을 목사님과 또 거기에 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정말 귀한 사역이십니다. 네, 목사님 지금 목회하시면서 또 귀한 사역하시는데 목사님 삶 속에서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있으실까요, 목사님?
1: 아 예,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때 이렇게 공부하다가 그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2: 네.
1: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는 그 말씀이
2: 네, 네.
1: 그 말씀을 배우다가 제 마음속에 확 굉장히 강하게 그걸 느꼈어요 제가.
2: 네.
1: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2: 네.
1: 그러면서 그런데 사실 양로원에 와서 그 마음이 이분들한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참 전해야 되겠다. 그러한 말씀보다는 참 그분들의 그 상황을 보았을 때 참 제가 그 설교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그 성경 내용을 기억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설교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호세아 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지식이 지식의 그 본질이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2: 네,
1: 그래서
2: 네.
1: 양로원 사역은 그 핵심은 그 지식을 넣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네. 제가 옛날 이야기가 좀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떤 분이 유럽에 가서 불교에 대한 어떤 박사기를 받으러 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있기 위해서는 수도원 같은 데 쳐서 한 7년인가 살아야 된답니다. 근데 거기서 사는데 조건이 아침마다 기도하는 데 참여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자기는 7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데 참석했는데 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0: 네.
2: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어머니 때들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글도 몰랐던 그런 분인데 그분들이 정말 예수를 만나서 그 기쁨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으로 막 밀어넣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좀 하나님께서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어떻게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이 아닌가 다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습니다.
0: 네. 네. 보통 이제 이런 사역 현장에서는 대단한 사람이 큰 헌신의 마음을 갖고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을 좀 알려주십시오.
1: 아, 예.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예, 그 교회에서 그 단체로 오시기도 하고 또 간단한 무슨 공연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악기도 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때는 합창으로 이렇게 찬송가 불러주시는 분들도 오시고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그 갇혀있는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문해 주신다는 게 참 그분들한테는 기쁨이에요. 사실 그래서 오셔서 손도 잡고 인사도 하고 또 서로 바라보고 한번 웃어주고 하는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그 사역에 참여하시는 그런 그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참 다양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 양로원 하면은 그 봉사 활동이 먼저 생각이 날 겁니다. 물론 그곳에는 봉사도 필요한 곳이고요.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한테는 그 양로원은 그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또 그리고 건강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느낀 것을 말하고 싶은 한 가지는 양로원에 방문하며 보시면은 그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게 됩니다.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그 자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그 양로원에서 보고 그 난 그 새로운 마음이 생겨서 더 잘하게 될 것입니다.
2: 네.
1: 또 그러다 보니까 양로원에 방문하시면은 내가 이분들한테 주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음을 아마 받게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그 봉사자들의 그 자비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이게 그 피자 파티라든가 무슨 특별한 날에 선물도 드립니다. 그 옷도 좀 드리고 양말도 드리고 뭐 이렇게 드리는데 그 뜻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그 나눔의 사랑에도 동참해 주시면은 참 감사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초교파 소속입니다. 골든 라이프 철치 지금 목사님 이성화 목사님께서 섬기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함께 섬기는 양로원은 에난데일에 있습니다. 네,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어떻게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목사님?
1: 아, 예. 에난데일 그 슬리피 할로 그 헬스케어 센터는요, 6700 콜롬비아 파이크 NN데일에 있고요. 그 다음에 페어팩스 그 널싱 센터는 10701 메인 스트리트 페어팩스에 있습니다. 예, 문의 전화가 필요하시면요, 703-609-3351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703-609-3351. 네, 703-609-3351로 연락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 드립니다. 네, 김찬영 목사님, 오늘 마무리로 어떤 말씀을 우리 네, 나눠주실까요?
2: 목사님 말씀 나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시고 또 치매로 고생하시고 또 휠체어 타셔서 행동이 참 어려우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따뜻한 손길로 또 하나님의 사랑 알려주신 목사님 너무 감사하고, 또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끝까지 내가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목사님 사역 정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목사님.
0: 네.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저도 오늘 이정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요, 어르신들과 함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또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그 사역의 아름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잊고 있던 중요한 가치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저도 함께 가져봅니다. 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오늘도 평안하고 행복한 오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군대에 갔는데 이게 군대 월급으로는 또 저희 부모님과 나의 삶을 책임지기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갑자기 200이 필요하다는 건데, 200이 그때 당시, 지금은 200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네. 그때는 200? 네. 대출 한번 알아볼게. 일주일 뒤 아빠가 급했는데 또 전화 오셨어. 아들아 혹시 그 돈 2200? 200 좀 준비됐니? 이런데 아빠 내가 뭐 지금까지 아빠한테 돈을 뭐 바랬어? 뭘 바랬어? 내가 은행이야? 은행한테 돈 달래. 근데 아빠가 그때 아들아 미안하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때 결심을 해서 아 아니다 나는 전역을 해서 이젠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2: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흔히 머리 스타일 하나만 바뀌어도 인물이 확 산다고 하잖아요. 오늘 모실 분이 엄청난 똥손이었지만 빛나는 노력 끝에 금손이 돼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런 분이십니다. 헤어 디자이너 한은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2: 네, 원장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1: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헤어 디자이너 한행이라고 하고요. 17년 차 됐고 압구정에서 이제 미용실을 운영한 지는 한 17년 차 됐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의 뜻이 다들 닉네임을 헷갈려 하시는데 이름은 최하능이고 제 아버님이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헤어 디자이너신데
1: 네네.
2: 머릿결이 진짜 다르시네요.
1: 아
2: 스타일은 물론 뭐 말할 것도 없지만
1: 네. 아, 네.
2: 누가 봐도 디자이너 같으세요.
1: 다들 그렇게 머리 길이 보고도 말씀해 주시고 네. 가끔은 음악하냐고도 여쭤봐 주시고
2: 네네. 이름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네, 풍깁니다.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네, 사실 네. 이게 조금 안 믿으신 분들도 있긴 한데 저는 되게 팬이었거든요. 시현진 지사님, 지사님의
2: 네, 누가 되게... 안 믿어요?
1: 죄송합니다. 다들 그냥 말하는 거 아니었는데 전 정말 팬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
2: 아, 예,
1: 저도 한 번씩은 그런 이런 프로나 좀 네. 유튜브에서 이런 예 제의가 올 때 아, 저 네. 죄송한데 좀 그렇다 해서 예. 안 했었는데
2: 왜 안 하셨어요?
1: 아 사실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네. 사실 하나님께 너무 누가 되는 모습도 있으니까
2: 겸손하시구나.
1: 네, 아니 그래서 네. 근데 딱 신현준 집사님 말 듣자마자 네. 좋겠다 해서 사실은 조금 더 그게 더 컸긴 했습니다.
2: 아 감사합니다. 오늘 직접 머리를 만지고 오셨을 텐데 원장님께서 머리 기르는 이유 혹시 있으세요?
1: 네 사실 뵙는 분들마다 다 맨날 여쭤봐요. 왜 기르냐. 네. 짧은 것도 괜찮은데. 근데 제가 사실 여자 머리, 제 고객님들 중에는 60% 정도가 이제 여자 고객님들이세요. 네. 그래서 제가 길러보지 않고 여자 고객님들 머리를 만지는 게 조금, 아, 내가 더 모르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부터 아, 길러봐야지. 길러보면 뭔가 더 네. 알게 되는 게 있지 않을까? 에서 스타트가 됐는데 네. 그 사실 이미 충분히 길러서 자를 때가 됐거든요. 네. 근데 또 제가 제품을 또 만들어요. 저희 헤어 제품을 만들어 판매를 하는데 네. 그 제품을 만들 때도 제 머리에 테스트하기가 좀 좋더라고요.
2: 네.
1: 그래서 이제 다들 말리고 있지만 저는 계속 기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2: 진정한 프로신 것 같아요.
1: 아닙니다.
2: 저도 영양제나 화장품에 투자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1: 네.
2: 저는 그걸 사치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1: 맞아요, 맞아요.
2: 제가 어디 현장 나갔을 때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몸이 피곤하니까 자꾸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아 나는 절대 짜증을 내지 말아야지 하고 영양제를 엄청
1: 아 짜증 안 내세요?
2: 저는 한 번도 짜증 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자기 일을 위해서 머리를 네. 기르시는 거네요. 네네. 사실 내가 머리가 길어야 머리 길른 여성 고객님
1: 네, 맞아요.
2: 예, 스타일도 그렇고 많은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네, 정말 많은 걸 느낍니다.
2: 네. 네. 그런데 제가 반전이 있더라고요, 아. 선생님. UDT 출신이에요?
1: 네, 맞습니다.
2: 지금 목소리도 되게 온화하시고 그런데 UDT 출신. 네.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1: 제 고객님도 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에? 원장님이? 네. 그래, 다 그래요.
2: 아, 목소리도 UDT 목소리가 아닌데.
1: 네, 맞아요,
2: 아닌데.
1: 맞아요.
2: 이야, 신기하네요. 네. 오히려 여성스러우신데.
1: 맞아요, 맞아요.
2: UDT 출신.
1: 맞습니다.
2: 와, 근육이 네. 조금 다르긴 해요.
1: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워낙 많이 예. 이제 나이도 먹고 해가지고. 네.
2: 아, 근육은 비숙이세요?
1: 네, 비숙.
2: 그러면 UDT에 간 계기가 있어요?
1: 아, 네. 사실 제가 체대를 준비했었어요. 네. 이제 한 체대를 준비했었고 이제 열심히 운동해서 했는데 이제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또 이제 집이 저희 집이 이제 목회자 집안인데 네. 대부분 좀 목회자 집안도 좀 가난한 경우가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가난해서 아버님께서도 이제 저를 뭐 학원 보낼 수도 없고 재수시키기 좀 그렇고 오히려 네. 아버님 생각에는 야 하나님의 뜻을 잘 됐나 보다. 야 너가 이제 군인으로 돈을 네. 버는 건 어떠냐 네. 그런 말씀 하셔가지고 저도 또 그것도 사실 공부하기가 너무 싫었어가지고 오히려 저는 네. 대학교 안 간 게 전 좋았거든요.
2: 솔직하신 네, 거예요. 네,
1: 그래가지고 네. 좋다. 근데 또 뭔가 그냥 가기에는 살짝 뭔가 내 돈 때문에 왔다는 그 느낌은 주긴 싫었나 봐요. 네. 그래서 아 그러면 내가 내 의지로 가고 싶은데 그럼 어디 가야 될까? 네. 그래서 그때 아빠는 해군에 갔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해군에 그럼 멋있는 데가 있나? 좀 찾아보니까 UDT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래 난 내 의지로 거기는 의지로 가는 거니까 네. 내 의지로 가는 거다 하고 이제 좀 지원을 하게 됐죠.
2: 지원을 당당하게 하셨네요. 해군에 SSU도 있고 잠수사도 맞아요. 있고
1: 그때 혹시 그
2: 네,
1: 영화
2: 맞습니다. 영화
1: 네.
2: 정말 힘들었어요. 영화였지만
1: 맞아요.
2: 그 훈련을 똑같이 네. 그래도 감히 1억만 분의 1은 저희가 똑같이 표현해야 되니까 네네. 힘들게 훈련을 했거든요.
1: 맞아요.
2: 잠깐 훈련 받는데도 진짜 힘들었는데 네. UDT 시라니 와 리스펙입니다.
1: 아닙니다.
2: 네, 남자분들이 군대를 선택해서 해병대나 또 이렇게 맞아요. 선택해서 가시는 분들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1: 저도 네. 유진하지만 저는 네. 특전사분들이나 그런 분들 멋있게 봅니다. 진짜.
2: 근데 그 훈련을 받다가 원장님 죽을 뻔했다.
1: 예. 근데 너무 다들 겪는 일이라서 UDT 훈련 받는 분들은 특별한 건 아닌데 이제 제가 수영을 아예 못했었어요. 그래서 네. 수영을 저도 잘 모르지만 수영을 못하는 사람 중에 UDT 수련 사람이 아마 제가 최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자명이 있거든요. 근데 자명을 하는데 네. 이게 수영을 못하니까 네. 자명을 하면은 50m 하면은 그래도 빨리 와야 되는데 예. 한 2분 이렇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혼자서. 예. 근데 움직이면서 숨을 참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때 제가 자명을 3번 했었는데 두 번째 때 네. 제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자명을 하다가 네. 그냥 썩 가버린 거예요 제가.
2: 예. 예.
1: 그 눈 떴는데 교관들이 이젠 저를 바라보면서 괜찮냐 예.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예. 뭐 기절을 한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교관님들은 되게 그걸 좋아했었어요. 왜냐면 내 의지를 기절한 거니까 네. 그걸 좋아해요. 얘는 깡따구가 있다.
2: 네. 그래도 해내려고 네. 했다.
1: 근데 문제는 이제 세 번째 자명을 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 기절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2: 트라우마가 생기죠.
1: 네, 그게 좀 있어서. 그때 저는 하나님을 좀. 근데 원래 하나님을 되게 신뢰하진 않았었어요. 그때까지는. 네. 네. 근데. 기도로 좀 시작을 해서 네. 했는데 그래도 힘든 거예요. 나는 이거 안 되겠다. 네. 나와야겠다 했는데 제 앞에서 교관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저를 담당해주는 교관님이거든요. 네. 나가면 난 죽겠구나. 여기서 죽구나 저기서 똑같겠구나 해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발 나 아닌데게 해주셨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라. 아, 근데 사실 그 하나님 이렇게 기계에 그냥 하나님만 외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농담이 아니라 그냥 그리고 나서 30m부터 20m까지 그 50m까지 너무 그냥 편안하게 갔어요. 아무렇지 나왔어요. 근데
2: 아멘.
1: 신기한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저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한 것 같은데
2: 우연일 수도 있다.
1: 네, 불정화 좀 해서 내가 엔돌핀이 돌아가지고 갑자기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좀 부정을 좀 했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2: 충분히 그럴 수 있죠.
1: 네, 맞아요.
2: 그러면은 원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UDT를 가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네요.
1: 저는 제가 볼 때는
2: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1: 맞아요. 진짜요.
2: 어쨌든 그런 경우셨어요.
1: 네. 사실 많이 찾았죠.
2: 근데 왜 하나님을 그만큼 의뢰하지 않으셨어요?
1: 이게
2: 이름도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운 이름이었는데.
1: 네, 사실 제가 UDT를 제가 빠른 생일이어서 19살 때 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때까지 이제 제가 아버님 너무 화목했어요. 우리 엄마 화목했는데 너무 가난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우리 아빠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에 믿는데 왜 교인들을 안 보내주고 왜 이렇게 계속 우리를 힘들게 할까?
2: 개척교회 하시고 목사님이셨나 보다.
1: 네, 그리고 막 왔다 갔다도 하시고 네. 그리고 사실 말 못한 힘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없거나 우리 아빠가 잘못 믿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우리 아빠는 내가 아무리 봐도 너무 잘 믿고 계셔주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닐까 나는 그런 좀 항상 그 안에 그게 좀 있었습니다.
2: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왜 아버님을 가난한 목회자로 두셨던 것 같아요?
1: 이게 근데 아까 확실히 지나고 나야 아는 것 같아요. 돼요, 사실은. 아마 지금도 목회자분들, 자녀분들 중에 힘들어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이 가난함이라는 거를 경험을 함으로써, 저는 한 가지 얻은 게 하나님의 눈물을 좀 얻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난을 해보니까, 이 가난이라는 게 불행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힘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그런지는 제가 볼 때는 제 가난을 경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항상 힘들어하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나 가난한 그러한 사람들한테 되게 그 마음이 좀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런 가난함을 겪게 해줌으로써 좀 뭔가 가난했을 때 힘듦을 알게 해주고 지금은 이제 또 물론 완전 부유하지 않지만 그래도 부유해졌으니까 이 부했을 때 느낌을 알게 해줌으로써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하나님의 감히 하나님의 이제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더 보여준 것 같아서 그래서 되게 지금은 사실 그 가난함이 되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2: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시간 삶 속에는 하나의 오차가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모든 계획하심이 계셨기에 이렇게 감사할 줄 알고 그 시간을 소중하게 느끼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버님께서는 어디서 목회를 하셨어요?
1: 제가 제 첫 기억은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아버님이 개척을 거기서 또 하게 되셔가지고
2: 아르헨티나에서요?
1: 네.
2: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네,
1: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그 가난에 대한 힘듦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들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가난해서 힘든 거지 그 부모님과 그게 아르헨티나가 싫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2: 그런 힘듦도 있었지만 또 아버지와 함께 아르헨티나에서 보낸 또 시간들에 대한 소중함도 많이 가지고 맞아요. 계시길 것 같아요.
1: 맞아요.
2: 보통 자녀분들이 아버지랑 떨어져 있거나 그런데
1: 맞아요.
2: 네, 그 시간을 함께 하셨네요.
1: 그러니까 아버지랑 많은 추억이 있다기보다 왜냐면 목회하시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니까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해도 우리 앞에서 화를 안 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엄마 아빠랑 싸우는 것도 한 번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 민준아, 예준아, 민서야 미안하다. 너무 자주 싸워서 미안하다. 너무 많이 보여줘서 미안하다.
1: 그래서 아 이게 네. 물론 저는 그때 기억으로는 쓰레기통을 많이 뒤지고 다녔어요. 친구들이랑 가끔 쓰레기통 빵 있으면 그것도 먹었던 기억이 있고 배고프니까 어렸을 때는 그리고 막 코카콜라 뭐 캔과 뚜껑 모아가지고 갖다 주면은 한 몇 개 몇십 개 모으면 한 개 줬거든요 콜라를. 그래서 친구들이 다섯 명 나눠 마시고.
2: 그런 어렸을 때도 사실 그랬었어요.
1: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추억 재미있었다 해야 되나 그런 게 오히려 아픔보다는.
2: 네. 그때 든 생각은 어떠셨어요? 어떻게 아버님이 비춰졌어요? 그 당시에는?
1: 그때는 저희 아버님이 좋았지만 미련하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신뢰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 거야. 이게 지금은 불행한 건 아니지만 나는 나중에 내 자식을 낳는다면 뭐 컵라면 먹고 싶으면 컵라면 사주든지 뭐 햄버거 먹고 싶으면 사줄 수 있는 아빠가 되고 싶다. 그게 아빠가 뭐 싫어 보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아빠는 되게 착한데 좀 미련한 것 같다. 왜냐하면 너무 없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느낌.
2: 정직하시게 신앙생활 하죠.
1: 맞아요. 진짜 정직. 지금도 정직하게 아무도 모르게 목회를 하셔가지고 참 되게 근데 되게 정직한 분인데 그때는 미련하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이 되게
2: 얼마나 미련하게 자식을 위해서 등 뒤에서 기도해 주셨을까요?
1: 그렇죠.
2: 그죠?
1: 진짜요.
2: 엄청 또 미련하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1: 계속. 맞아요, 맞아요.
2: 지금도 계십니까?
1: 매일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교회가 산 쪽에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산에 올라가셔서 저 물론 제 기도랑 우리 형 기도를 먼저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아직도 아르헨티나에 계세요?
1: 아니요,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2: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원장님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 할 수 있는 것도. 네. 아마 등 뒤에서 그렇게 편하게 계속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아버지의 기도가 분명히 진짜.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그거는 무조건.
2: 네. 우리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청소년기에 하면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한창 예민한 시기에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1: 그때가 그쵸, 중2 때. 네.
2: 그럼 한국에서 적응 잘 하셨어요?
1: 아, 처음엔 적응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너무 자유로운 나라에 있다가 한국 왔는데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게 저랑은 좀 결이 조금 안 맞아서 좀 힘든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여기는 자세부터 이렇게 학교 가도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2: 그죠?
1: 맞아요.
2: 거기도 뭐 자유롭게 뭐 이렇게 앉아 있고
1: 거기는
2: 편하게 표현하고
1: 그 공부 시간에도 다른 얘기를 많이도 하고 막 그랬어요.
2: 예.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도
1: 네, 맞아요.
2: 힘드셨겠네요. 네.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계속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1: 네.
2: 그러면은 아직도 뭐 저 산위에서 기도도 하고 형위에서 기독도 하고 그런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교인이 한 몇 분 정도 계실까요?
1: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항상 우리 아버님은 제가 아빠한테도 궁금한 아무도 모르게 입으로 그러는 거야? 살짝 이런 것처럼 정말 한 10명도 안 되는 건축도 하셨거든요.
2: 네,
1: 교회를.
2: 네.
1: 건축을 산 위에 하셨는데도 이제 10명도 안 되는 그게 한 진짜 목회하신 내내 그러셨으니까 지금은 이미 받아들이고 있긴 한데 진짜 한 10명, 한 7명 되시려나?
2: 네.
1: 저는 이게 물론 해석이 좀 다른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을 바라보면서 물론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고 하면서 저는 옛날에는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아버님이 이제는 좀 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도 70은 넘으셨는데도 은퇴 안 하시고 계속 하시니까 아, 좀 그런 안타까움이 되게 컸었는데 가면 갈수록 생각 드는 게 아, 우리 아버지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바라볼 수 있게 이 미련하게 하나님 믿는 모습을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게 하나님이실 거고 그래서 아 아버지한테 부어줄 상들이 이제 저희한테 다 온 것 같아요.
2: 맞아요.
1: 사실
2: 맞아요.
1: 제가 잘 될 거라는 생각을 저는 아무도 몰랐어요.
2: 네.
1: 친척들도 설날 가면은 야 하나 너가 진짜 이 정도로 되게
2: 맞아요. 목회자님 자녀분들 대부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잖아요. 네. 그때도 맞아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1: 맞아요.
2: 아버지의 삶이 맞아요. 곧 나를 이렇게 풍요롭게
1: 맞아요.
2: 예, 살게 해주는 거에 대한 감사가 있다라는 맞아요. 이야기를 많이 듣곤 합니다.
1: 근데 꼭 제가 잘 돼야 축복이 건 아닌 건
2: 그럼요.
1: 너무 아는데
2: 그럼요.
1: 되게 그래서 오히려 저는 하나 우리 아버님은 축복을 나한테 흘리셨고
2: 네.
1: 그러면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흘려야 되는지를 네.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제 불을 많이 쌓았을 텐데
2: 네.
1: 그게 아니라 아 이건 아버님 때문에 내가 잘된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네. 거를 많이 생각을 해서 아버님이 맨날 전화를 해요. 돈이 필요하면
2: 네.
1: 아들아 네바논 학교에 신학교가 있는데 네. 여기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다. 근데 월세를 못 내서 그래서 너가 좀 어떻게 할 수 있겠니 해서 그것도 제가 오랜 기간 동안 월세를 내주고 있고
2: 네.
1: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오시면은 계속 드리는데 가끔은 우리 아빠 양심 좀 없다라는 생각을 해서 아니 저는, 아 이게 너무 다 주시니까 저한테 네. 요즘은 조금 뜸하신데 아무튼 그래서 그것도 가능한 것도 아버님의 네.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2: 그런 게 다시 축복으로 또 원장 선생님께 돌아오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네. 축복은 나누면 다시 쌓이고
1: 맞습니다.
2: 또 나누면 더 크게 쌓이는 게 축복인 네네.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그쵸. 원장님이 존재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저는 가장 궁금한 게 UDT 출신인데 어떻게 헤어 디자이너가 됐을까? 이게 정말 궁금합니다.
1: 사실 제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네. 좀 이제 또 술도 먹고 네. 친구들이랑 뭣도 부리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그때 미용실을 가면은 항상 이렇게 밀어버리잖아요. 이렇게.
2: 네. 네.
1: 근데
2: 네.
1: 제가 그런 나루가 없어요.
2: 네.
1: 근데 밀어버리면 너무 남자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더라고요.
2: 네.
1: 근데 거기가 2,000원이었던 걸 기억하거든요.
2: 네.
1: 그래서 아 나도 좀 예쁘게 자르고 싶은데 거기는 또 커트가 한 5,000원이고
2: 네.
1: 그럼 못 갈 것 같아서 집에서 직접 머리를 잘랐던 기억이 꽤 있어요.
2: 예, 예.
1: 근데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2: 네, 네, 네.
1: 그래서, 어? 그 기억이 있었는데, 제가, 그리고 나서 그 기억은 있고, 군대에 갔는데, 이게, 군대 월급으로는 또 저희 부모님과, 이제, 어쨌든 저도 좀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 나의 삶을 책임지기가 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버님도 이제, 아직도 아마 교회에서 돈을 못 받고 계속 돈을 계속 교회를 위해서 쓰시니까
2: 네.
1: 그때도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물론 매달 막 10만 원씩만 보내드렸지만 갑자기 200이 필요하다는 건데 200이 그때 당시 지금은 200은 그냥 보낼 수 있지만
2: 네.
1: 그때는 200?
2: 네.
1: 아빠 200?
2: 군대 안에 있는데
1: 네.
2: 네.
1: 그래서 오빠 200? 대출 한번 알아볼게. 근데 처음에는 그때는 기분이 안 나빴어요.
2: 네.
1: 알았어 하고 끝났는데 일주일 뒤에 아빠가 급했는데 또 전화 오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문제가 있었나 봐요. 짜증나 네. 있었는데 아빠가 네. 아들아 혹시 그 돈 2,200 200 좀 준비됐니? 이런데 그때 내가 짜증을 냈죠 아빠한테. 아빠 내가 뭐 지금까지 아빠한테 돈을 뭐 바랬어? 뭘 바랬어? 내가 은행이야? 왜 나한테 돈 달래? 근데 아빠가 그때 그 말이 아직도 저는 그 말 이 너무 죄송스러운 부분인데 아들아 미안하다 그걸 끊어버렸어요. 근데 그게 이게 저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아빠가 저한테
2: 미안하다.
1: 아들아 미안하다. 근데 그 내면에 있는 말들이 너무 제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더라고요.
2: 네.
1: 이제 그때 결심을 해서 아 아니다 나는 전역을 해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때 결심을 하고 했는데 그때 내가 머리를 직접 자르는 게 기억이 나서 왜냐면 공부도 못했고 할 수 있는 거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 그러면은 이왕
2: 네.
1: 해볼 거 그때 남중 남고 나왔거든요
2: 네.
1: 그리고 군대
2: 네.
1: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으니까
2: 네.
1: 이왕 해볼 거 여자들도 많고 거기에 내가 잘라봤으니까 미용권 만만할 것 같은데
2: 좋네요
1: 네.
2: 네
1: 그래서 한번 트라이 해볼까
2: 네.
1: 했는데 그때는 그냥 작은 호기심
2: 네.
1: 근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야, 네가 어떻게 그거 이게 저를 건든 거죠. 내가 왜 못해? 이렇게 돼버려서
2: 오기가 생겨서
1: 미용에 내가 두고 보자 하고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2: 그러면은 이게 미용실로 직접 찾아가서
1: 네.
2: 오디션이라고 해야 돼요? 면접 같은 거
1: 면접이 있죠.
2: 아, 미용실의 면접은 머리를 좀 깎아 보는 것도 아니, 있을 거 아니에요.
1: 아니, 그런 건 없어요.
2: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냥
1: 다행히.
2: 인상이나 뭐 이야기나 포부 같은 거.
1: 네, 네, 맞아요, 맞아요.
2: 해서 이제 들어가셨네요, 일단.
1: 네, 일단은 네. 그때 차홍 원장님이랑 네. 그 오픈을 하셨었어요. 네. 차홍 아르더라고. 네. 근데 그때 제가 TV로 마산에서 그 보고 다큐로.
2: 그게 엄청
1: 네
2: 유명하신 분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짐이 싸고 바로 네. 서울로 제가 상경을 했죠. 네. 마산에서.
2: 예.
1: 그래서 차홍 원장님한테 면접을 보러 가고 그때 사실 차홍 원장님이 저를 뽑을 게 아니었는데 저를 뽑아버린 거예요. 왜냐면은 차홍 원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이라서 네. 제가 그때 캐리어를 들고 짐을 싸고 네. 왔는데
2: 마산에서 왔다고 하고
1: 네, 하고 네. 어디 갈 거야? 그러면은 그냥 인천에 친구 있습니다. 이렇게 네. 얘기하고 네. 또 까무잡잡한데 애가 눈을 또명또명하고 그리고 뭔가 그러한 그 이런 가식 같은 게 네. 없었을 거니까 그 막 네. 전역했으니까 네. 그래서 야 요놈 봐라 살짝 이러셨나 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 해라 이렇게 돼버려서 제가 뽑히게 됐었죠. 사실
2: 뽑히자마자 적응은 잘 하셨어요?
1: 아 사실 그때는 제가 죄송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 죄송할 정도로 적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2: 어떤 면으로?
1: 일단은 목소리가 너무 컸고 유니티가 나왔다 보니까 그리고
2: 네 그렇습니다.
1: 맞아 맞아.
2: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다 제가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막 뭐 야 벽이 저기 좀 청소해야 되는데 누구 불러냈는데 제가 매달려 청소하고 있고 막 근데 너무 애신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사람들한테. 목소리 막 이만큼 크고 막 말은 이상한 말 막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손이 너무 진짜 정말 똥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금소녀 소개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하긴 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2: 얼만큼 똥손이었길래?
1: 정말 저는 그 와인딩이라고 해요. 네. 파마를 두 개를 맞는데 뒤에 예. 45분이 걸렸었어요.
2: 요렇게 된 거? 네,
1: 그 두 개를. 근데 그것도 1년 차 때.
2: 진짜요?
1: 그때. 근데 그게 어려운 거긴 했어요. 근데 엄청 못했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근데 나 혼자 신나서 막 했었으니까 말했다 풀었다 해서 막 그 정도로 못하고 막 머리를 막 누가 맡겼어도 맨날 이상하게 자르고 짝짝이로 자르고 드라이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막 미용 시작했을 때 야 하나가 너는 그냥 트레이너를 하는 게 어떻냐. 몸은 그때는 또 좋았으니까 트레이너를 해라 차라리 그렇게 많이 갔었죠 사실.
2: 근데 지금 워낙 실력 있고 그러시니까 옛날 얘기를 이렇게 편하게 하시잖아요. 와, 똥손님을 인정한 것도 너무 웃겨요. 손님들을 회유했다고요?
1: 아니, 네. 회유하기보다. 사실, 네. 제가 머리 잘 못하는데, 네. 제일 어려운 건 단발 커트나, 웨이브 펌이 좀 어려웠어요, 그때. 네. 근데 고객님 와서, 선생님 저 단발하고 싶어, 그때? 딱 봐도 너무 단발하면 두려우니까, 고객님은, 긴 머리 레이어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단발 안 하고, 막 웨이브 펌을 하고 왔는데, 고객님 그거 웨이브폼 생각보다 손질 어렵고 비 오면 부시시해져요 이러면서 막 그냥 시컬해요 깔끔하고 편하고
2: 원장님이 잘하는 걸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1: 그게 어렵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이제 고객님들이 초창기엔 그렇게 많이 했었죠
2: 말씀은 잘하셨나 보다
1: 말은 진짜 잘했어요 제가
2: 그래도 사람들이 단발 안 하고 어쨌든 시키는 거 다 하고 나갔던 거 아니에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분들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1: 제 기억으로는 리턴은 꽤 많았었어요, 저도. 네. 근데 문제는 뭐였냐?
2: 네.
1: 리턴이 제 실수로.
2: 예?
1: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2: 다시 해달라고?
1: 아, 원장님 저 안 되겠다. 그냥 단발해달라거나. 저 시컬 이거 너무 밋밋하다. 이거 해달라거나. 이렇게 리턴이 되게 많았었어요. 저는.
2: 야, 그러면서 똥손이. 예. 금손이 되는 과정.
1: 아, 그러면서. 저는 이제 그때 또 사나이 유니티 나왔는데. 네. 너무.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쪽팔린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열심히 미용을 연습했는데 내가 못한다는 걸 내 스스로 인정을 하고 난 이거 안 되니까 딴 걸로 미룬다는 게 살짝 쪽팔리다라는
2: 자존심 상했구나.
1: 그래서 네. 그때는 전역한 지 5년밖에 안 됐으니까 UET가 되게 강했거든요. 피가. 네. 그래서 안 된다. 잠을 줄이자. 그래서 물론 그때도 잠을 줄여가면서 했지만 더 줄여가면서 그때는 이제 내가 못하는 단발 커트나 웨이브 펌을 연습을 많이 하고 오히려 모델 작업을 그걸 많이 했어요.
2: 네.
1: 그래서 해놓으니까 그걸로 이게 잘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오, 여기까지
2: 반대로
1: 네 그렇게 됐던 것
2: 이야,
1: 같아요.
2: 이야 신기하다. 하여튼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 아, 맞아요.
2: 근데 계속해서 네. 오시는 고객님들한테 탄말하지 말아요.
1: 맞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랬어요.
2: 실력도 안 늘었을 텐데. 맞아요.
1: 아 근데 제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제 고객님 네. 중에 아직도 오세요. 근데 최근에 오랜만에 오셨거든요. 한 1년 만인가? 막 이렇게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근데 단발이 올릴 것 같은 게, 왜 단발 하시죠? 그랬는데, 그때 그분이 뭐랬냐면, 원장님 옛날부터 그냥 단발하지 말랬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맞다. 내가 그때 단발하지 말랬지.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그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봤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성경에 보면 뭐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주 안에서는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혹은 뭐 권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얼마나 기쁘십니까? 근데 만일 우리들에게 어떤 힘듦, 때로는 이제 고난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슬픔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지 비교할 슬픔이 없다면 기쁨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슬픔과 고난이 전제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기억해야 될 건 기쁨은 우리들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것을 이겨선 그 어떤 것 그것이 기쁨이다. 기쁨에 대한 정의가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부제로 이렇게 달았어요. 팍팍한 세상을 기쁘게 사는 법. 그러니까 일정 부분의 어떤 룰, 법칙이 있다는 거야.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여기 나오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일단 이 부분을 읽으면 너무 좋지 않아요? 기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참 우리를 지키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필요한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기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클리셰라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들어왔던 이렇게 감사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연속선상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어. 감사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제 기쁨을 누리기도 힘든 거겠죠. 자, 기쁨과 감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 아뢸 일이 있는데 기도 제목 있죠. 바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도 제목이 있는 건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기도 제목이 유치한 것일 수도 있고 고상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의 어떤 연조,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오늘 그 하나님께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아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함으로 아뢰라. 자, 내가 뭔가 필요해. 뭐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이 필요해. 하나님, 나 커피가 없어요. 커피 주세요. 이렇게 구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빵은 있는데요. 너무 감사한데요. 커피도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게 구하는 것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사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얘들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등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구해볼 수 없겠니?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감사함으로 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중요한 구분이 있어요. 우리들이 불평을 하는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들이 주시지 않은 것, 그리고 때때로는 금하신 것 때문에 불평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공격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왜 그걸 만들어 놓으셨어? 이게 하나님에 대하여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하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선악과를 만드신 그 금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고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선악과를 만들어주셨어. 금하신 것이 우리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고 있는가. 주신 것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시지 않은 게 너무 감사해. 그러고 보니까 제가 몸이 많이 아플 때 막 이렇게 병원 찾아다니면서 병명이 뭔지도 모르고 막 헤맬 때 제가 팔체질 검사를 했어요. 팔체질 검사를 하는데 소위 말해서 내가 저주받은 체질이에요. 팔체질을 아는 사람들은 끄덕끄덕 할 것 같은데 내가 금음 체질이거든요. 먹지 말아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내가 많이 아팠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그걸 듣고 보니까 먹지 말아야 되는 것만 내가 좋아했어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했어요. 먹지 말라는 걸 안 먹었어요. 근데 진짜 몸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때 내가 생각했던 게, 아, 내가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저주가 아니라 이것을 금하여 주신 게 나에게 참 복이구나. 그런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뭐 이제 중독 같은 거 많이 있잖아. 마약, 뭐 도박. 이건 우리들의 욕망 안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거 하지 마라.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내 욕망을 제어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에는 굉장히 큰 복이다. 기쁘게 사는 습관 만들기. 아, 그렇구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우리의 결핍 가운데 감사할 게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습관을 들여라. 또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 shall not be want.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 이 당시 다윗은 모든 것이 이루었을 때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인생에 해결할 일들이 많이 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영어 성경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충족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알아요. 그의 인생에 얼마나 많은 결핍이 있는지.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고 나니까 그 결핍이 괜찮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빌립보서와 연관지어 본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주보를 만들 때면 주말쯤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혹은 사무 직원이 목사님께 전화를 하죠. 목사님, 이번 주일 제목 알려주세요. 이렇게 전화를 하죠.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준비를 시편 23편 말씀을 가지고 했는데 부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 주에 설교 제목이 뭔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끊었는데 다시 전화가 왔어요. 그 부목사님이 생각할 땐 조금 부족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다음에는 뭘까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딱 주보를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목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게 은혜가 됐대요. 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구나. 그때 감사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습관, 기쁘게 살아가는 습관을 지닌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욕구가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쇼츠에서 우연하게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주차장을 놓고 이렇게 막 기도하는데 그 옆에 넓은 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주인이 그 땅도 팔지 않고 좀 우리 교회가 저것만 있으면 많은 문제가 해결될 텐데 근데 어느 날 그 땅 주인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목사님 이 주차장 교회에서 쓰세요. 팔지는 않습니다. 근데 쓰세요. 얼마나 기쁜 얘기였어요. 근데 그 주인이 딱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대요. 52주 중에 한 주만 쓰지 말고 51주를 쓰세요. 진짜 교인들이 너무 감사해서 쓰는데 몇 년쯤 지나가는데 불평이 생기더라는 거야. 아니 이왕 빌려줄 거 52주를 다 빌려주지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대표로 그 집주인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 줄 알지. 안 그러면 내 땅인지 모르잖아요.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게 많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들에게 준 축복이 무엇인지. 사실 우리들의 결핍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다면. 그래서 기쁘게 살아가는 좋은 특징 중에 하나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이 말씀을 지금 기억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기쁘게 사는 습관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기쁨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이 기쁨이에요. 제가 은혜를 받기 전에 제일 힘들었던 일은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끊지 못하는 거였어요. 나는 은혜 받기 전에 도박을 좋아했어요. 뭐 고스톱, 포카, 뭐 마작 이런 거 좋아해서 내가 목사 시절에도 막 1박 2일씩 여관에 가서 밤새고 노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끊어졌어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당구 300 쳤거든요. 근데 그 당구도 나는 그냥 당구는 안 쳤어요. 늘 돈 내기 당구만 쳤어요. 하루에 막 16시간 막 밤새고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당구장에서 시켜 먹는 짜장면, 당구장에서 먹는 김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안 끊어져요, 그거 잘. 근데 나는 은혜를 받고 한순간에 끊은 게 아니라 안 하게 됐어요. 지금도 나는 뭐 우리 교회 이제 소모임 이렇게 뭐 당구 뭐 대회 한다 그러는데 얼마든지 가서 해요. 뭐 당구가 죄가 아닌데. 그리고 지금도 나는 고스톱 치면 다 딸 자신이 있어. 뭐 난 늘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할 시간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아진 거예요. 나는 그러니 거룩한 일에 분주하라 청년들한테 이런 표현을 하는데 내 기쁨이 다른 기쁨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세상적인 일의 기쁨으로 살면 찾아오는 게 허무함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기쁜 것 같지만 기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신앙적인 이야기. 나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아. 설교하다 가끔 물어요. 얘들아 너희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겠냐? 예스 그럼 너희들 잘 사는 거야. 근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후회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어떤 기쁨을 느끼고 살아도 그것은 우리들에게 허무와 공허로 찾아오게 돼.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에게 기쁨이 없어 우울해 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이건 신앙적으로 점검해봐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던 이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가. 우리들에게서 분기점이 되는 일, 나는 그게 내 삶에 가치를 주었던 주님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치라고 하는 말을 세상적인 열심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에 열심이었나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대해서. 자신의 육신의 의의를 만들어가는 일에 대하여 가치를 두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스데반을 돌로 치는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런데 그의 삶에 그 열심으로 살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곤고함이었어요. 그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곤고함은 율법이 끊임없이 그에게 죄를 더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나는 진짜 열심으로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열심이 우리들에게 공허하게 느껴진다면 데스티네이션, 방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들이 어떤 방향으로 사는가가 데스티니, 운명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도 그의 방향이 율법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그의 운명은 율법적인 인생이었는데 공허한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가치를 더해 주셨을 때 그의 삶의 방향이 정렬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공허함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장 사랑하던 것, 그가 원하던 가치를 놓을 수 있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곤고하게 만들어주는 많은 부분들은 집착이에요. 집착. 내가 이거 놓지 못하는 것. 놓지 못하기 때문에 힘들고 놓칠까 봐 두렵고 놓쳐서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놓을 수 있으면 우리들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이라는 말이 있어요.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뻔더러. 오늘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것을 배설물로 여겼어요. 버렸어요. 기뻐.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릴 수 있을 때가 되면 틀림없이 우리들에게 기쁨이 찾아와요. 손해보는 기쁨. 얻는 것에 대한 기쁨은 금방 끝나요. 근데 손해볼 수 있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건 뭐 사람마다 평가 기준이 다 다르고 다 다른 일이지만 난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아니고 우리 교인들에게. 왜?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만나교회니까 만나교인들에게 좋은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좀 독특한 사람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다음에 전교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교인들이 원하는 게 첫 번째가 도덕성이었어요. 도덕성에 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 봤더니 교인들이 생각하는 건 돈, 여자, 명예더라고요. 그때 내가 결심을 하고 교인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나는 좋은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불리는 것은 다른 문제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돈에 관한 한 그냥 소유하지 않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만나교회 담임으로 있는 동안 내 이름으로 된 집, 건물, 재산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돈 모으지 않겠습니다. 명예? 나에게 최고의 명예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족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의 정치나 어떤 자리에도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자? 돈, 여자, 명예 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여자에 제일 약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내 스케줄, 내 삶을 오픈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메일부터 내 개인적인 스케줄까지 공유를 하기 시작했어요. 불편해요. 그리고 제가 몇 년 지났을 때, 그때는 제가 이제 교회 앞에 아파트에 있을 때였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조금만 더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어. 근데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소유 안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잊어버리고, 나는 이제 교회 이제 사택에서 살고 몇 년이 지났는데, 제 아내가 그 아파트 두 배 이상 올랐어. 내가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나 진짜 기뻤어요. 기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하는 사람이야. 그게 내가 되게 기뻤어요. 나는 내가 사역자로서 소유하는 기쁨이 아니라 소유하지 않는 기쁨이 훨씬 더 크다. 근데 난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돈을 가지는 것보다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좋은 목사 되는 게 훨씬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 뭐 그렇다고 내가 모든 면에서 뭐 완전하거나 모든 걸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정도는 포기할 수 있다. 그게 나에겐 굉장히 큰 기쁨인 것 같아요. 그 포기할 수 있는 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가치에서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저는 되게 즐겁게 살아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모두가 이렇게 성직자로 또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를 부르신 그 부자리, 그 자리에서 내가 로스, 내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나는 그 우리를 되게 기쁘게 만들어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 삶의 가치를 발견하면 진짜 사는 인생을 살아요. 진짜를 발견하면 잘 겪는질 하지 않죠. 겪는질 하면 인생이 피곤해요. 슬퍼요. 어려워요. 죽어도 좋은 이유가 있을 때 삶이 기쁘다.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가장 귀한 것을 얻는 데로부터.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덜 귀한 것을 포기해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 거기에 보물이 있으니까. 포기하고 얻을 것이 있는 사람의 삶은 기쁘다. 가슴 뛰는 인생.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가슴이 뛰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반말로 들어요. 얘들아, 너희 가슴이 뛰냐? 진짜 지금 얼마나 청년들이 힘들게 살아요. 직업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너희들의 가슴이 뛰냐? 그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자, 저에게 이런 고민이 됐어요. 이거 준비하다가 나는 내가 만나교회 목사로 살아가면서 다른 것을 포기한 게 큰 기쁨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너 나를 위해 만나교회도 포기할 수 있냐? 되게 무섭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럼 나 되게 기쁠 것 같아요. 그 진짜 하나님이

0: K라디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2: 네. 아. 자, 우리 같이 한번 함성 박수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예. 자, 오늘의 주제는 우리 예수님처럼
3: 네.
2: 무장해제하라.
3: 무장해제하라.
2: 무장해제하라.
3: 소통의 핵심 무장해제.
2: 무장해제.
3: 네. 네. 이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통하지 않으면 통한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소통이 안 되면 무슨 통이 온다는 뜻일까요? 소통이 안 되면
2: 고통?
3: 불치? 진통은 아이 날 때 얘기하고 고통. 아프다. 소통이 안 되면 아프다. 근데 요즘엔 사람들이 이 구제와 관련한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먹을 게 없어서 아픈 게 아니라 배가 고파서 아프다. 아주 네. 새로운 이론이네요. 먹을 게 있는데도 사람이 아픈 사람이 있어요.
2: 그렇죠.
3: 요즘에 최근 들어서요. 가난해서 자살하는 사람보다 부자가 자살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그런 거 아시죠?
2: 네네.
3: 이렇게 구호하시다 보면.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아픈 거래요.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몸이 아프고. 한쪽에서는 아예 먹을 게
2: 없어서
3: 아프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거를 좀 저쪽으로 보내주면 그렇게 좋대요. 네. 사람들이요. 전 세계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데요. 그 아프리카의 선교를 좀 가봤더니요. 커피 같은 색깔의 물을 마십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마시는 통도 뭐가 있냐면 플라스틱 통인데 전에 그 휘발유 넣었던.
2: 그러니까 그 기름 막.
3: 그걸로 이렇게 떠서 이렇게 한 2시간 걸어서 아이들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 세계에 물을 이렇게 파주고 지하수를 이렇게 해주는 수 있는 전체 돈보다 사람들이 향수나 화장품으로 쓰는 돈이 훨씬 많대요.
2: 아이고.
3: 그러니까 우리 오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많은 성도분들 오실 때 우리 자매님들 얼굴에 뭐 하고 오셨을까요?
2: 화장.
3: 그냥 맨 얼굴로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문썹도 문신도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바르시고 그리고 향수도 때로는 뿌릴 수도 있고.
2: 그렇죠.
3: 근데 그 돈이 훨씬 많답니다.
2: 아.
3: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돈을 좀 저쪽으로
2: 보내면 좋은 거죠.
3: 이렇게 보내면 여기도 살고 저기도 살고 이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주제를 계속 소통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좀 봤더니 일단 찾아가야 되는 거죠. 찾아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고
2: 찾아가야 되는 거죠.
3: 찾아가잖아요. 구세군이 찾아가시죠.
2: 그렇죠.
3: 구석구석에 그래서 찾아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찾아가야 되냐, 요거를 오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요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2: 무슨 옷을 입고 가야 되냐? 네.
3: 마음에 어떤 옷을 입느냐. 오늘 이제 지금 겨울이고 크리스마스라고 지금 빨간 잠발 입고 오시잖아요. 네네. 지금 스튜디오는 엄청 더운데 이 빨간 잠발.
2: 그러니까 지금
3: 엄청 힘듭니다.
2: 점점 이분들 얼굴도 벌개지세요, 지금.
3: 그렇죠. 이건 뭐냐, 이것이. 네. 지금 빨간 스웨터라도 입고 오라고 그러지. 빨간 잠발. 이거 엄청 춥거든.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방송하려고 이렇게 빨간 잠바를 탁 입은 것처럼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가려고 할 때 마음에 필요한 옷이 있는데 옷을 입으면 좋을까요? 벗으면 좋을까요?
2: 옷을 다 입어야지.
3: 자, 옷을 입고 가야 된다. 자, 그거는 이제 자 지금 강의가 안 풀리네요. 강의가 안 풀린다. 자, 사람을 만나려면 다시 한번. 옷을 막 이렇게 갑옷 같은 걸 많이 입어야 좋을까요? 좀 그런 마음의 갑옷을 벗으면 좋을까요?
2: 아, 벗으면 좋죠.
3: 벗어야죠. 네. 자, 근데 이제 기독교는 벗는 걸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벗는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서 그런 건데 마음의 그런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마음의 옷을 살짝 이렇게 살포하게 입을수록 상대방을 안았을 때 상대방의 심장이 느껴지죠.
2: 그렇죠.
3: 그런데 막 이렇게 저 냄비로 만든 저런 막 이렇게 철제 옷을 입으면 아무리 상대방을 안아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죠.
2: 감정이 없죠.
3: 그렇죠. 네. 저는 아프리카에 이렇게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쭉 하는 게 있는데 네. 두 번 참석해봤습니다. 한 번은 탄자니아, 한 번은 에티오피아. 그래서 저는 지금 에티오피아를 갔다 오고 나서 헌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0: 거기 외국 나갔다 오신 그런 지역에 갔다 오시면
3: 왜냐하면 말라리아에 걸려가지고 네. 제가 말라리아 보균자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헌혈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이제 테러비 나오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 보균자가 헌혈했다더라. 그 피가 저기
0: 어디 누군가에 갔는지도 네. 모른다.
3: 홍은동 쪽에서 돈 되더라. 안 좋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아프리카에 다 가보니까요.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라는 곳입니다.
0: 아디스 아바바.
3: 아디스 아바바. 이름이 좀 어렵죠.
0: 어려워요.
3: 아디스 아바바. 이 아디스 아바바에서 내려서 그 선교지에 가려면 버스를 타고 일단 10시간을 갑니다. 그럼 이제 버스로 갈 수 없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면 옛날 6.25 때 군인들이 타던 큰 트럭 뒤에다가 네네네네. 사람하고 짐을 이렇게 함께 실어서 10시간을 또 갑니다. 그럼 이제 트럭으로 갈 수 없는 길이 나옵니다.
0: 이제는?
3: 그러면은 뭐로 가야 되냐면 노새에다가 짐을 싣고 사람들이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는 2000m가 넘어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0: 더 높은 거래요.
3: 더 높은 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7시간. 그 오지에 있는 부족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가는데 제가 그 어떤 교관이었습니다. 이렇게. 교관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공동체가 특수한 일을 하려면. 네. 와, 근데 저는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자매들이 한 30명, 형제들이 10명 갔는데, 네. 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저는. 그래서 제가 군대를 해병대를 나왔는데도 필요 없어요. 힘들어요. 중간에 쉬려고 그랬는데 자매들이 안 쉬는 거예요.
0: 아, 여자분들이 오히려?
3: 이게 자매들이 쉬어야 같이 이제, 자, 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자매들이 오히려 여기 그냥 요 쇠끈을 이렇게 앞에, 딱 묻고 아금니를 꽉 다물고 올라가는데 막 선교지에 올라가는데 입에서 욕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도간 것들을 봤는데 저런 도간 것들. 좀 쟤네가 자빠져야 좀 같이 쉬자고 가자고 그럴 텐데.
0: 그렇죠. 남자 체면이 있으니까.
3: 그렇죠. 이제 또 군대도 갔다 왔고. 그래가지고 그 오지까지 올라갔는데요. 소수 부족이 나온 거예요. 야.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매들은 옷을 안 입고 다녀요. 밑에는 입고 다니시는데 우회를 안 입고 다니셔요.
0: 와, 여기 너무 안 왔습니다, 지금.
3: 우리 형제 가보고 싶은가 봐요, 제가 지금. 근데 무슨 끈만 묶고 다녀요, 끈. 근데 끈을 이렇게 묶은 게 아니라 이렇게 X자로 이렇게 끈을 묶고 왔어요, 이렇게. 그 이 끈을 왜 하는 거냐면 아이를 업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분들은 이렇게 가슴을 노출하는 걸 별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여러분, 저희가 한국에서 손 노출하는 거 어머, 부끄러워 이러지 않죠.
0: 그렇죠.
3: 그런 것처럼 그냥 가슴을 노출하는
0: 거 어머, 맨손이야! 이렇게 안
3: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꾸 보다 보니까 그냥 신체 일부분으로 생각되지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0: 맞아요.
3: 근데 이제 같이 간 한국 자매하고 형제는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뭔가가 이게 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오지에 딱 갔는데 사람들이 다 탈진하고 선교사님 사모님은 오다가 쓰러져 버렸어요.
0: 아이고.
3: 왜냐면 아이를 낳고 몸 이 조리를 잘 안 했는데 선교사님하고 한국에서 팀이 왔다고 같이 올라간 거예요.
0: 아이고.
3: 거기에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나와서 저희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 에티오피아에 너무나 오지에 살고 우리는 세금을 낼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우리가 몇 명이 사는지 우리의 마을에 병이 도는지 이런 것을 전혀 여기까지 와서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당신들은 우리랑 정말 생긴 것도 다르게 생겼는데 지구 저 반대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수많은 돈을 써서 여기에 와서 10시간, 10시간, 7시간 이렇게 힘들게 와서 우리의 아이들을 돌봐주고 거기에다가 조그만한 병원을 개설해서 이게 손 안에서 구데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거라는 거예요. 이 지거라는 아주 기생충 같은 게 이렇게 땅속에 사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신발이 없으니까 그냥 신어가다가 이렇게 상처가 나면
0: 아 거기로 그렇게 뜨고
3: 근데 이제 그 흙을 바르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미신이 있어서. 근데 이제 그 흙 안에
0: 그렇죠.
3: 기생충 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살을 먹고 점점 거기다 또 알을 낳고 또 다시 살을 먹고 또 알을 낳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코끼리 발이라고 그러는데 사람 발이 이렇게 돼요. 다리는 아주 가는데 다리만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딱 이렇게 찢어보면 이제 구데기들이 수백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알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당신네 한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우리에게 그 많은 돈과 고생을 해서 우리에게 와서 전해주는 걸 보니 우리는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통역을 세 번 거쳐서 합니다. 통역이 너무 어려워요.
0: 지금 얘기한 거를 세 번.
3: 세 번. 왜냐하면 이제 거기 말이 있고 또 소수 부족의 말이 있고
0: 그렇죠.
3: 영어로 다시 한국말로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 까따게라 까바까라 야바라카 그렇기다 아 벌레 나왔다 우리 힘들어 당신들 한국 와서 돈 많이 썼고 말라리아 막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그 소수 부족의 언어를 아프리카에서 많이 쓰는 언어.
0: 오 저는 왜 그 말이 다 들리죠?
3: 그래요?
0: 예. 네.
3: 아프리카 사람인가 봐요. 그러면 그 말을 이제 스와일리어라는 아프리카 말로.
0: 스와일리어, 예.
3: 그럼 스와일리어를 다시 영어로. 그럼 영어를 다시?
0: 그죠, 우리말로.
3: 한국말로 이렇게 막 세 번, 네 번 번역해서 듣는데 그 사람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무거움이 싹 사라집니다.
0: 그 고생해서 왔던 네. 그 노고와
3: 그렇죠.
0: 수고가. 그냥...
3: 그 짐 졌던 거, 막 입에서 욕 나왔던 거. 막 너무 힘들었던 그게 그 사람의 말 딱 한마디. 이렇게 힘든 곳을 당신들이 찾아와줬다. 우리 정부도 우리를 돌보지 않는 곳. 여러분 어쩌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때까지 봉사하신 그곳이 어쩌면 국가에 따뜻함이 안 미치는 곳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다시 또 찾아가는 거죠. 그것을 보고 우리는 신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리스마스지 않습니까?
0: 맞아요.
3: 그걸 본다 그런 얘기를 듣는데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소통의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누군가하고 소통하려면 예수님이 사람에게 한 것처럼 하면 소통이 참 잘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냐면 네. 예수님이 아기로 오실까요? 성인으로 오실까요?
0: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3: 사방에서 의견이 분분하네요.
0: 네, 아기냐?
3: 성인으로 왔다. 아기로 왔다. 그렇죠. 아기로 오셨죠. 근데 아기는 우리 아이를 키워보신 어머니들은 다 알아요. 아이는 엄마가 한 몇 년 동안 전적으로 돌봐줘야 살 수 있을까요?
0: 3년?
3: 3년? 그럼 딱. 4살부터는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고 스스로 운동을 하며
0: 그리고 5살에 군대를 가고
3: 6살에 장가를 가고 7살에 치매가 들고 이러진 않겠죠? 아이는 몇 살까지 엄마가 좀 돌봐줘야 되는 것 같으세요? 10살. 그 최소 10살. 네, 5살, 6살 애들이 뭘 하겠습니까?
0: 맞아요.
3: 엄마가 안 돌봐주면. 네. 자, 근데 보세요. 신께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아이로 오신다고요. 그리고 그게 무장해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위협을 하면 생명의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아무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게 크리스마스거든요.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이 현대사회에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딸에게 갈 때, 소통하고 싶어서 갈 때 엄마는 엄마의 권위를 입고 가야 될까요? 벗고 가야 될까요?
0: 벗고 가야죠.
3: 벗고 가야 돼요. 근데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엄마하고 아이가 있어요. 친구처럼. 네.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 이혼해버려. 막 이런 집. 막 농담하고. 엄마 아빠랑 좀 잘 사셔.
0: 그러니까.
3: 이런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참 딸하고 엄마하고 사이가 좋아요.
0: 맞아요.
3: 참 좋아. 그리고 어떤 때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집이 있어요.
0: 맞아요.
3: 뭐 아버지 뭐 요즘 괜찮으세요? 뭐 아버지 어떠세요? 뭐 엄마하고는 어떠세요? 네. 언제 헤어지시는 거예요? 농담하고 엄마랑 네 엄마랑 살아야지 그냥 아버지는 네 엄마밖에 없다. 뭐 이런 농담도 하고
0: 맞아요.
3: 그러면은 조금 먹어도 집이 행복하거든요.
4: 맞아요.
3: 근데 어떤 집 가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돼.
0: 맞아요.
3: 엄마 아버지가 집에 들어가면 집안 식구들이 다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0: 그전까지는 좀 괜찮았는데
3: 네, 무슨 송사리 같아. 이렇게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쓱 해가지고 다 자기 방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집을 나오니까 다 나와 이제 다시 이 물고기들이 자기 방에서.
0: 맞아요.
3: 그거 안 좋은 거. 그건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0: 야, 피부가 행복이에요.
3: 그게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면 나이가 적은 사람하고 소통할 때는 나이의 옷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벗으면 돼.
3: 벗어야 돼. 내가 얼굴이 너무 예쁘다. 자매님들 중에서. 내가 거울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 진짜 막. 나는 몸매를 축복받았다. 자, 지금은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만약에 그러면 그분은 자기보다 안 예쁜 자매를 만날 때 자기 예쁜 거를 벗고 만나야 될까요? 입고 만나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답이 확실하지 않네요. 자, 내가 아주 예쁜 여자인데 네. 내가 안 예쁜 여자 친구를 만나요. 그러면 자기가 예쁜 마음에 그 예쁜 옷을 벗어야 될까요? 입어야 될까요?
0: 벗어야죠.
3: 벗어야죠.
0: 좀 맞춰줘야죠, 수준을.
3: 벗어야죠. 네. 그 친구랑 통하려면. 그래서 때로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친구 만날 때 돈 있는 티 내면 좋을까요? 안 내야 좋을까요?
0: 안 돼.
3: 안 내야 좋아요. 근데 막 돈 있는 거 연말 연시에 모임한다고 남편이 뭐 하나 프랑스에서 백 사준 거예요. 어머 이렇게 백도 이렇게 들고
0: 맞아요.
3: 어머 얘들아 뭐 동창회에서 많이 모였구나. 아 우리 남편이 이렇게 백을 사와. 프랑스 갔다가 이거 똥 가방이야 이거. 프랑스 똥 너희들 아니? 이거 무슨 무슨 똥 이거야. 나 가방에 똥 넣고 다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백 이렇게 탁 자랑하면 친구들하고 소통을 할 수 있을까요?
0: 아유,
3: 없죠.
0: 그 똥 얘기하다가 다 그냥.
3: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성과를 많이 낸 사람, 살면서. 그 사람은 성과 안 낸 사람하고 만날 때는 성과의 옷을?
0: 아, 좀 벗어야죠.
3: 벗어야죠. 신앙의 연륜이 많은 사람은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하고 만나서 소통하고 맞아요. 싶으면 신앙의 연륜을?
0: 좀 벗고.
3: 좀 벗고. 방송 오래 한 사람은 방송 처음 한 사람하고 방송을 할 때는 자기가 그렇죠. 오래 했다는 마음에 그거를?
0: 좀 벗어주고.
3: 벗고. 안 그러면 공격하거든요. 야, 너 뭐 방송 그밖에 못하냐?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완전 위축되는 거죠.
0: 주눅 들죠. 네.
3: 그러니까 그런 무장해제를 할 때 우리가 상처받을 것 같지만 오히려 상처받지 않고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그러고 척하고 막. 있는 척하고. 나이 있는 척하고 막 나이 뻥치는 남자들이 있거든. 얼마 뭐 몇 년생이세요? 그러면 원래 71년생인데 68년생입니다. 68년생.
0: 그러니까 동생이라고 이렇게 네. 당한 거 좀 그래서.
3: 그러니까 이제 뻥치고 그리고 이 권력 있는 사람들은 또 이거를 빨리빨리 내려놔야 돼.
0: 맞아요.
3: 이걸 빨리빨리. 저는요 제가. 전에 그런 분을 봤어요. 전에 한번 어떤 교회 강의를 갔는데요. 네. 어떤 자매가 얼굴이 뒤에 후광이 있어요. 후광.
0: 빛이 나요?
3: 빛이
0: 나요?
3: 네. 근데 얼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았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신 얼굴에 빛이 나는 것은 그건 연륜.
0: 연륜.
3: 나이가 젊은 사람인데 빛이 나는 건 부모한테 사랑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물어봐요. 그분한테. 우리 자매님, 아빠가 이렇게 엄마가 우리 자매님 부를 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랬더니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면서 그런 거예요. 저희 엄마하고 아빠가요. 저를... 한 번도 특별히 저희 아빠는 뭐 이름을 부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6살인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 부릅니까? 그랬더니 우리 공주님, 우리 공주님 그렇게 부른대요.
0: 우리 공주님.
3: 그런 집이 있어요. 네, 우리 구세군 우리.
0: 저도 딸라면 그렇게 부르려고요.
3: 그렇게 불러줘야 돼요.
0: 네, 근데 아들만 두르 네. 딸라야 되는데.
3: 그 우리 지금 우리 구세군 자매님들 두 분은 제가 아까 우리 공주님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0: 아니, 친하지만, 부모님이 뭐라고 부르세요? 아, 이름 부르신대요.
3: 우리 자매님은요?
0: 이름 부른다고요.
3: 그 보세요. 그런 거 안 당해보니까. 이렇게.
0: 이름을 공주로 바꾸세요. 그러면.
3: 우리 공주님. 이렇게 안 하니까.
0: 우리 공주님.
3: 그런 집이 있더라니까요. 예. 네. 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버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0: 네.
3: 영화처럼. 네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런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 뭐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법원 공무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며칠 지나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0: 네.
3: 서울에 아주 중요한 직업인데 국장님이라는 거예요.
0: 지방검찰청?
3: 국장님.
0: 네, 네.
3: 그래서 예, 무슨 일, 뭐 강의 의뢰하시려고 했더니 예,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뭐 저희 검사들 모임이 있는데
0: 네.
3: 강의를 의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TV를 보시고 강의를 섭외하시는 거세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당신 딸이 어디서 강의를 들었는데 아버지 회사 사람들 강의를 한번 들어보라고 추천을 해서
0: 네.
3: 딸의 추천을 받고 검찰 전체 강의를 의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누굽니까?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자매인
0: 그 공주님.
3: 공주님. 공주님 교회. 야. 그리고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
0: 네.
3: 그래가지고 야 이게 아니 무슨 이런 그 좀 무겁다라고 생각하는 저 검찰 전체 조직의 강의를 무슨 대학 교수한테 의뢰받아서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서 추천받았다고요?
0: 딸.
3: 딸.
0: 딸.
3: 공주님.
0: 공주.
3: 26살짜리. 그래서 제가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궁금하고 정말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아니 아버지하고 딸하고 얼마나 신뢰관계가 그렇죠. 있는 걸까. 이게 무슨 조그마한 뭐 몇 명 있는 회사도 아니고 검찰이라는 아주 이 무거운 쉽지 않은 조직의 강의를 딸 추천을 받아서 한다? 야. 그래가지고 그날 이렇게 중앙지검 가서 강의를 하고 아 이렇게 재밌게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 강의가 있어서 대전으로 얼른 내려가야 되는데 그 국장님, 장로님이 햄버거를 사오신 거예요.
0: 햄버거.
3: 햄버거. 그러면서 아유 강사님 저희가 식사를 대접해야 되는데 지방으로 내려가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햄버거 사왔습니다. 박 검사 햄버거 갖고 와. 그러더니 이제 그 옆에 검사님이 햄버거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야. 맛있게 잡수십시오. 그래가지고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에 내려가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네. 여보세요? 그랬더니 강사님 김국장입니다. 아 예 국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제가. 원래 햄버거하고 콜라를 먹어야 되는데 햄버거만 먹으면 목 막혀서 뒤져버리거든요.
0: 야.
3: 그러면서 그 다음 멘트가 뭐냐면 제가 지금 갖고 뛸까요?
0: 야.
3: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0: 아니 정말 멋지시네요.
3: 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이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이 배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 역시 저 아버지하고 26년 산 그 딸은 야, 그래서 그 딸의 얼굴이 형성된 거였구나.
0: 그래서 그 후광이 나고 어디 가든
3: 후광이 나고 사랑받고. 그 아버지가 내가 검찰의 국장이라는 갑옷을
0: 벗은 거죠.
3: 벗어버린. 저하고 얘기할 때 막 안녕하세요, 저 검찰 국장입니다. 무릎 꿇어! 이러는 게 아니라 아유, 제가 콜라를 빠뜨렸습니다. 어떡합니까?
0: 야, 진짜
3: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분이 되게 이제 어디 또 고검으로 지방으로 갔는데 네. 강의를 또 듣고 싶다는데 당연히 지방 공무원이니까
0: 그렇죠.
3: 강사료가
0: 아, 적죠.
3: 아주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을까요? 안 가겠다고 했을까요?
0: 간다 그랬죠.
3: 감사합니다. 저렇게 하셔서 가겠다고 했어요. 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냥 검찰에서 준비한 것만 하십시오.
0: 네.
3: 제가 장로님 배로 제가 가겠습니다. 인사드리러. 그래서 거기 딱 강의하고 딱 끝났는데 그분이 또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더니 검찰에서 준비한 거는 되게 얇아요, 봉투가.
0: 네.
3: 그런데 그 이런 거 있잖아요. 시골 가면 큰아버지가 그렇죠. 네. 우리 아버지 몰래 조카한테 돈 몰래 줄 때 있잖아요.
0: 아, 네. 몰래 이렇게.
3: 야, 아버지 오기 전에 넣어라. 이렇게 하면서 아. 그렇게 돈을 그 고검 그 고검장님 네네. 모르게 본인 돈으로
0: 아이고.
3: 봉투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김강사님 네. 죄송합니다.
0: 아이고.
3: 햄버거 잡수세요.
0: 콜라값이에요.
3: 네. 그 주는데 서울에 올라갈 때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고향 갔다가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한테
0: 진짜 삼촌 만나고
3: 네. 오랜만에 고모 만나고 이모 만나서 이렇게 그분은 저랑 소통하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이 뭘로 소통을 했냐면 나 검사야. 뭐 나 대통령이야. 뭐 나 엄마야. 그러면 누가 그렇게 하나 봤더니 무장을 해제하는 사람이 두 가지를 갖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상대방을 사랑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합니다.
0: 맞아요. 사랑하면.
3: 네.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이 건강하면 자기의 무장을 해제해요. 사람들은 다 여기 어깨에 달린 게 있거든요. 자기의 마음의 어깨에 달린 게 있어요. 네. 나 경력 몇 년이야? 나 강의 몇 년째야?
0: 네.
3: 나 설거지 30년째야? 나 시집살이 40년째야. 나 문신 7년째야. 점점 내려와 이게 지금. 나 뭐 몇 년째야. 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 근데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0: 그러니까 어머님 문신은 많이 올라가셨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3: 괜찮습니다. 색깔이 네, 네. 녹색으로 되기 전입니다.
0: 네, 네, 네.
3: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딱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리고 내 마음이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최고의 무장을 해제하고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하실 수 있는 아이의 모습으로 오는 건 딱 두 가지신데 하나님이 너무 강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절대자라는 무장을 벗어버리고 아주 연약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그게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그 정신을 받들어서 저렇게 이 추운 겨울날 계속 길거리에서 또 종 울리고 그리고 또 저 받은 걸 가지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0: 또 찾아가시고
3: 또 찾아가서 나 누구야 이렇게 해서 주는 그렇죠. 게 아니라 나 냄비 갖고 왔어 집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아유 저희가 많이 돕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네, 뭐 내년에는 또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죠. 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죠.
0: 맞습니다.
3: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뿐이죠.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잘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소명이랍니다. 네. 내가 혹시 봉사를 잘한다고 하면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의 소명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갚으라고 하신 소명이다. 그럼 이제 봉사하고도 얼굴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게 있죠. 근데 봉사하고 얼굴에 후가시가 잡힐 수 있어요.
0: 힘들어가 있어. 얼굴에.
3: 난 항상 이웃들을 생각해.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쩜 이렇게 이웃을 생각을
0: 이렇게 안 돕니?
3: 주여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주여. 아이고. 나 군세군이야? 진짜 빨간 냄비 진짜. 이렇게 하면은 그것 또한 봉사의 갑옷을
0: 벗어야
3: 그럼 어린아이처럼 되면 사람들도 봉사 안 하다가도 어머 나도 저분처럼 되고 싶다
0: 그러니까 저분처럼 오.
3: 여러분 저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아기로 오신 것처럼 저희도 그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 옷을 두껍게 입고 멋지게 만나려고 하진 않았는지 아니면 권위주의로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진 않았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모님들을 위한 주제다. 아, 이거 알 것 같습니다.
2: 그렇습니까? 네. 주제를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1: 오늘 가족 네. 소통의 오지다.
2: 네.
1: 예.
2: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은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조금 해보니까요 네. 강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 설교도 아마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딱 교인 단상에 올라가서 교인들 얼굴을 딱 봤는데 주여 오늘은 힘듭니다.
1: 아, 그런 날이 있으시죠? 그런, 네.
2: 솔직히 목사님 그런 날이 있으시죠?
3: 네, 네.
2: 근데 그냥 단상으로 올라가는 도중에 그냥 성도들 얼굴을 봤는데, 아, 오늘은 정말 성령 충만한, 네. 정말 뭔가가 일어날 것 같다. 오늘은 진짜 헌금이 많이 될 것 같다. 그런 날이, 자자자 이런 날이 됩니다. 그런 날이 있는 것처럼, 그게 감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 뭔가 말씀을 네. 기대하는 느낌. 그리고 열려 있는 마음.
1: 그렇죠.
2: 이제 네. 그러면은 사실은 똑같은 준비를 했어도 정말 분위기가 좋고 정말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하고 뭐 교회에 좋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1: 아무리 말하는 네. 사람이 능력이 뛰어나더라도 말이죠.
2: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아무리 강사가 뭐 좋고 목사님이 좋아도 막 교인들이 막 자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얼마나 목사님이 신이 나실까요? 근데 목사님이 진짜 설교 준비 막 금요일부터 했는데 막 교인들이
1: 저 말은
2: 이거 뭐예요? 방울뱀이에요? 뭐예요? 이게? 뭐 이런 거 하고 특별히 누가 그렇게 하면 설교가 마음이 아플까요?
4: 사모님.
2: 그렇죠 사모님! 아! 목사님도 강력하게 동의하시네요. 아. 네? 교인들은 다 맞추요. 아멘 아. 할렐루야 하는데 사모님이 너나 잘해 인간아. 저 인간이 아주 그냥 자기는 그냥 정말 저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아유 정말 그냥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목회 생활이 끝이야. 내가 입만 벌리면 당신 진짜 목회 생활 끝이야 진짜 나 정말. 정말 주여 제 입을 벌리면 그냥.
1: 지금 몇몇 사모님들은 입을 깡 뜨죠.
2: 아금니를 그냥. 목사님들은 뜨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모님이 이렇게 아멘 주여 맞아요 정말 참 은혜가 되네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그냥 엄청 힘이 나는 거죠.
3: 네. 아멘.
2: 그러니까 이 강의하기에 제일 즐거운 대상은 뭐니 뭐니 해도 아줌마 수업이에요. 네. 아줌마들만 한 300명, 500명 이렇게 오시잖아요. 40대, 50대, 60대. 전 70대도 괜찮습니다. 아줌마들만 일반 강의인데도 아줌마들만 오면 분위기가 붕해처럼 돼. 붕해. 완전 붕해야. 이게 한 10분만.
1: 트로트 가수 콘서트.
2: 엄청 좋아해. 분위기. 아주머니들은 정말 네. 엄청 좋아해.
1: 그렇죠.
2: 그래가지고 그냥 분위기 좋고 막 그냥 중간에 헌금 바구리만 싹 돌려버리면 돼요. 그럼 아줌마들도 헌금을, 신앙도 없는데도 그냥 아줌마 수업 전 제일 좋아요. 근데 사실은 그러면 자꾸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강의도 세상 모든 것도 쉬운 거에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되고 가장 어려운 대상이 누군가. 이제 그 사람들을 공략해야 이제 좋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강의하는데 누가 제일 힘든가 제가 봤더니요. 예. 첫 번째는 공무원 수업이 힘듭니다. 근데 모든 공무원이 힘들진 않고 5급 이상부터 엄청 힘듭니다.
1: 아, 급수가 좀 올라가실수록
2: 커트라인 5급. 5급을 사무관님이라고 부릅니다.
1: 네.
2: 이제 전에 국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무관님, 서기관님, 행정관님, 아이고. 차관님, 장관님.
1: 5, 4, 3, 2, 1급을 다.
2: 그렇게 쫙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원래 8급, 9급 공무원은 재밌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서요. 아유, 뭐, 5급도 재밌겠지? 이러고 그냥 가서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어른들 얼굴 딱 봤는데, 얼굴 표정에 이렇게 5급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5급.
1: 얼굴 표정에.
2: 얼굴 표정에.
1: 야.
2: 세상에서 제일 추한 게 그겁니다. 저는 솔직히 사람 생긴 건 잘 안 보게 되고요. 강의하면서 제가 습관처럼 된 게 사람의 표정이나 인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딱 오면 목사님이 뭐 어떤 양복을 입으셨는지, 뭐 사모님이 몸매가 뭐 이제 장난이신지 장난이 심한지 뭐 그런 거 안 봐요, 솔직히.
1: 아, 그런 거 안 본다고요?
2: 그런 거 안 봅니다, 사모님.
1: 사모님도 숨 쉬세요!
2: 네, 그런 거 보지 않아요. 뭐, 사모님 눈이 저게 문신인지, 저게 그런 거. 저는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저 사모님이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실까, 이런 것도 저는 안 보게 되고요. 뭐 보게 되냐면 얼굴 표정을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서 앉아서 아무 말씀 안 드리고 목사님하고 사모님도 얼굴 이렇게 딱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어떤 말이 떠올랐냐면 성경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비록 몸은 장난이 심하지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안타깝더라. 보시기에 짠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보시기 좋았더라. 그 여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얼굴은 얼이 담긴 꼴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즉 얼, 혼이 들어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몸에는 혼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비계가 들어있지 혼은 여기 얼굴에 들어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지을 때 사람을 바라보는 눈동자.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라고 하지만 이제 지금 그 연배들이 그렇게 막 이렇게 20대는 아니시잖아요. 그 40대, 50대 목사님이 계신데도 그 얼굴 표정이
5: 맞아요.
2: 20대 친구들도 못 짓는 이렇게 확 열려있는 표정. 네. 그리고 또 본 거는 제가 사모님, 우리 사모님 표정을 저는 열심히 봤어요, 사모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오른쪽에 분이 사모님이냐? 왜냐면 이제 누나랑 결혼할 수도 있으니까. 사모님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인상이 참 좋으시고 뭘 봤냐면 그냥 네. 단순하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목사님 바라보는 얼굴 표정을 봤어요. 근데 목사님이 바라보는데 얼굴 표정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1: 어머 우리 남편.
2: 네. 연예인 아이들이 연예인 보는 얼굴이에요.
5: 와.
2: 그게 결혼 목사님 결혼하신 지 얼마 되셨죠?
6: 15년.
2: 15년 됐는데 그 얼굴 표정이면 이게 중간에 바뀌었지 않았으면 어려워요.
1: 아.
2: 15년 결혼하면서 그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어머 우리 목사님 어렵거든요.
5: 야.
2: 그냥 완전히 목사님 진짜 복을 잡으셨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아. 그 목사님 감사합니다는 말이 바로 안 나오고 감사합니다. 뭔가 좀 생각하시고 감사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아닐 거예요. 목사님 진실일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근데 이제 연령대는 사실 그때 5급 공무원 이상이 지금 비슷하셨어요. 근데 그 잘 웃지를 않으셔요. 제가 이렇게 유머를 딱 날리면 오늘처럼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주시면 되는데 웃기는 웃으셔요. 솔직히 제 강의가 재밌긴 재밌나 봐요.
1: 아 재밌어요.
2: 예, 딱 날렸더니 이렇게 하하하하.
1: 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 하하하.
1: 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2: 그리고 본인이 웃기면 웃으면 되는데 옆 사람이 웃는지를 확인해.
1: 맞아요. 자기만 웃긴 건가.
2: 그러니까요. 그 좋은 교회, 칭찬받는 교회도 보면은요, 담임 목사님이 안 와야 부목사님들이 좋아하는 강의가 있어요. 그래야 편안한 거예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일까요?
1: 아유.
2: 제가 보기엔 안 좋은 거예요.
1: 말 다 했죠.
2: 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계시는데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웃는 교회가 있어요, 막. 담임 목사님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재밌게 하려고 담임 목사님을 까도 막 엄청 좋아해요. 그럼 막 담임 목사님도 좋아하고, 막 교인들도 좋아해요. 막 이렇게 좋아하고.
1: 사모님이 제일 좋아해.
2: 저 엄청 좋아해. 사모님 막 헌금, 막 그냥 그럼. 결혼 반지. 어차피 지겨운데, 이거. 귀여, 가져가세요, 정말. 짜증나, 진짜. 귀여, 저 새 놈으로 주세요, 정말. 자, 그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보세요, 목사님이 권위주의자잖아요. 그럼 부목사님이 절대 못 듣습니다.
5: 맞아요.
2: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약간 재미있게 조금 이렇게 깎아내려도 목사님도 안 웃고 사람들도 못 웃어요.
1: 괜찮아죠.
2: 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열어주니까, 담임 목사님이 탁 열어주니까 전도사님들도 막 웃고 그게 더 친해지고 그게 되게 좋은 교회더라고요.
5: 그런데 소통의 오지의 최고는 공무원 수업이 아니에요. 중학교 남자애들이요. 이 새끼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자, 중학교 남자애들.
7: 중학교. 네.
5: 기독교 방송에서 욕하면 안 되는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들은 애를 키우다 보면 목소리가 이렇게 좀 조용해질까요? 커질까요? 커져요. 이렇게 아가씨 때도 그렇게 컸을까요?
8: 아니요.
5: 확인할 바는 없어요. 확인할 바는 없는데 어쨌든 아가씨 때는 엄청 정말 여성스럽고 그랬는데 이제 막 애 키우고 또 집에 큰아들 이거 나이 먹어도 철도 안 드는 이 큰아들 때문에 엄청 목소리가 이게 커지는 거예요.
9: 가뜩이나 커졌는데.
5: 네. 안 그러면 속병이 생기거든요.
9: 그러니까.
5: 빨리. 그러니까 이제 기도할 때 막 주여를 너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냥. 전에는 주여 이랬는데 주여! 주여! 점점 이제 막 소리 커지고 막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9: 맞아요. 맞아.
5: 중학교 애들 가보니까요. 얘네들은 기본 표정이 진짜 나쁜 놈들이 있는데. 표정은 절 500명 중에 200명이 절 이렇게 봐요.
9: 그냥 그 애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네.
5: 침을 많이 뱉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침 많이 뱉고, 눈빛은 날카로운데 초점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얘네들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야. 유머를 날려줘야지. 유머를 제가 딱 날렸거든요. 그럼 이제 어른들은 다 이렇게 웃어주세요.
9: 그렇죠.
5: 어머,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이구나. 중학교 애들은 제가 유머 딱 날렸더니, 웃기려고 애를 쓰는구만! 그랬더니 또 걔 친구가
9: 와
5: 나이 먹고 고생한다.
9: 중학교 지금 중학생이
5: 그게 저보고 나이 먹고 고생한다고 저희 너무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이렇게 유머 이렇게 한번 하면 좀 재미 없어도 그렇죠. 웃어주면 좋잖아요.
9: 맞아요.
5: 교인들이 웃어주면 좋. 또 사모님도 웃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9: 그러니까
5: 남편이 좀 재미없는 얘기해도 어머 정말 목사님은 참 유머 감각이 좋으셔요. 이런 거 해주면 되죠 그냥. 목사님 재미있게 좀 하려고 했는데 웃겨 그게?
9: 그럼 어디 가서 함부로 하지 마. 이러고
5: 당신이 유머가 없어서 교회가 붕이 안 되지 그. 저쪽 교회 목사님 보니까 너무 은혜롭더라 나 진짜.
9: 와 또 비교까지.
5: 그놈하고 살아 가서 그놈하고 살아 불어 그냥. 그러면 이제 가정이 또 소통이 안 되고.
9: 맞아요. 네.
5: 그래서 사실 최고의 오지는 목회지가 아니라. 가정이다.
9: 가정.
5: 사모님하고 아이들한테만 은혜롭게 목회하셨으면 목회 성공하신 거다. 너무 막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잘 들어야 되는데 전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전도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하면 네가 진짜로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의 방법대로 너의 삶을 살면 너와 너의 가까운 사람들은 구원을 얻지 않을 수 없다. 이 말로 풀어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면 내 식구도 다 교회 다닌다 이 말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삶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길을 걸어가는 너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주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좋은 식당은 영업 안 하거든요.
9: 그렇죠. 다 입소문.
5: 손님들이. 뭐 이렇게. 아, 목사님, 거기 가보셨어요? 개고기가 참 좋더라고요. 목회는 개고기야, 목회는 개고기. 그러면 이제 그 친구 목사님이 신뢰가 있으면 그 친구 목사님 말을 들어요.
9: 맞아요.
5: 그러면 한번 뭐 가보세요. 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식당에 갔는데. 그러니까 요 식당 맛있으니까 다음에 우리 교회 식구들
9: 다
5: 교회 행사하고 우리 여기 꼭 와서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전도를 하는 거예요.
9: 그렇죠. 네.
5: 그러니까 목회를 너무 저쪽에 대단한 프로젝트를 생각하지 마시고 와이프하고 아이들. 그러니까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내 삶이나 내 설교를 듣고 아버지 아멘 정말 아버지 그리고 이제 엄마가 이제 계속 애들 보고 너희 아빠 같은 남편 만나야 돼. 이러면 좋은데 네 애비 같은 놈 데리고 와봐. 너 아주 그냥 다리 몽테를 뚝 끊어버려 그냥. 네 애비 비영이요. 비영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양쪽으로 교회를 설령 성장시켜 놨을지라도 이게 정말 마지막 날에 저희가 어떤 얘기를 들을지 이게 참 조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목회에 오지는 와이프하고
1: 아이들.
5: 아이들이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이들만 어머 목사님, 정울 목사님 새벽기도 설교에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네, 목사님. 뭔가 원한이 사무친 아멘이네요, 저게. 뭔가 이렇게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최고의 어렵고 최고의 정수인 목회의 최고의 정수는 사실은 가족이다. 근데 그 가족은 어떤 언어로 할 때 소통이 잘 되느냐?
1: 어떤 언어?
5: 언어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에가 바로 그 잔소리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감수성의 언어가 있고 마지막 언어가 인간을 가장 잘 변화시키는데 spiritual language, 영적 언어라는 게 있대요. 그러니까 영을 움직이는 영의 언어가 있는데 이걸 소개할까요?
7: 네!
5: 영의 언어가 있는데 그걸 한국말로 다른 말로 번역했더니 언어학자들이 뭐라고 번역했냐면 body language. 그러니까 눈빛, 얼굴 근육의 움직임, gesture,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행동이랍니다. 그러니까 영의 언어는 반드시 인간의 몸으로 변환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
1: 어, 그렇겠죠.
5: 그런 게 있어요. 아까 사모님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있었거든요.
1: 그 속일 수가 없어요.
5: 그 눈빛에는 정말 여러 가지 그게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에 대한 사랑, 내가 이 남편에 대한 어떤 신뢰, 그렇지만 주여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영성가들을 봐보세요. 그들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표정으로 바라보는지. 그래서 스피리추얼 랭귀지는 때로는 눈물로 나오기도 해요. 그가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그 교회를 위해서 또 교인들을 위해서 울다가 나오는 눈물. 그게 바로 영의 언어라는 거죠. 그게 언어인 거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어요. 교회 부흥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 아멘 뭐 주님 아멘! 아멘 아멘! 자,
1: 네. 아니 어떻게 이게 혼자 아멘을 열심히 외치는지
5: 이때까지 모든 얘기엔 아무고 말도 안 하시다. 사모님이 너무 예쁠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완전 아멘. 그 이유를 소개해드릴게요. 자, 가난한 개척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사모님이 너무 예쁜 거예요. 막 몸매도 축복받으시고 막 옷도 막 너무 명품 옷 입고. 그러면 교인들이 좋아할까요? 조금 불편해할까요?
1: 불편해요.
5: 근데 사모님이 근데 좀 얼굴에 질서는 어긋났지만 좀 사모님 표정. 어머 안녕하세요. 네, 저희 교회 오신 거 환영합니다. 네, 뭔가 거기에서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 이 서울 경기도 사람들은 네. 특별히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1: 떠나온 사람들.
5: 네, 고향이 그렇죠.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고향을 느끼는 거죠. 내가 돌아가야 할 집. 그런 걸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인상, 표정, 목사님이 엄청나게 이렇게 저처럼요, 막 이렇게 재밌게 설교해야지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 없다고 생각해요.
1: 그렇죠. 다.
5: 그거는요,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 안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요. 네. 생각해보세요.
1: 그러니까.
5: 목사님, 저는요, 되게 어린 나이에 강의를 처음 시작해가지고요. 그게 컴플렉스였어요. 그래가지고 아 사람들이 나를 카리스마 있게 생각하지 않겠지? 양복 입으면? 한복 입어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서 한복. 그 한복 입고 했더니 막 그냥 외국인 장기자랑이냐 그러고. 니네 나라로 가라 그러고 막 그냥. 니네 나라 저 한국인데.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와 안 어울리는 걸 하려고 한다. 뭐 유머 있어야 설교가 트렌드다 뭐 이런 말 듣고
1: 맞아요.
5: 그게 삶에서 나오는 유머도 아닌데 어디 인터넷에서
1: 인터넷에서도 막 다 좋아가지고
5: 막 이렇게 뭐 여러분 새치기 하지 맙시다 새를 치지 맙시다 막 이런 거 하고 막 교인들이 이래도 목사님은 아 저거 좋아하는 건가? 다음에 또 한번 해야지 뭐 이런 거 하고
1: 더 심각해지겠네.
5: 그러시고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되게
2: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그 영의 언어를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죠. 그건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는데 표정으로 나오고 맞아요. 말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고는 뭐 기도하는 무릎. 이게 바로 영의 언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이제 지금 당장은 목사님이 사모님이 교회에 뭔가 막 그 이렇게 해야 할 그 네. 많은 잔일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거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영혼의 언어라는 거죠. 네. 그걸 본 자녀들과 그거를 본 교인들이 그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지 설교로만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한테 그런 걸 해주십시오. 목사님, 사모님. 오늘 저녁에 가셔서 네. 그런 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허그.
9: 아, 허그.
2: 네, 허그. 이렇게
9: 안아주고.
2: 오늘 저녁에 네. 바로 해주시면 애들이 극도의 불안을 느끼거든요. 이제, 어, 뭐야, 이거! 어. 아빠 오늘 어디서 뭐 또 들었구만, 이거! 이거 어차피 한 번 하다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이씨.
9: 그걸 경계하죠?
2: 예, 네, 완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하지 마시고. 문자 하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성경 구절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성경 구절 바로 삭제에 들어갑니다. 삭제. 네. 지혜롭게 해주세요. 성경은 좀 이따 해주시고 지금은 아빠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거 잊지 마라. 하트.
1: 어, 그 정도면. 네,
2: 하트. 네. 하트. 하트 못 하트. 찾는 목사님들은 한글로 하트. 목사님들도 성경은 잘 외우셔도 하트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하트. 하트. 전에 그냥 부산 지역에서 그냥 이 강의 한번 했더니 그냥 저 한번 해주세요 그랬더니 부산 아버지들이 아 경상도 사람들은
9: 그런, 아, 안 그런 거 안 한다고요.
2: 그래서 경상도 애들도 힘드니까 한번 해달라고 했어요.
9: 또 어떤 자식
2: 경상도 애들도 많이 힘들거든요.
9: 아이들인데 네,
2: 아버지들이 그래서 아 뭐다 이런 거 시키는 아빠가 우리 아들 저항 잊지 마라 하트. 부산 애들은 답장을 5분 만에 해요. 와 시키드나.
9: 와 시키드나. 네,
2: 시키드나. 더해달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저도 저희 아버지랑 소통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전 솔직히 강의에 한 100배 아버지가 어려웠어요. 그래서요 지금도 60, 70이 넘은 어른들을 만나면 제가 살짝
9: 위축되고
2: 눈치를 되게 많이 봅니다.
9: 그러니까 아버지
2: 네, 아버지하고 같은... 비슷한 연배거나 뭐 비슷한 느낌이다. 제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제 그걸 발휘를 못 하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적부터 청각장애 3급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렸고 저는 아버지라는 말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본 적이 없죠. 가족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family인데 네. family의 스펠링을 어떤 학자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Father and mother, I love you. 이게 family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대화를 해봐야 되거든요.
9: 그렇죠.
2: 대화의 최고봉은 함께 일을 해보는 겁니다.
9: 아, 일을 같이 한다. 네.
2: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거. 그렇죠. 그거는 예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네. 이게 말만 대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버지하고 그 관계가 안 됐는데 작년에 아주 이제 좋은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제 고향에서 아버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엔 다른 분이 받더라고요. 네. 여보세요? 김창욱입니다. 그랬더니 제주도에 어떤 치과인데요.
9: 아, 치과.
2: 아버지 이름이 누구누구 맞으시죠? 그래서 제가 예, 저희 아버지 맞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신경치료랑 치아에 씌우는 거 치료받으러 왔는데요. 치료비를 막내 아들한테 낼 수 있겠냐고 물어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했다고.
9: 아버지가 직접.
2: 그래서 제가 얼마냐고 했더니 아버지가 금으로 씌우시길 원하셔서 많이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9: 아이고.
2: 그래서 예, 제가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0: 미안하다.
1: 아. 근데 아버지가 미안하다는 얘기는 작게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진짜 미안하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 아들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돈 내라고 그러세요. 힘들게 키웠으니까. 그래야 아들도 마음이 편안하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전화를 끊어버렸더라고요.
2: 다시 얘기만 하고 다
1: 아버지 얘기만 내 말이라고 그냥 아버지랑 사이가 많이 좋아졌어요. 아버지다 그룹인데요. 하나님 같더라고요. 그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3: 맞아요.
1: 아버지다 이 얘기를. 아마 하나님의 음성은 어쩌면 내 생각에는 엄청 멋질 줄 알았는데 어쩌면 이런 형식일지도 모르겠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요 제일 힘들었던 게 다른 사람들 아버지 아버지 그러는데요 좀 그 얘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이제 가족을 귀가 안 들리셔서 이제 그림 많이 하셨거든요.
3: 동양화.
1: 네. 그리고 사회에다가 버신 돈 환원하시고
3: 동양화로.
1: 네. 그리고 이제 나이 잡수시고는 윷놀이로 환원 또 하시고 그래가지고 전 아버지가 싫고 아버지랑 대화도 안 되고 아버지랑 대화해본 적도 없고 어쩌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생명을 내걸고 자기가 잘하던 거 돈 많이 벌던 거 인정받던 거 내버리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신학교 들어가서요 제일 큰 피해자가 사모님이랑 애들이랑 때로는 안타깝지만 목사님 자신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교회 부흥시키는 거에 너무 전념하다 보니까 나는 내 와이프도 없고 내 애도 없고 나와 하나님의 관계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산 밑에 비둘기야 나에게 얼굴을 돌려다오. 너 교회 부흥하는 거 말고 네 얼굴을 나에게 돌려다오. 내가 너한테 뭐를 줄 수 있는지 이 손 말고 내 얼굴 좀 봐라. 내 얼굴 좀 봐라.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얼굴을 봤듯이 내 얼굴 좀 봐라. 그리고 와이프 얼굴도 좀 봐라. 그리고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신방하느라고 또 뭐 교회 일이 또 좀 많습니까? 그거 하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을 쓸 수 없는 네 애들 좀 봐라. 거기가 오지다. 이 얘기 들으시다가 혹시 마음에 미안한 사람 걸리거든 12월 넘기지 마시고 그 사람들한테 미안하다고 한 번씩 해주세요. 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미안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고요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 드시는 분은 너무 거창한 말로 하지 말고 하나님 죄송합니다라고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아주 단순한 표현으로 한 번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오히려 그 전보다 관계가 더 아마 풍성해질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라디오 아울렛 세상. 안녕하세요. 우진숙입니다. 건강을 위한 안마의자와 매트리스, 김치냉장고 등의 선물이 정말 오랫동안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는다고 하는데요. 올해도 감사의 마음을 함께 나누어 보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트론스의 제이슨 박 부사장께서 알뜰 정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0: 네, 반갑습니다.
1: 네네.
0: 아, 제가 조금 전에 소개를 해드린 것처럼 준비하신 프로모션들 오늘 하나하나 좀 소개를 받을 텐데요. 먼저 이 디자인이 너무 예쁜 전신 안마의자하고 또 김치 냉장고를 동시에 구입하면 이게 3,000불에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가격으로 가능한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1: 네, 저희가 정말 지금까지
0: 네.
1: 세일하는 중에서 가장 아주 화끈한 세일이고
0: 그렇군요.
1: 가장 좋은 어떤 제품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좀 준비한 건데
0: 네.
1: 전신 안마 의자예요.
0: 네.
1: 그게 이제는 발바닥서부터 등, 허리, 엉덩이, 목, 또 손까지 마사지를 해주면서
0: 네.
1: 그리고도 리클라이너도 되고
0: 네.
1: 아주 잘해요.
0: 오.
1: 디자인도 굉장히 이뻐요.
0: 그러니까요.
1: 그게 이제는 솔라라는 제품인데
0: 네.
1: 요 제품하고 저희가 이번에 이제는 김치마마라는 그 김치냉장고가 있는데
0: 네.
1: 이것도 신상품인데 좁고 굉장히 이렇게 약간 높은데
0: 네.
1: 좁은 공간에 다 둘 다 쓸 수가 있어요.
0: 아, 너무 좋네요.
1: 그래서 예, 이게 보통 1,300불이고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솔라라 제품은 2,700불에 제가 판매하던 거를 두 개 합쳐서 지금 3,000불에 저희가 판매를 하는 겁니다.
0: 너무 파격적이에요.
1: 네, 그래서 네. 총 50명에 한해서
0: 네.
1: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양한 어떤 그 안마의자들이 있는데
0: 네.
1: 요즘에는 저는 마사지 체어 중에서 고급형이다 그러면은
0: 네.
1: 듀얼 엔진이 있느냐예요.
0: 그렇죠.
1: 단단하게 뭉친 목과 어깨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체중의 압박을 견뎌낸 그 허리하고 골반이
0: 네.
1: 이제 이게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 치유를 하려면은 옛날에는 하나가 롤이 왔다 갔다 마사지 롤러가 왔다 갔다 했는데
0: 네.
1: 지금 이게 따로따로 있단 말이죠.
0: 아, 그렇군요.
1: 하나는 목하고
0: 네.
1: 어깨 하나는 엉덩이하고 허리
0: 네.
1: 그리고 발바닥 그러니까 세 사람이 동시에 프로 안마사가 해주는 거랑 똑같은데
0: 네.
1: 고급 안마 중에서 요즘은 저는 세라젬 M10이라는 게 나온 게 있는데
0: 네.
1: 세라젬은 이러다가 유명한 회사거든요.
0: 아, 그래요.
1: 를 생각한 인체공학전 설계로다가
0: 네.
1: 안마의자를 만들었는데
0: 네.
1: 그게 이제는 170도 무중력 리클라이너가 돼요.
0: 오.
1: 그래서 그 생체 역학적인 그 척추 견인의 효과를 보는 어떤 그 여러 가지 요가 동작하고 필라테스
0: 네.
1: 스트레칭 기능이 굉장히 뛰어난데
0: 네.
1: 허벅지 아래 마사지 기능까지 넣었어요.
0: 어, 그래요?
1: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사지 볼의 온도가 섭씨 65도까지 올라가고요.
0: 어, 따뜻하겠네요.
1: 근육에 아주 한 것까지 이제 온열 테라피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이 제품들은 정말 그 기존 거하고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0: 그래요?
1: 그 제품도 있고
0: 네.
1: 저는 또 파나소닉에서 MAN1이라고
0: 네.
1: 680개의 지압 포인트를 그 초당 1000번을 체크를 해요.
0: 대단합니다. 네.
1: 그래서 저는 그 인공지능 센서가 정확한 그 안마 포인트를 감지를 하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세기 조절을 이렇게 하고 할 수도 있으면서
0: 네.
1: 뼈를 피해 가죠. 그래서 이 제품은
0: 네.
1: 실제는 굉장히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는 건데 뼈를 피해가기 때문에
0: 네.
1: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요.
0: 그래요.
1: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하고 정말 프로 안마사 중에서도 탑클래스의 그런 어떤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0: 그렇군요.
1: 대단하고 허벅지
0: 네.
1: 위에도 되고
0: 네.
1: 발바닥도 마사지를 해주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고요. 그 모니터에 여러 가지 이제는 코스를 갖다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0: 네.
1: 실제 이제 사람의 상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하체까지 이렇게 쭉 전신이 나타나요. 그러면
0: 네.
1: 자기가 원하는 그 포인트를 이렇게 딱 손가락으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1: 그럼 이제 그 부분만 이렇게 마사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분별로 다 또 마사지의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
0: 그렇군요.
1: 그런 어떤 그 대단한 기술이 들어가 있는데
0: 네.
1: 세라젬 M10이나
0: 네.
1: 파나소닉 MAN1이나
0: 네.
1: 요거 일시불로다가 이제 구입을 하시잖아요.
0: 네.
1: 옷을 살균시켜갖고 냄새하고 제거시켜주고 이제 구김까지 펴지는 그 LG 스타일러 있어요.
0: 네.
1: 이제 그거를 무료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0: 아, 그래요.
1: 여러분들이 옛날 거 가지고 있는 분들도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어, 그것도요.
1: 트레이딩을 하세요. 네네네네.
0: 네. 이렇게 안마의자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잠자면서 스트레칭이 된다. 너무너무 신기하고요. 이런 매트리스가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도 알고 싶고 그리고 또 우리의 상체 각도를 약간 올리면서 등 안마가 되는 모션 베이스도 50% 세일한다고 들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1: 네. 일단 그 요즘에 네. 그 중년 이후 되면 코골이 때문에 고생하시고 또 이제 네.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 맞아요.
1: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나면 또 얼굴이 붓는 분들도 많죠.
0: 네.
1: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아주 좋은 소식인데
0: 네.
1: 물론 뭐 옛날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뭐 그 모션 베이스라는 게 있는데 상체 각도를
0: 네.
1: 이렇게 한 맥시멈으로다가 한 그 80도 정도까지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리모컨으로 각도를 본인이 조절할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는 이게 뭐 젊었을 때는 모르는데
0: 네.
1: 나이가 들면서 약간 상체를 약간 올려서 주무시는 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0: 그러냐면
1: 평평하게 주무시면 중력 때문에 혀와 목 근육이 뒤로 밀려서 기도를 또 좋게 된대요.
0: 그래요.
1: 코 고는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숨쉬기가 좀 불편해지는데
0: 네.
1: 그 옛날에 그래갖고 병원 침대들이 약간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약간 올렸다
0: 맞아요.
1: 이렇게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거를 저는 응용을 한 건데
0: 네.
1: 그거를 저는 보통 그냥 훈련된 그 파운데이션 대신 거기다가 저는 상체 하체를 올릴 수 있는 그 모션 베이스를 올려놓으면은
0: 네.
1: 상체를 15도만 각도만 올려도 기도 확보가 숨쉬기 편한 상태로 되게 돼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예, 그래서 무호흡증 환자 또 코골이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고
0: 네.
1: 또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그리고 거기다 등을 두드리는 기능까지 이번에 나왔어요.
0: 그렇군요.
1: 그래갖고 딱 두들겨주는데 그거를 밤새도록 두들겨주면 그렇고 그래서 한 네. 10분이나 20분 정도 타이머를 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럼 그거 되면 자동으로 다 끝나는데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 굉장히 좋고
0: 네.
1: 또 다리가 붓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상체 하체만 바로 올려도 되고 그래서
0: 네.
1: 이번에 저는 제가 그 유명한 매그넷 스트레치 매트리스 제가 한 13년째 팔고 있잖아요.
0: 그렇죠.
1: 정말 효과를 많이 보잖아요.
0: 맞아요.
1: 허리 통증 있는 분들
0: 네.
1: 그리고 매트리스는 10년 이상 되면 바꿔야 돼요.
0: 그렇죠. 네.
1: 네. 거기서 이제는 그 푹 들어가서
0: 네.
1: 허리 통증의 유발 원인 중에 하나가 진짜 넘버원이 매트리스예요.
0: 그렇죠.
1: 그리고 한분들 매트리스 그렇죠. 좋은 거로 바꾸시면은
0: 네.
1: 그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거기다가
0: 네.
1: 지금 모션 베이스 상체 하체를 마음대로 각도를 조절해서 올려주면
0: 네.
1: 아까 말씀드렸던 무호흡증 환자, 코 고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
0: 네.
1: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0: 네.
1: 얼굴 붓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0: 되죠. 네, 너무 좋네요.
1: 감기 때문에 고생이 돼서 숨을 제대로 못 쉰다 그러면 그런 분들도 약간 올리는 게 좋대요.
0: 그렇죠.
1: 심장도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약간만 올려서 주무셔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0: 네.
1: 다리도 다리 붓기 있는 분들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0: 네.
1: 부분을
0: 네.
1: 저 이번에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하고 같이 구입하실 경우에
0: 네.
1: 50% 모션 베이스를 세일합니다.
0: 그렇군요. 대단하네요.
1: 네네.
0: 잠자면서도 스트레칭이 되는 정말 유명하죠. 매그니플렉스 매트리스도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고요.
1: 테리 이제는 60년 전통이죠.
0: 네.
1: 우리가 벌써 이제는 13년째 판매를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느 분이 오셔서 얘기 말씀하시더라고요.
0: 네.
1: 이제 이제는 구입을 하시면서 하이트론에서 이렇게 얼마나 좋으면 13년 동안
0: 그렇죠.
1: 이 매트리스 한 가지만 오랫동안 파십니까? 그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걸 믿고 본인이 지금까지 계셨던 지금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0: 네.
1: 그래서 실제 저는 입소문인 장안에 좀 화제가 된 거죠.
0: 그렇죠.
1: 소개로 이제는 좀 굉장히 많이 오고.
0: 네.
1: 값이 그렇게 높질 않아요.
0: 그래요.
1: 그렇게 아주 성능은 좋은데.
0: 네.
1: 그 유명한 그 어떤 브랜드네임 그런 데들은 사실은 그 브랜드 값이 크잖아요.
0: 근데 그렇죠.
1: 이 제품은 아주 중소기업인데 60년 동안 요 매트리스만 한 거예요.
0: 와, 한 기를.
1: 네. 예, 예. 그래서 소재 하나하나가 정말 정성이 들어가고 고급 소재들만 썼는데
0: 네.
1: 일단은 여기 들어가는 소재 하나하나가 인체에 해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0: 네.
1: 예, 이제는 그 유럽 환경연합에서 이제 인증서도 받고 그리고 이제는 그 또 딱 누우면은
0: 네.
1: 전체적으로 다 고밀도 섬유로 다 돼 있어서 탄탄하게 받쳐지고요.
0: 네.
1: 어디 푹 들어가는 게 없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싸구려들은 어디가 엉덩이 있는 데가 푹 들어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좀 답답하고 그런데 이 옆으로 누웠다가 원위치 오면은 좀 원래 있던 자리가 텐션이 푹 들어가나 그러지 않고 텐션이 바로바로 올라오고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는 이 제품은 저는 그 아울렛스라고 해갖고 네. 온도가 낮으면 영하로 떨어지면 이제 온도를 보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주고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여러 개 층이 있어갖고 몸무게를 딱 이렇게 하고 누워 있으면은 네. 자동으로다가 격자 모양으로 돼 있어갖고 디스크를 살짝 열어주면 스트레칭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여덟 시간 동안에 서서히 몸을 뭐 당겨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 전후 전기 장치가 들어가 있어갖고 콱콱 당겨주는 게 아니고
0: 네.
1: 서서히 허리를 받쳐주면서 당겨주기 때문에
0: 네.
1: 디스크 환자들한테 굉장히 효과들을 많이 본 거예요.
0: 그렇군요.
1: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는 오랫동안 한국분들이 이제는 그 온, 그 턱침대, 돌침대 이렇게 쓰셨던 분들 중에서
0: 네.
1: 휴증이 생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3년 동안 괜찮았다가 그 이후로 쓰니까 또 여러 가지가 뭐 결리거나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0: 네.
1: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만은
0: 그렇죠.
1: 이유 모르게 이제 아프신 분들은 이거를 구입하셔갖고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렇군요.
1: 그래서 이제 뭐 건강한 사람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저는 손자들이 태어나면은
0: 네.
1: 손자들한테 선물하신 분들도 많아요. 자식들한테
0: 아,
1: 너무 좋으니까
0: 네.
1: 자식들한테 선물하고 손자들한테 태어나면서 매트리스를 퀸 사이즈를 선물하더라고요.
0: 오.
1: 왜냐면 그거 한 20년 동안 써야 되니까 장가갈 때까지 그쵸. 써야 된다 이거예요.
0: 그리고 또 너무나 좋아하시는 이 세탁과 드라이가 한 대로 가능한 인공지능 콤보 세탁 드라이어 주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1: 정말 이게 대유행이 됐어요.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이 팔거든요.
0: 네.
1: 삼성 콤보 그 세탁 드라이기를.
0: 네.
1: 왜냐하면은 이렇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써봐요. 그러면
0: 그렇죠.
1: 이제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나 뭐 이런 것도 다 분석을 하고 기계의 안정성이 있는가.
0: 네.
1: 근데 정말 퍼펙트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세탁 후에 일단은 이제 장점이 뭐냐면 세탁 후 옮기지 않고 하면 세탁기에 딱 놓기만 드라이까지 되는데,
0: 네.
1: 습기가 제거를 시켜갖고 저온 상태에서 드라이를 하기 때문에 옷감 손상이 거의 없어요.
0: 네.
1: 너무 인공지능 센서가 들어가 있어갖고 옷감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빨래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하게 빨래가 되고요.
0: 그렇죠.
1: 그리고 저는 세탁하고 드라이가 빠른 시간이 1시간 40분 다 끝나요.
0: 와, 그렇군요.
1: 네. 예, 그리고 이제는 용량도 이불 빨래 정도 될 수 있는 큰 용량이거든요. 5.3 네. 큐빅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제는 그 벤트가 필요 없어요. 그 먼지가 빠져나가는 그 굴뚝이 필요 없다 이거죠.
0: 네네. 네.
1: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굴뚝을 한 달에, 1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럴 필요가 없고.
0: 네.
1: 굴뚝 가만히 두면 거기다 동물들도 들어오고 어떤 집은 거기다 새집도 짓고 막 그렇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0: 네.
1: 이점이 많은 거죠.
0: 그렇죠.
1: 그 에너지 비용이 너무너무 세이브가 돼요.
0: 네.
1: 이제 두 부부가 1년치 쓴다 그러면 가스가 필요 없고요.
0: 그렇죠.
1: 가스가 필요 없고. 그리고 이제는 그 여러 가지 이제는 그 옷감에 따라 최적의 상태로 빨래를 해주는데 여러 가지 델리케이트한 그 옷감도 손상 없이 이제는 그 빨래 드라이가 다 되고.
0: 네.
1: 그리고 세제를 큰 동에 한 번만 집어넣으면요.
0: 네.
1: 자동으로 다 자기가 공급이 돼요. 조금씩. 그러니까.
0: 아, 네.
1: 보통 사람들은 굉장히 그 많이들 넣으면 깨끗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 그렇죠. 맞습니다.
1: 이게 정말 자동으로 다 공급이 되는데.
0: 네.
1: 아니, 이게 오히려 깨끗한 거예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저희가 보니까.
0: 네.
1: 보통 사람들이 쓰던 그 양의 절반이 그 절약이 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세제가 적당하게 들어가니까
0: 네.
1: 옷감이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1: 네네네. 그리고 이제는 소음도 없고
0: 네.
1: 소음도 없고 뭐 장점이 너무너무
0: 너무
1: 많습니다.
0: 많습니다.
1: 예, 예.
0: 아 진짜 네네. 들어보니까 정말 푸짐한 세일들이 아주 너무 많습니다.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1: 충분하게 테스트해 보시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꼭 이 할인 혜택 놓치지 않도록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하이트론스 버지니아 지점은 센터빌 자이언트 몰 건너편에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571-404-4132번, 571-404-4132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6월호 11번째 페이지. 그냥 체코보다 체코슬로바키아가 더 익숙한 세월의 증언자 썬킴 역사 스토리텔러와 썸답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저도 제 나이를 잊었습니다.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1: 2026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했습니다. 자, 오늘 썬문답 주제도 월드컵과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직접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2: 지금 이번 북중미 월드컵, 많은 분들이 북중미가 이제 북한, 중국, 미국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1: 어떤 많은 분들이
2: 아, 진짜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
1: 북한, 중국, 미국 3개국
2: 북중미 공동이지. 회담이라고 해서 네. 북중미 월드컵.
1: 그러면 진짜 세계 평화인 거예요, 사실.
2: 세계 평화죠, 진짜. 네.
1: 아니죠. 예.
2: 아니죠. 네,
1: 북아메리카.
2: 북아메리카, 그 센츄럴 아메리카죠. 네. 아, 역대 올림픽 가운데, 아니, 월드컵 가운데서 가장 많은 출전국, 48개국이 출전합니다. 그 가운데서, 어? 이런 나라도 있었어?
1: 아하.
2: 좀 생소한 나라들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1: 네.
2: 그래서, 이번에 출전을 한 출전국 가운데서 처음 들어보셨던 국가 몇 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1: 월드컵에 첫 진출한 국가들 중에
2: 맞습니다.
1: 생소한 국가가 있을 법하거든요.
2: 네.
1: 이번에 퀴라소, 카보베르데,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이렇게 네 나라가 월드컵 첫 진출을 했는데 요중 한 세 나라 정도 우리가 역사를 곁들여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2: 네.
1: 먼저 퀴라소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선생님, 퀴라소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퀴라소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ABC 섬 제도를 이해하셔야 돼요.
1: ABC?
2: 아루바, 그다음에 아. 비니까 보네르,
1: 시가
2: 퀴라소, 이 세 나라가,
1: 네.
2: 지금 카리브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그 위치를 보면 거의 남미예요. 베네수엘라 바로 북쪽에 있거든요.
1: 그러네요.
2: 그래서 저 지역이, 카리브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날씨가요.
1: 아, 예.
2: 보통 우리가 카리브해라고 하면 야자수, 그 다음에 허리케인을 우리가 떠올리죠.
1: 그렇죠.
2: 그 ABC 제도, 이제 퀴라소와 그 아루바, 그 다음에 보네르 붙어 있어요, 세 개가.
1: 예, 예.
2: 세 섬이 다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1: 아하.
2: 이 섬은 남미 쪽에 붙었기 때문에 허리케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사막화가 굉장히 돼 있어요.
1: 사막화가 돼 있어요.
2: 비가 안 오니까.
1: 오.
2: 그래서 야자수가 아니라 선인장이 있습니다.
1: 오.
2: 그러면 휴양지로는 좋아요.
1: 네.
2: 그렇지만 식민지로는 꽝입니다.
1: 아, 너무 좀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2: 농사 안 되고 아.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사람 살기가 힘들어요. 척박한 땅입니다.
1: 예, 예.
2: 휴양지는 좋지만
1: 네.
2: 요거를 이해하시고 보셔야 되는데
1: 네.
2: 일단 여기를 누가 점령을 하냐면 그 이전부터 그 원주민이 살았습니다. 아라와크라고 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남미 북부에 살았던 원주민들이에요.
1: 네.
2: 아라와크인들이 카누를 타고 조금만 앞에 나가면 그 퀴라소
1: 제도가 있으니까,
2: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 정착해서 살았어요.
1: 예, 예.
2: 1492년에 콜럼버스가 표류를 하다가
1: 아하.
2: 신대륙 발견 아니에요.
1: 네.
2: 그건 유럽인들 관점이고
1: 예.
2: 표류하다가 우연히 서인도 제도에 내렸습니다.
1: 네.
2: 그런 다음에 스페인인들의 이른바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중남미 정복이 들어가죠.
1: 아하.
2: 자, 남미를 정복하기 시작하는데 거점 섬들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를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정복을 했어요.
1: 네.
2: 그러면 여기를 방어할 수 있는 해상 기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1: 아, 예.
2: 그러면서 1499년에 처음으로 스페인인들이 이 퀴라소에 들어가서
1: 예.
2: 정복을 합니다.
1: 네, 스페인인들이.
2: 스페인인들이요. 근데 가보니까
1: 네.
2: 비가 안 와요.
1: 비가 안 와.
2: 사막이야.
1: 네.
2: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여기 섬을 포기해 버립니다.
1: 그래요.
2: 그리고 여기 원래 살고 있던 그 아라크 원주민들 있잖아요.
1: 네네.
2: 다 끌고 지금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끌고 가요.
1: 끌고 가요?
2: 사탕수수 네. 농장에서 노동하시라고.
1: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예.
2: 그래서 퀴라소 섬은 갑자기 또 빈 섬이
1: 땅이 됐네요. 예.
2: 여기에 들어온 것이 I am still hungry.
1: 아, 그 역사에다가 그분을. 우리 가장 존경하는 그분을 이런 역사에다가
2: 예. 네덜란드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요.
1: 그렇죠. 예. 딩크
2: 선생님. 딩크 형이요. 예. 네덜란드인들이 들어오는데
1: 네네네.
2: 그 배경이 또 있었어요.
1: 네덜란드가 어쩌다 왔대요? 예.
2: 일단 네덜란드가 요 당시에 그 네. 스페인이 대항해 시대를 시작했던 요 무렵 네. 스페인은 네덜란드를 식민화했던 시대였거든요. 그 다음에 네덜란드는 독립운동을 했던 당시였고
1: 예.
2: 그리고 사람 살기 위해서는 소금이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소금.
2: 당시 네덜란드에서 소금을 어디서 수입해 왔냐면 포르투갈에서 수입해 왔거든요. 여기서 스페인이 어이 포르투갈 소금 수출 금지. 네덜란드인들 너희 멀건 설렁탕 먹어봐 그냥 아, 소금 빼고
1: 예 너무 야구르네요
2: 야구르죠 예. 그럼 네덜란드인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소금을 찾을 수 있는 대체 루트를 한번 찾아보자 했더니 스페인 애들이 잠깐 정복을 했다가 방을 예. 뺀 퀴라소가 보이는 거예요
1: 아.
2: 그리고 마침 지금 스페인과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1: 네
2: 스페인 우리의 원수 스페인이 지금 남미를 지금 뭐 좋은 말로 하면 개척이고 정복을 하고 있는데 특히 베네수엘라를 중점적으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다.
1: 네.
2: 그러면 얘네들을 약올리기 위해서는 바로 위에 있는 퀴라소를 우리가 점령을 해버리면
1: 어.
2: 소금도 얻고 띵동 벨트도 할 수 있고
1: 벨트도 하고
2: 벨트도 네. 하고
1: 스페인 견제도 하고
2: 스페인 견제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다. 해서 네덜란드인들이 1634년부터 아하. 퀴라소를 점령을 해요.
1: 예예. 예.
2: 그리고 쭉 점령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뭘 하냐면 네덜란드가 진짜 욕을 좀 먹어야 돼요.
1: 아 네덜란드 욕 먹을 시간인가요?
2: 네덜란드 예, 욕 먹을 시간입니다.
1: 예, 왜죠? 뭐 했나요?
2: 네덜란드가 뭐 1602년에 아시다시피 최초의 주식회사도 만든 것 같이 일단 상업적 센스는 굉장히 발달한
1: 그렇죠,
2: 나라죠.
1: 그렇죠. 예.
2: 위치를 딱 보니까 퀴라소를 아프리카와 남미 뭐라고 할까 무역 거점 휴게소 겸 세관 겸 뭐 다 할 수 있는 그 위치인 거예요.
1: 아프리카가 들어가면 노예 무역인가?
2: 노예입니다.
1: 아.
2: 자 여기서 하나만 더으로 또 한 스푼 얹어 드릴까요?
1: 얹어 주세요.
2: 퀴라소에서 일단 네덜란드가 자기는 노예를 직접 부리진 않았지만 중개 무역에서 갖다 팔았잖아요. 퀴라소에 데려오면 카리브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또 남미에 있는 스페인 상인들이 와서 사가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쿠바, 뭐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다 흑인 인구들이 많잖아요.
1: 네네.
2: 여기 네덜란드가 무슨 생각이냐면 아 참 카리브에 왜 스페인 정복자들이 흑인 노예들을 사가냐? 뭘 키우기 위해서 사갔어요?
1: 뭐 사탕수수 이런 건가?
2: 역시.
1: 아 제가 서당계 3년이라 예. 아, 맞다는 아니, 거죠?
2: 맞죠.
1: 어, 예, 예.
2: 아유. 예, 예. 사탕수수가 돈이 되는 게 보여요, 네덜란드가. 야, 그럼 우리가 예. 직접 한번 우리 사탕수수 한번 재배해볼까?
1: 예.
2: 퀴라소에서
1: 예, 예, 예.
2: 생각을 한 거예요.
1: 예. 우리 사막인데 되나?
2: 퀴라소에서는 안 돼요.
1: 예.
2: 어디서 할까 하다가 바로 바다 건너
1: 예.
2: 베네수엘라 옆에 영국 식민지가 보이는 거예요.
1: 수리남?
2: 야!
1: 아!
2: 와! 야!
1: 황정민 씨 불러.
2: 쭉 이렇게 네덜란드가 퀴라소를 지배를 해 왔어요. 오랫동안.
1: 예. 지배를 하다가.
2: 하다가
1: 석유가 이때 베네수엘라 앞바다에서 터진다던데요.
2: 예. 1800년대 후반 때 1860년대 때 네. 네덜란드가 끝까지 노예제를 유지하다가 이제 포기를 해요. 국제사회 압력 때문에.
1: 아.
2: 이제 퀴라소는 망했다. 노예제가 없으면 이 동네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행운의 여신은 또다시 퀴라소를 향해서 히히 웃어줬습니다.
1: 아, 네.
2: 바로 바다 건너편 남미 어떤 나라가 있죠? 베네수엘라.
1: 예.
2: 베네수엘라가 1914년에 빵! 유전이 터져버립니다.
1: 아, 그럼 퀴라소도 그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건가요?
2: 그럴 네. 수도 있지만 그게 포인트가 아니었어요.
1: 아, 예.
2: 1914년 유전이 터졌을 경우에 그 당시에 네. 베네수엘라는 진짜 정치 혼란 최악이었습니다.
1: 아.
2: 이런 상황에서 네. 당시 그 유전 개발에 참가했던 로얄 더치 쉘. 당시엔 네덜란드 회사였어요.
1: 아~
2: 로얄 더치 쉘이기 때문에.
1: 아, 더치 쉘이었구나. 예.
2: 개발을 했잖아요.
1: 예.
2: 아무리 봐도 이 땅에서 그 정류까지 하고 뭐 다 하기에는 너무 정치적으로 불안한 거예요.
1: 네.
2: 베네수엘라에서.
1: 예, 예, 예.
2: 근데 바로 앞바다에 네. 퀴라소라고 하는 자기 땅 안정적이잖아요.
1: 그렇죠. 예.
2: 어이, 그러면 석유 채굴은 원유 채굴은 여기서 하되 베네수엘라에서 정제와 유통과 실어 나르는 것은 퀴라소에서 하겠다라고
1: 아.
2: 하면서 대규모 정류 시설을 퀴라소에 만들면서 퀴라소는 기사회생을 하게
1: 아,
2: 되죠.
1: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퀴라소의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성장하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경제력이 커지다 보면 좀더 이제 퀴라소 주민들 사이에서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어떤 목소리가 나오지는 않았을까요?
2: 독립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나와가지고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애매모호한 상태가 됐어요.
1: 애매모호하다.
2: 아까 말씀드린 그 아루바랑 그다음에 퀴라소는 독립은 하되 네덜란드 왕국의 연방의 일원으로 남아요. 국방과 외교는 네. 네덜란드가 관할을 하되 네. 나머지는 거의 100% 자치를 퀴라소에게 줍니다.
1: 아.
2: 아루바도 그렇고.
1: 네네.
2: 그래서 일단 국방과 외교는 모르겠지만 국제 스포츠 대회에는 네. 퀴라소라는 국기를 달고 출전할 네. 수 있게 자격을 부여받는 거죠.
1: 그래서 FIFA 월드컵에도 퀴라소로 따로 해서 이번에 본선 진출까지 이루는 거군요. 네, 아마 그 생각하는 분 있을 거예요. 퀴라소 이제 퀴라소도 카리브해 그 밑쪽에 있는 나라다 보니까 야구 잘하는 선수가 많아서
2: 많죠.
1: 뭐 WBC 네덜란드 팀의 뭐 유명한 선수가 퀴라소 출신인 경우도 많고 네. 또 그런 식으로도 출전을 하곤 합니다.
2: 아, 퀴라소의 네. 지금 감독이 누군지 아세요? 축구팀?
1: 축구 감독?
2: 네, 축구 감독.
1: 저 뉴스로 봤죠. 봤죠? 아드보카트 감독.
2: 아드보카트 네. 감독. 히딩크 감독도 저기 감독이었어요.
1: 우리 06년도 때 우리 팀 감독이었던
2: 예, 아드보카트 감독. 독일 월드컵 때 네, 그쵸, 우리 축구 아버지였죠.
1: 그렇습니다.
2: 예. 자,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꽤 오랫동안 그 축구 여기 퀴라소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잠깐 가족 문제 때문에 그 이번 월드컵에는 감독직을 못 맡을 것이다.
1: 본선 진출 시켜놓고
2: 시켜놓고
1: 예.
2: 이제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네. 지금 녹화하는 시점 며칠 전에 네. 다시 주의봉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월드컵은 아드보카트 감독이 퀴라소 팀을 이끌고 예. 출전을 합니다. 아드보카트.
1: 아드보카트 화이팅. 예, 반갑네요.
2: 이러다가 결승에 우리랑 올라가면 어떡해요?
1: 아, 우리의 결승에서 대한민국 대 퀴라소?
2: 네.
1: 아니, 예, 일단 성사되는 것도 너무 기적적일 것 같긴 한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퀴라소 인구가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15만 명 남짓한 정말 미니 국가.
2: 그걸 예. 가장 배아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알아요?
1: 어디요?
2: 중국이요.
1: 아.
2: 이 말이 있어요. 예. 축구 잘하고 못한 건 인구수가 아니다. 네. 14억이 못한 걸 15만이 한 거예요.
1: 지금. 대단한 거예요, 진짜.
2: 그러니까요.
1: 퀴라소 그 메인 그 홈 경기 열리는 경기장 보면 되게 우리 기준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그 열정만큼은 대단합니다. 예. 두 번째 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엔 카보베르데라는 나라인데 이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인가요?
2: 카보베르데는 서아프리카 세네갈 앞에 600km 대서양 쪽으로에 있는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1: 아, 저쪽이 섬이 딱 동떨어져 있네요. 예.
2: 그 퀴라소는 원래 살고 있었잖아요, 원주민이요. 근데 카보베르데는 원래 원주민이 없었던 그냥 무인도였습니다. 네. 그 차이에요.
1: 예.
2: 처음에 저기를 발견하고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포르투갈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이 최초로 열대 지방의 도시를 건설한 것이 카보베르데 군도거든요. 카보베르데 자체가 카보가 곧 이고 베르데가 녹색 곳이란 뜻인데
1: 예, 예.
2: 저기도 아픔의 역사가 있습니다.
1: 어떤 역사가
2: 바로
1: 있습니까?
2: 또 서아프리니까 그러니까 노예 무역이죠.
1: 아, 포르투갈이
2: 포르투갈이요.
1: 예.
2: 그래서 포르투갈이 어떻게 했냐면 서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왔죠.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냐면 네.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덜란드도 그렇고 진짜 쳐들어가 가지고 서아프리카에 있는 원주민들을 잡아온 게 아니에요.
1: 그럼요.
2: 총, 술, 빵, 기계 이런 걸 갖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서아프리카에 있는 추장과 실권자들에게 줍니다.
1: 네.
2: 이게 서양에서 만든 총이라는 것이다.
1: 네.
2: 이걸 줄 테니까 너희들 주민들 몇 명 잡아오라고.
1: 아, 그럼 동포를 잡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2: 진짜 네덜란드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네. 흑인 노예를 직접 잡아오지 않았어요.
1: 아.
2: 현지 추장에게 뇌물을 먹이고 현지 추장이 거래를 했습니다.
1: 그게 더 아픈 역사.
2: 그게 더 아픈 역사죠.
1: 그럼 무인도였던 카보베르데에다가 약간 거점지로 삼은 거예요?
2: 거점지로 삼았어. 서아프리카에서 데려온 노예들을 네. 노예들을 거기서 일단 건강 체크한 다음에
1: 예.
2: 살을 찌우게 만들어요.
1: 아.
2: 잘 먹이고 해야지 몸값이 올라가니까.
1: 예.
2: 잘 먹이고 이 정도면 됐다 하면은 노예선에 실어 가지고 카리브해를 보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여기도 노예 수용소였습니다.
1: 그래서 지금도 카보베르데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 부족과는 또 확연히 다른 독특한 문화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2: 맞습니다. 그래서 네. 남이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원주민과 스페인 또는 포르투갈인이 이제 결혼 등 해가지고 낳은 혼혈들은 크리오요라고 하거든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여기 카보베르데에도 크리오요 문화와 크리보요 언어가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베리아 반도 유럽인과 네. 원주민의 혼혈인 거죠.
1: 아 그렇군요. 근데 여기가 지금은 아프리카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잘 정착한 나라 중 하나로 꼽힌다던데.
2: 1990년, 1991년도에 이제 그 민주선거를 성공적으로 실시를 해가지고 예. 아프리카 거의 유일하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다당제 의회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1: 오.
2: 그 이유는 뭐냐면 1974년 네. 카네이션 포르투갈 혁명을 이해하셔야 돼요.
1: 카네이션 혁명?
2: 카네이션 혁명.
1: 예.
2: 75년도에 이제 그 살라자르 정권이 무너지면서 네. 민주정부가 들어서요.
1: 아, 이 얘기는 제가 자세히 한번 해야겠다, 나중에. 예.
2: 하시죠?
1: 네네.
2: 그러면서 이제 그 아프리카에 있던 포르투갈 식민지도 독립을 합니다.
1: 예.
2: 그 이후에, 이 카보베르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같이 1991년도에 다당제 선거를 실시해가지고 네. 아프리카 최고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죠.
1: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정된 국가다.
2: 네.
1: 예.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카보베르데는 이제 본토 섬에 사는 국민보다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가 더 많다?
2: 왜냐면 포르투갈도 1800년대 후반 이후에 노예제를 폐지를 했어요.
1: 예.
2: 근데 퀴라소는 다른 게 있었어요. 퀴라소는 석유가 있었잖아요.
1: 아, 그렇죠. 예.
2: 여기는 그냥 원래 무인도였잖아요.
1: 아.
2: 여기에 노예제가 문을 닫아버리면 섬은 뭐라고 할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1: 열방 입장에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죠.
2: 그렇죠.
1: 예.
2: 그때부터 먹고 살 방법이 없던 여기 주민들이 네. 크리오요들이죠.
1: 네.
2: 너도 나도 먹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유럽 네. 또는 등등등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른바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거죠.
1: 예.
2: 실시가 되죠. 그래서 네. 지금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국가 가운데서 본토보다 해외 살고 있는 동포가 더 많은 국가가 여기
1: 카보베르데. 아.
2: 인구가 한 50만 명 되거든요, 본토는요.
1: 네.
2: 근데 밖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는 약 100만 명.
1: 이번에 그래서 월드컵 예선에서 활약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디아스포라의 후손들이
2: 그렇죠.
1: 도움을 많이 준 거죠.
2: 그러니까 원래 디아스포라 예. 출신들이 그 유럽 리그에서 많이 뛰고 있었어요. 키르스와 똑같이.
1: 포르투갈에서도 많이 뛰고.
2: 그렇죠.
1: 예.
2: 그 선수들이 이번에 월드컵에서 뛰니까
1: 네.
2: 많은 분들이 귀라소 카보베르데 섬나라가 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1: 우리 예전에 박지성 선수랑 같이 맨유에서 뛰었던 루이스 나니도 사실 출생지는 카보베르데라고 하고 파트리스 에브라도 아버지가 카보베르데 출신이라고 하고 스웨덴 그 스트라이커였죠. 헨릭 라르손도 카보베르데 핏줄이 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르단은 이제 우리가 중동 역사를 많이 했으니까 우즈베키스탄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사실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 축구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이제 아시아 무대에서는 이제 강호로 분류가 되지만 월드컵은 이번이 첫 출전이죠?
2: 첫 출전입니다.
1: 네.
2: 맨날 한 골 차로 아쉽게 떨어지고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첫 출전하게 된 우즈베키스탄. 한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탄 국가들이죠.
1: 아, 네.
2: 뭐 구 소련이었다가 네. 각각 독립을 했던 다섯 개 스탄 국가 중에 하나죠. 우즈베키스탄. 스탄. 는 뭐 다시피 누구누구의 땅이란 말이거든요.
1: 아, 네.
2: 뭐 굳이 어원까지 말씀드리면은
1: 네.
2: 누군가 서 있는 지역. 아, 스탠드와 같은 어원이에요.
1: 아, 그렇군요. 예.
2: 스탠드.
1: 예.
2: 스테러스. 어떤 지위.
1: 네.
2: 똑같죠.
1: 네.
2: 그럼 당연히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크의 땅.
1: 우즈베크가 누구야?
2: 우즈베크. 를 아시기 위해서는 네. 킵차크 칸국을 이해하셔야 돼요.
1: 킵차크 칸국?
2: 킵차크 칸국.
1: 이게 뭡니까?
2: 징기스칸이
1: 예.
2: 몽골족은
1: 예.
2: 큰아들에게 장자에게 왕자리를 칸자리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동등하게 나눠줘요.
1: 예.
2: N분의 1로요.
1: 예. 예.
2: 몽골 제국도 각자 아들에게 나눠줘요.
1: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아마 교과서에는 한국이라고 배웠었습니까?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한국이 중앙아시아에 있어?
1: 이건 진짜 그렇게 생각할 만해요. 예.
2: 킵차크 한국.
1: 예.
2: 정확한 발음은 칸국이거든요.
1: 칸국.
2: 무슨 칸국, 무슨 칸국이라고 아들에게 나눠줍니다.
1: 네.
2: 징기스칸의 큰 아들이 주치였거든요. 주치에게는 킵차크 칸국이라는 걸 떼어줘야죠.
1: 네.
2: 긴 얘기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킵차크 칸국의 그 후손 중에 한 명인 아마 구대칸일 거예요. 구대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1: 어, 칸 이름이 우즈베크였어요.
2: 우즈베크.
1: 오.
2: 그래서 예. 그 땅 이름은 우즈베크 칸이라고 불렀어요.
1: 오.
2: 우즈베크의 땅이니까.
1: 아, 역시 역사, 축구보다 역사야, 선생님.
2: 축구보다 역사야, 축구.
1: 킵차크 칸국 이러면 바로바로 나오잖아.
2: 아이,
1: 예,
2: 축구...
1: 무리뉴는 브레베라고 하지만, 예. 킵차크 칸.
2: 아, 그만해요, 진짜.
1: 예, 예, 예, 예. 어, 역사는 역시, 선생님 역사입니다. 예.
2: 킵차크 칸국이 쭉 유지가 되다가,
1: 예, 예, 예.
2: 그 중에 이제 칸 중에 하나가 이제 예. 우즈베크 칸이었어요.
1: 예, 예, 예.
2: 그러다가, 이, 그 킵차크 칸국도 지그들끼리 찢어지면서 지그들 싸우고 난리가 나요. 그런 가운데 한 걸세출의 영웅이 등장을 해요. 누굴까요?
1: 누구죠?
2: 누굴까? 바로
1: 바로
2: 티무르라는
1: 티무르.
2: 티무르라는 징기스칸 이후에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정복 왕이었어요. 티무르가.
1: 아, 그렇군요.
2: 근데 티무르는 네.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예라고 약간 PR을 하고 다녔거든요.
1: 예, 예, 예.
2: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티무르는 약간 공수표를 날린 거예요.
1: 아, 그래요?
2: 야, 네. 내가 알지? 네. 내가 그 징기스칸 후회란 걸.
1: 약간 허언증이 좀.
2: 허언증이 있어요. 약간
1: 예.
2: 리플렉스 증후군까지.
1: 예, 예, 예, 예.
2: 자기도 알았어요.
1: 예.
2: 그러니까 자기가 징기스칸의 후회라고는 하지만 자기도 아닌 걸 알아가지고 칸이란 타이틀은 지가 안 붙여요.
1: 아, 양심이 찔려서.
2: 그래서 예. 티무르 칸이 아니라 티무르로 그냥 넘어가버립니다.
1: 아, 티무르. 예.
2: 여기에 누가 등장을 하냐면 샤이반 왕조라고 등장을 해요.
1: 샤이반 왕조. 예.
2: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1: 예. 예.
2: 아까 킵차크 칸국이 여러 개로 이제 쪼개졌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2: 그래도 정통 징기스칸의 진짜 적통은 샤이반 왕조를 갖고 있었거든요. 샤이반 왕조가 딱 봤을 때 쟤 누구냐?
1: 팀으로 쟤 누구야?
2: 참 얼굴 잘생겼다고 그냥 다 썬 팀이야? 아 왜요? 이게 된 거야 지금. 아무나 썬 팀이야.
1: 예.
2: 야 팀으로 너 일로 와봐. 예. 너 진짜 징기스칸 후에 맞아? 내가 진짜 적통이야. 우리 샤이반 왕조가. 너 한번 팍 그냥 한번 붙어볼래? 해가지고 가짜 징기스칸 팀으로 진짜 징기스칸 샤이반 이 A급 매치를 딱 벌입니다. 누가 진짜 징기스칸인가? 후에인가?
1: 야 재밌다.
2: A급 매치.
1: 누가 이기죠?
2: 누가 이기냐? 네. 샤이반 왕조가 이깁니다.
1: 아이 그래요? 티무르가 이긴
2: 줄 티무르 바로 다음
1: 예.
2: 티무르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 후계자 이름이 바부르였거든요.
1: 바부르.
2: 바보 아니에요.
1: 아, 예.
2: 바부르예요.
1: 네.
2: 이 바부르와 샤이반 왕조가 붙어가지고 바부르가 박살이 나버려요. 그리고 티무르의 잔존 세력은 네.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립니다.
1: 그리고 징기스칸의 어떤 적통이 거길 차지하게 된 거네요.
2: 쭉 차지하게 된 거죠. 예, 샤이반 왕조가.
1: 예, 예, 예.
2: 여기서 또 놀라운 반전. 바부르는 죽지 않았어요.
1: 바부르 어디 뭐 어디 있어요?
2: 참, 예. 이 바부르와 티무르는 다 이슬람 왕국이었거든요.
1: 예예. 예.
2: 어디로 갔냐? 바부르가 야 여기 위에서는 살 수가 없어. 야 우리 밑으로 내려갈까? 넘어가자.
1: 왜 바보 아니라면서 바보 목소리로 해요.
2: 야래요.
1: 예예예. 예.
2: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요.
1: 예.
2: 넘어서 여기 뭐야?
1: 예.
2: 여기 인도란데요? 여기 우리 차지하자. 해서 바부르가
1: 예.
2: 인도 땅에 새로운 이슬람 제국을 만듭니다.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1: 아, 그게 무굴 제국이에요?
2: 무굴 제국이요. 타지마할 만든.
1: 와.
2: 많은 분들이 힌두교가 있었던 인도 대륙에 그렇지. 어떻게 이슬람 무굴 제국이 들어왔냐? 바부르가 내려갔어요!
1: 아, 바부르가 그렇게 연결돼요? 네.
2: 다 연결된다니까요.
1: 예, 예.
2: 이거 제가 잘해요. 연결, 연결시키는 거.
1: 예, 알죠, 알죠.
2: 아, 예. 예.
1: 바보는 아닙니다, 바부르가.
2: 아, 그러니까요?
1: 예, 예.
2: 그 샤이반 왕조가 또 쪼개집니다.
1: 예.
2: 그러면서 쭉, 세계의 또 왕국으로 쪼개져요, 이렇게요.
1: 예, 예.
2: 그래서 쭉 유지가 돼요. 아직까지는 우즈베키스탄은 없어요.
1: 없어요, 예.
2: 그러다가 놀랍게도 1924년도에 소련이 건국이 되면서 우즈베키스탄 사회주의 공화국이라고 처음으로 국명에 우즈베키스탄이 붙어요.
1: 아...
2: 원래 너희들이 그쪽 올라가면은 네. 우즈베크 칸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았냐? 어? 그럼 너희 나라 이름은 통합 국가는 사회주의 공화국 우즈베키스탄으로 해라. 처음으로 그때 등장을 해요.
1: 그러니까 소련 해체되고?
2: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1: 아 소련의 일원으로서.
2: 1924년도에 예.
1: 처음으로 우즈베크 공화국이라고.
2: 우즈베크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1: 예, 예, 예.
2: 소비에트 연방에 들어가게 돼요.
1: 예, 예, 예.
2: 쭉 유지가 돼요.
1: 네.
2: 그러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은
1: 예.
2: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1991년 아~ 9월 1일 날 건국을 합니다.
1: 아~
2: 그런 다음에
1: 예.
2: 뭘 내세울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다 보니까 이건 아~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1: 예.
2: 신생국가 우즈베키스탄이 영웅시할 만한 옆나라 저기는 몽골엔 징기스칸도 있거잖아요.
1: 어떤 상징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네. 위해서.
2: 그래서 국가 예. 통합 정체성을 위해서 왜냐면 우즈베키스탄도 소수민족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합을 위해서 한 명의 영웅이 필요하다 해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티무르가 키워진 거죠.
1: 우리 그 고려인 분들이 강제 이주됐을 때 이쪽으로도 많이
2: 가요. 많이
1: 아,
2: 가요.
1: 예. 네. 우즈베키스탄으로도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우호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예. 우즈베키스탄도 이제 조편성이 만만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첫 출전이다 보니까 포르투갈, 콜롬비아, 또 콩고 민주공화국 잘하는 나라들이랑 섞였는데요. 6월 18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콜롬비아와 첫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또 아시아 대표로 나간 나라니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K-Radio.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믿음 있는 자여 죽는 게 두려운가? 라는 제목으로 유진벨 재단 인세반 회장입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2: 요즘 방송을 보면요, 한국을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쉽게 접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불과 10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3: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의 가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한국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지금 5대가 지금까지 한국에 살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4: 이 5대째라니 너무 대단한데요. 오늘 이 간증을 보시면 그 마음이 이 굳어지신 분들이 이게 샤르르 녹으면서 열정이 막 뜨거워지실 겁니다. 자, 오늘 유진벨 재단 대표이신 인세반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2: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6: 반갑습니다. 네. 네.
2: 한국말을 잘하시니까 마음 편하네요.
4: 저 사실 영어로 할 생각이었거든요.
2: 아, 우리 회장님 뭐 간단하게 소개 올렸는데 정말 가문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우리 정수 씨가 조금 소개해 주시죠. 우리 회장님의 가문.
4: 네, 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인터뷰에서 짧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그 1895년 유진벨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고요. 그 이후로 이제 유진벨의 딸 샤롯벨 선교사님이 윌리엄 린튼과 결혼을 하셔가지고 다시 한국에 선교 활동을 오셨습니다.
2: 네.
4: 아, 그런 다음에 윌리엄 린튼의 아드님인 휴 린튼 선교사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선교를 하셨고 바로 4대가 이제 회장님이시고 그리고 조카까지 해서 이렇게 5대의 한국과 인연이 있으십니다.
2: 아, 아니 얼마나 한국을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5대에 걸쳐서 이 땅 위에 이렇게 헌신을 해주셨나 참 일단 감사부터 드리고요. 지금 그 유진벨 선교사님의 자손들 지금 또 우리 TV에서 자주 뵙는 우리 요한.
6: 요한이 우리 동생.
2: 동생이고 또
6: 9년 아래 동생.
2: 9살 아래 동생이에요. 예, 인요한 선생님. 그리고 또 누가 있죠? 조카?
6: 조카, 데이비드. 예. 조카도 있고 우리 형님도 여기 계시고.
2: 예. 조카는 어떤 일을 하세요?
6: 변호사입니다.
2: 아. 그러면 총 몇 분이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죠?
6: 지금 그러니까 네 명이죠.
2: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인요한 선생님하고
6: 우리 형님하고 저하고.
2: 형님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6: 그 데이빗. 인데위.
4: 인데위.
2: 아, 데이빗에서 인데위예요.
6: 그렇죠.
2: 아, 예. 그리고
6: 저하고 요한이하고 조카하고.
2: 아, 이렇게 한국을 위해서.
6: 그리고 또 한 조카는 이제 그 대만 선교하는 또 조월 목사님이.
2: 아, 조월 목사님이 대만에서 또 대만을 섬기고 계시고.
6: 개척교회 하고 있습니다.
2: 아,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우리 회장님은 어떻게 한국에 몇 살 때 오신 거예요?
6: 세 살 때 왔습니다. 그러니까 6.25 바로 끝난 후에 부모님 따라 나왔죠.
2: 처음 어디로 오셨어요? 처음에 먼 곳이 어디였어요?
6: 그러니까 그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파송되어 가지고 부모님들이 그 어학 공부를 일본에서 한 6개월 하고 대전에 갔다가 순천, 전라도 순천으로 파송돼서 부모님들은 이제 평생 순천에서 봉사하셨죠.
2: 아, 그럼 회장님도 순천에서 자라셨고요.
6: 그렇죠.
2: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조상이신 유진벨 선교사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유진벨 선교사님께서는 어떻게 처음에 이 한국이라는 땅에 오게 되셨을까요?
4: 그러니까요.
6: 그러니까 진외 증조부 그리고 증조모 이야기를 한다면은 사실 남장로교 역사를 좀 아셔야 돼요.
2: 네, 남장로교.
6: 그 이 1861년에서 65년에 남북 전쟁이 있었습니다.
2: 네.
6: 그리고 그 남쪽이 이제 북쪽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죠, 말하자면. 그리고 그 전쟁 끝나고 나서 12년 동안 군사 정권 하에서 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는 인구가 적었지만은 이 그 인구 프로당 사실 6.25보다 남쪽에는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그 젊은이들 적어도 10%는 아야 사망했고, 네. 그리고 물론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은 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회복이 굉장히 오래된 네. 시간이 걸렸죠. 네. 그래서 한국 회사들이 네. 미국 가서 이제 공장 세우면 남쪽으로 갑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아직까지.
4: 그, 아직까지도요.
2: 예, 아직까지도요. 예.
6: 그래서 남장로교가 이 한국에서 이 선교사가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을 때부터 생겼죠. 그러니까 1882년에 첫 개신교 선교사들이 체류하러 들어오신
2: 한국에.
6: 한국에. 근데 남쪽은 이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10년 늦었어요. 그래서 1892년에 첫 일곱 남장교 선교사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그 유진벨 부부, 목사님 부부는 1895년에 세컨 팀으로 이제 들어왔죠.
2: 그때는 거의 조선시대잖아요.
6: 그렇죠.
2: 정말 우리가 드라마에서 보던 진짜 갓쓰고 다니던 그런 시대인데,
6: 그런데 그분들이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복음 전파하러 오는 사람들이죠. 예, 요즘은 많은 사람들은 선교하고 계몽하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사회 활동하고 구별을 잘 못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때는 사실 선교 자체가 굉장히 위험했어요.
2: 그렇겠죠.
6: 그 18세기의 선교사들이 아프리카에 도착하면 평균 수명이 3년밖에 아니었습니다.
4: 아, 왜요?
6: 그러니까 선교로 자원한다는 것은 물론 평생 선교밖에 모르는 시절이었고, 그리고 그분들은 쉽게 선교지에서 뼈를 묻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안고 선교사 지원을 했죠. 물론 이제 19세기 말기에는 어느 정도는 그보다는 좀 낫지만은 유진벨 사모님, 그 목사 사모님이 그 일본에서 한국으로 1895년에 오는 배에서 선교사 네 사람이 탔어요. 두 부부하고 또 북장로교 싱글 여자 목사님, 그 선교사님 하는 간호원 있고 하나는 아니었는데 그 중에 네 사람 중에 2년 만에 한 사람 죽었고, 네. 5년 만에 우리 증조모가 5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절반이 5년 안에 사망했죠. 그래서 한국 오는 것이 그 간단한 결정은 아니었지만은 우리 조상들이 뭐 특별히 훌륭해서 그런 것 아니고
2: 훌륭한 거죠.
6: 그 신자로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신자의 사고 방식 가지고 가지면 이 세상은 잠깐 동안 길게 사든 짧게 사든 잠깐 동안 지나가는 세상이고 다음 세상을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는 일을 열심히 하고 가는 것이 원칙이다 생각했죠. 그래서 뭐 선교하다가 뭐 그때 물론 그 정치 문제보다도 이제 병으로 많이 죽었는데. 그 병으로 죽는 날 그 자체가 그냥 조금 빨리 천국 가는 것일 뿐이었죠.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한국인들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히 그 위험 부담의 그 가치가 있었다 생각했죠.
2: 그러니까 위험 부담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내가 곧 금방 죽을 것을 알면서도 몸을 던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오신 거네요.
6: 18세기는 그랬어요. 그런데 19세기에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젖을 먹었을 때는 엄마의 그 면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데 그 젖뛰고 두 살 안팎에 많이 이제 사망을 했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예방주사도 없었고 그리고 항상제도 없었습니다.
2: 그렇죠.
6: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간 자체가 어느 정도는 위험할 수밖에 그렇죠. 없었죠.
2: 우리 왜 물 받고 먹어도 탈락되잖아요. 예.
6: 그리고 선교사들을 제일로 많이 죽이는 병은 설사였습니다. 탈수.
2: 아, 탈수.
6: 근데 닝기류도 없었죠.
2: 네, 그렇게.
6: 그러면 이제 뭐 식사 잘못해가지고 이제 설사병 걸리면 그것을 멈추지 못하게 하면은 네. 이제 가는 거죠.
2: 아, 탈수로 사망까지.
6: 그렇죠.
2: 기준은.
7: 야.
2: 그럼 그 당시가 유진별 선교사님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되셨을 때요?
6: 그때는 선교지로 가면은 이런 건강 문제가 많이 등장되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젊은 선교사들만 보냈습니다. 오. 아마 20대, 30살이면 거의 노인.
2: 오, 진짜요?
6: 그 정도로 생각했죠.
2: 20대 선교사님.
6: 20대에 왔죠.
2: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길어야 5년 살 수 있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었을 텐데 몇 년 안에 사망할 수 있다는 그 위험을 가지고 땅을 밟은 거 아니에요?
6: 그렇죠. 그리고 유진벨 산모는 5년에
2: 돌아가셨습니다.
6: 첫 남장로교 사망 선교사로는 첫 케이스였습니다.
2: 질병으로 돌아가셨고. 아. 네. 그럼 선교사님, 유진벨 선교사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역을 하셨어요?
6: 그러니까 남장로교는 네. 이 장로교들은 가서 개인 전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개인 전도가 필요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독립되고 스스로 전도할 수 있는 한국 교회 세우는 게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기회가 있었을 때 물론 선교사들이 어설픈 한국말로 설교를 했지만은 네네. 그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작전을 하면서 이제 가능한 사람들이 모이는 데에 교회 세우는 말하자면은 일이 주 일이었습니다.
2: 아.
6: 그 제2차 전쟁 끝나고 나서야만 뭐 교육 선교 무슨 의료가 더 관심 갖게 되었었지만은 그때까지는 첫조의 목표는 교회 개척이었습니다.
2: 교회를 세우는.
6: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그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한국 노회하고 손을 잡고 그 시골에 100호 이상 집이 말하자면 100호가 있는 동네 그리고 그 다른 교회와의 5km 이상 먼 그런 이제 동네에서 교회 세우는 아주 그 계획적인 작전을 했습니다.
2: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5km 정도 떨어진 곳에 또
6: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느 동네가 100호
2: 넘다. 있다.
6: 그런데 보면은 다른 교회하고
4: 겹치지 않아요.
6: 5km 이상인
2: 그러니까
6: 거리다.
2: 예.
6: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은 3, 4, 5km까지는 걸어서 교회 가 다니니까 그러면은 5km 이상이면은 이 동네에서도 교회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었죠.
2: 아, 그럼 이렇게 그런 목숨을 건 선교사를 파송할 때 미국에서는 어떤 특별한 뭐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나요?
6: 아니요. 카톨릭은 그랬어요.
2: 아.
6: 카톨릭은 이제 그 이 19세기 초기에 한국으로 이제
2: 파송 그
6: 신부들을 파송했는데 블란서에서 제가 듣기에는 그 한국에 도착하면 사망 그러니까 평균 사망 4년만 살았죠.
2: 평균 4년 안에 사망 3년
6: 그러니까 아예 젊은 남자들이고 돌아올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장례식 지내고 보냈다고 합니다. 비슷한 행사로
2: 장례 예배를 보내고 파송을 하는 거예요.
3: 이미 죽음을 예배하고서
2: 그러니까.
6: 당연하게 생각했죠.
2: 그 보내는 가족들은 그냥 정말 눈물로 예배를 드리고 파송을 하는 거네요.
6: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살고 다음 세상을 준비한다면 당연하죠.
2: 아니 뭐 당연히 솔직히 굳이 뭐 솔직히.
6: 근데 오늘날에 보니까 저는 솔직히 오늘날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해 살면서도 죽음에 대한 공포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2: 네, 맞아요.
6: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왜 그런지 그래도 감히 세상에 너무 사랑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2: 아니 그게 아니고 저 같으면 너무 사랑하는 가족인데 이제 떠나면 지금 보면 영원히 못 본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제 사실
6: 왜 영원히 못 그들도 잠깐이면 천국 가는데 왜 못 보지?
2: 아니 물론 보지. 아는데 아는데 이제 슬프게 슬프잖아요. 그럼 슬프요 저는.
4: 사모님도 저기서 슬픈 눈을 지금 보고 계신데 갑자기 훅 가시면 되십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참 정말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죽음을 불사하고 네, 그러니까. 죽으라면 죽어라 뭐 예. 이런 느낌으로 오신 분들인데 야. 그런 각오로 왔지만 문제는 여기 문맹률이 높았을 거란 말이에요. 네.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6: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네.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이 세상에 살아야 할 것은 모든 신자의 의무입니다.
2: 네네네.
6: 신약에 보면 다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네. 핍박받고 너네들 오히려 신자 되면은 핍박만 아니라 순교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는 그 믿어야 된다는 경고 말이 많이 나오죠. 성경에서. 그리고 남에게 예수를 믿, 그 세상에서 사람이 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난 거거든요. 그러면 남에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예수를 만나려면은 첫째는 복음을 들어야 되고
2: 네, 그렇죠.
6: 그러면 누군가 설교해야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신학교 세우고 이제 목회자들 네. 한국 교회를 키워가지고 네. 스스로 전도하는 네.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개인에게는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2: 네.
6: 그러면은 선교사들이 와서 처음 하는 일 중에 하나는 네. 성경 번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한국 문화에서는 오늘처럼 오늘은 좀 교육받은 사람 같으면 외국어를 좀 씹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4: 네?
6: 한마디도 말씀드리네. 근데 그때는 이제 한문을 씹으면서 말을 했죠. 왜? 교육받은 사람들.
2: 예, 예, 예.
6: 그런데 이제 그런 교육받지 않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한글이었어요.
2: 예.
6: 그래서 개신교는 와서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2: 예.
6: 그러면 이제 한글은 그래도 사실 세계적으로 아마 읽기 가장 배우기 쉬운 다행이었습니다. 세종대왕 덕분에 네. 사실 선교 혜택 많이 받았죠.
2: 예, 그렇죠.
3: 이런 진짜 선배의 진짜 한국에 대한 깊은 사랑이 지금 유진벨 재단 일에 영향을 엄청 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6: 저는 이제 그 대학원 이제 다녀러 뉴욕에 가서 이 1979년에 북한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2: 네.
6: 거기 탁구 대회 열렸었는데 관광객들 TO가 있었는데 네.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2: 네.
6: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가겠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이 중국 거쳐서 이제 북한에 10일 동안
2: 갔어요.
6: 네. 탁구는 별 재미가 없더만 그러나 내가 모르는 한국이 또 하나 있구나 생각을 많이 했죠. 그래서 1905년 설립해가지고 6년 7년은 이제 식량 지원했어요. 그런데 이 그때는 진짜 교포들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 미국인에게는 어필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 미국인들의 에너지에서는 그 말하자면은 의식 구조에서는 한국은 올림픽을 치르는 나라고 이민 와서 자기 자식보다 공부 열심히 한 자녀를 거느리고 그리고 사실 미국에 백인보다 황인이 평균 수입이 높습니다.
2: 아 그래요?
6: 예. 그래서 왜 코리안을 도와주냐 이게 납득이 잘 안 됐어요. 물론 네네. 미국 사람 그런데 교포들은 그 실정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래서
2: 네.
6: 첫 해는 이런 그 20피트짜리 컨테이너 그 100개 아 60개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해는 이제 중국에서 옥수수 사서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겨가지고 그 다음 해는 그 후원 덕분에 이런 기착한 100개 보냈습니다.
4: 와.
6: 그러니까 이제 북측에서는 그 유진벨이 뭐 조용하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식량 문제가 마무리되면서 다른 데에서 지원도 받기 때문에 결핵 퇴치해자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97년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쪽으로 이제 그 방향 정리를 했죠.
3: 근데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그 북한과 그런 군사적인 그런 긴장감이 좀 높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을 돕는 분들이 좀 많이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네? 들었는데 유진배 재단은 그런 거에 있어서 어떤?
6: 아니, 코로나 때문에 우리 못 갔습니다. 지금은 바깥에 있는 북한 사람도 귀국 못 해요. 뭐 언젠가 풀리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3년 동안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은 우리는 이게 또 역시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면은 네네. 신자는 물론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만은 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를 상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남북 관계가 힘들고 뭐 미국과 북한 관계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죠. 그쪽에서 정정당당한 필요 있는 그런 신부름을 맡겨주면 왜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 사회 교련하는 시절에도 우리는 북한 왔다 갔다 했어요. 그쪽에서도 아, 이 사람들 물론 미국 사람이고 또 뭐 한국과 관계 있고 뭐 이런 걸 다 알죠. 신사 참배 반대하는 할아버지도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사회에 가서 무슨 뭐 계몽도 하는 건 아니다. 무슨 정치 뭐 삐라 날린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들의 내부 간섭하지 않고 오로지 손님으로서 그쪽에서 좀 도움이 필요하는 공백을 채워준다는 것을 조용하게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것은 환영하죠.
2: 그럼 이제 또 준비하고 계시겠네요.
6: 그렇죠. 이제
2: 포스트 코로나
6: 그동안 일을 못했으니까 들어오는 후원금을 다 모아서 이제 문이 열리면은 다시 해야죠. 왜? 그 북측에서 지금 결핵 퇴치를 아주 저렴한 값으로 하려면은 그 1년에 한 500억이 필요해요.
4: 아, 꽤 많네요. 그 저렴하게 해도.
6: 그런데 일반 결핵 그리고 일반 결핵 약 못 먹는 환자 다재내성 환자라 그래요. 우리는 주로 다재내성 환자를 하는데 한국에서 한 다재내성 환자 치료는 1억 넘습니다.
2: 그래요.
6: 미국에서는 10억까지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북측에서 의료진도 대주고 물론 시설도 대주고 모든 협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다진에서 한 사람 500만 원에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 말하자면 파트너십에 의해서 세계적으로 말하는 저렴한 값으로 환자를 치료했어요.
2: 다재내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건가요?
6: 그러니까 결핵은 박테리아고
4: 내성이 많구나.
6: 그 원래 그 항상제를 쓰면은 박테리아는 적응해요.
2: 아 적응해요.
6: 미르스도 적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항상제가 나왔을 때는 결핵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약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100명 중에 한두 사람은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적응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박테리아가 다른 사람한테 옮기면은 그 사람에게도 그 약이 안 들어요.
2: 그래요.
6: 그래서 원래 결핵 치료했을 때는 적어도 네 가지 약을 동시에 씁니다. 이 약으로 안 됐을 경우에는 이 약으로 죽고 균이 이 두 약으로 안 죽는 균은 이 약으로 죽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지금은 하도 그 약들이 나온 지가 오래돼서 그 약들을 썼어도 안 된 환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 약제 내성 혈액 환자인데 이제는 신약을 써야 되고 그 신약의 비용이 굉장히 높죠.
2: 정말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시면서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겠네요.
6: 아니, 한국인들이 준비해야죠.
2: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6: 해야죠. 저는 유진 벨이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많지만은 결국은 정부 차원에서는 말하자면 관계가 좋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해요. 그러면 관계가 안 좋았을 때는 자연의 지원이 끊어지거든요.
2: 그렇죠, 그렇죠.
6: 근데 결핵은 특히 우리 환자들은 그 약을 1년 반 먹습니다. 한 번 그냥 먹고 난 건 아니에요. 1년 반 동안 계속 먹어야 되는. 그러면 지속성이 필요했을 때는 정치 바람을 안 타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민간들이 해야죠, 결국은. 그런데 한국 NGO들은 다 정부 지원을 받고 이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도 뭐 복음 전파하고 비슷비슷한 이야기인데 궁극적으로 책임적으로 장기적으로 북한 결핵 대치를 하려면은 민간 관계, 정치성이 띄우지 않은 민간 관계가 지속성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유진벨 힘은 없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1년에 500억을 모금하겠습니까만 민간들이 이것을 언젠가 책임지어야 된다는 상징으로서 우리 기관에 들어온 돈을 다 적금해가지고 관리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크리스찬에는 너무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그 이 세상의 생활 목표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운영들의 그 영웅들의 매력을 너무 느끼지 않고 좀 영혼을 위해서 좀 살아 더 많이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시절에 제가 정말로 좀 많이 실망을 한 것은 교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하고 안 믿는 사람의 두려움하고 차이가 없더라고요.
2: 맞아요, 맞아요.
6: 그러면 천국을 믿는 사람이 그렇다면은 좀 모순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물론 뭐 여러 가지 필요 있지만은 그 복음을 물론 전파할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에 의해서 말하자면 영혼을 위해서 산 사람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지금도 이제 남북 관계가 한참 안 좋은 시절인데 한국 교회가 그 젊은이들이 그 정치를 초월하면서 중개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직 그런 준비조차도 보기가 힘들어요. 그냥 손꼽아 정치인들이 해결하면 뭐 어디 가서 뭐 하겠지 하고 이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초기부터 그러니까 초기 교회 시절부터 그 정치를 마련 막론하고 그 우리의 목표 우리의 그 하고 싶은 일을 추진하는 무리가 되었는데 계속 그렇게 살아야죠.
2: 아, 그렇네요.
6: 아니, 너무 복잡해서 죄송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2: 요즘 얘기도 굉장히 부끄럽고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6: 아니, 뭐, 제가 제 앞에 부끄러울 거 하나도 없고, 그 대신 초기 한국 교인들이 말하자면은 얼마나 그, 많은 걸 포기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한국 교회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2: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유진벨 재단이 꿈꾸고 있는 북녘 땅을 위한 그런 비전과 목표를 향해서 저희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사실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북한을 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발걸음을 주셔서 또 역사를 말씀해 주시고 한국 역사를 산 증인이 되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6: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7: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입니다.
1: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까지 에서 대신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먼저 여러분과 저를 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타고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했던 야곱의 인생, 하나님께서 침범에 들어오셨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 인생을 침범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친히 사닥다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우리 앞에 전개해 놓으셨습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인생을 연극에 비유하며 말합니다. 온 세상은 무대이며 모든 남자와 여자는 배우일 뿐이다. 그들에게는 각각 들어오는 문이 있고 나가는 문이 있으며 각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여러 배역을 맡아가며 살아간다. 상당히 뛰어난 인생에 대한 관찰입니다. 실제로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역할을, 다양한 배역을 맡고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 우리 인생 무대의 총감독은 왕 중의 왕, 만군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들어오라 하면 들어오고 이 역을 맡으라 하면 그 역할을 맡아 열심히 우리가 연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각기 다른 배역을 맡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월적인 분이시지만 당신의 계획을 계시하시며 알려주시며 즉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며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무소부재하심을 보여주시며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선포하라고 배역을 맡기시는 장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우리를 찾아오실 때 돌 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집니다. 도망자가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를 찾아오시면 또한 찾아오셨거니와 이제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바로 그 자리가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이미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에, 여기가 지성소요, 제가 지성소요, 여러분들이 다 지성소, the holy of holies입니다. 본문 창세기 28장에 보시면 첫 번째 16절에 야곱의 각성이 있습니다. 야곱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자다가 꿈 사닥다리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까지 몰랐노라. 여호와께서 과연 이 광야에 아무도 없는 광야,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아버지도 어머니도 계시지 않는 홀로 있는 이 베델 지역, 루스 지역, 나 혼자였는 줄 알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방문이죠. 들판에서 잠을 청하면서 야곱은 과연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그 사기꾼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인생에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는 두려웠고 앞이 캄캄했고 조마조마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이런 고백이 야곱에게는 없었습니다. 나의 도움이 과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이 찬송이 야곱에게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그를 주권적인 사랑으로 그의 인생 가운데 침범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심을 야곱에게 깨우쳐 주심, 알게 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야곱의 각성입니다. 이제 이에 두려워하여 야곱이 이르기를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천국으로 가는 문이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자기의 과거가 있으니까는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인은 두려워하는 것이 마땅하죠. 지금도 생생한 죄가 그의 머리를 가득 채우고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찾아주신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감사한 경외감이 그의 마음을 채우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 두렵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요 헌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게 18절에 보시면 야곱이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대교로 삼았던 돌을 가지고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야곱이 이 시간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가 대고 자던 그 돌, 그러나 그 돌 베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그거 통해 하나님께 자기의 감사를 표현하는 예배의 제단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베개 돌이 제단 돌로 바뀌는 사건, 두 돌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그리고 이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원래 여기는 루스였는데 베델 이미 이 지역에서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자기 아버지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을 주님께 명령대로 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순양을 준비하며 그 이삭을 구하시고 하셨던 그 사건을 기억하며 아브라함이 그 자리를 여호와 이레라고 명명했듯이 여기 야곱은 이 자리를 벳엘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왜요? 거기에 과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는 사실을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나누죠. 첫 번째 하나님의 무소부재 이게 오늘 이 본문의 가장 두드러진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소부재 때문에 모든 우주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무소부재 때문에 돌덩어리가 베개돌로 사용했던 그 돌덩어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뀔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당시에 여호와를 모르던 사람들은 소위 신들이 복수죠. 신들이 일정한 땅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노던 버지니아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LA 쪽에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서울 경기 지역 담당하는 신 하나 있고 저기 제주도 담당하는 신 하나 이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을 기억하세요. 엘리사를 찾아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 나병 치료를 받은 나아만 돌아갈 때 뭐라고 부탁합니까? 내가 내 땅 아람에 가서도 여호와를 예배 드리기 원하니까 뭐요? 나에게 노새 두 마리에 실을 수 있는 이스라엘 땅에 흙을 달라고 부탁해서 그 흙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람 땅에 가서도 이스라엘 흙 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의 아직 많이 배워야 될 그의 신학이 반영된 모습입니다. 요 땅에 속한 신들을 염두에 두고 있던 사람들, 야곱도 여기서 그리 멀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거를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각성입니다. 그는 예배 드렸습니다. 자기 조부, 자기 아버지가 살던 그 땅이 아니고 여기 루스 지역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깨우쳐주신 이 각성을 통해 야곱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배우는, 알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들과는 달리 자존하시는 하나님, self-existing 하나님, 그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자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입니다. 때로는 실상 조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안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힐데버트 오브 라발딘이라는 분이 한 글을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아주 멋진 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위에, 모든 것 아래에, 모든 것 밖에 계신다. 모든 것 안에 계시지만 그러나 갇혀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밖에 계시지만 배제되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을 높이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 모든 것 아래에 계시지만 그러나 짓눌려 계시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이끄시며 전적으로 그 위에, 모든 것을 지탱시키시며 전적으로 그 아래에, 모든 것을 채우시며 전적으로 그 안에 계시는 분.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아주 잘 묘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존재의 기저이십니다. 마치 물고기에게 바다가 있는 것처럼, 마치 새들에게 공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저이시며 우리 존재의 환경이시며 어디를 둘러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배역을 이렇게 맡기시며 아,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구나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내가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있을 수 없으며 하나님 어떤 특정한 곳에 가둘 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베개로 사용됐던 아무 의미 없는 그 돌덩어리 하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는 특정한 건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분들이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데 성경적으로 완전히 틀린 얘기인 건 이미 다 아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성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예배당이라 부르는 것은 예배의 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아무데서나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파크에 가서 예배드릴 수 있고 집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고 길거리에서 카페에서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이유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셔야만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계셔야만 그 앞에서 내가 예배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기에 어디에서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며 예배의 자세로 인생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혹시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Please.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기도가 집에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 효과가 있고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이 됩니까? 그 기도의 효력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장소에 달려있다고 하는 엉뚱한 얘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쯤 되면 나만과 비슷한 수준으로 쭉 떨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예배를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했던 나만의 그 아직 아주 어린 생각. 다윗이 9절에 계속해서 말씀,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정확하게 믿으시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과 미신을 구별하셔야 합니다. 복음과 미신을 섞지 마세요. 불경합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부인하지 마십시오. 아주 불경한 처사입니다. 기도와 예배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며 그 앞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무엇으로 옮겨가면 무슨 장소나 분위기나 다른 인간에게로 옮겨가는 그 순간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모습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특정한 장소나 특정한 사람이나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들면 위험해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그렇게 특정한 장소, 특정한 사람, 특정한 분위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면서 그 의미를 부여하는 자기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 특정한 이 분위기에 오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하는 엉뚱한 사탄의 꼬임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초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여기든 저기든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카페에서 인격과 삶을 통해 예배 드리기를 더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누가 찬양을 못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구에게 기도가 어렵겠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누가 거룩한 척하는 게 어렵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시장에 나가서 우리의 거룩함을 보여주는 것이 참된 예배이며 거기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사탄이 교묘합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것까지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무소부재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무소부재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소위 평범한 것들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드시는 기적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드러내는 일꾼으로 여기 야곱같이 사용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가 앞으로 남은 평생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보여주며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잘 안 보여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볼 수 있게 과연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것 우리의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후손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을 우리가 만져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사람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만져봤어요. 베드로가 만져같이 음식을 나누고 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우게 되어 있었고 예수님 오셔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허무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 더 이상 필요 없음을 명쾌하게 알려주시기 위해 당신이 참 성전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성전을 허물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명쾌하게 확증해주며 모든 죄인들이 당신 예수님 통해서 성전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때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는 예배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걸 어디를 갑니까? 가기는 그냥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예배당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같이 뭐 예배 드려야 되니까. 네. 내가 기분이 그렇다 그러면 집에서 예배 드리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러시기 전에 생각, 내가 왜 지금 예배당 가기 싫어하고 있을까? 고민하신 다음에는 그러면 당연히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같이 모여 마음을 합하고 목소리를 합하며 찬양 드리며 같이 말씀 나누며 같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이 교회의 아름다움. 이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팔레스타인까지 어떻게 가겠습니까? 어디서든 우리가 모이면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들이 모여서 좀 더 큰 성전을 구성하는 거기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뭐라고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고 우리가 We are the temple.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예배가 가능해져요. 아니요,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한다면 혼자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만드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대단하신 것은 눈먼 자의 눈을 뜨는데 뜨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일불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예수님께서 뭐 100불 약값 지불하고 고치신 거 아닙니다. 그냥 고치셔서 말씀으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도 더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당신의 몸을 내던지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직도 못난 이 모습 주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핏값이 필요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십니까? 일주일에 대번령 예배 드리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립니까? 여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예루살렘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 가운데 드릴지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예배가 아름답게 완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왜요? 지금 지상에서 2000m나 위로 올라왔잖아요, 제가요. 하나님께 2000m나 더 가까이 갔으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께 2000m 더 가까이 가서 거기서 기도드리면 하나님께서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시겠지.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아주 무식한 처사입니다.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2000m 상공에서 드리는 기도하고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 동굴 카타콤에 숨어서 드리던 기도하고 어떤 기도가 더 효력이 있다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엉뚱한 생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거리는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그 거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으며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으며 내가 속삭이는 소리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지하동굴 카타콤에서 간절히 기도드렸던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며 당신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성소에 살고 있으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가는 곳곳곳곳마다가 지성소로 바뀌어야 됩니다.

0: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무소부지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죄를 마구마구 쳐왔어요.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무시하며 하나님 보든 말든까지 거 죄 짓고 말지. 그게 우리의 아픔입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무소부지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은혜입니다. 어찌 감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소멸하시는 불 앞에서 다 불에 타 없어졌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영광스럽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밟는 땅마다마다 다 지성소로 바꾸는 사명. 그래서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왜 인생을 삽니까? 뭐 좀 더 먹겠다고요? 뭐 좀 더 입어보겠다고? 뭐 하겠다고? 돈 좀 벌어 어쩌려고? 놓고 갈 건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는 땅을 지성소로 바꾸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사명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 우리를 찾아오시면 돌베개가 예배의 제단으로 바뀝니다. 도망자가 예배자로 바뀌며 도망자가 순례자로 바뀝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곧 지성소로 바뀌는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삼손 기억하시죠? 하나님께 훌륭하게 쓰임 받았으나 그는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빠져 사사의 또 나실인의 모든 특권을 다 줘버리고 머리가 깎이고 다곤 신당에 가서 뭐예요? 서커스 하고 하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삼손의 인생, 어떻게 봐, 샘슨. 삼손의 인생 그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무소부지하심을 화끈하게 보여주십니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손은 양손에 두기둥을 밀어제낌으로 자기도 죽고 거기에 있던 3천명의 이방인들 다곤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다곤 신상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또 좀 더 바람직한 모델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요셉. 성경은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그것을 알았고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때문에 다른 누가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는다면 이보다 더 재미있고 더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저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 때문에 어떤 사람이 시험에 들기도 해요.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누구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 은혜의 시간, 은혜와 영광교회 정현 목사였습니다.

0: 세상의 모든 고민을 들어드립니다.
1: 때로는 다윗처럼,
2: 때로는 다비다처럼,
3: 때로는 바나바처럼.
0: 여러분의 사소한 고민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우리는 무엇이든 들어드리는 방송.

0: 네,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0: 네.
1: 아주 해피리 잘 지냈습니다.
0: 아, 저는 주변에서 네. 방송을 보시면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아, 나도 사연을 보내고 싶다. 너희 방송에 나를 통해서, 나의 사연을 통해서 나도 좀 피드백 좀 해줘라. 목사님하고 교수님에 대한 기대가 크고, 또 남이 선배 예쁘냐. 예쁘다고 아, 했습니다. 아. 관심 있으면 연락해라. 바로 결혼이다.
2: 잘하고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잘하고 있어요.
0: 아, 잘해야죠.
1: 네. 아니 다른 분들도 저한테 꼭 그렇게 남희 씨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특별히 제 남편이 네. 오남희 씨는 정말 화면하고 실물이 똑같냐 그래서 어쩜 그렇게 똑같냐. 그런데 나는 그분의 이번에 마음 읽기를 하게 됐다. 그 마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오남희 씨의 그 숨겨진 어쩜 더 큰 대안과 같더라. 저는 정말 예쁜 마음을 가져서 깜짝 놀랐다 라고 얘기했는데 괜찮나요?
2: 너무 감사하다. 네. 제가 또 감동이에요, 되게. 그럼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레온 씨도 그렇고 주변에서 상담 요청이 많이들 들어오잖아요. 근데 상담했던 것 중에 가장 보람된 상담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레온 씨 있나요?
0: 저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진로 특강을 가서 이제 강연을 해요. 제가 살아왔던 삶,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야기를 하고 나서 SNS를 통해서 이제 연락이 와요. 뭐 선생님은 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었고 그러나 내 상황이 지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이제 답변을 하면서 네. 그 아이들이 참 감사해요. 선생님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낍니다라고 했을 때 되게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구TV에서 뵌 게 이번이 사실 첫 프로그램인데요. 그 전에는 제가 대부분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담과 관련된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신앙 상담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구TV 시작하면서 사실은 신앙 상담의 창구를 찾았다고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부분은 제게는 굉장히 보람뿐만 아니라 이게 어디에 어떻게 노출이 되느냐에 따라서 도움을 드려주는 영역이 또 달라지는구나. 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저도 굉장히 보람되고 네. 또 실제 그런 창구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감사하게 됐고요.
3: 저는 이제 해외 계신 네. 이제 동포 신데요. 집사님이 시차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2: 네.
3: 그래서 제가 깨어 있을 때는 그분이 이렇게 주무시고 뭐 이렇게 반대 경우도 있는데 계속 이제 SNS를 통해서 요즘에 상담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또 그 해외에 있는 친구들하고 계속 연결이 되면서 잠을 안 자고 게임을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자녀 교육에 대한 갈등 같은 거를 이야기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계속 지켜보시라. 언젠가는 그 소재 나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 진짜 좋다.
0: 맞아요.
2: 근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느끼고요. 저희 노크토크에 사연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시간을 통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으면 좋겠고 회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3: 아멘.
2: 아멘. 그럼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시작해볼까요?
0: 그럼 도착한 사연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 33살의 딸과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요즘 제게 가장 큰 고민은 딸과의 관계인데요. 일찍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사는 아들과는 달리 제 딸은 교회라면 질색, 팔색을 하며 신앙생활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결혼 생각 또한 전혀 없다며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결혼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고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고 자기 밥벌이도 잘하고 사는 제 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고 사는 것 같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사실 엄마로서 가장 후회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딸의 사춘기 시절을 함께 보내지 못했다는 건데요. 저는 딸의 사춘기 시절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못했습니다. 가정보다 교회가 우선인 삶을 살았던 거죠. 생각해보면 엄마가 가장 필요한 시기에 함께 해주지 못했으니 엄마에 대한 분노,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자연스럽게 생겼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제 딸은 하나님을 죽어라 섬겨도 가난하게 사는 부모를 보며 하나님을 더 외면하고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데 가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없어도 너무나 잘 사는 딸 앞에서 한없이 초라해지네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에게도 가족에게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딸의 마음을 다시 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 딸도 다른 청년들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노크토크 식구들 저희 딸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믿음 없는 청년, 회복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필요한 책이나 교재도 같이 추천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2: 맞아요. 어릴 때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성인이 되고 나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종종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느 정도 되나요?
3: 너무 많죠. 네. 네, 점점 이제 상급학교로 진학을 할수록 자신의 생각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체험이 없는 자신의 신앙에서 이제는 이제 이성적으로 생각이 되면서 이성이 체험을 밀어내기 시작하고 네네. 내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엄밀히 얘기하면 부모의 신앙에 자신의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동반되었다면 이제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고 사실 뭐 학교에서 제가 아이들 만나보면 지금 학교 보금율이 한 4%도 안 된다고 얘기할 정도로 아이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학원이라든가 또 이제 부모님이 요구한 것들이 너무 과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기독교가 갖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고 기독교에 대한 신앙을 많이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온 교회가 이 심각성을 절감하고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저출산 시대잖아요. 네. 애들이 다 어디 간다. 안 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지만 교회에 있다가 증발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휘발성이 교회에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휙 사라지고 애들이 다 없어요. 그 빈자리는 그냥 남아있는 채로 그냥 남겨진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초등부까지는 그래도 그냥 나와요. 엄마가 나오려니까. 그랬다가 사실 초등부 한 고학년 정도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교회 대신 학원을 갑니다.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뭐 우리가 왜 주일 학교를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잖아요. 썬데이 학원이 있어요. 또 그 학원이 또 교회 시간하고 딱 맞아. 그래서 실제 뭐 저 어릴 때만 해도 그 시간에 딱 내가 좋아하는 만화가 나와서 뭐 요술공주 민키 천년여왕 막 이런 거 너무 오래된 얘기인데요. 저 그런 만화들이 그 시간에 나와가지고 정말 교회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했다면 이제는 엄마도 야 학원 갔다가 다음 주에 교회가 이런 식으로 학원이 때가 된 보강 같은 걸 하거든요. 그걸 꼭 썬데이 주일날 하기 때문에 실제 아이들이 중학교 정도 딱 올라간다 제가 볼 때는 한 30%에서 40% 정도 빠지고요. 네. 남아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고등학교 딱 올라가면 그때부터 거의 다 빠진다고 보고요. 대학에 가서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가 거의 화석처럼 남아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우리는 그 사이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어른들은 또 교회는 실제 신앙 세계 속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0: 아무래도 문화적인 것도 좀 큰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니까 매체를 통해서 이제 미디어라는 그런 장르에서 이제 특히 어린 친구들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세뇌를 시켜가는 과정인데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느끼더라고. 교회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없어졌다. 교회에 선생님들이 너무 아이들을 정죄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바쁘기 때문에 교회 아이들도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좀 상처들로 인해서 어릴 때 안 좋은 기억들도 있고 무엇보다도 크다 보니까 사회 속에 들어오고 사회 친구들을 만남으로써 또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차 문화가 바뀌고 여기 세상 문화가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좀 많이 변해가고 있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2: 그렇네요. 아 근데 성인이 된 후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네.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1: 교회 왜 안 나올까? 재미가 없어요. 할 건 너무 많고. 그런데다가 실제 교회 안 나가 보면 처음엔 약간 불안한데 별일이 없어. 제가 몇 번 교회를 안 나가 봤는데 별일이 없어요. 왜 저는 모태신앙이라 평생 나갔는데 교회에 가면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거기도 인간관계에 얽혀있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 너무 바빠요. 힘들어요. 거기다 어떻게 밖에서 우리를 개독교라고 불러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그런데다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나에게 원하는 도덕성은 또 너무 높아. 술을 마셔도 눈치가 보이고 무슨 말을 잘못해도 눈치가 보이고 뭔가를 해도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이게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다가 교회가 요구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겠지만 나도 내 개발을 하고 나의 휴식도 취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교회가 요청하고 헌신을 하라고 하잖아.
0: 네, 맞아요.
1: 헌신을 하래요. 내가 헌신이래. 나달나달해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 청년들이 얼마나 감수성이 뛰어나고 네. 얼마나 여러 가지 판단 능력이 좋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가성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판단해도 이 교회가 말하고 있는 이 역설적 기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부에서나 외부에서나 오히려 지치거나 혹은 비난을 받거나 이 양자의 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굳이 계속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견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봐요.
0: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 중에서 뭐 주의자비가 내려와 이 찬양에 맞춰서 노래를 하면 야 나 그 옛날에 주일학교 다닐 때 했었어.
1: 그렇지, 그렇지,
0: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나 주일학교 때 그거 했었어.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들이 청년 시기에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왜? 저는 냉정하게 이 부분을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 저도 상처를 받았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의뢰를 하면 이분들은 할렐루야 아멘 기도할게요 라는 거짓말만 해요. 이 대한민국 기독교에서 가장 큰 거짓말 1위가 기도할게요거든요. 근데 하우투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상적인 관점과 신앙적인 관점 두 가지를 같이 교차해서 얘기해 주는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다 미션스쿨 나와서 신학대 나와서 신대원 나와서 본인들의 삶은 다 기독교 신앙으로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본인이 술을 마셔본 적도 없었고 본인이 어떤 사회생활을 해본 적도 없었고 이런 목회자분들이 자기 이야기만 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정말 이 부끄럽고 어려운 이야기를 했을 때 목사님은 기도할게요.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 회개해서. 그러니까 이런 정말 교과서적인 성경적인 이야기만 하니까 오히려 이걸로 인해서 떠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더라고요.
1: 그러고 있죠.
2: 진짜 여러 가지 이유들로 교회와 멀어지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요. 딸은 현재 사회에서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딸. 지금의 딸 마음은 어떤 심리인가요?
1: 별 문제 없을 거예요.
2: 아, 진짜?
1: 아니,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별일 없을 거고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심지어는 엄마의 편지에 의하자면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no problem.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둘째인 아들은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해서 교회도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첫째는 왜 그럴까? 오히려 첫째가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더 크고 그랬을 텐데 왜 그랬을까? 전 이해가 되더라고요. 엄마의 빈자리를 딸이 채우지 않았을까? 너무 어린 나이 엄마 역할을 해야 됐던 건 아닐까? 그러면서 그 모든 역할을 자기에게 떠넘긴 엄마가 믿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요. 우리가 왜 탕자에도 보면 아들은 아버지 늘 옆에 있고 둘째는 멀리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렇게 하지만 순서와 상관없이 형제들 사이에서는 그 역할에 따라 가지고 이 하나님 경험도 조금 달리하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를 들어서 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다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그 딸은 평생 엄마의 모습을 보고 엄마의 기도를 듣고 엄마의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불평도 엄마의 삶 속에서 했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떨어져 있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금 긋는다고 하나님도 나에게 금을 긋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나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금거 넘어오지 마 아웃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넌 요 안에 있거든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살다 보면 위기를 맞게 되고요. 엄마에겐 절대 얘기하지 않고 존심상에서 털어놓지 않지만 위기의 순간이 딱 닥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건 어디서 오는가? 엄마가 했던 그 신앙의 방식에 대한 답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은 좀 떨어져 있고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에 위기가 딱 오죠. 엄마의 방식으로 기도해요. 엄마의 방식으로 돌볼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엄마의 이 죄책을 우리가 그 사연을 통해서 읽었지만 과연 엄마가 삼시세끼 한 끼 안 하고 아이들을 완전히 방치한 상태에서 교회에서 주여 삼창 이것만 했을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엄마 역할을 더 충분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이게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쩌면 딸의 그림은 약간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0: 교수님 말씀 듣고 시편에 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가 있으시니까 반드시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1: 나는 가끔 레온 형제를 보면 목사님 같은 생각이 들어요.
2: 너무
1: 힘이 모아지고.
0: 그래서 은혜로워. 뭔가 정말 어렵잖아요. 저도 청년의 입장이지만 그 저는 이제 교회를 체험 신앙이라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지만 참 쉽지는 않은 상태니까
1: 그렇죠.
0: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위험한 기회일 수가 있으니까 그 기회가 부모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는 또 부메랑이라고 하니까 다시 돌아오리라 믿고 기도해야죠.
2: 아 맞습니다. 아니 딸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엄마 엄마 입장에서는 서운함을 넘어서서 상처였을 것 같거든요.
1: 그럴 수 있는데
2: 네.
1: 우리가 이제 때로는 공감이 필요한 순간도 있고요. 때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때도 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 보니까 엄마 마음에 그 신앙적인 안타까움은 있는데 일단 애는 잘 컸어. 사회적으로 독립적으로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아이를 끝까지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독립적 인간으로 성장하게끔 돕는 것. 그게 부모들이 해야 될 가장 중대한 역할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이는 잘 컸고요. 신앙적으로 그의 마음이 토라져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는 사회적으로는 별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고 더군다나 엄마의 섭섭한 마음이 그 사연마다 가득 들어있긴 합니다만 어쩌면 이 딸이 생각할 때에는 엄마에 대해 섭섭한 점이 있긴 있었겠죠. 네. 왜 내가 가장 엄마가 필요했던 그 순간에 엄마는 부재했는가. 그건 마치 지금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비슷한 경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딸이라면 별 생각이 없을 것 같아요. 아유, 엄마는 뭐 바빴지 뭐. 아유, 내가 뭐 운이 없었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안타까움은 엄마의 시선과 엄마의 해석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오히려 딸은 아무 문제 없다. 다만 엄마가 가끔 기도해 줄 거라는 믿음은 뒤에서 가져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2: 그렇다면 우리 교수님과 목사님은 어떤 때 부모로서 자리가 없어졌다고 느끼시나요?
3: 아이들은 예, 자라면서 이제 부모님의 나와 이제 가졌던 그 경험치 그걸 가지고 이제 평생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만 생각해도요. 저는 제 어릴 때 또 청소년기 때 부모님이 다 바쁘셨습니다. 예, 맞벌이 때문에 사느라고 바빴기 때문에 저와 함께했던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이제 당연히 마땅히 부모님, 노년이 되신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함께 해드리고 여행도 가고 해야 되는데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함께 했던 추억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이제 키즈 메모리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부모님과 좋은 추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어릴 때 결정적인 시기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어린이 때, 청소년 때 정말 이 부모님과 가졌던 그 친밀감이 평생 동안 부모에게 내가 공양할 수 있는, 효도할 수 있는 어떤 자양분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 시간들을 놓쳤다. 그러나 거기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또 만회하고 또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가 비록 그 자리에 있지 못했지만 또 그 빈자리를 또 아주 또 임팩트 있게 채워주실 것이고 또 노년 이후의 또 삶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깊이 친밀감 있게 메워주시리라는 또 믿음이 또 있습니다.
1: 근데 저도 사춘기 뭐 이렇게 한참 지낼 때 전 어렸을 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셨고요. 좀 커서는 또 신학 공부를 한다고 집을 안 들어와. 저도 생각해보면은 사실은 그 형제도 많았고 형제가 많았지만 다들 큰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혼자 남겨진 거나 다름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엄마의 부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어렸을 때 안정감 이런 것도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생각해보면 제가 바빴어요. 어렸을 때부터 놀아야지, 먹어야지.
2: 드셔야죠.
1: 그럼요. 또 먹어도 그냥 먹나요? 밥 먹고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그렇죠. 불량식품 끝나고 나면 2차 가서 또 불량식품 사 먹어야죠. 네.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학교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저희 때는 또 야간 자율학습 있었거든요. 그럼 맨날 10시, 11시에 들어와요. 엄마가 보고 싶어도 내가 봤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모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빈자리라고 하는 건 누군가의 시선에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겠다. 오히려 자녀들은 별로 빈자리를 못 느꼈는데 부모들이 야,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랬더니 얘가 딱 생각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 이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약간은 뻔뻔해지는 것도 좀 필요해요. 야 좋겠다. 넌 엄마 같은 엄마를 만나서 얼마나 넌 행운하니. 가끔은 이렇게 뻔뻔해지실 필요가 있는 게 거기서 아이들의 자신감은 피어나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미안해하는 것도 참 미덕이에요. 그러나 과도한 미안함은 결국 아이들의 심정적 발달과 실질적 발달을 해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아이는 이미 30이 넘었어요. 애가 늙어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부터 해야 될 새로운 우리들의 숙제는 과거를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재조명할 것인가, 나의 해석에 방향을 돌려서 내 아이와 어떤 식으로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를 시작할 것인가. 왜냐 이제 내 아이가 커서 내가 내 아이와 함께하지 못했던 그 나이로 이제 들어왔거든요. 그럼 이제 엄마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거기다 이제 그 따님이 결혼을 하시게 되잖아요. 조금 더 엄마를 잘 볼 수 있는 환경으로 접어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대화에 접점이 생기기 시작하죠. 좀 좋은 시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2: 그러니까 엄마랑 대화를 좀 많이 나눠야 될 것 같아요.
1: 엄마가 눈치를 잘 봐야죠.
2: 네. 이렇게. 혹시 우리 레온 씨는 부모에게서 독립했다고 느껴질 때가 있었나요?
0: 저는 독립했다고 느꼈을 때가 엄마랑 같이 안 잘 때. 그게 뭐냐면 우리 집에서 엄마랑 같이 잠을 자고 살았는데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원룸 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원룸 생활을 하면 저 혼자 방을 꾸미잖아요. 꾸밀 때 느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때 느낀 거죠. 아, 나 진짜 독립했나 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이 오는 거죠. 아, 이거 어떡하지? 이제 살아가는데. 밤 누가 하지? 어떡하지? 아, 안 되겠다. 즉석식품 돌려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사는 건데. 네, 그렇죠.
2: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일찍 나와서 살았어요, 저도. 이제 대학교 때부터 이제 나와 살았는데, 그때까지는 저는 독립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핸드폰 요금을 제가 스스로 낼 수 있었을 때
1: 경제적인
2: 부분에서 그때 아 내가 독립했구나. 그게 이제 개그맨이 되고 난 뒤였거든요. 개그 지망생 때만 해도 그때는 이제 핸드폰
1: 남이는 내 딸인가 보다. 왜냐하면 저도 애들이 독립이 언제부터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잖아요. 저의 성장도 그렇고 저희 아이들의 성장도 그렇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제 그만 나갈 때 진정한 아이들의 독립은 그때부터 시작이 아닌가.
2: 이런 이제는 제 통장에서 이제 나갑니다. 엄마의 돈이 엄마의...
1: 저를 부모로 좀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저희 엄마도 너무 버겁습니다. 자꾸 뭔가를 일을 저지르시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캄보디아 가서 상황버섯을 6kg에 60kg 그래서 이제 아니 나는 안 사도 되는데 다른 이모들은 다 사러 가서 자기는 혼자 차에 앉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0: 어떻게
2: 그럼 계속 앉아있으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 캡처해서 보냈죠. 이 상황버섯 시세에 대해서 한국에서 이거 몇 개를 살 수 있다. 그래서 엄마가 안 사고 다른 이모한테 돈을 꿔서 라텍스 베개를 사가지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돈을 붙여줬는데 그러니까 말도 없이 사고를 치시니까
1: 베개냐 버섯이냐.
2: 네, 근데 되게 잠이 잘 오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이었죠 뭐. 엄마가 잠을 또 제대로 잘 주무시니까.
0: 근데 목사님 이번에 딸 독립시키셨거든요.
1: 오예요? 진짜요?
3: 아니요. 뭐.
2: 대학교 보내요?
3: 대학교
2: 숨기세요?
3: 네, 대학을 보내서.
4: 대학교 보내
2: 아, 대학.
4: 네.
2: 대학 보내 독립이죠.
3: 그런 거예요? 네. 어, 핸드폰용 제가 내는데요?
1: 아, 독립 아니에요.
3: 독립 아니에요.
1: 아, 저희 아들도 네. 대학을 어, 가서 어, 따로 네. 사는데 네. 독립 안 됩디다.
2: 아, 그거 아니에요.
4: 독립 아니구나. 네.
1: 계좌의 독립이 진정한 독립이에요.
2: 아, 진짜.
4: 정리하겠습니다. 네. 계좌. 네.
2: 계좌.
4: 아직 멀었네요. 네. 네. 아, 핸드폰 여기 목사님 내시고.
2: 이제 고시입니다. 네. 어, 우리 엄마의 마음속엔 사춘기 시절 아이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가 있어요. 우리 아까 사연을 봤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는 삶의 균형을 잃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 제가 볼 때는 엄마 역할은 뭐냐면 야, 넌 엄마가 바빠서 그렇게 밖으로 돌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넌 어쩜 이렇게 잘 컸니? 야, 하나님이 너를 키웠나 보다. 야. 엄마는 한 게 기도밖에 없는데 이렇게 잘 큰 건 엄마의 손이 아니라 너의 노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인 것 같아. 이런 해석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어차피 팩트는 달라지지 않아요. 사실 여부는 그대로 남아있지만 네. 거기에 우리가 어떤 해석을 주느냐가 이 아이가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부모들은 의외로 굉장히 큰 죄책감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전에 한 그 미국으로 입양됐던 친구가 한국에 와가지고 엄마를 찾았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엄마를 찾았는데 거기 두 사람이 나와서 막 우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엄마가 아우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했더니 그 딸이었는데 그 딸이 마미 네. I'm fine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난 떨어져 있었지만 난 잘 컸어요 엄마가 나를 키웠으면 더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난 잘 컸는데 내 지금 키워진 부모가 너무 고맙고 지금 엄마가 그냥 보고 싶고 또 우리 엄마한테 잘 됐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찾아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제가 이걸 듣고 깨달은 게 부모는 자식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자부심은 다음 세대의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부모의 자부심 역시 아이들의 자부심으로 정확하게 이어집니다. 이걸 뭘 기억해야 되는가? 죄책감은 우리에게 한숨을 났지만 자부심은 우리에게 기쁨을 창출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 미안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얘기하고요. 물어보세요. 넌 어땠어? 엄마가 좀 바빴는데 넌 어땠니? 아이들이 해석을 물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아 그래 엄마가 좀 자리가 없어 난 좀 섭섭하긴 했어 그럼 어떻게 야 미안한데도 어쩜 이렇게 넌 잘 컸니 훌륭하게 혹은 엄마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야 나 그럴 줄 알았어 야 너 어쩜 이렇게 훌륭하니 공로를 아이들과 하나님께 돌리세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기서부터 자부심도 없고 독립성도 강화되면서 나를 이렇게 해석해주는 부모가 땡큐인 거죠
2: 자신감이 막 쑥쑥 올라갈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교회를 멀리하게 된 것과 엄마의 지나친 교회의 헌신 이게 두 개가 관계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많은 딸들이 하고 있는 고백들도 고백들을 이 딸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그렇다면 다 엄마처럼 안 살 거야 엄마의 삶이 그렇게 만족스럽거나 본인이 생각했던 삶의 자리까지 다 도달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두 번째, 뭐 다른 애들 그랬던 것처럼 이 친구도 교회에 그냥 식훈동해졌을 수도 있어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게 약간 아픈 얘기인데 엄마가 그렇게 평생 헌신했는데 우린 지금 이거야? 이런 어떤 헌신과 노력에 대한 열매에 대한 아쉬움과 또 이런 절망감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이제 이 엄마가 가지고 있는 해석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해석들 중에는 엄마가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마가 했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그 노력과 헌신이 누군가 눈에는 헛짓이고 헛발짓이고 허공에다가 그냥 이거 번쩍이 날리는 것과 비슷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이 다 좋았다라는 엄마의 그 고백은 그 헛짓이 운동의 순간이 되는 거고요. 그 헛발짓이 어쩌면 나의 온몸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동력이 되는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몸짓으로 재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따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절망감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별거 다른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가지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해석과 끊임없는 딸에게 전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여러 고백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의 틀, 창구, 통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 맞습니다. 저도 늘 어떤 게 맞는 건지 몰라서 늘 고민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3: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에 이제 제자들의 이 우문에 현답으로 대답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바로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가 열심히 시간을 내서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자리에 있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하신 게 아니라 십자가의 그 정신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안다면은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고 있고 내가 빨래를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 일이 자녀들을 가족들을 잘 섬겨내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살림이라고 하잖아요. 식구들을 살려내는 것. 그래서 그 귀한 살림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곧 교회 일과 또 세상 일은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2: 근데 우리 사연에서는 가장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곁에 없던 엄마, 아이들에게 엄마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라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1: 엄마는 일단 엄마죠. 엄마는 엄마예요. 자궁이고 가슴이고 젖이고 그리고 침이고 나와 함께 물고 뜯고 이렇게 빨고 하던 그런 존재가 바로 그 엄마라는 존재일 텐데 근데 우리가 양육의 직접적 양육과 그다음에 간접적 양육의 시기가 나눠져 있어요. 직접 양육은 말 그대로 끌어안고 뽀뽀하고 만져주고 베이비 마사지 하듯이 그렇게 입에 먹여주고 씹어서 넣어주고 이런 시기가 직접적인 접촉의 양육 시기라면 이제 정신적이고 정서적인 양육의 시기가 따로 있고 이때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아이들이 한 두 살 좀 넘어가면 대상 영속성이라는 개념이 발달을 해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멀리서 엄마 이런 소리가 들리거나 덜그럭덜그럭 이런 그 설거지 소리가 들리거나 엄마가 시장 갔다가 금방 올게 그럼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그 힘 대상이 없지만 내 앞에 있다는 그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대상 영속성 이렇게 부르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면 이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우리는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린 시절 아이들과의 관계가 별 문제가 없었다면 엄마가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가끔씩 없었다? 이 부분이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조금 돼서 성장할 때에는 엄마가 가끔 없어져주는 게 땡큐예요. 너무 잔소리를 하고 너무 개입을 하면 그것마저도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 다 흑과 백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고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니는 얼마나 좋으니 너희들 청소년 한참 지날 때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 양육에만 힘을 썼으면 니는 죽었다. 니는 이미 죽었다. 너덜너덜 해줬을 것이다.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저희 애들이 저한테 했던 정말 고마운 얘기가 있었어요. 어릴 때 잘해줬잖아. 엄마 어릴 때 잘해줬잖아요. 너한테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언제 그랬더니 놀이동산에 가서 그 하드 아이스크림을 사줬던 그 기억을 가지고 끝까지 부여잡고 제가 그걸 평생 울고 먹었거든요. 우려먹는데 그 차와 그 모성애는 함께 그 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엄마가 교회 봉사를 하면서 24시간 풀타임으로 교회에만 있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필요했던 결정적 순간이 없었을 수는 있습니다. 한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자면 그 결정적인 순간만을 기억할 수는 있어요. 누구나 행복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더 쉽게 기억하니까. 근데 누군가 자꾸 얘기해줘야 돼. 행복의 순간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이랬었어. 그땐 그랬지. 이런 것처럼. 이라라라라. 이런 것처럼.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어릴 때 아이들과 지냈던 행복의 순간들을 자꾸 떡국이를 날려주셔야 돼요.
2: 먹으러
1: 가면 떡국, 떡국. 이거.
4: 떡국이 많이 날리는
1: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 지난 얘기라고 애들이 생각해요, 나중에. 아,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못했던 그 순간들을 자꾸 떠올려 주셔야 됩니다. 네. 왜냐? 행복은 훨씬 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순간처럼 찰나처럼 지나가지만 훨씬 더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에 누군가 우리 레온 씨가 항상 우리에게 신선한 바람을 훅훅 집어넣듯이 네. 가끔씩 그러면 어떻게 정신이 훅 나잖아.
2: 네.
1: 바로 그 순간에 우리는 또 한 번 인공호흡을 받게 되는 거죠. 행복은 항상 이런 심리적 심폐소생을 통해서 계속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부모의 부재의 방점을 두지 마시고요. 있었던 순간의 그 압축적 행복에 대한 기억 살리기 여기 핵심을 두셔야 되는 거죠.
4: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저에게 엄마란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자답게 살지 못한 사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여자답게 살아보고 싶다. 근데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예쁘게 치장도 하고 싶고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물건도 사줘야 되고 내가 좋은 거 얘부터 먹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여러 나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뭐냐 근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1위가 마더가 나왔대요. 엄마. 정말 슬픈 소식은 아빠는 50이 안 해도 없대요. 그게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래서 그만큼 엄마라는 존재는 전 세계 어디나 정말 가장 위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근데 이제 제가 약간 초를 치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호르몬상으로는 거의 남자에 가까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로망이 조금 줄어들긴 하는데 예. 제가 볼 땐 저런 아들이 있으면 어떤 치장보다 더 행복하지 않았을까.
2: 진짜.
4: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으세요?
1: 많아.
2: 근데 저는 저에게 엄마란 예. 오래된 친구? 엄마랑 솔직히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거든요. 20살 차이.
1: 진짜?
2: 네. 제가 36인데 엄마가 56.
4: 우와.
2: 그러니까 20살 차이인데 어렸을 때는 진짜 굉장히 친했어요. 서로 막 얘기도 하고 뭐 나 있었던 얘기도 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럼 엄마는 시끄러워 그만 좀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 정도로 친구같이 지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나와서 살면서 이제 개그맨이 되고 이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정말 연락도 잘 못하게 되고 근데 오래된 친구 고향 친구는 내가 연락을 뭐 이렇게 매일매일 연락을 안 하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그렇지. 고향에 가면 만날 수 있고 뭐 언제든지 전화하면 반갑게 맞이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엄마랑 좀 친구 같은. 근데 제가 요즘 잘 못해서 미안해요. 상황 벗어서 사줬어야 되는데.
1: 잘못했다.
2: 그렇군요.
3: 하지만 라켓츠가 있습니다.
2: 네. 네. 잘 주무시고 계셔가지고.
1: 저는 이 말이 좀 떠오르는데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있어. She's there.
2: 예, 오. 맞아요.
1: 그리고 God is here. 하나님 내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엄마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진짜 큰 믿음이거든요. 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마하고 남시 사이에는 정말 끈끈한 자매와도 같은 또 엄마와 딸 같은 이 아주 복잡한 관계들이 아주 좋은 사랑의 악교로 이렇게 딱 마감이 되어 있지 않나 싶어요.
2: 감사합니다. 더 잘해야 되겠다 엄마한테.
4: 그러니까
1: 네, 상황 버섯 해요.
2: 아, 캄보디아는 못 믿겠어요. 왜냐면 아, 너무 비싸요.
1: 너무 비싸다.
4: 많이 비싸네.
2: 진짜 비싸요.
1: 제가 저기 상황 버섯 아는 업자 계신데 저기 10만이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릴까요?
2: 아, 이건 믿을만하네요.
4: 상황을 봐서 좀 해야 돼요.
1: 상황을 봐서 그렇죠.
4: 상황을 봐야 돼요.
2: 라임의 황진수.
4: 라임의 황진수.
2: 아, 그러면 우리가 상황 버섯 얘기하다 계속 딴 데로 빠지는데
4: 상황을 다시 한번 들어와야 됩니다. 지금.
2: 근데 죽어라 교회 나가도 무능력한 부모 그리고 또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잘 되는 딸 딸이 다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목사님?
3: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의 순간으로 고백하고 주님, 내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를 지금의 이 모습을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깔아놓은 정말 좋은 자양분이었죠 라고 고백하게 만드세요. 이것이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셨군요. 내가 정말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며 내 힘으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성공해서 발버둥 쳤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로군요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어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뭐가 지금 사실 부족한 것이 뭐 나름대로 뭐 사춘기 때 잊지 못했고 여러 가지 지금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열심히 살아오셨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들 딸 잘 키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하신 그 열심보다도 더 큰 열심으로 지금 딸을 좀 지켜보고 계시고 마침내 귀엽고 우리 딸을 신앙생활에 깊은 하나님께서 가두리 양식장으로 이렇게 모신 것처럼 저는 모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이제 우리가 입의 고백은 고백적 신앙이라고 하고요. 네. 실제 그 안쪽에서 운영하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안쪽의 고백은 작용적 신학이다. 보통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고백적 신학은 쉬워요.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고 맨 마지막에 우리 예배 끝나고 나면 아멘 하고 만나면 할렐루야 탁 하고 집에 가서 또 딴 얘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한테 확 덮치는 순간 있잖아요. 이거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 사랑 안 해봤나?
4: 해봤죠.
1: 이렇게 막 나를 막 미치게 만들고 막 내가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네. 너무 오래됐구나.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확 덮치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학교에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길로도 갈 수 있고 저 길로도 갈 수 있고 오래 돌아서 길을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학교에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학교에 와서 나 이 길을 이렇게 왔어 라고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엄마에게 남은 역할은 이제 그 역할이 아닐까. 오랫동안 길을 걸어쳐서 돌아온 딸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이 올 거예요. 그거는 엄마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경제적인 측면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길이지만 엄마가 걸어왔던 신앙의 길로서는 반드시 이해할 수 있는 스토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제 엄마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돌아왔던 오랜 길을 돌아오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날 그 지점이 언제일지를 기대하는 것. 또 하나 그 기대하면서 딸한테 계속 얘기하죠. 엄마가 널 위해 늘 기도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엄마가 늘 널 위해서 기도해. 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거를 다 귀뚱으로 들어요. 그러나 이게 와서 하나님이 덮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떠오르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발견의 순간이 언제인지 사람이 알 수 없어요. 우리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엄마가 생각하는 때가 하나님의 때와 같기를 바랄 뿐이에요.
4: 정말 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니까 얼마나 보시기에 지금 마음이 그러시겠어요. 근데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그런 확신도 있고, 그리고 사람은 또 위급한 순간에 뭔가 내가 0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100을 채우시는 분이시니까 제가 봤을 때 좀 더 0이라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이게 쫙 밀려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믿습니다.
2: 지금 우리 사연의 주인공분께서 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혹시 어떤 책을 추천하면 좋을까요?
3: 좋은 뭐 간증서라든가 변증서가 네. 많이 시중에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신앙도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성경책. 요즘에 성경도 굉장히 예쁘게 또 많이 나와 있거든요.
2: 성경책 진짜 예쁘던데.
3: 네. 그래서 성경도 여러 가지 이제 번역본이 있는데요. 좀 딱딱한 번역본보다 좀 쉽거나 우리말로 된 그런 번역본. 네, 그런 것을 이렇게 주는 것도 좋고, 혹시 청진기라는 책 아시나요?
2: 혹시 목사님이 해주신.
4: 목사님 본인 책이세요.
2: 아, 그치. 네, 어쩐지 책. 청이 네. 들어가가지고.
1: 저도 검색해서 알았어요. 아,
2: 네, 청진기.
3: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진료 볼 때 목에다 이렇게 매달고 하는 거잖아요.
2: 네네.
3: 잘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저기, 은혜훈 형제가 얘기했지만은. 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예, 청소년이 진짜 들어야 할 기독교를 굉장히 이제 궁금해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제가 한번 고민하면서 써봤는데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따먹은 거고 결국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 부분 뭐 이런. 원초적인 질문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정지하지 않고 성경적으로 풀어놓은 네. 책인데요. 네.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2: 본인 지금 그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3: 민망하네요.
1: 네. 뭐 제가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우리 목사님께서는 청을 좋아하십니다.
2: 네.
1: 청진기에 이어서 청바지라고.
2: 아, 청바지.
1: 또 이제 네. 또 그 청소년과 관련된 책을 또 이제 지금 내시잖아요.
2: 네네네. 네.
1: 아, 본인 입으로 이렇게 남책 얘기하듯이 이러기도 참 쉽지 않거든요.
4: 청바지 입고 나오셨어요. 청바지
1: 그러니까요.
3: 민망합니다.
1: 청바지 네.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근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이런 신앙적인 접근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2: 네.
1: 그런데 지금 딸이 교회를 끊은 지가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를 보통 끊는다 그러잖아요.
2: 네.
1: 근데 또 다시 또 교회를 찾는 순간이 올 수도 있을 텐데 그 전에 신앙인들로서 그 딸을 만나기 전에 한 여자로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던 한 네. 여성으로서 딸을 만나보면 어떨까? 이제 딸이 사회인의 자리로 들어왔으니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랑도 절친이기도 한 유인경 기자가 썼던 네. 내일도 출근하는 딸에게 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엄마의 심정으로 매일 출근하는 그 딸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를 가장 사실적이고 가장 또 마음을 담아서 정말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적은 글이라 저도 읽으면서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신앙인 이전에 같은 인간으로 또 같은 여자로 이제 나의 젊은 시절의 자리로 들어온 내 딸에게 엄마로서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지에 대한 잔잔한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4: 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뭐 제 네. 책도 얘기해야 되나요? 이러면서 저는 그 적어왔어요.
2: 그냥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책이요.
4: 저는 제가 적어온 게 네. 이영표 선수가 쓴 책이 있는데 이영표 집사님이시죠. 이영표 네. 집사님의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그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올바른 행동은 올바른 생각에서 나온다. 그래서 뭔가 이 책 제목처럼 저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책 제목처럼 생각이 내가 된다는 말처럼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 거 우리 어머니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게 우리 따님이 그 생각들로 인해서 이제 행동이 이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네. 책 제목을 생각이 내가 된다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네요.
3: 네, 네
4: 편안하게
1: 책 자랑을 해야 될 거면 내 책 얘기도 할 걸.
3: 괜히 얘기했어. 민망하네.
2: 네, 우리 노크토크 여섯 번째 시간 오늘 사연은 하나님과 멀어진 딸에 대한 어머니의 고민 사연으로 함께했는데요. 어떻게 목사님?
3: 네.
2: 오늘 고민 사연 정리 준비되셨나요?
3: 제가 이제 코스타 집회를 요즘에 좀 다니는데요.
2: 아, 준비하셨군요.
3: 네. 네. 코스타는 매년 주제가 있어요.
2: 네. 네,
3: 올해 주제는 일하드입니다. 아, 뭘까요?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아까 하나님의 일 제가 정의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근데 일하세는 이제 삼행시로 그렇게 딱 정리를 했어요. 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 그것이 일하세의 주제입니다. 일상에서 만나는 하나님. 그러니까 일상에서 늘 우리가 걷고 숨 쉬고 밥 먹고 또 대화 나누고 커피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 핸드폰을 하고 또 미디어를 또 보고, 모든 것이 다 일상인데요. 그 일상 속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대화를 건네오신다. 우리 딸이 지금 일상 속에서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지내고 있는 것 같지만,
2: 네,
3: 그 일상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은 일상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딸이 정말 더 깊이 정말 주님의 그 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엄마가 지금 기다리고 계신데, 정말 우리 딸이 정말 마침내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날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네, 인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저는 이번 사연을 들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사실 저도 개그우먼이 되고 바쁘다는 핑계로 엄마랑 대화도 안 하게 되고 좀 관계가 굉장히 소홀해졌거든요. 아, 철없던 저의 과거를 또 생각하며, 또 그 당시에 속상해 하셨을 엄마를 생각하며 이번 기도 편지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3: 네.
2: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연 주인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딸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게 다 본인 탓이라고 자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어머니께서 딸을 위해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의 어려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우리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기엔 지금 당장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 어머니가 딸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있기에 우리의 딸이 지금의 자리까지 왔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 딸이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기쁨보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더 큰 기쁨을 느끼게 붙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0: 네, 이제 노크토크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다 어떠셨어요?
1: 저는 최근에 힘들었을 때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 30장 말씀에서 정말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너를 치료할 자 나밖에 없고 너를 회복시킬 자 나밖에 없다. 그 말씀대로 정말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분은 결국 이 따님과의 사이도 이 가정도 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가시면서 힘들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 저 엄마잖아요.
0: 네.
2: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를 한참 지나고 있는 딸이 있고요. 이 딸은 열심히 덤비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딸 가진 엄마들은 다 애틋한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약간 걱정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특별히 이 아이가 자라나간다면 더할 것 없이 자랑스럽지만 그게 신앙의 자리까지 이어졌으면 하는 게 또 이 예수를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연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딸을 위해서 그러면 상담자인 저는 뭘 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했냐?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요. 그때마다 그 엄마들을 위해서 제가 제일 많이 했던 거는 먼저 많이 안아드렸어요. 이렇게 이제 꾹 안아주면 이 엄마들이 그간에 가지고 있던 그 마치 탯줄이 터지듯이 눈물이 훅 떨어지는 걸 제가 여러 번 봤는데 어쩌면 이 딸과 이 신앙적 포옹을 어서 할 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3: 저도 딸 바보인데요. 저도 이 사연 들으면서 대학에서 열심히 나름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 딸이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이 얼마나 힘들 때도 많고 저는 몰랐는데 자퇴도 생각을 했더라고요. 관계가 좀 힘들고 과제도 어렵고 조금 많이 역부족했나 봐요. 그럴 때마다 이 애비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고 또 신앙적인 방언도 하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와 그 위기를 적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이 딸이 지금도 잘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저도 물론 힘들고 또 어렵고 돌아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늘 기다리셨고 강한 의로운 오른팔로 저를 붙드시고 있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기에 반드시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면 이 딸도 반드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믿고 우리 어머니 조금 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네, 정말 이 시대는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 정말 힘든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년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기란 더더욱 힘든 때인 것 같아요. 이런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것조차 주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

0: 좋은 남편이 있어서 아직은 괜찮아요.
1: 맞다, 연하시잖아요.
2: 아주 깜찍해요.
3: 활동 만져봐. 뭐. 두껍지 엄청나지 않아? 그냥 새 팔이야, 새.
4: 이제 소개팅 프로그램을 자기가 만들었어. 내가 원했던 이상형 있잖아. 네. 다 갖다 놓은 거예요. 그렇게 돌려서 만난 여자가 이혼했던 그 전 부모. 결국 모든 문제는 나로부터 시작하는구나.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성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굿TV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1: 아니요. 저 사람들이 말 걸면 뭐라고 해야지. 야, 제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2: 아니요,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사실 시즌 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누구 올 때는 그거 안에서 같이
3: 우리가 이렇게 슬픈 일들을 많이 겪었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 아니다. 이걸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4: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남북 소통 프로젝트 오 차이요. 윤영미입니다. 복음 통일을 향한 위대한 여정을 이어온 오자이어 시즌

0: 투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다려왔고 그리고 굉장히 떨리고 설레는 그런 마음인데요. 저만큼이나 이 시간을 기다려온 그런 분들 계시죠. 탈북 미녀 다섯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가족들도 또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4: 야, 이 귀한 프로그램에 정말 귀한 분이 MC로 오셨습니다.
0: 이렇게 격하게 환영을 받은 경우가 제가 또 언제 있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뭐 설레고 떨리고 이제 이랬던 것이 갑자기 이렇게 자존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제가 방송한 지 33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오늘 정말 가장 내가 이렇게 막 걱정이 되고 잘할 수 있을까? 너무나 기다려왔고 이런 자리를 제가 소망을 해왔거든요.
4: 제 자리를 찾으신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1: 예. 저희가 좀 고맙습니다. 기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0: 제 각오는 이제 들으셨고요. 네. 오자유요. 물론 뭐 많은 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 또 오늘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떤 프로그램인지 두 분이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1: 네.
4: 자유를 향한 간절했던 유정.
1: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신 주님을 만나는 아주 귀한 프로그램이랑.
4: 이야! 오랜만에.
1: 여전하네. 네네. 괜찮네.
0: 우리 쫙 정리를.
1: 네, 저희가, 네. 네, 괜찮습니다.
4: 네. 요만큼 하고 싶었거든요. 네. 한 번도 못했는데, 왜 처음 해보네요.
1: 이야, 시술수가 되니까, 네. 요런 멘트가 이제 저희에게 오네요.
0: 네네네. 아, 그렇군요. 네. 직접 이렇게 만나뵈니까, 어유 정말 이 두 분이 안 계시는 프로그램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로.
4: 그렇습니다.
0: 굉장히 분위기를 활기차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자, 이건영 목사님도 시즌 1부터 함께 하셨잖아요.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5: 예, 반갑습니다.
1: 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진짜요 격하게 환영합니다, 목사님.
5: 제 영적 아들 딸입니다.
1: 아빠. 아 목사님 너무 다시 뵙게 되어 너무 기뻐요. 너무 감사하고요.
5: 정말 기쁘고 네. 반갑습니다.
1: 목사님 네. 어떠세요?
5: 저희 부모님이 원래 원조 탈북민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바로 직전에 공산당이 싫어요 하면서. 탈북하셨던 그래서 이 남한 땅에 친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친척끼리 만나면 격하게 반가운 표시를 하는데 지금 어머니 그 격하게 표현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너무 반가운 분들 만났습니다.
0: 네.
5: 감사합니다.
0: 목사님도 탈북민하고 상당히 인연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5: 예, 원조부터 시작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저도 저희 시아버지께서 그 이북의 고향이고 네. 이제 내려오신 그런 분이고요. 저희 남편도 이제 그 목사인데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고
5: 네.
0: 저희 아들도 이제 하버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5: 네. 네,
0: 이제 그 뭐 에세이를 쓰잖아요. 네. 거기다가 그 탈북민 이야기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될 줄 알았거든요. 네, 떨어졌습니다.
4: 그렇습니다. 완전 반전이. 이게
0: 돼야지. 오, 될 뻔했으나.
4: 한번 지우길 게 없었어요.
0: 자, 남북이 가족처럼 모인 오자유어 시즌 2. 첫 주제는 뭘까?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자, 오늘의 주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 입니다.
4: 네. 제목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1: 네. 그렇죠. 아니, 제목을 보니까 시즌 네. 1을 못 보신 분들에게 왠지 안성맞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네. 네. 어디까지 봤니? 오, 자유여. 자, 먼저 만나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6: 남북소통 프로젝트, 오,
7: 자유여!
0: 네, 오자유와 시즌 1 최고의 명장면. 근데 저 때가 언제인데 다들 외모가 네, 상당히
4: 다르시죠. 네,
0: 10년 전 아니죠?
1: 마치 그런가 2년 전인데요.
4: 마치 10년 전 같죠.
1: 웬일이야.
0: 네, 어떠셨어요, 목사님?
5: 아 정말. 기대가 됐고요. 또 기대했었고 네. 네. 제가 손주가 넷이 있는데 네. 손주를 보게 되려는 인생을 논하지 마시고
1: 아,
5: 너무너무 좋고 네. 보고 또 보고 싶은데 오늘 시즌 1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1: 아, 네. 목사님이 정말 너무 좋은 타이밍에 잘 와주신 것 같아요.
5: 예, 그렇습니다.
1: 아니, 인상적이었던 순간들이 꽤 있거든요. 지금 네. 돌아보면은.
4: 또 인상적인 거 하면 또 저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1: 아, 그냥 굉장히 인상적이야. 여전히 시즌2가 되는 네. 우리 오지원 집사님은 인상적입니다.
4: 네. 저희 인상은 또 강렬하지 않습니까?
1: 강렬해요. 매우 강렬하고 말고요. 아주 강렬해요.
0: 아, 이래서 두 분이 호흡이 착착 맞는다. 네. 네. 네. 한 분은 계속 지금 본인을 이렇게 띄우시고 네, 한 분은 계속 또 이렇게
1: 네, 제가 좋습니다. 나름 예, 이제 중재점을 예, 네. 찾겠습니다.
0: 네, 아우 네. 재밌어요. 네,
2: 저는 진짜 네. 우리 자두 사모님과 오 집사님이 이렇게 두 분이 막 웃기시고 꽁투 그게 너무 재미있었는데 역시 오늘도 역시가 역시네.
4: 김영 씨가 이쁘시니까 안목 있으세요.
1: 오, 그런 건가요, 진짜. 아니, 오늘 좀 분발해야 될 것 같아요.
4: 왜요, 왜요?
1: 예, 아니, 뭔가 지금 우리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지금 시즌1과 시즌2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좀 좁히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4: 가수 연락 한 통도 안 했거든요.
1: 아니, 저희가 아시는 관계가 안 좋으시죠?
4: 네, 정말 그냥 일정이 관계예요.
1: 그러니까. 잘해봅시다, 오지. 악수하는 거가 일부러 이게.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저는 솔직히 처음에 이 방송을 할 때 이 방송이 느낌이 조용하고 차분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 이렇게 약간 예,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많은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방송만큼 여유 있고 마음이 편하고 긴장하지 않았던 방송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시즌1 때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부부들이 일상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네. 막 그런 말에서 이제 선거날에 한복을 입고 나가야 되겠는데 어머님이 아 이거 너무 주름이 많아지고 어떻게 입냐 하니까 아버님이 어머님이 키가 좀 작으시니까 야 똥집에 발이 달린 게 아무거나 입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그냥 저는 그냥 보태지도 않고 그냥 말했는데 후에 지인들로부터 막 전화 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직설적으로 하냐. 근데 그게 처음에는 조금 신기했다가는 그게 정의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즌2를 하면서 또 하나 결심을 했어요. 아 나는 컬터가 없이 그냥 해야겠다. 네, 이게 그냥 시청자들한테 더 진실로 다가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1: 필터가 고장났대.
3: 네, 필터가 고장났대.
4: 필터라고 해야 되는데 컬터라고 해야 되는데.
1: 시간이 안 알아들었어요. 필터가 고장났어요.
3: 아니, 알지만 거기다 왜 컬터를 썼냐면 퀄리티가 저의 그런 네, 아이콘이 됐잖아요. 그래서 펴서 드렸어요.
0: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네. 뭐 어디에 발이 달렸다고 하셨죠?
3: 똥집에 발이 달렸다고.
0: 똥집에?
3: 예. 예. 그러니까 아니, 너무... 키가 안 크다. 네, 그 말을 똥집에 예, 발이 달렸다.
1: 난쟁이를 말하는 네. 키가 아, 작은 사람.
3: 네.
0: 아니 북한 여성들은 남편이 그런 얘기해도 가만히 있어요?
3: 아 그런갑다 해요.
1: 그래요?
3: 네, 그냥 아, 그냥 아. 북한 남성들은 되게 속정은 많은데 겉은 무뚝뚝해요. 약간 부스한 사람들처럼 그래가지고 아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는데 그냥 남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네, 그냥 그런갑다. 내가 똥집에 발이 안 달리면 되잖아요.
4: 그렇게 네. 굉장히 말씀 잘하세요. 꽝리리 있게. 꽝리리.
1: 꽝리리. 오장이요 시즌1에서 네. 그 누구도 유행어가 없었어요. 심지어 네. 개그맨도 유행어가 없었어요.
4: 저는 유행어 없는데.
1: 우리 선아씨가 그런 퀄리티, 퀄리티 유행어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3: 네, 네. 저 이런 여자입니다.
0: 네. 네. 마음에 든다.
4: 아, 네. 어떡하지?
1: 쏟아져 나옵니다.
3: 아, 많이 아마 놀라실 거예요.
4: 많이 놀라실 거예요.
1: 아니, 우리 남숙씨도 좀 쏟아주세요.
7: 아,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게 우리 그 김나영 강사께서 시장님과의 그 식사 시간에 뭐가 뭐 요란하게 좀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 거무틱틱한 그 실화지 그런 게 이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물밥, 나물등만 이제 한상 이제 차려졌다는 이야기. 그게 언제 들어도 굉장히 이제 재미있고 굉장히 그 실감이 났어요.
0: 그 장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4: 네.
0: 인상적이었던 그 얘기 다시 한번 만나보실까요?
8: 군수님이 식사를 맛있는 거 대접해야겠으니까 식사하고 가라는 거예요. 네. 나는 오늘 삼겹살은 배터지게 얻어먹겠구나 하고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나물들이 나와요. 시커멓거만 네. 나물들, 산채 나물들이 네. 한참 있다가 보리밥이 이렇게 대접에다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부식이고 진짜 기본 세트는 고기 세트는 이 뒤에 나올기도 하고 그냥 보채지 말고 그럼 그렇겠지. 맛있는 걸 사준다니까 이건 아니다. 나 얌전히 앉아서 교수님 앞에서 딱 기다렸는데 강사님 왜 그렇게 가만히 앉아있어요? 빨리 나 따라 하세요. 자기 따라 해래. 네. 그래 봤더니 보리밥을 대접에 갖다 팍 엎더니 나물 5가지 딱 올리더니 비비세요.
1: 아니 표현이 굉장히
8: 저는 김민군대 7년 동안 대학 4년 동안 11년을 기숙사에서 이런 보리밥에 풀이란 풀은 너무 먹었어도 꼴도 먹기 싫은데 거기서 비비까지 먹으라 하니까 지금 화가 나서 집에 와서 우리 남편이 한국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말이요 탈북자 뭐 못 갔다니까 거지 친구가 맛있는 거 사준다고 말이 나할지 말지
1: 연기도 잘해요 연기도
8: 치고 말이다
1: 노래도 잘해요 기억나요 정말 재밌네요
4: 야, 이게 진짜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네. 오지현 씨가 특별히 굉장히 격하게 지금 공감하시잖아요.
4: 솔직히 고기가 그렇죠? 있어야 돼요. 아니, 음식에는 고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무 맞았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1: 고기에 냅니다, 저도.
4: 무조건 고기가 있어야 됩니다.
2: 아니, 우리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밥상에 고기가 없으면 왜 뭔가 이렇게 반찬이 좀 없는 것 같은 허전함. 그렇죠. 이런 거 느꼈거든요.
4: 요즘에 웰빙이라 그래도 좋은 거지, 음식이지만 네. 그렇습니다.
5: 문화 충격 중에 제일 큰 게 음식 충격이니까 그것도 또 남한 정착 과정에 아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7: 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 이제 그야말로 풀을 많이 먹었죠. 저도 자라면서 이제 풀을 많이 먹었는데 대한민국에 보면은 대한민국에는 뭐 그 소형마트나 대형마트에 보면 종류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금방 가서 고기를 사서 손님이 와도 금방 할 수 있지만 북한에는 그저 4대 명절 때만 이런 고기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대 명절 때 뭐 500g. 그런데 그 500g을 삶으면 그 식구가 많은 가족은 굉장히 그 물이 많잖아요. 고기는 조금이고. 고기 삶으면 또 고기가 쪽 줄잖아요. 그러니까 장아 신고 물 건너 갔다.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올 만큼 고기가 굉장히 귀했고 고기를 못 먹고 자랐다고.
2: 장아 신고? 네. 물을 건너간다?
7: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고기를 삶았는데 네. 식구가 다 먹으려면 그 고기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해서
2: 고깃국으로
7: 고깃국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끓여 먹는 거예요.
2: 그런데 고깃국도 뭐 건더기가 많은 게 아니라
7: 예, 네, 조금씩 됐죠. 그래서
2: 건너갔다 이거죠.
7: 네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이
3: 그와
7: 네.
3: 관련해서 네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있냐면 상점에서 식구수로 안에서 100g 썼어요. 이 집에 식구가 7명인데 700g을 고기를 끓여놨어요. 근데 고기가 안 보이니까 갑자기 남편이 옷을 벗더래요. 밥상에서 그러더니 갑자기 나 이 국그릇에 들어가 봐야
2: 유머 있으시다.
3: 고기가 너무 안 보이니까 내가 아무래도 이 국그릇에 들어가 헤엄을 쳐가지고 고기를 찾아야겠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가 정말
2: 친하게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우울하고 스트레스 받았을 때 고기만 먹으면 너무 행복해지거든요.
1: 그럼요.
2: 공연을 갔다가 스트레스 이빨 받은 거예요. 이제 단체로 움직이다 보니까. 근데 대표님이 고기 먹으러 가자. 주최 측에서 오늘 대접이 고기랜다. 그러니까 거기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근데 딱 그 파실파실 하면서 그 고기가 익는데 삼겹살이 그거 딱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천국이 따로 없다 이래 거예요. 그거 모르고 있다가 내가 감히 천국을 삼겹살에 담겠다.
1: 아니 참 싸운데 누구게 하신 거죠? 미리 맛본 거 아니겠어요?
4: 아, 저는 그 감정 이해해요.
2: 그럼 그렇습니다.
4: 네, 저도 약간 많이 비교하거든요.
2: 그럼요.
9: 맛있는 음식을 보면 우리가 가장 또 큰 행복을 느끼는 맞아요. 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그런 건데요. 그리고 또 오자유화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뭔가 특별한 경험,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10: 네. 아, 예, 저는 이제 그 자유요 방송이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방송을 이제 나오는 거 이제 봤는데 너무나도 어색하고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행동을 하는데도 있잖아요. 이게 보면은 쟤는 막 억지로 시키는 건데도 따라 못하는 막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제가 이제 딱 봤을 때는 야, 쟤 방송에 나가는 거 의식하네? 연예인병에 걸렸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11: 잠깐만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사랑을 나눠요.
4: 자, 여기서 네. 나 그러면 연예인병에 걸린 적이 있다 없다 돌발 OX 퀴즈 시간입니다.
1: 오, 진짜? 궁금하다.
4: 나 한 번이라도 혹시 있으면 O 아니면 X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 X 하나 둘 셋.
1: 언니 두 분이 있다고 지금
2: 그러게요.
1: 오를 드셨어요. 우리 주선아 씨는 어떤 연예인병과 경험이 있으신가요?
3: 저는 한없이 겸손한 여자입니다. 네, 그렇진 않은데 이게 TV에 여기서 나오다 보니까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제가 워낙 간첩처럼 생기지 않았잖아요.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1: 이게
3: 아시아 동양인처럼 안 생기고 외국인처럼 생겨갖고 지하철에서 많은 분을 만나는데 그분보다 근데 실물이 화면보다 너무 좋다. 머리도 생각보다 안 크시다고. 그러시니까 얼마나 화면에 머리가 이따만큼 나갔으면요.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머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아제가 이제 무슨 촬영을 하게 되면 머리를 크게 안 보이려고 몸을 뒤로 이렇게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연예인병의 시초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1: 재밌다.
9: 정말 우리가 텔레비전 몇 번 나가면 꼭 그런 말들 하시잖아요.
1: 맞아요. 화면보다 뭐 어떻다 날씬하다.
4: 저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화면보다 잘생기셨네요. 그러면요 그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화면이랑 똑같이 생겼다면 기분이 나빠요. 똑같이 생기지 않았는데.
9: 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저희 아들이 예전에 이제 붕어빵이라는 프로그램을 아이들 나가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거기에 몇 번 나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 앞에 붕어빵 파는 이제 그 가게를 갔어요. 네. 사람들이 주면서 붕어빵 주세요. 붕어빵이라는 얘기만 딱 나오면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붕어빵 예, 저 맞아요.
1: 귀엽다.
9: 방송한다는 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우리 최영아 씨는 또 어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특별한 감정을 느끼신 게 있나요?
10: 제가 이제 신앙에 회복된 프로그램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뭔가 끝나고 이게 쉬는 타임이니까 뭔가 이렇게 공허한 느낌도 좀 있고 그래서 다시 시즌 1부터 쫙 이렇게 43회까지 다 봤거든요. 보면서 다시 이제 혼자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기는 싫고 그래서 그걸 이제 유튜브를 틀어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면서 누구 울 때는 턱 앉아서 같이 막 이러면서 쭉 이렇게 돌이켰던 것 같아요.
4: 맞아요. 역시 모자임에 대한 애정하면 영화 씨밖에 없는 것 같아요.
1: 아니 정말 애정이 정말 많으세요. 듬뿍듬뿍 이제 매회마다 이렇게 쏟아주셨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영화 씨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겼던 장면 물론 많겠지만 특별히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나시는지 궁금해요.
10: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주시잖아요. 이제 너로 인하여 저 복을 내리겠다. 그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고 해서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보고 제가 겪었던 하나님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 너무 감동스럽고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9: 그렇죠. 정말 든든하고 내 편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10: 아멘입니다.
9: 네, 정말 좋죠.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또 가장 재밌는 주제가 뭐냐면 실수. 재밌던 경험.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시즌 1 함께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실수담 혹은 또 창피했던 순간 어떤 게 있을까요?
7: 저는 그 뭐 창피했다기보다는 헤어 때문에 조금 속상했을 때가 있었어요.
9: 머리 스타일이요?
7: 헤어 때문에. 처음에 머리 했을 때 50대 머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1: 무게 있어 보이게 해주시려고.
9: 아, 그래서 이렇게 앞머리 띄우고 약간 영부인 스타일 뭐 이런 스타일인가요?
1: 그렇게 퀄리티 있는, 퀄리티 있는 머리.
9: 그래서 아무나한테 안 해줍니다.
1: 그러니까.
9: 가장 마음에 드는 분한테 그렇게 해주거든요.
1: 그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머리.
7: 예, 굉장히 그게. 그러신데 나는 이제 내 나름대로 아, 나 좀 젊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좀 마음은 20대인데 헤어는 이제 머리 스타일이 50대라서 진짜 조금 속상했어요.
4: 기억이 나요? 오늘 머리는 어떠세요?
7: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한테 아우 너무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1: 제가 듣기로는 머리 때문에 속상하셨던 분이 또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
9: 누구세요?
3: 그 장본인이 저입니다.
1: 아이고! 우리 퀄리티가
3: 아니 저는 그 시즌 1 때 그 MC분 있잖아요. 한유미라고. 예. 엄청 예쁘잖아요.
1: 예쁘죠.
3: 예. 근데 그분이 똥머리 했잖아요.
4: 아, 맞아요.
3: 똥딱 꽂았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 머리를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살면서 그런 머리 한 번도 못 해봐서 미용사 선생님한테 저도 유미처럼 똥머리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그래 했는데 저는 괜찮았어요. 살면서 처음 해봤으니까. 근데 그 방송이 나가고 아예 막 친구들이 야, 좀 네 주제를 알아라.
1: 왜?
3: 왜? 아, 약간 이 얼굴이 동그랗기 때문에 동그리 하면 안 된다요. 그리고 얼굴을 넓으니까 좀 가려야 되는데 이마를 빤빤하게 다 내놓고 그래서 아니 그 MC 하는 애 있잖아 유미 걔 예뻐가지고 그래서 약간 야 유미하고 니가 같냐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저는 절 공감이 절반이고 부공감이 절반이에요. 왜냐면요 유미하고 저하고 띠동갑이거든요. 네. 저도 12년 전에 그만큼 이뻤거든요.
4: 네, 저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두 분이 얼마나 다른지 하나 둘 셋. 우리 유민 씨가 여러모리였고 네. 우리 수선아 씨가 여러모리였는데.
1: 아니 왜, 근데 난 지금 전 사진을.
3: 아 이거는 전적으로 카메라 감독님 잘못을 생각합니다. 왜 이 표현을?
1: 찍었네.
3: 네 그래서.
4: 솔직히 저도 그거 공감해요. 저도 카메라 감독님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1: 저도 차리고 나서
4: 왜 이렇게 못생기게 치워주는 거야.
1: 카메라 감독님은 얼마나 힘드실지 그 노고에 감사하셔야 돼요.
3: 그래 저는 알았습니다. 아 사람이 자기 주제를 알아야겠다. 그러면서도 나는 아 나를 12년 전에 이 자리에 있었다면 내가 유미를 눌렀을 수도 있겠다. 아~ 예, 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4: 12년 전에 얼굴이 비슷하지 않았어요?
1: 왜 그래?
3: 아예 맞았어요.
1: 아니야 사진 같아요. 예뻐요.
4: 아, 너무 예뻐요.
3: 근데 똥머리는 진짜 아니에요. 아, 저 다시 안 할 것 같아.
4: 개그할 때 항상 뭐냐면 네. 원빈 씨나 현빈 씨나 그런 분들 입은 옷 있잖아요. 아~ 제가 입으면 개그가 돼요.
1: 반짝이 추인이 입으면, 네, 반짝이 추인 현빈 씨가 입으면
4: 맞아.
1: 아주 스타일리시한데 네. 오지현 씨가 입으면
4: 개그가 되는 거죠. 네,
1: 나름 문화예요. 개그맨이 아무거나 했을 때 개그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3: 아니요, 정말 괜찮은데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에요.
1: 네. 오, 맞습니다.
3: 그렇죠? 우리는 네. 이런 시각으로 세상을 봐야 합니다. 아, 네.
1: 역시 퀄리티,
12: 역시 멘트가 퀄리티 있으십니다. 네. 자, 다른 분들 또 재미난 실수담이나 뭐 창피했던 순간 기억나는 거 있으신가요?
10: 저는 그 시즌 1 첫녹화를 갔다가 우리 작가님이 제가 막 영감하게 생겼나 봐요.
1: 네, 맞아요.
10: 노래를 시켰어요. 맞기는 저 엄청 소심해요. 근데 아 대한민국을 불렀는데 저 노래 좀 해요. 근데 너무 안 나온 거예요. 너무 막 박자도 막 도망을 가고 제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 막 도망을 가더라고요. 노래에 즐기지를 못하고 그거 보면서 그 교회 분들이 혹시 그 오자유 매태를 보면은 집사님 볼 수 있어요 하면은 2회부터 나옵니다. 1회 딱 띄고 2회부터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4: 1회 됐으니까.
1: 보장만 보고 싶다.
4: 네, 그래서 1회. 준비했습니다.
10: 제발. 저는.
1: 뭐야. 저 여자 뭐야? 아직 못하시기야.
10: 언제나 자유로이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 있고 뜻하는 것은 무엇이든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린 은혜로운 인상을
1: 위해 간들어지고 좋구만
10: 이렇게 우린

0: 대한민국. 아니,
1: 누가 이 노래를 못한다는
2: 느낌이에요. 아니, 너무 좋은데?
3: 진짜하시는데요?
2: 그렇습니다. 은혜론, 이게 뭡니까?
1: 아니, 무엇보다 눈빛이 네. 굉장히 이렇게 초롱초롱하셨네요, 그때.
0: 저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약간 좀 인민공 같은 느낌이 조금 있으시는데.
2: 어디 북한, 공간 것 같은데,
1: 모든 노래를 약간 트로트화 시키시는 것 같긴 해요.
3: 오, 대한민국.
2: 차주마블로도 그래요.
4: 아니 근데 있잖아요.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다 트로트랑 가까워요. 제가 이번에 군부대 봉사가 있어가지고 챔피언 랩을 연습하는데 죽었다 깨다 지금 두 달째인데 내일이에요.
2: 아 진짜 한 소절만
1: 조금만. 너무 궁금해.
4: 모두의 축제 서로 병가르지 않는 것이 숙제 오늘 소리 못 지르는 사람 오늘 술래 숫자가 든 것이 그 강강 숙얼래 숙얼래
3: 그거 할 때 너 피리 모자를 눌러 쓰고 해.
2: 아니, 자신감 있게 하세요. 그럼 내가 터진다.
0: 터져요. 윤정철 진짜 많이 바뀌셨어요. 원래 처음에 오실 때 굉장히 얌전하셨거든요.
3: 강남에서 어디 지나가서 얘기하셨잖아요.
0: 근데 지금 완전 좋으세요.
1: 이제 방송 최적화가 되신
3: 맞아요.
1: 근데 아니 랩은 뭐 잘한 사람 많잖아요. 자기 전문 분야인 사람들은 트로트화된 랩은 아마 강은정 씨가 최초이지 않을까. 상당한 인기를 끌 것 같아요. 아주 매력적인데요.
4: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목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5: 우리가 같이 이렇게 지난 날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겁니다. 네, 그만큼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만 또 쓰셨잖아요. 지금 쓰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로 앞서가시면서 아멘.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3: 아멘. 감사합니다.
5: 설교 한 편 했습니다.
1: 네, 또 뭐 이게 창피한 얘기. 아, 요거 계속 좀 듣고 싶네요. 재밌어서.
4: 네. 아, 저 지금 우리 PD님 얼굴을 못 볼 정도로 부끄러워요. 지금 생각해도. 왜냐면 찬양을 부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게 되었는데 너무 떨린 거예요. 딱 떨리니까 소리도 안 나오고. 근데 제가 노래는 하지만 부끄럽게도 좀 박치예요. MR 이게 박자가 안 맞아서 여기서 계속 반복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마지막에는 MR 다른 걸로 바꾸자 해서 바꿨는데 키가 또 안 맞는 거예요.
2: 아이고 어렵지.
4: 그럼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거 눈물밖에 없어요. 저기 피디님 책상에 가서 너무 슬프게 오니까 오, 우리 남편 피디님이 당황하셔가지고 옆에서 계속 휴지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아 근데
2: 오셨구나.
4: 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도 다 다시 받고 밥 먹으러도 늦게 가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떨림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양을 불렀어요.
3: 아, 은혜로웠는데요.
6: 온종자매는 창피했다고 하셨지만, 저는 이제 온종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에서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다 울었었어요.
0: 그때. 은정 씨가 가장 기억나요? 목사님도 기억나시죠?
5: 정말 은정자매는 특별히 기억납니다. 특별히 기억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이가 우리 딸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딸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과정, 그리고 특별히 정말 기도를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그냥 오늘한 기도지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그 과정이 너무 감격이라 우리 애들에게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교회 초청해서 간증도 했습니다.
1: 아, 그러셨구나.
4: 그런데 목사님께서 고기를 대접해 주셔가지고.
5: 천국이죠.
1: 네. 고기 얘기가 계속 끊임없이.
0: 끊임없이.
1: 그 회식은 꼭 고기로.
0: 네.
1: 궁극의 네. 행복. 네. 그 은혜로운 찬양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할 것 같아요.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4: 네. 오. 네.
2: 오. 감사합니다.
0: 아,
2: 그러니까 이제 시즌2니까. 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시간이네요. 너무 잘하시는데.
1: 이제 반박사
2: 어요 눈물 나려고 말이 안 나.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정말 이렇게 확 끼치는 것 같은 입으로만 하는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영혼과 온 마음으로 찬양하는 게 느껴져서 정말 감동이었어요. 우리 전문가 가수 입장에서 보실 때는 어떻게
3: 아니,
2: 보셨어요?
3: 진짜 노래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네. 사실 뭐 말도 그렇지만 그냥 단순하게 스킬이 좋은 것만이 잘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2: 그렇죠.
3: 진정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건데 진짜 내가 걸어가는 곳이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곳이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의 마음과 그 고백이 그냥 이제 주님께 드리는 이 마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 이 시간을 예배로 받으신 것 같아요.
2: 네.
4: 너무 멋져요. 아, 우리 사모님
1: 멘트가 진짜. 아, 너무. 아, 우리는 자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하나님의 그러니까. 은혜 진짜. 퀄리티를 넘길게요.
2: 네. 아우, 저도 퀄리티 있는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말씀 너무 잘하시고, 네, 또 은혜로운 사모님이 이렇게 계시고, 똑같은 사모인데 이렇게.
1: 아, 사모님 매우 선배 사모님이 계셔주셔가지고 오늘 제 기대고
2: 정말 오늘 좋습니다. 네. 또 다른 감동적인 어떤 장면. 기억나는 거 있으면 좀 나눠주실까요?
5: 아, 저는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 추억 하나라는 우리가 그 상자를 열어보면서 했던 방송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좀 많이 감동이었었거든요. 이제 제가 친구나 이제 그 누구한테도 사실 꺼내지 않았던 얘기가 있었는데 중국에서부터 제가 한국까지 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매일 일기로 썼던 그 이제 일기장을 그때 제가 이제 공개를 했었거든요. 그걸 하면서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방송에서 오픈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국민들이 다 보는 데서 내가 얘기를 했다라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이런 내 이야기들을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고백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이 저는 제 스스로가 감동을 좀 많이 받았어가지고 이 방송을 늘 이렇게 꿈에서도 진짜 기다렸었어요.
2: 강은정 씨도 뭔가 지금 막 감동적인 이야기를 좀 네.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6: 아, 네. 저는 우리 이 촬영을 같이 하면서 시즌1에서 가장 진짜 너무 은혜되고 감동적이었던 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자매님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암으로 앓고 계셨는데 꼭 천국 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그 아버지가 천국 가기 전에 그러니까 또 음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어렸을 때 부모님을 많이 원망을 했었거든요. 제 생일날에 국수 먹고 싶었는데 국수 한 그릇 못 해주는 엄마가 미웠어요. 근데 오늘날에 한국에 와서 살다가 보니까 저희 부모님이 제일 위대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난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까지 이렇게 같이 만나 산다는 게 그래서 제 소원이 뭐냐면 성경을 읽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자녀로서 내가 부모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제가 부모님에게 해드린 게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님을 천국에 꼭 가게 해달라는 게 그게 진짜 소원인데 그 자매님의 간증이 너무 눈물 많이 나고
4: 그때 그 분이 아마 최은이실 거예요. 그분 간증이었는데 참 저도 막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거는 정말 최고의 효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어떻게 인간적으로 잘해드리고 뭐 여행 보내드리고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 부모님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는 거 그 생각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아 정말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효도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네.
2: 그런 기도는 또 하나님이 속히 이루어주실 줄 네, 믿습니다.
3: 제가 중보할게요.
2: 네. 주선아 씨는 또 어떤 감동적인 장면이 있을까요?
7: 예, 저는 시즌1 때, 내 마음속의 지우개라는 그 시즌1 때 20회가 그 프로그램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뿐 아니라 우리 탈북자들은 똑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특수하잖아요. 고향에 가족을 다 남기고 왔고 가족하고 헤어져야 되는 그런 슬픔식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랬어요. 우리는 슬픈 사람들이다. 우리는 상처를 죽을 때까지 갖고 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통일이 되기 전에는. 항상 이래가지고 내가 슬픈 것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여기 나와서 그때 만나셨던 목사님이 그런 소리를 하셨어요. 목사님이 자기 가족사에 있었던 슬픈 얘기를 하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상처를 다 갖고 산다. 근데 그걸 이기는 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제가 그 말을 딱 들으면서 이제는 저는 슬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슬퍼하는 그 시간에 양비되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람이 슬픔에만 젖어 있으면 앞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이 절로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룩한 분이 계셔서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하면서부터 지금은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조금 조그마한 상처는 있죠. 근데 그냥 그 상처들을 받을 때마다 아 그래 하늘을 쳐다보여 하나님 저 괜찮죠? 이러고 아, 잊어버려요. 네.
3: 아니 퀄리티가 못 뺀 사이에 소나 씨는 더 올라가신 것 같아요.
7: 증가했어요.
2: 네. 아니 꽃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해바라기? 네. 하나님 바라기 같고
3: 주바라기? 아주, 네.
7: 해바라기보다 해바라기는 동그래서 싫어요. 저는
3: 소나스로 할까요?
7: 장미요. 장미.
3: 장미. 네.
7: 저 장미예요.
3: 네. 굉장히 네. 개인 취향이 굉장히 명확하시네요. 네.
7: 자기애가 강해요.
3: 그러니까. 아니 정말 네. 이 안에서 서로가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갠 것처럼 주님이 서로의 손길을 통해가지고 그 아픔을 서로 이제 따뜻하게 보듬어 주게 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 근원인 기쁨을 발견하신 것이 제가 더 기쁘네요.
7: 네.
3: 아니 그런데다가 선아 씨의 얘기가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거든요. 굉장히 퀄리티 있는 이야기를 그때도 해주셨어요. 기억나시죠?
7: 네, 저는 사람들이 그냥 제가 항상 웃고 퀄리티 얘기하니까 이 여자는 정말 행복한 일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도 5년 전에 저희 9살 아들이 압록강 넘다가 잡혔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말했잖아요. 제가 연길 아파트에서 떨어져 자살하려고 했다고. 저는 솔직해요. 자식이 잡혔는데요. 9살짜리가 국경경비대 감옥에 잡혔는데 어느 엄마가 그럼.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는 그럼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럼요. 제가 죽으려고 했어요. 나는 엄마이기 전에 이 세상에 가장 많은 죄가 묻은 여자다. 예, 근데 제가 그때 그냥 그 연길 사거리 잔디밭에 가지고 그냥 잔디밭에가 무릎을 딱 꿇고 저는 북한에서 하나님을 몰랐어요. 아. 우리는 안 그런 걸 몰라요. 모르겠어. 근데 제가 갑자기 제 입에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아들이 잡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신앙이 있었다는 걸 그때 안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지나가는 사람한테 막 붙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기요 제가 근데 제가 이 마당에 와서 그 막 얘기를 했는데 다 들어주시고 공감하고 같이 울어주고 괜찮다고 정말 너는 장한 일을 했다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사람이라는 게 공감, 진심 이 두 가지면 맞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 마당이 좋았습니다.
4: 저는 네. 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많은 이제 북한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이 아니면 이 북한 분들의 그 아픔이나 슬픔들을 이렇게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7: 네, 맞아요.
4: 어떻게 보면 오자유화라는 프로그램이 딴 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7: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정말 이 남한사에서 잘 정착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충전해주는 배터리인 것 같아요.
3: 멋진 말씀 하셨네요.
0: 어쨌든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기회도 있습니다. 위험한 게 무슨 기회일까 하는데 주선아 자매님이 그 순간 아주 위험한 기회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험함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4: 아.
0: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지고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자신의 아픔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솔직한 마음인데 주선아 자매는 그냥 우리에게 여전도사를 데리고
3: 어울린다. 어울린다.
0: 그래가지고 네, 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너무 상처가 계신 분들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해주게 되면
3: 와, 맞아요.
0: 그냥 좋은 설계 열펴 드는 것보다 금방 회복될 것 같아요.
7: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퀄리티예요. 네, 빛이 나잖아요.
0: 진심이네요. 네. 진심이에요.
7: 네. 언제든지.
2: 네. 아유,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0: 주선아 전도사님.
2: 네. 정말 하나님이 네. 명령이잖아. 우리 감사하라, 기뻐하라,
3: 네.
2: 기도하라. 네. 정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남숙 씨는 또 어떤 여기 있으신가요?
8: 저는 이제 그 김나연 강사께서 중국에서 7살 된 딸아이를 얻고 이제 국경을 그렇게 이제 넘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눈물이 이제 왈칵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동스러웠고 정말 엄마는 참 위대하다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의 그 모성애를 통해서 강하고 정말 위대한 그 우리 탈북인 엄마들의 모습. 예, 그런 걸 보게 되면서 아, 참 감동했어요.
7: 그러니까 우리는 엄마가 돼서 공감을 했던 건데 저도 또 이제 그 언니가 그런 얘기할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북한 감옥에 잡혔던 애를 겨우 꺼내 왔는데 저는 또 그 애와 같이 라오스를 올려면 저는 안 돼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불법인 거예요. 그러면 그 9살짜리 애가 혼자 와야 돼요. 라오스 태국. 그래서 라오스 산전막에다 그 애를 놔두고 그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냥 그 브로커가 오토바이 타고 빨리 나오래요. 왜냐면 여기는 사람이 발길이 많으면 안 돼가지고. 그래서 9살짜리 애를 거기다 놔두고 오는데 제가 오토바이 뒤 타서 그냥 그 산이 떠나가게 울었어요. 너무 슬픈 거예요. 그 애가 이제 라오스 태국을 넘다가 악어강에 빠지진 않겠는지. 엄마는 아들이 아프면 심장이라도 지금이라도 떼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김나영 강사의 얘기가 더 막 슬펐고 내가 다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많이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런 다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9: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 프로그램도 또 만들고 방송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은데 시즌1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만 저희가 이렇게 듣고 봤는데도 감동이 차고 넘쳐요. 네. 자, 우리 기쁨과 감동과 눈물이 있는 오자유요. 다음 얘기 나눠볼 주제 한번 볼까요?

0: くぜ。
1: 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
2: 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
3: くぜ。く
2: ぜ。くぜ。くぜ。くぜ。くぜ。
4: 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
3: 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
1: 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くぜ。
2: 네오자유와시즌1의명장면들을저희가이렇게쭉돌아봤는데이번에함께하면서혹시뭐아쉬웠던점그런게있다면솔직하게한번터놓고얘기하는시간을좀가져볼까하는데어떠신가요
5: 저는우리가그좀아예이런걸좀했으면좋겠어요우리탈북민들이오면서거의다신앙을갖거든요정말많이가져요근데하나원을딱나오는순간부터는이게신앙을잃어버리는친구들이굉장히많더라고요이제친구한명이있는데온지3년된거예요이아이가지금27정도밖에안됐는데계속명절때만되면막고향가고싶다부모님보고싶다그러니까보는저도이제힘들고같이기도하면서이렇게하는데우리오자유여프로그램과저희들이그렇게힘들어하는친구들가서같이기도해주고어려운거도와주고이런것도좀많이촬영해서내보내면한국교회에서더우리의본으로보고북한분들더많이품지않을까이런프로그램도좀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게되었습니다
2: 그렇군요 네, 네아쉬웠던순간이야기하고있는데김남숙씨가뭔가지금하고싶은얘기가있는것같아요표정이 네.
6: 아저는사실좀자유로운사람인데 방송에보면굉장히경직되어있더라고요근데이제복장도예쁜뭐복장이고몸가짐도이제예쁘게해야된다는그런강박감이좀있었던것같아요그래서자유롭게앉아시면좀다리도좀자연스럽게하고뭐똑바로앉아있으려니까좀땀도나고 어쨌거나조금어색했던것같아요제자신이 네
7: 아저도이제항상긴장하다보니까인사도이렇게좀제대로잘못하는부분도좀아쉬웠었고좀재밌고활발하게했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이되게아쉬웠는데참고로말씀드린다면나방송분량진짜많았으면좋겠어요
2: 좋아요
3: 방송하는사람들이나방송많이나왔으면좋겠어요이런얘기마음속에만드는지나오지않았는데방영심씨는자기대놓고나방금많이나왔었어요솔직한마음이에요
1: 아무리정직해요
3: 정말정직하신거예요
1: 그럼우리는안솔직한거예요 퀄리티있게솔직하시고
3: 사람얼굴이솔직하세요
2: 그렇죠 그렇구나
1: 다솔직한거예요 네, 네, 네좋습니다
2: 우리목사님께서는혹시뭐아쉬운점뭐잘생기게좀나왔어야되는데뭐이런아쉬움없으시죠
8: 원래원판이형부럽지않아요
1: 너무잘생기셨어요 진짜
3: 제가빼시면괜찮아요
1: 좋았다좋았다
8: 저는솔직히이기독교 TV 채널을좀자주봅니다 네. 특별히오후시간이나밤시간에시간되면보는데오자유어만큼특별한프로가그리흔치않다고생각합니다모든규모라든지특히제작비용이굉장히많이든다고생각합니다이러한것을시도하고시즌2까지할수있다는것이도리어아쉬움보다는저는자랑스럽다고생각합니다 네, 진심입니다
2: 네, 그렇군요자이번에는정말해보고싶었던거시즌1을이제쭉진행을하면서아이거정말해보고싶었는데하는거말씀하세요지금방송국제작진이다듣고있고또하나님께서또듣고 계시고이루어질지어다 네, 네어느분말씀하시겠어요
9: 인연이라고하죠
1: 그러니까우리가이자리에온것도인연이라고생각해요놀라셨죠
9: 네그래서저는네우리가이자리에온것도우리가서로이자리에오면각계각층서로다른직업의사람들이오잖아요이렇게앞에앉으신분처럼또사업을해서성공하신분도있고이런사람들이서로교류하고협력해서이제우리이제탈북민들한테같이자원봉사도하고서로가진것을나누고공유하고우리가갖고있는그런스토리나이런것들을남한사람들한테들려줘서정말세상을힘내서살수있는그런힘을주는이런좋은일들을많이해보고싶어요네
2: 우리최영아씨는어떤걸해보고싶으신가요
10: 이제북한문화한국문화문화예술이라는게이제우리가이제한나라지만너무차이가나요이거를좀이렇게제가제생각이지만이렇게접목을시켰을때굉장한 큰 은혜가 나올 수 있는 예술이 나올 것 같거든요. 아. 이거를 하나님의 찬양에 접목을 시켜서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렇게 네. 무대가 나올 것 같은 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 그런 무대를 좀 오. 꿈꿔보고 네. 어, 저희 안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럼요. 충분하죠.
10: 네. 뭐, 예. 네. 그래서 한국 뭐 이렇게 해서 같이 그렇죠. 이런
2: 충분하죠. 오, 아주 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네요. 네, 네. 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네.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박명심 씨는 네. 어떤 점이 있을까요?
7: 아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오 자유여 식구들하고 좀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저희가 이제 오 자유여 하고 했는데 이제 음악이 그냥 찬송가가 이렇게 나오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면서 뭐 방송을 시작한다든지 네. 좀 재밌게 했으면 좋겠고 제가 예전에 그 이제 한번 합창 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노래를 수화로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같이 한번 좀 해보는 그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3: 보여주세요.
7: 아, 네. 아, 예. 그럼 노래는 다 아실 네. 것 같으니까 네. 같이 하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시작. 당신.

0: 이렇게.
1: 네.
0: 그때 이거 몇 번만 하면 금방 따라 하더라고요.
2: 사랑이 요구네요.
0: 네, 이게 사랑이고요.
2: 너무 아름답다.
0: 예, 네, 당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 할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받을 때
2: 의미가 네,
0: 다 있더라고요. 하나하나 동작에.
2: 전 남편한테 도저히 사랑한단 말이 안 나오거든요.
0: 예. 네.
2: 그럴 때 그냥 이렇게. 네.
3: 알잖아.
0: 네.
2: 자, 너나나 소리 잘 들려.
0: 네.
3: 우리 새로 태어났습니다.
2: 그러면 어쩜 이렇게 다 준비된 하느님의 일꾼들인가 이런 그 감동이 딱 오는데 은정 씨는 또 함께 해보고 싶은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4: 저는 자두 사모님이랑 찬양 레슨을 좀 받고 싶어요.
3: 아, 레슨을.
4: 그리고 같이 우와. 불러보고 싶어요.
2: 오~
4: 왜냐면 이게 나만식 창법을 좀 배워서 은혜로운 소통을 위해서 배우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 아우, 저도 그럼 가르쳐 주시겠어요? 제가 가르쳐 드리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4: 그럼요. 네. 네,
5: 기회 되면 저희가 진짜 이렇게 하나 돼가지고.
3: 네. 이런 잘하고 말하면서.
4: 다 했으니까.
2: 네. 그냥 레슨비는 고기로 하는 거예요.
5: 아, 예. 고기. 제가 한번 사고 네. 좋겠다.
2: 자, 시즌2 우리가 첫 발을 이렇게 오늘 내딛어봤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바라는 점 네, 있으면 오늘 말씀해 주시고 분명히 아마 그게 이렇게 반영이 돼서 네. 더 좋은 프로그램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6: 아, 이제 오자유요 프로그램은 이제 복음 통일입니다. 주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때 어떤 사인을 보내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북한을 잘 알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더 이곳에 있는 탈북민들 또 나가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통일을 소망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 네,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 우리 프로그램이 세상과는 좀 구별된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7: 벌써 구별이 됐습니다. 네. 너무 구별됐고 어떻게 어떤 때는 제 마음속에 성별됐다고는 생각까지 듭니다. 과연 이러한 포로가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제 간절한 이제 마음이고 가끔 그런 기도도 합니다. 이 오자유어가 한국의 웬만한 교회에서 허국의 달 6월 달에 오후예배라든지 심야기도 때에 한번 전체가 틀어본다고 하면 특별히 주일 학생들 그리고 중고층 학생들을 초청해가지고 이 프로를 한두 편만 보더라도 놀라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그것을 기대하고 있고 요번에 우리 교회도 6월 달에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네.
7: 좀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담임 목사님들 계시면 한번 참고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2: 좋습니다. 저는 뭐 오늘 처음이지만 하고 싶은 게 참 많네요. 우리 이 스튜디오를 뭐 어디로 옮겨도 하는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뭐 학교도 좋고 뭐 교도소도 좋고
0: 아, 그렇죠.
2: 어떤 곳이라도 우리가 가서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참 좋은 프로그램 될 것 같아요.
8: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여리고를 정말 무너뜨리기 정말 힘들었지만 네. 정말 쉽게 무너뜨렸잖아요.
2: 그렇죠.
8: 그것 때문에 정말 자만을 해서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서 이렇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무너뜨릴 때는 하나님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무너뜨렸잖아요. 저는 시즌2가 물론 시즌1이 정말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방송이었고 좋은 방송이었지만 시즌2는 같은 방식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형태의 방식으로 또 방송을 하게 만드실 거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MC님도 바뀌시고 전체적으로 바뀌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래서 어쩌면 정말 우리가 했던 방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또 가르치지 않으실까 이게 생각이 듭니다.
2: 네, 네. 어떤 그 벽은 무너뜨리는 게 좋은데 이제 시청률은 무너지지 않고
8: 올라가는.
2: 네.
5: 와, 최고의
2: 그런 방송이었으면
5: 네, 아멘입니다. 네,
2: 좋겠습니다. 예. 자, 남과 북이 한 자리에 이렇게 모여서 마음을 여는 참 귀한 그런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이 귀한 여정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정말 감사하고 감동적인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시즌2 첫 방송을 함께 해주신 우리 목사님. 네. 소감을 좀 여쭤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 한마디로 얘기하면
2: 네.
7: 대박이 예감됩니다.
5: 오, 좋다.
2: 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굿TV의 귀한 캠페인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탈북민들에게 가족의 따뜻함도 전하고 또 남한 정착도 지원하는 탈북민 한가족 맺기 캠페인.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필요합니다. 오 자유여 시즌2 새로운 여정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복음 통일의 그날까지
8: 우리의 위대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5: 오 자유여.
2: 오지연 특파원 어디 계신가요?
1: 네, 오자유 현장에 나와 있는 오지연 특파원입니다. 2018년 가득 채울 희망

캠퍼스 안전요원에 지원하여 뉴욕 경찰에서 유망한 경력을 시작하세요. 우리 도시의 아이들을 지키면서 좋은 의료 및 퇴직수당과 홍보 기회로 풍부한 급여를 받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nypdrecruit.com 또는 212recruit으로 문의하세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신현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찬양은 기도와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하는 밥 같은 존재잖아요. 찬양을 통해서 위로받고 큰 힘을 얻게 되는데요. 오늘 모실 분은요. 독특한 보이스로 전 국민이 다 아는 김밥송을 부르신 분입니다. 누군지 바로 여러분들 눈치채셨죠? 가수 자두사모님과 피아니스트 오하평 교수님이 뭉친 환상의 팀이죠. 마음 전파상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어떻게 저희 팀 인사가 있는데 팀 인사 한번 드려도 될까요?
1: 너무 팀 인사 듣고 싶습니다. 네.
2: 저희는요.
3: 마음을 고치고
2: 마음을 전하는 마음 전파상입니다. 예, 이걸 너무 하고 싶어요.
1: 오늘 뭐 두 분 벌써 좋습니다. 네, 우리 자두사모님은 지금 김천 김밥축제 대명사인 홍보대사로 매년 맹활약을 해주고 계십니다.
2: 저 실제로 네. 오늘 이 녹화 시점을 기준으로요, 김천시 명예시민 홍보대사 예. 이제 오. 위촉을 받는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래서 네. 방송이 나간 이후에 예. 올해 안에 제가 아마 이제 김천 명예시민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1: 쭉쭉 나가시네요.
2: 감사합니다. 김밥 잘 말아서 이제 천국을 누리며 김밥 천국에서.
1: 아니, 근데. 참 영화도 그렇지만요. 네. 어떤 캐릭터 관객분들이 기억해 네. 주시는 캐릭터를 만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많은 노래를 불렀어도 이렇게 기억하는 노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은혜고 축복 아닌가요?
2: 맞아요. 김밥이 저한테는 가장 이제 약점 같았던 곡이고 단점 같았던 곡이고 정말 부끄럽고 네. 나의 수치 같았는데 나의 수치 변화에 찬송되게 하신 것처럼 네. 한 20여

0: 20년 넘게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가장 자랑스러운 곡,
1: 네.
0: 또 가장 사랑스러운 곡, 뭐 그런 곡이 된것 같아서,
1: 네.
0: 하나님이 다 하시는구나.
1: 몰라요. 몰라요. 아, 오하평 교수님도 소개를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2: 저요? 마음조파상에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하평입니다.
1: 정말 간단하네요.
2: 네네네.
0: 아니, 뭘, 리드를 안 해주면은,
1: 정말.
0: 잘뭘 못해요.
1: 제가 그럼 리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하평 교수님에 대해서 뒷조사한 거를 조금, 5살 때부터 피아노 건반을 튕기기 시작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군목이신 아버지와 함께 군인교회에서 군인 아저씨들 찬양에 반주를 해주셨고요.
2: 아니, 그런 것까지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1: 뭐 저희 뭐
2: 아, 저기
1: 제작진들
0: 네.
1: 뭐
0: BTS는
1: 대단합니다.
0: 다 알아. 주님이 아시는 네. 거 다음으로
1: 대단하세요 제작진 대단하십니다. 어른이 돼서는 가수 이장희
2: 아, 예.
1: 선생님서부터 박기영, 스위스로우, 방탄소년단까지 실력파 가수들을 연주해 주신 분이십니다. 와 교수님
0: 많이 뺐네요.
1: 아, 그래요?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데 많이 뺀 거군요.
2: 별로 사실 그런 것들 제가 자랑하지 않아가지고.
0: 그럼 제가 굉장히... 좀
1: 해주세요.
0: 멤버 해도
1: 사모님
0: 될까요?
1: 해주세요.
0: 그렇죠. 아니 뭐 이제 우리 BTS가 세계적이지만 이미 뭐 너무 세계적인 저희의 대표지만
1: 네.
0: 이 세계 투어도 또 같이 하셨고요.
1: 네, 네.
0: 많은 가수분들 연주뿐 아니라 우리 잘 아는 프로그램들 SNL이나
1: 네.
0: 불의 명곡이나
1: 네, 네.
0: 여러 이제 음악이 주가 되는 프로그램에서 정말 연주 편곡 많이 하셨고
1: 네.
0: 저의 음악 감독. 와 저희 프로듀서 역할도 같이 해주고 계시고
1: 네.
0: 후학들을 양성 중이시고 하고 있는 일이 진짜 많은데
1: 네.
0: 이걸 다 소개하라 그러면은
2: 그래서 피아노 치고 있는 오화평입니다.
0: 오화평입니다. 이걸로 끝을 내는 사람입니다.
1: 근데 이 정도로 소화하시려면 표정이 없는 게 맞아요.
2: 맞아요. 예.
1: 맞아요.
2: 예.
1: 표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2: 맞아요. 예.
0: 저 이거 잠깐 얘기해도 돼요?
1: 네.
0: 저희 내맥이 같이 나온 건 처음인데
1: 네.
0: 얘 왜 나왔는지 아세요?
1: 모르죠.
0: 선배님 뵙고 싶어서.
1: 아이 거짓말
0: 같은데요? 얘기 안 했지?
2: 아, 말씀 안 들었죠, 아직.
0: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는 거. 네가 입을 안 대니까 내가 하는데.
1: 피부색이 조금 비슷해서.
0: 한번 너무 뵙고 싶다고.
1: 네.
0: 자기 꼭 하고 싶다고.
1: 네.
0: 그 이유가 뭐 간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선배님
1: 네.
0: 한번 꼭 뵙고 싶다고
1: 아니,
0: 이렇게
1: 감사하네.
0: 나온 거예요.
1: 왜?
2: 아, 제가 뭐 그
1: 네.
2: 김두한부터 다 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 연배가 보이기
2: 야,
1: 시작하는데.
2: 저기 뭐지 그거 각시탈도 좀 보고 그래가지고
1: 네.
2: 그때 너무 뵙고 싶었는데
1: 네.
2: 이렇게 본다고 하니까 너무 영광입니다.
0: 그래도 놀라지 마세요. 뚫어지게 아마 관찰. 그게
2: 네.
0: 굉장히 존경하고 좋았어, 아마 바라보는.
1: 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다재다능하신 분들과 사실 같은 이렇게 느낌을 공유할 수 있는 분들 만나면 너무 좋거든요.
0: 감사합니다.
1: 네. 이게 벌써 흥겹네요.
0: 저희가 이름은 마음전파상인데
1: 네.
0: 사실은 가장 슬플 때 결성된 팀인데 저희에게 주신 부르심은 그 기쁨을 추구하는 거라고 저희가
1: 네,
0: 믿고
1: 네.
0: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의 어떤 괴로움의 정도에 상관없이 나의 환경에 상관없이
1: 네.
0: 우리는 기쁨을 추구하는 팀이 되자 그런 음악을 해보자 해서
1: 네.
0: 지금 뭐 한껏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희락이 지금 뭐
1: 근데 네. 사실 요때 연령대 분들이 감성이 참 좋고 낭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던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0: 맞습니다.
1: 저는 참 좋아요, 사실.
0: 말 좀 해.
2: 아니,
1: 예.
2: 예. 아주 좋습니다. 예.
0: 앞서가는 예능감.
1: 네.
0: 네.
1: 오늘 두 분의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자두사모님이 저 CCM 앨범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게 워낙 음색이 특이하고 또 대중가요만 부를 거라는 선입견을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예. 누나랑 처음 만난 게 사실 CTS에서 만났어요.
1: 네.
2: 찬양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1: 네.
2: 그때 학교 교수님들끼리 같이 연주하고 편곡해가지고 이제 그 오시는 게스트들한테 먼저 드려서 찬양을 부르는 시간이었어요. 찬양을 간증하는 시간이었는데 다른 분들은
1: 네.
2: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존의 찬양들을 편곡해서 드리면은
1: 네.
2: 좀 이렇게 잘 이렇게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냥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1: 예.
2: 네, 근데 누나는 이걸 다 준비해온 거예요. 되게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
1: 네.
2: 이걸 다 준비해서 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순간에 저희 모두가 느꼈던 게 다르다. 준비가 다르다. 목소리가 다르다.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이것저것 했었죠.
0: 수치를
2: 네.
0: 어떻게 보면은 저도 네. 진짜 생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그 이후로 근데 왜 찬양을 안 하세요? 찬양 많이 해요. 근데 왜 CCM 앨범을 왜 안 내시는 거예요? 자꾸 이제 정말
2: 근데 다니긴 다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많이 다니긴 다니는데 그래서 어떤 그 음악들로 다니냐 하니까 왜냐면 CCM 앨범이 없는 거 아니까 보니까 다운을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음악을 다운받아서.
0: 이게 오해가 없으셔야 되는 게 저는 대한민국의 저작권법을 굉장히 존중하고 전 세계에 뭐였냐면 제가 이제 한국 목회자가 아닌 이제 해외파 목회자랑 같이 있다 보니까 영어 곡들로 예배를 드리고 영어 예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좋은 곡들이 많은 것들을 그냥 그 MR을 사서 한국어로 제가 번역을 해서 감동이 되는 찬양들을 그렇게 제가 플레이해서 부른다고 그랬더니 다운을 받아서 다니세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말고 그냥 쓰실 수 있는 이제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하면 어떠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저를 푸시했고 제가 할 자신이 없다, 용기가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아니 뭐 누가 옆에 있으면 뭐 팀을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는데 등 떠밀렸죠. 이제 모든 사람들 그래 잘 됐다. 너희 만들어라. 팀을 만들어라. 그래서 원래는 프로젝트였던 것이 네, 어떻게 정리 여기서 받아서 해볼래? 네,
2: 프로젝트였던 것이 이제 마음 전파상의 이름으로 앨범이 나오게 됐죠. 이제
1: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붙여주셨네요.
0: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가장 절망적인 때였고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을 것 같았던 시기였는데 이렇게 정말 화평한 친구가 그리고 사실은 천군 정말 뭐 진짜 천군 천사라고 할 뻔했다 내가.
1: 천군 천사죠.
0: 네. 사실은 이분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어서 정말 많이 많이 줄 서 계신 가수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악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된 어떤 단초처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2: 사실 누나를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이 누나가 워낙 대중가수의 이미지로 알려지다 보니까는 음악성, 뭐 영성 이런 것들이 너무 감춰졌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 이 음악성을 더 끄집어내야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게 물론 이제 CCM 앨범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그 찬양 안에 담긴 영적인 것까지 해서 누나를 프레드싱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1: 야 너무 좋네요. 마음 전파상이잖아요. 네. 이름은 누가 정하신 거예요?
0: 요즘 친구들 전파상이라는 게 뭔지를 뭐 전파를 쏘는 줄 알더라고요.
1: 맞아요. 전당포 전파상 잘 모르죠.
0: 아시죠? 근데 선배님 아시죠?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그 전파사가 꼭 동네마다 있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뭐 세탁기가 고장나면 뚝딱 고쳐주시고 또 내지는 소리가 나지 않는 라디오 같은 거 들고 가면은 조금만 만지시면 주파수 이렇게 찌직찌직 하다가 이제 그 주파수가 맞춰지면 소리가 깔끔하게 나고.
1: 맞아요.
0: 그러니까 뭐든지 만능으로 이렇게 뭔가 고쳐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저희 음악이 저희도 한 사람의 그런 어떤 기술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마음의 주파수가 고장난 사람들의 어떤 그 주파수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서 각자가 다르게 듣는 음성이지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과 닿을 수 있는 어떤 뭐 조그만 선율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 역할을 우리가 좀 풀어내는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부터가 이제 그 고장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가는 단계에서 만난 팀이니까 그럼 그렇게 마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춰보는 그런 팀이 되죠.
1: 의미가 너무 좋네요.
0: 네, 그렇게.
1: 한 다음에 탁.
0: 맞아요.
1: 주파수가 맞아가지고 음악이 들리는 것처럼. 사실 누구나 이렇게 방황해서 하나님의 주파수랑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다 겪잖아요.
0: 맞아요.
1: 아, 딱 맞았을 때, 아, 정말 그 잊지 못하잖아요, 영원히.
0: 그렇죠.
1: 하나님의 터치기.
0: 세상에서 말하는 희열 이상의 깊은 그 터치는 진짜 진한 자국으로 남는 것 같아요. 삶에 꽝 하고.
1: 늘 이제 그때부터 하루하루 첫사랑이 시작이 되는 거죠.
0: 맞아요.
1: 우리 자도 사모님의 찬양하는 목소리가 얼마나 남다른 달란트를 가졌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우리 마음 전파상의 찬양. 아, 이거 참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야베스의 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화면입니다.
1: 아, 이게 무슨 이렇게 막 햇살이 막 들어오는데 누군가들이 다 이렇게 숨죽여서 토끼도 뭐 다들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다들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다 모여들어가지고 막 신나게 얘기하면서 네, 화내시는 맞아요. 그런 느낌이요.
0: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편곡을 네. 할 때 항상 그런 마음, 진짜
1: 선하신
0: 하나님.
1: 거예요?
0: 네, 좋으신 아. 하나님, 선하신 아. 하나님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나의 환경이나 나의 상황이나 나의 상태를 표현하는 편곡들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의 어떠함이 아닌 그분의 어떠함을 담아내는 편곡을 우리는 좀 하자. 근데 그 파트 중에서도 좀 기쁨이나 희락이나 진짜 그 친밀함을 구할 수 있는 아주 친근함, 아이와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고민을 하는 편이긴 해요. 네.
1: 앉아서 노래하실 때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고 했는데 사실 앉아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보기도 처음인 것 같아요.
0: 아,
1: 찬양이
0: 감사합니다.
1: 너무 신나고 너무... 기뻐지는 찬양이네요.
0: 아, 저희 네. 사실 원래... 타협할 때 오프닝 곡이죠, 네. 이 곡이. 그래서 네. 원래 일어나다 같이 박수를 치면서
1: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0: 마음의 문을 여는
1: 어르신들도 뭐 저도 어르신이지만 다 일어나셔가지고 박수치기 충분한
2: 약간 당황하시다가 네. 듣다 보니까 아, 이 노래구나 해서 원래는 사실 뭐 이런 노래잖아요.
1: 네, 네.
2: 원컨대주께서 나의 뭐 이런 네. 노래잖아요. 네. 그래서
1: 근데 거의 뭐 재즈 같은 느낌도 들고요.
0: 사실 재즈 피아니스트예요. 많이 뺐는데도 어떻게 그러게요. 이렇게 또 잡아주셔서
1: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막 그 구두가 낡았는데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낡은 구두 하면서 춤추고 이렇게 런닝에 이렇게 같이 이런 CCM을 그런 분들하고 뮤직비디오 찍었으면 좋겠다. 막 쿠바 분들 나와가지고 저 쿠바
0: 한번...
1: 뭐 사우디 다 되니까요. 아, 진짜 너무 그리고 음색이 정말 독특하시네요.
2: 또 대한민국의 정말 독보적인 존재죠.
1: 이야, 너무 피아노랑 잘 어우러지고 이렇게 찬양도 많은 영화로 따지면 이제 각색이잖아요. 편곡이라고 하나요?
2: 네.
1: 편곡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이 장르에 대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장르로 스며들다가 이게 찬양이야? 이러면서 좋아해
0: 맞아요.
1: 줬으면 좋겠어요.
0: CCM이라고 하면은 정말 이제 컨템포러리니까.
1: 맞아요. 네.
0: 그래서 그 분야를 저희가 좀 구석에서 티는 안 나지만 잘 해보고 있자. 네. 예, 이런 마음이.
1: 아, 완전 스며드네요.
0: 아, 감사합니다. 완전 스며드네요.
1: 아,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 얘가 막 혼자서.
0: 아, 저희 사실은 거의 이런 찬양도 있는데 너무... 나중에는 한번 또 저희 원로 목사님들까지 다 춤추시는 네, 네. 곡이 또 있습니다.
1: 네. 좋습니다. 이 두 분이 마음 전파상을 이 결성하시면서 전국 방방곡곡 시골 구석까지 이제 찾아다니면서 집회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2: 저희 처음에 사역을 생각했을 때는 어디서든지 어디를 가든지 꼭 기쁘게 찬양하자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장소나 어디 거리는 저희한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아, 너무 멋지세요.
0: 그렇죠. 불러주시면 정말이지 어디든 네. 마음 전하러 갑니다. 이런 마음이고 네. 뭐 피아노 한 대만 있으면 되니까 저희는. 네.
1: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셔도
2: 네.
1: 사실 목사님이 위로받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1: 그런
0: 언제나 갑니다.
1: 예, 네, 교회는 진짜. 그렇다면은 이 마음 전파상이 교회의 문턱을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게 있을까요?
0: 저 역시도 이제 사모라는 호칭으로 불리우고 또 이 친구도 목회자의 이제 아들로서 저희가 네.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아들. 아들로 이렇게 네. 약간 목회자의 가족으로
1: 어렸을 때부터
0: 만난 팀인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크리스찬들을 고양하고 고치시킬 수 있고 크리스찬들에게 칭찬받는 크리스찬처럼 살고 있는 네. 것 같은 때가 있었어요. 네. 근데 네. 어느 날 문득 이것이 제가 어느 순간 제 바운더를 봤는데 다 목사님들, 다 거룩하신 분들인 거예요.
1: 우리 그 가운데서 거룩하게 좀 라이트하게 살면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다가오기가 쉽지 않아요?
0: 맞아요.
1: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0: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저는 그게 구별된 삶인 줄 알았는데 제가 분리된 삶을 살고 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는 똑같은 세상 속에서 진짜 그 다른 가치와 그 모습으로 예수님도 분리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면서 나의 언어부터 돌아봤는데 제가 이미 너무 언어를 많이 잊은 거예요. 굉장히 교회화되어 있고 이것이 복음과 어떤 상관이 있지 제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처음 교회에 나온 친구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근데 그 얘기에 되게 충격을 받고 내가 교회 문턱을 되게 높이는 사람이 됐구나. 누구나 오히려. 편안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막 자빠져 잘 수 있는 데가 교회여야지 거기서 예수님 저만 해도 사실은 알코올 중독의 끝에서 거의 술 취함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교회에 좀 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우리의 음악은 정말 친근했으면 좋겠고 들었을 때 쉬웠으면 좋겠고 그리고 모두가 왔을 때 이게 예배인가 이게 간증인가 이게 설교인가 모르게끔 매일매일 연습하고 매일매일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이렇게 좀 친근함을 느끼실 수 있게 하도록.
2: 생각보다 누나가 이제 아까 교회화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연예인 자두인데 사실 연예인 자두고 왔을 때는 기대하는 바가 다를 텐데 아니 가서 설교를 목사님보다 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처음에는. 처음에 마음 정해서 만들었을 때는.
0: 아, 몰랐어요. 제가 그런지 몰랐어요.
2: 그래서 제가, 나도 목사 아들인데, 내가 잘하는데, 지금. 성도님 다 지금 이거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니다. 누나 봤을 때 좋은 거지. 좋아하는 모양을 보이는 거지. 사실 좋은 거 아니다, 지금. 그러니까, 누나 빨리 누나 노래하고 좀 가볍게 해야 된다. 그래서, 교역자들 이렇게 좀 나오시라고 해서, 저희 이제 예수가 좋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0: 어른들도 많이 아시고, 아이들도 아는 찬양을, 좀 신나게 같이 그렇다고 저희가 너무 이제 세대 시대를 무시하고 막 하진 않고 좀 흥겹게 만들어서 이제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모셔서 다 같이 춤을 추면
1: 약간 중간 다리 역할을
0: 예, 그런 시간도 좀 갖기도 하고 편안하게 또 이제 제가 제 노래도 하거든요. 김밥도 부르고 잘가도 부르고 원하시는 곡들을 이제 불러드리는데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찬양인지 아닌지 모르시는 분들은 얼떨결에 박수를 치면서 가사가 참 좋다. 근데 왜 눈물이 나지? 왜 감동이 되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최대한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저희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열어놓으면 이제 심으시는 거죠. 목사님이 심으시고 또 리더님들이 심으시고 그래서 앞에 그냥 문 여는 역할하기 위해
2: 목사님들이 좀 깨져야지 이렇게 교회가 많이 활성화되고
0: 담임 네, 목사님이 춤 한번 추시는데 치유받은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2: 네, 우리 목사님 절대 말씀하신, 안 그럴 줄 알았다고 맞아요. 막 그러면서
0: 거기서 막 자유해지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조금 라이트하게 그냥 춤 한번 췄을 뿐인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막 감동하셔서 그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더라고요.
1: 맞아요. 네. 아, 너무 보기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면서 다니실 것 같은데요. 사실 아이디어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이 마음 전파상이 찬양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고치고 마음을 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오늘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찬양으로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괜찮죠?
0: 네.
1: 네. 자,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모태 신앙인데요.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갑자기 인생에서 변수를 만나게 되면 저만 동굴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말씀도 안 들리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세상에 저 혼자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제 삶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럴 때가 꼭 찾아오죠.
0: 그럼요.
1: 이 시기를 지나야 또 하나님을 진하게 또 만나는 순간이 있죠. 네.
0: 먼저 한번.
2: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찾아와가지고.
1: 이게, 네. 이 그래프로 따지면 이렇게 평이한
2: 느낌이 있어요. 누나가 잘 압니다.
0: 알겠다. 이렇게 넘기는 거야. 아니,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하시는 분의 믿음이 약해서나 아니면은 믿음이 결코 얕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네. 오히려 더 이제 깊고 또 맞아요. 짙은 그 본질의 믿음으로 가고 계신 그 여정이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딱 이랬을 때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한 위로가 됐는데 시편 139편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의 영이 그러니까 내가 앉는 거 내가 일어서는 거 내가 눕는 거 내가 자리하는 거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떠나더라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것만 알면은 사실은 지금 이대로 힘이 없으면 힘이 없는 상태로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애써 모를 모습을 취한다기보다는 기쁨이라는 것도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예전에는 기쁨이 되게 낮은 단계 신앙인 줄 알았어요. 되게 미숙한 단계 신앙인 줄 알고 기쁨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음에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실은 하나님 너무 유치합니다. 좀 없어 보입니다. 좀 고난을 딛고 역경 뭐 저도 어떻게 보면은 막 심파로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있으니까 하나님 나도 그런 간증을 하면 좋겠는데요 라고 좀 투정도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그때 주신 마음이 따라 기쁨은 미숙한 단계 신앙도 아니고 결코 낮은 단계 신앙도 아니고 가장 무게감 있는 믿음의 선택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그치 내가 감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로 사는 사람이지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슬플 때에도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고 이 마음 전파상이 만들어지던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은 상실과 정말 힘든 때여서 이 친구나 다른 친구들이 없었으면 저 아마 오늘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냥 잡고 일으켜주고 할 수 있다고 얘기해주고 밥 한 숟갈이라도 떠먹여주고 씨부림 없다 그런 미음이라도 개가지고 주고 이런 어떤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온 것처럼 이분도 어떤 지금 뻗쳐오는 어떤 주변의 손길들도 마다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시다 보면은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불완전한 가운데 계속해서 덧입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네. 아멘. 뭐 이제는 뭐 네. 마음에 굳건하게 하나님 계시니까 네. 이제 내가 또 한층 믿음 안에서 성숙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이 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도 같은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찬양으로 마음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곡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0: 저희 마음 전파상의 곡 중에 6.6 제곱미터라는 네, 곡이 제곱미터, 있어요. 네. 네, 근데 6.6 제곱미터가 아주 작은 두 평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게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의 터전, 어떤 분에게는 뭐 고시원 같은 좁은 방, 어떤 분에게는 앞이 보이지 않는 환경이나 상황, 이 모든 게 될 수 있겠는데 내가 가장 그렇게 답답하고 빛이 들 것 같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시기에 쓴 곡이에요. 아. 그래서 나지막히 이 고백이 질문을 주신 분께도 네. 나름의 어떤 하나의 일종의 좀 대답이 되면 좋겠고 오늘도 이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저희 또 두 평이니까 자두 화평, 두 평의 고백, 우리 모두의 이야, 고백이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1: 두 분이 직접 작곡하고 사모님께서 작사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어떤 곡이지 더욱 궁금한데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いやアメン。わ
1: ー、이런 곡이었습니다。
0: 이영화를보다가요
1: 네네
0: 저영화가끝났는데마지막에엔딩타이틀올라가는데 OST 곡이이렇게탁나오면이렇게나가야되는데그곡때문에멈춰서서음악을듣게되잖아요뭔가이렇게엔딩곡같으면서가사도듣게되고이렇게바쁜걸음을멈추게하는곡같아요아
1: 감사합니다、네、
0: 참설교시간은40분그렇지만찬양의임팩트는정말어마어마하다는생각을다시한번하게됩니다
1: 가끔은그래서、네모든뭐한시간한시간만40분의간증이아니라이한곡이간증인것같은때가있어요그냥그모든마음과또하나님의어떠하심을좀담아내기위해서어떻게보면제가이제방송에서는이런고백들을하는기회들이많지가않잖아요그러니까사실기독교방송에서이렇게불러본것도처음이에요이곡을선택할일이많이없거든요근데이고백을할수있는기회를주셔서감사합니다
0: 울림이너무크네요너무좋네요자또바로이어서다음고민을한번나눠보도록하겠습니다저는교회에서집사라는직분으로순원들을섬기고있는데요순원들마다생각과의견이다르다보니까조율하기가쉽지가않습니다사역이나외부행사를할때도자꾸거리감이생겨서마음이힘들다고합니다순원들을잘섬기고싶은데좋은관계를유지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야이게마음알것같은데、네、이럴때어떻게하면좋을까요쉽지않죠정말
1: 먼저이제목회자의아들로청년회장한16년넘게、네、하셨죠
2: 16년까지는 청년부회장10년뭐중고등부6년회장출신으로서제경험잠깐말씀드리자면은、네、20살이후부터는제가운전도할수있고교회차량도운전할수있고 음악으로돈도벌수있다보니까는、네그냥그순원들을다차에실어가지고그한강공원에데려가서、네、많이먹였어요그냥、
1: 네、
2: 많이먹이고거기서같이뭐이렇게손잡고이렇게그기도이런건안하고손잡고이렇게이렇게게임같은거있죠이렇게손、네、전기이런거하고、네、막예그러면많이친해지더라고요
0: 편안하게해주셨네요
2: 예많이편안하게하다보니까는、네、이제어떤교회활동에있어서역동성이남달라지는것같아요청년때까지는그랬습니다제가
0: 어른까지는아직숙제시네요
2: 네, 아잘 네모르겠네요저도
0: 사실아까전에도말씀하셨는데교수님、네、제가저희교회담임목사님께서、네、부부싸움이일어날것같으면남편한테잠깐밥을먹자라고하고밥을먹여라그럼배고픈사람이더짜증이많고이러니까
1: 저희부부진짜좀짜증날것같으면은일단먹고얘기하자우리가
0: 네네네
1: 바나나라도하나먹으면은일단약간가라앉아지고이식탁교제저는되게
0: 예수님도그래서그테이블교제많이하셨던것같아요
1: 맞아요
0: 먹이고、네、중요한거얘기하고
1: 그죠
0: 네
1: 근데저만해도사실은、제가이제교포2세목회자랑같이있고남편의목회가이제뭐딱정착하는교회형목회는아니지만정말다양한국적의영어가제1언어인분들이저희성도님으로이제또특히나이제잠깐머물다가시는분도많다보니까정말여러문화와여러언어와여러생각들이충돌하는일들이많았어요왜냐면은이나라에서는이게옳은건데이나라에서는옳지않대요이나라에선예배드릴때이렇게하는데이나라에선예배드릴때이렇게하지않는데요그러니까서로가너무너무이해가되지않는저만해도남편이랑저랑이게생각이굉장히많이다른것들이많았는데그럴때마다저희가돌아간거는하나님을사랑하고이웃을사랑하고결국여기로돌아갔던것같아요예수님도막모든것을다이제완급조절없이모든것에다그냥맞춰가지고막이렇게하진않으셨잖아요예수님도어떤무리는거리를두시고어떤무리는더아무도가지않는무리랑은가까이하시고어떤그런융통성을갖고계셨던것같아서이제질문을주신분도이제강직해야할때는강직하고유연해야할때는유연할수있는그래서부러지지않고흔들리지않는그딱그마음의중심을찾으시면은뭐너무막매여서막내가뭘해야지라는생각이없어도자연스럽게그삶에서나오는헌신으로이제어떤 좀 덜 피곤하시게 관계가 잘 유지되면서 하나님 보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잘 끊어내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0: 요즘 시대에는 네. 더 필요한 거죠.
1: 네. 어떻게 보면.
0: 네, 네. 자, 바로 마음 전파상의 찬양 주는 평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야, 마지막에 결국 평화, 화평으로 끝났나요?
1: 네, 저로 끝.
0: 답이 평화였어요, 정말.
2: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0: 이 마음이 정말 깨끗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찬양인데 두 분이 정말 요즘에 이게 아티스트 분들이 네. 나이 들어서 연주하고 노래하는 게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져서 이 노래도 너무 잘, 건강하게 너무 잘하시고.
2: 이제 네. 좀 덜 멋부리고, 막 멋있는 척 좀 덜 하고, 네. 더 깨끗해지고, 더 네. 진심을 담게 된달까? 좀 허세가 약간 빠지잖아요. 네. 그렇게 되기 위해 계속해서 그냥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냥 예수님처럼.
0: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오랫동안 이렇게 머리가 하얘져도 이런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2: 소원합니다. 네.
0: 자, 찬양으로 많은 분들이 마음을 위로하고 또 회복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또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우리 마음 전파상의 비전과 기도 제목이 있으면 나눠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네. 누나랑 이렇게 찬양하면 다니는 게 정말 기뻐요.
0: 네.
1: 그래서 사실 굉장히 바쁘고 또 저도 일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만나서 음악 이렇게 만들고 하는 시간도 별로 없을 정도로 사실 바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 현장에 생긴다면은 어딘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늘 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네. 찬양하고 싶습니다.
0: 저는. 너무 멋있을 네. 것 같아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2: 네, 진짜 소원하고 저희 팀 이름처럼 이제 저희가 꼭 팀 이름을 저희 각자의 이름으로도 활동하는 활동들이 있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정말 한 명의 전파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뭐 저희 음악이 아니고서라도 그 삶에 그 희락과 기쁨을 회복하시면 좋겠어요. 네. 그 말인지 그냥 생각 없이 사셔라, 자유하게 사셔라 이 말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무게감 있는 그 믿음의 선택을 기뻐하는 선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좀 이 사회에 네. 또 많이 풀리면 좋겠다. 한국 교회에 많이 풀리면 좋겠다. 아, 이런 마음이 네.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0: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좋으셨을 것 네. 같아요. 아무튼 계획하시는 거 모두 다 이루시고요. 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2: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체리 파운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2불 99, 석류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9불 99, 한국 오이 파운드당 2불 99, 하루하루 쌀 15파운드 포대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12불 99, 해오름 북경 군만두 야채 김치 손만두 개당 5불 99, 케이타운 떡볶이 떡 떡국떡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 방송은 한국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이건영 목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1: 네. 혜원 씨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쓰시죠?
2: 네. 저는 이렇게 초대 손님이 결정되면요. 그분과 일상을 이렇게 동행하는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면서요.
1: 아하, 네. 아름다운 동행. 네.
2: 목사님께서는 네. 이 설교를 준비하실 때 엄청 오랫동안 준비하시나요?
1: 아, 엄청 준비합니다. 일주일 내내. 그러나 방송이나 설교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귀한 프로에 오시는 분들을 위하여 저희들이 정성으로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 그렇죠. 저희가 행복 택시를 타고 초대 손님을 모시러 가는 것도 그렇게 귀하게 대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은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쁨으로 갈 때에 초대 손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2: 네. 그러면 우리 행복한 마음 가지고 행복 택시를 함께 타러 네. 출발하실까요, 목사님?
1: 네. 갑시다. 네.

0: 자, 안전벨트
1: 했고요.
0: 자, 이제 초대 손님 모시러 행복 택시 네 번째 운행을 시작합니다.
1: 네, 시작합니다.
0: 출발하겠습니다.

0: 오늘도 저희가 초대 손님을 예측할 수 있는, 추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봉투를
1: 네.
0: 받았어요.
1: 아하.
0: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봉투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 네.
0: 첫 번째 키워드는요. 일기예보입니다.
1: 일기예보?
0: 네. 일기예보 기상캐스터? 그냥 저는 머리에서 네. 퍼뜩 떠오르는 건 이제 우리에게 항상 날씨를 전해주시는 기상캐스터분들.
1: 그렇죠.
0: 생각이 납니다. 두 번째 네. 키워드는 2인조.
1: 2인조?
0: 기상캐스터 두 분이 나오시는 건 아니겠죠?
1: 그런 경우는 아직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0: 인지
1: 아닐 것 같아요.
2: 예.
0: 아, 가수 중에 일기예보.
2: 와.
0: 갑자기 번뜩. 목사님 아세요, 근데요?
3: 저도 그분의 곡 한두 곡은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뭐 인형의 몸은 꽤 몇 번 들었습니다.
0: 저는 네가 좋아 뭐 이런 길거리에서 많이 들렸었거든요.
3: 그렇죠,
0: 제가
3: 맞아요.
0: 이제 청년 시절에요.
3: 오늘
0: 초대 손님일 수도 있겠네요.
3: 그런 추측이 가능할 것 같네요.
0: 세 번째 힌트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3: 예, 예.
0: 세 번째 힌트는 목사님.
3: 목사님?
0: 갑자기 저희가 일기예보라는 가수를
3: 글쎄 내가 언뜻 듣기로는
0: 네.
3: 일기예보 멤버 중에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다는 분 있다는 이야기를 언뜻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0: 아, 두 분 중에 한 분이요?
3: 한 분이. 예.
0: 그러면은 세 가지가 다 들어맞네요.
3: 그러네요.
0: 네. 일기예보라는 그룹, 그 다음에 2인조 듀엣.
3: 그렇죠.
0: 그분의 한 분이 목회자가 되셔서 목사님이.
3: 네네.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0: 제가 지금 검색해보니까요. 일기예보 그 두 분 중에 나들 씨.
3: 나들 씨.
0: 나들 씨가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요.
3: 와, 맞아요, 맞아요.
0: 그럼 오늘 나들 씨 만나뵈면 우리가 좀 일기예보의 주옥 같은 노래들도 조금.
3: 그렇죠.
0: 이렇게 살짝 접해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여쭤봅니다.
3: 그분에 대한 아버지를 향한 말씀도 같이 나눠볼 수 있겠네요.
0: 예,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3: 거의 다 이제 온 것 같습니다.

0: 走啊，那么走啊，我不敢去的去啊。
1: 是不是啊，오늘또일기예보한번봐야지날씨는너무좋은데갑자기확안좋아지면아내가엄청무안하다니까아이고행복정류장여기있었네나의아버지는너무무서운아버지였는데나는지금어떤아버지일까우리아이들한테한번물어보고싶으네
2: 정류장이보입니다 아오저기서계시네요
3: 멀리서보이는데비슷비슷한것같기도하고
2: 네네
3: 아이고
2: 아주편하게
3: 웃고
2: 계시는데요
3: 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이건영목사입니다
1: 네나들입니다
4: 안녕하세요아유나

0: 시절에 제 그 시절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줬던 노래들이었어요.
1: 아, 저희 노래가요?
0: 네, 그럼요. 아, 근데 그런 좋아. 노래를 만들고 저에게 불러주셨던 분을 오늘 만나 뵌다고 네. 해서 정말 목사님하고 엄청 설레면서 왔어요.
1: 아, 근데 주제가 또 오늘 나의 아, 아버지여가지고 아버지.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아유, 걱정이 됩니다.
2: 걱정 마시고 팬미팅 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0: 네. 네.
2: 행복 택시로 저희들이 모시도록 아유, 하겠습니다.
0: 목사님께서 네, 기대됩니다.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아, 진짜요? 갈 거예요.
1: 네. 네. 아이고 이런 네, 영광입니다, 목사님.
2: 아이고 무슨 말씀을? 도리어 제가 영광입니다. 가시죠.
1: 네네. 네.

0: 안전벨트를
1: 네, 매야죠. 꼭 매야죠.
2: 이제 목 택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와.
3: 아, 이렇게 실물 영접.
2: 맞아.
3: 직접 맞아요. 뵈니까 네. 반가움의 그 감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 전 다 너무 옛날 일이고 그래가지고.
2: 예.
1: 가끔씩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3: 네.
1: 그 노래에 울고 웃고 막 이랬다. 네. 이런 얘기 들으면.
2: 예.
1: 야, 이게 진짜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
3: 너무 뿌듯하시죠?
1: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2: 솔직히 인형의 꿈 같은 노래는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에게
1: 네.
2: 불려지기도 하지만 감동이죠.
3: 아유, 그것뿐만 아니라 많아요. 네. 좋아 그럼. 좋아도 그렇고요.
2: 네.
3: 아니 그리고 또 그 원곡 이후에
2: 네.
3: 여러분들이 편곡도 해서 또 리메이크도 해주시고 후배들이 또 그 노래를 사랑해주고
1: 그러니까 그게 사실 놀라운 거예요.
3: 그러면 그 감격은 엄청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원래 시간 지나면 잊혀지고 사라지고 몇 개만 이렇게 기억에 남는데 희한하게 저희 노래는 가수들이 다시 불러주고 해서 지금 뭐 전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됐어요.
2: 그렇죠.
1: 잊혀지지 않고 그것만 해도 참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2: 네.
3: 목사님은 어떤 곡이 제일 귀에 남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네가 좋아 이건데요. 목사님은요?
2: 나는 여전히 인형의 꿈.
3: 아, 아니 그러면은 이 원곡이
2: 옛날 그 사람의 그 흐름,
1: 네.
2: 삶의 흐름에 딱 맞는 곡이에요.
3: 아니 나들 씨는 그럼 혹시 네. 본인의 그 주옥 같은 노래들 중에
1: 네.
3: 하나 골라주세요.
1: 네.
3: 하면 어떤 곡을?
1: 두 분이 말씀하신 노래가 3집, 일기예보 3집의 노래들이거든요.
2: 아.
1: 근데, 3집이 이렇게 잘 될 줄 몰랐어요, 사실은. 1, 2집 때 망했거든요.
3: 네.
1: 그래서, 3집이 이렇게 잘 되고 보니까,
3: 네.
1: 아니,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해? 그럼 진짜 한번 보여주자. 해서 만든 게 4집 앨범이에요.
2: 네.
1: 4집 앨범 돈도 엄청나게 많이 투자했고요.
3: 네.
1: 원 없이 마음대로 녹음했던 앨범이고.
3: 네.
1: 그래 4집 중에 네. 자꾸자꾸라고 하는 노래가
3: 네.
1: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은 노래예요.
2: 아,
1: 저의 음악적인 모든 나의 어떤 재능과 실력과
3: 네.
1: 테크닉적인 화성학적인 기술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노래인데.
3: 나들 씨의 모든 걸 갈아 넣은 곡.
1: 네, 갈아서 진짜 넣었습니다. 그 곡은 정말. 근데 희한하게
3: 네.
1: 내가 원하는 만큼 잘 알려지지 않게 됐다라는 게.
3: 그게 우리 삶이요. 이상하게 참 의도하는
2: 네.
3: 거랑 다르게 흘러가죠.
1: 나의 기대치와 대중들의 눈높이가 다르다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대중들이 원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틀리구나. 근데 그 3집에 있는 노래들은 정말 기가 막히게 대중들이 좋아하는 감성을
3: 네.
1: 너무 이렇게 잘 맞춰서 만들어진 노래였던 거예요.
3: 아니 근데 2인조 이제 그룹이었잖아요.
1: 네.
3: 남성 이제 듀오인데 한 분이 더 계시잖아요.
1: 그렇죠.
3: 두 분은 근데 어떻게 만나셨는지.
1: 우리 대학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음악 동아리.
2: 예.
1: 그것도 요들 동아리에서.
3: 요들.
1: 네. 저는 뭐 사실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3: 네.
1: 가수가 될 생각 전혀 안 했고요. 그 요들 동아리가 너무 신기해서 그 동아리를 갔는데
3: 네.
1: 거기에서 너무 재밌으니까.
3: 네, 요래, 요래.
1: 동아리에서 다 일기예보, 그 선후배 친구들 다 만나서 처음에 저 일기예보가 원래 시작이 5명이었어요.
3: 어머, 정말이요?
1: 그래, 강변가요제를 이 5명이 나가서 동상을 탔어요, 저희가.
2: 예.
1: 제 10회 강변가요제.
2: 이야.
1: 동상을 타고 이제 막 그 앨범 내자고 하는 그 가요계 매니저들이 막 붙더라고요.
3: 그렇죠. 네.
1: 근데 그 중에 두 명은 자기는 공부한다고 빠지고
3: 네.
1: 세 명이서 일기예보 1집, 2집을 합체했어요. 세 명이서 시작이.
2: 아.
1: 그러다가 이제 3집 전에 한 친구가 이제 나가서 이제 둘이서 남게 된 거예요. 결국은 남은 거예요. 다섯이서 하다가.
2: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왜 일기예보였어요? 무슨 특별한
1: 저희가 있잖아요. 그 강변가요제 나가고 나서
2: 네.
1: 그때 누구랑 친해졌냐면 네. 여러분 노영심 씨라고 혹시 아세요?
3: 그럼요.
1: 희망상이란 네. 노래 작곡했잖아요.
3: 청바지가 작은 네. 남자.
1: 네. 노영심 씨가 유명해지기 전에 친해졌어요.
2: 네.
1: 그랬는데 노영심 씨가 갑자기 막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KBS 그 당시에 노영심의 작은 음악회 라는 그 음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우리한테 너희들 이거 같이 프로그램 같이 참여해서 같이 가자. 음악 스텝으로
0: 야.
1: 저희한테 제안을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프로그램에 저희가 네. 고정 출연을
3: 아 그러면 고정 그 뒤에 멤버셨군요.
1: 그렇죠. 팬들이요. 네. 그래서 항상 출연해서 초대 손님들 노래 부를 때 우리가 반주 해주고 코러스 넣어주고 아. 양념 역할을 했는데
3: 네.
1: 원래 우리가 강변가요제 나갔을 때 이름이 아침이었어요.
0: 아침
1: 아. 아침이었는데 저희가 그 스텝으로 일할 때 처음에 아침이라고 이제 그 자막으로 이름 올렸는데 진짜 아침에 앨범을 내고 활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바꿀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네.
1: 먼저 앨범을 낸 사람이 하여튼 무조건 우선순위거든요.
3: 그렇죠.
1: 그래서 네. 이름을 바꾸자. 아. 우리가 아침인데 날씨에 관계된 거잖아요.
3: 아.
1: 아침인데 그럼 아침 말고 뭐 있을까? 뭐 무지개? 비 온 후 갬? 뭐 폭풍전야? 뭐 여러 가지 뭐 많은데 못 정했어요. 저희가 너무 네. 이게 정하기 어렵더라고요.
3: 네.
1: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음악 감독님이
3: 네.
1: 야, 이거 너희들 다 합치면 일기예보 보내.
3: 어머나.
1: 야, 그냥 일기예보 해라. 그랬어요.
3: 네.
1: 저희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어. 촌스럽다, 일기예보가
3: 아,
1: 뭐냐.
3: 드셨어요?
1: 너무 마음에 안 들었죠.
3: 어머나.
1: 아이, 그거 안 된다. 못 정했더니 옆에서 PD 선생님이
3: 네.
1: PD의 권한으로 이제 일기예보를 해서 그냥 올라간 거예요, 자막이.
3: 오, 너무
1: 그래서
3: 재밌네요.
1: 일기예보가 됐어요. 아, 스토리가 길죠.
3: 그러니까 빨리빨리 생각을 못 해내다가 얼떨결에 일기예보가 됐네요.
1: 네, 얼떨결에 됐는데 사람들은 또 좋아하더라고요. 일단 쉽고 기억하기가 쉬워서
3: 네, 맞아요.
1: 재미있는 일이기도 하고.
3: 아니, 저희가 이 초대 손님을 모시기 전에요. 세 가지 키워드를 제작진으로부터 받아요.
1: 아, 네.
3: 그래서 추리를 해보는 거예요.
1: 네.
3: 그래서 첫 번째는 일기예보였고, 그다음 두 번째가 2인조.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 가수일 것이다. 하다가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이렇게 돼서 뭐 검색도 해보고 그래서 나들씨인 걸 추리한 거예요.
1: 네.
3: 그러고 나서 이제 깜짝 놀랐죠. 목사님이 되셨다고요.
1: 사실 2009년도에 목산수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았고요. 근데 교회 사역을 제가 하지 않은 것이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에 그 이 크리스찬 연예인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3: 네.
1: MEJ라고 MEJ.
3: 네.
1: Mission Entertainment of Jesus 약자예요. 거기 그 당시에 뭐 강균성, 손담비, 뭐 자두, 뭐 별 이런 친구들이 한참 20대 초반에.
3: 네.
1: 거기서 예배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0: 예.
1: 5년 정도 같이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그때 이 엔터테인먼트 공동체, 기획사,
3: 네.
1: 이런 공동체가 너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3: 네.
1: 이 친구들이 일반 교회 적응을 못 하는 거예요.
0: 그렇죠.
1: 남의 시선 때문에
0: 네.
1: 공동체에 깊숙이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3: 불편하겠어요, 진짜.
1: 네. 그리고 이제 일반 기획사에 소속돼서 일하는데, 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 일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뭐 이런 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성적인 부분들 노출되는
3: 그렇네요.
1: 거.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은데, 사역으로 하는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면 너무 좋겠다.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3: 네.
1: 하나님 나에게 이 길을 주신 것 같다라는 이제 확신이 서가지고
3: 네.
1: 그래서 목사안서 받고 나서요 대중음악 활동을 계속 한 거예요. 엔터테인먼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비전으로
0: 예.
1: 그런 계획으로 이 공동체 형성이 늦어진 거죠.
3: 네. 아니, 목사님 이건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그 합정동에 교회 세우셨다고 들었어요.
1: 네네.
3: 그 약간 번화가잖아요. 그 홍대 근처인데
1: 그렇죠. 네.
3: 네, 우리가 홍대가 거의 요즘에 소돔과 고모라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1: 맞습니다.
3: 그래서 더 그런 곳에 그런 교회들이 세워져야 된다. 목회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네.
3: 그래서 약간 더 그 거기 뮤지션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 정하신 거죠?
1: 그렇죠. 네. 저희가 문화 사역이고 대중음악 쪽에 이제 방향을 잡고서 사역을 하는 거라서
3: 네.
1: 전국에 음악하는 사람들이 음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3: 네.
1: 가는 곳이 이 마포예요.
3: 그래요?
1: 네. 제가 교회를 공간을 찾기 위해서 이 마포구를 일대를 계속 한동안 알아보러 다녔는데
3: 네.
1: 저도 놀랐어요. 정말
3: 네.
1: 모든 건물의 지하는
3: 네.
1: 음악 작업실, 음악 연습실, 스튜디오 대부분 다 이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있어요.
2: 이야,
1: 음악 산업이. 네.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고요.
3: 네.
1: 아, 여기 혹시 여기서 개척해야 되겠다.
3: 네. 하지만 문화예술 쪽이 정말 신앙적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1: 아, 네. 신앙적이에도 힘들어요, 버티기가.
3: 그렇죠.
1: 제가 대중음악을 해봤기 때문에
3: 네.
1: 대중음악을 하면서 신앙을 유지한다는 그 자체가 젊은이들한테는 너무 어려워요.
3: 아.
1: 내가 경험해봐서 알잖아. 나도 쉽지 않은데 이 타락, 이 유혹, 특히 대중음악은 박수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3: 네네, 그렇죠.
1: 그것부터가 이미 성경적으로
3: 네.
1: 참 싸워야 될 게 많아요.
3: 아,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요.
1: 나, 겸손하게 낮아져서 섬겨야 되는, 우리 삶 훈련해야 되는데,
3: 네.
1: 같은 입장에서
3: 네.
1: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또 잘 인도해줄 수 있는
3: 네.
1: 이런 어떤 신앙 공동체가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3: 아, 딱 나들 목사님께서 적합한
2: 그렇죠.
3: 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네. 겪어보신 분이라.
2: 그렇죠. 정말 해외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된 선교사님 만큼의 너무너무 중요한 사역이라고 제가 마음속에 확증이 드네요.
3: 아, 네. 아, 이제 나머지 이야기는 살짝 네. 아껴뒀다가 지금
1: 네.
3: 스튜디오에 다 도착했거든요.
1: 네.
3: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 네.
0: 얼마 전에 어버이날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3: 네.
0: 그 뭐냐 편지를 이렇게 셋이 딱 썼는데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았나?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4: 아, 저 네.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티나지요?
0: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진 않으세요.
2: 아하.
0: 그냥 차별에 가서 그냥 노시지.
4: 네.
0: 아버지는 네. 복사 거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카만두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3: 그렇죠.
0: 네.
5: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가수 나들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오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다시 네, 또 이렇게
2: 안녕하세요.
5: 됐네요.
2: 네.
5: 어떻게 오시는 길은 편안하셨어요?
0: 너무 좋았어요.
3: 아~
0: 일단 차 안에서 또 대화를 나누니까
3: 네.
0: 훨씬 더 이렇게 자연스럽고
3: 네.
0: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3: 아~
2: 지금 얼굴도 편안하십니다.
0: 그런가요?
2: 예, 예.
5: 나들 씨는 항상 편하고 아. 행복한 표정을 짓고 계세요.
0: 제가 예전에는 참 얼굴이 그냥 굳어가지고.
5: 어, 정말요?
0: 네, 예전에 20대 때 음악할 때는 그때 58kg. 예. 말라가지고.
5: 근데 노래는 다 예쁜 거였잖아요.
0: 네, 노래는 그랬는데.
5: 네.
0: 눈도 아주 그냥 날카롭고 되게 차갑고.
2: 이야.
0: 지금이랑 완전 180도 다른
5: 상상이 안 가는데
0: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5: 네.
2: 어쨌든 그래도 일기예보 네. 노래를 듣게 되면 차분해지기도 하고
0: 네.
2: 또 감동도 있고 했는데 어떤 분이 이런 곡들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는데 어려서부터 그런 재능이 좀 있었는지요?
0: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너무 좋아했어요.
5: 어?
2: 이야.
0: 네. 그래서 아버지 방에 라디오가 유일하게 있어가지고.
5: 네.
2: 이야.
0: 아버지 방에 안방에 들어가서 헤드폰으로 빌보드 차트 음악을 계속 듣는 거예요.
5: 아, 팝송을 먼저
0: 네.
5: 즐기셨군요.
0: 그렇죠. 막 그리고 한국말로 적어서 영어를 모르니까
5: 아~
0: 한국말로 적어가지고
5: I want to see
0: 그렇죠, 그렇죠.
5: you 뭐 이렇게요.
0: 네, 네. One day together 막 적어가지고
5: 네네.
0: 막 따라 부르고
5: 아,
0: 그게 제 나이 또래에서는 저만큼 그렇게 음악을 듣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없었거든요. 너무 좋아했고 그다음에 작은 형이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5: 네.
0: 기타를 하나 어디서 구해 가져와가 집에
5: 네.
0: 기타가 있는데
5: 네.
0: 그때부터 이제 기타를 두들기기 시작한 거예요.
5: 그럼 독학으로 하셨어요?
0: 네네 우리 때는 뭐 다 독학이에요. 그래서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없으니까
5: 그때는 유튜브도 없었는데
0: 유튜브도 없었고
5: 네.
0: 그러니까 듣고 따는 거예요. 딱 듣고
5: 오우.
0: 이건가 하면서
2: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5: 재능
2: 네.
5: 음악 영재
0: 그렇게 예, 음악을 좀 푹 빠져서 정말 살았고
5: 학창 시절의 나들 씨의 모습이 막 떠오르면서 이제 이야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가족분들도 네. 음악을 조금 하셨어요, 다들?
0: 저희 아버지가 저는 음악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요.
5: 네.
0: 주변에서 이제 저희 친지분들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아버지가 그 장구하고 꽹과리를 그렇게 잘 뜯던 거예요.
5: 역시 그냥 나올 순 없어요.
0: 예, 예. 그래서 잔치만 나면 우리 아버지가 항상 예, 그 두들기고
5: 그 장구하고 꽹과리가 리듬감이 정확하고 그렇죠. 예민해야 된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0: 근데 저희 아버지도 배워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타고난 리듬감으로
5: 또 영재
0: 그렇게 하셨는데
5: 네.
0: 그리고 엄마라든가 나머지 뭐 없었고
5: 그럼 아버지에게서 완전히
0: 예, 아버지를 통해서 네. 그 음악적인 재능을 내가 물려받았어요.
5: 그 네. 아버지
2: 그러한 모습도 기억나지만은 네. 어렸을 때 혹시 아버지의 모습 중에 기억이 특별히 나는 게 있는지요?
0: 제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게 10대거든요.
5: 정말요?
0: 아버지에 대한 다 상처 때문인데.
5: 아이고.
2: 아이고. 그렇구나.
0: 자라면서 아버지한테 너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이 예. 병신 같은 놈아. 아. 바보 같은 놈아. 근데 그런 말이 저는 비수에 이제 막 꽂히는 거거든요.
5: 그렇죠.
0: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 우리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고. 예. 하다못해 어느 정도 하면요. 예전에 지구에서 전구가 나가면 아버지가 네. 여기 전파사 가가지고 100에 60촉짜리 담아 사와라.
5: 네.
2: 이야.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가 중학생이었는데
5: 네.
0: 100에 60촉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2: 그렇죠.
0: 근데 한 번 더 못 물어보는 거예요. 나오면 이제 난리 난 거죠. 이거 어떻게 이거를 뭘 사와라 그러지 내가 모르는데.
5: 네네.
0: 그러니까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결국은 시간 때우고 방황하다가 들어가가지고 그거 없대요. 이렇게 그거 없대요. 뭔지 야. 모르니까 그 정도로 너무 무서웠고요. 그리고 많이 맞았고 아버지의 그 언어의 폭력이
5: 네.
0: 거의 저를 자아상을 완전히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위축돼가지고
5: 네.
0: 중고등학교 때는 학교를 다니면서 존재감 없는 아이들 있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집에 가는
5: 네.
0: 완전히 그런 아이였어요.
5: 아유, 아버지가 원망스러우신 적이 많으셨을 거예요.
0: 너무 원망스럽고 내가 나중에 복수할 거다.
5: 아, 어린 마음에 그럴 수 있죠.
0: 예, 진짜 그랬어요. 그게 대학교 갈 때까지 계속 네. 그랬어요. 아버지 네. 내가 복수할 거다. 나이만 내가 늙어봐 내가 가만두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내가 어렸을 때에 우리 집에 또 다른 아줌마가 한 분이 또 살고 계셨어요. 우리는 작은 방 아줌마라 불렀는데
2: 작은 방 아줌마
0: 작은 방 아줌마
2: 네.
0: 근데 그게 이제 첩이었던 거죠. 지금 얘기하면 항상 집에 같이 살았는데
5: 네.
0: 나중에 그게 내가 한 고등학교 때부터 막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냥 아줌마가 아닌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형이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아버지가 아버지로 보이질 않았죠.
5: 그렇죠.
0: 정말. 네, 우리 엄마를 인생을 파멸시키는
5: 네.
0: 우리 가족을 아주 나쁘게 아주 만든 아주 아재 흉이다. 네. 막 그런 어떤 분노가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2: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을 통해서 이렇게 칭찬을 한번 들은 적은 거의 없고요.
0: 칭찬을 들은 건 초등학교 때 무슨 상장을 하나 받았을 때 칭찬 받았던 것 같아요.
5: 네. 아이고. 좋은 추억이 거의 없으셨겠어요.
0: 아버지하고는 추억이 전혀. 그러니까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늘 무서운 사람이었고 그리고 거의 가정적이지 않았고요. 우리 가정에 네. 있으면 늘 엄마하고 싸우고 네. 저희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낸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우리 아버지는 그냥 한량이었어요.
2: 네.
0: 늘 나가서 뭐라고 캬바레 그런데 춤추시고 노시고
5: 네. 네. 네.
0: 술 드시고 오면은 들어오면 이제 엄마랑 싸우거나 다투거나 그러시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와 좋은 추억을 만들 만한 시간은 전혀 없었어요.
5: 아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글쎄 우리 크리스천들은 나를 낳아주심에만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곤 해요.
0: 네네네.
5: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떤 지금은 또 그 시절을 지나오셨으니까
0: 그쵸.
5: 또 아버지가 되셨잖아요.
0: 그쵸.
5: 그래서 약간 생각이 달라지신 부분도 있으실
0: 거예요. 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첫 애를 이제 낳았을 때
5: 네.
0: 아내가 이제 그때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5: 네.
0: 그래서 내가 이제 저는 프리하게 일을 하니까 아기를 보는 시간이 좀 있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첫 애를 이제 네. 막 한 살 때 그때쯤 네. 보는데 기저귀를 갈아주면 울음이 멈추고 먹을 걸 주면 멈추고
2: 네.
0: 뭐 졸리거나 그러면 재우면 멈추는데 네. 이 세 가지를 다 해도 애가 울음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5: 네.
0: 이 애를 침대에 집어던진 적이 있어요.
3: 네네. 우와.
0: 그때 내 스스로 너무 이 자책감이 되는 거죠.
2: 예.
0: 아,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네. 아버지가 이 애를 집어던지다니 내가 이러고서 아버지랑 할 수 있나 너무 괴롭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은 자격이 없다. 근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저도 삼형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정말 밉지만 그래도 가정은 지켰거든요. 나도 하나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도 이런 과정을 겪었겠구나 하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하는 그런 예. 시간이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5: 그래도 아이가 이제 셋이라고 하셔서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커져갈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뭐 어느 정도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린 그런 이제 상황이 됐었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사실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이 아버지를 용서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가진 것은 네. 제가 서른 살쯤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2: 그러니까 네.
0: 그전에는 이제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이 아버지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부담감이 계속해서 이제 오는 거예요.
5: 그렇죠.
2: 부담감.
0: 부담감에 사실은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2: 그렇죠.
0: 예. 네. 아주 벌 받아야 돼.
5: 그러니까 너무 솔직한 마음이죠.
0: 예, 진짜 그랬어요.
5: 그럼요.
0: 근데 예수님이 계속 용서하라. 그것도 70번씩 7번이나 끝없이 용서하라.
5: 맞아요.
0: 그런 게 뭐 계속 나오니까, 아, 이거 용서해야 되겠는데. 내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 네. 용서해야 되겠는데. 이게 너무 이제 막 계속 나를 옥죄고 부담감이 계속 오는데, 뭐 심적으로 동의는 되지 않지만 내가 아버지한테 한번 예, 화해의 어떤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2: 네.
0: 이런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은 거예요. 진짜
2: 먼저 다가갔네요.
0: 예,
5: 정말 마음을 딱 신앙이 먹고. 아니면
0: 신앙이 아니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저는 신앙이 아니었으면 아버지 완전히 딱 인연 끊고
5: 네네.
0: 전혀 연락 안 하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5: 결단한 거네요.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화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 아버지 그냥 사랑합니다 한번 하자.
5: 아우 그게 한번 하자가 아니죠 목사님.
0: 한번 하자. 뭐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사랑합니다 말 뭐 사랑합니다뿐만 아니라 고맙습니다 말도 안 해봤으니까.
2: 네.
0: 근데 이렇게 한번 하자. 의지적으로 한번 해보자.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당시 음악 활동을 했을 때니까 용돈 이렇게. 좀 봉투에 넣어가지고 아버지를 이제 찾아갔어요. 아버지가 친구들 와가지고 놀고 계시더라고.
2: 네.
0: 그래서 보고 있다가 기회를 보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돼요.
5: 아, 네. 입이 안
0: 입이 안 떨어져 도저히 네. 마음도 동의가 안 되는데
2: 네.
0: 이게 한 억지로 하려고 해도
5: 맞아요.
0: 이게 되지가 않아요.
2: 그래서
0: 어떡하나 어떡하나 뭐 애매하게 계속 놀고 있는데 옆에 가만히 있기도 그렇고 그래가지고서는. 좀 있다가 나오면서 아버지한테 봉투 이렇게 아버님 네. 용돈 쓰세요.
5: 네.
0: 딱 주면서 신발 신고 나오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용기를 그때 낸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버님을 그냥 이렇게 그냥 안아버렸어요.
5: 근데 아버지가 이렇게 거부는 혹시 안 하셨어요?
0: 거부는 안 하셨어요.
5: 왜 어색해서? 와.
0: 그렇죠. 어색하니까 네. 이렇게 안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5: 아유 세상에.
0: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때 아버지도 반응을 어떻게 하시냐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2: 이야.
0: 그 뒤로 내가 미안하다.
2: 이야.
5: 아유.
0: 이 미안하단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마음이 녹더라고요.
5: 그 한마디면 좋겠죠.
0: 네.
5: 세상에 그 몇십 년의 세월을 고통 속에서 네. 보냈는데 미운 하나고요.
0: 네.
5: 그냥 결단하고 그... 사랑한다의 대답으로 온 고맙다 하나에
0: 네.
5: 네. 네 그
0: 그러니까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미안하단 말 안 했으면 그냥 내가 그렇죠. 한번 한 것으로 난 내가 할 바를 했다.
5: 도리만 다 했다. 네.
0: 뭐 그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말에 나도 그 어떤 분노가 확 이렇게 녹는 것처럼 녹아지고요. 그 뒤부터 아버지와 관계가 이제 조금씩
2: 예.
0: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5: 그게 한 몇 년 전쯤이에요?
0: 이게 제가 한 31살쯤 아버님한테 고백을 한 거니까 벌써 20,
2: 우와.
0: 2, 3년 전인 것 같아요.
5: 그러면 20여 년 동안 조금씩 변해서 그쵸? 지금은 어느 정도?
0: 지금은 완전히 이제는 정말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5: 어머나.
0: 됐어요.
2: 이야.
0: 지금.
2: 이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라 네. 성경의 한 장면.
5: 아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정말 나 저주받았어 생각할 수 있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그 아버지와의 관계 네. 속에서 지금 신앙 안에서 회복하셨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 분 중에 많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시절의 아버지는 그죠. 많이들 그러셨거든요.
0: 맞아요.
5: 네. 근데 지금 나들 씨의 상황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나누시면서 얼마나 용기를 얻고 나도 한번 이렇게 해봐야겠다.
0: 네. 네.
5: 나들 씨도 했는데 그리고 네. 또 아, 저런 기대를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감히 나도 가져봐도 되겠고
0: 네네네.
5: 나한테 정말 하나 아무짝에 필요 없었던 것 같은 아버지도 이렇게 나도 변화시킬 수 있구나 고마운 분이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이 방송 보시면서 많이들 하실 것 같아서
0: 네,
5: 되려
0: 맞아요.
5: 오늘의 이런 네. 게 더 은혜가 되네요.
0: 저도 뭐 나만 우리 아버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시대의 아버님들이 대부분
5: 맞아요.
0: 비슷비슷하셨다라는 그것도 사실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2: 네,
0: 아 맞아요. 원래 그런 문화가 그랬구나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 참 그 작은 용기 아니 어떻게 보면 큰 용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5: 그렇죠. 엄청나죠.
0: 아 동이 뭐 심적으로 움직인 건 아니지만 내 의지적으로 사실 이렇게 향한 건데 아, 그것도 너무 귀하다. 네 그리고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런 고백도 또 받고
2: 그렇죠.
0: 어쨌든 지금은 너무 좋은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됐고요.
2: 네.
5: 요즘은 좋을 때 뭐 하고 지내세요?
0: 요즘 주로 먹어요.
2: 먹어요.
5: 맛집 탐방이요?
0: 그렇죠. 그냥 아버지 혼자 사시거든요.
5: 네.
0: 그러니까 먹는 게 아무래도 부실하잖아요.
5: 네네. 네.
0: 그러니까 이제 때만 되면 자주 이제 연락드리고 가서 같이 식사 근처에 이제 동네 식당 네. 이것저것. 그럼 뭐 별로 아버지도 무뚝뚝하시거든요.
5: 그럼 맛있구나 이 정도는 하세요.
0: 그렇죠.
5: 표현이.
0: 네. 네. 특별한 많은 대화는 나누지 않지만 네. 그래도 네, 편하게 같이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5: 어머나. 아,
2: 말씀은 많지 않지만은 네. 무한 감사할 겁니다.
0: 네, 워낙에 네. 제가 미워한 또 시기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네. 많다 보니까 이제는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미안한 마음도 또 들더라고요.
2: 예.
5: 아, 너무 착하신 거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선하셔서
2: 예.
5: 심지어 아버지에게 예. 그런 어떤 대우를 받은 아들인데도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인간적으로는 쉽지
0: 맞아요,
5: 않을
0: 맞아요.
5: 것 같아요.
0: 네.
2: 근데 이렇게 음악 활동하실 때
0: 네.
2: 예, 그 아버님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5: 궁금해요. 뭐 이런 거라냐 이러시지 않으세요?
0: 저희 아버지는 음악을 듣진 않으세요.
2: 아하.
0: 그냥 캐바레 가서 그냥 노시지. 그래서 제가 음악 활동하는지를 전혀 모르고요.
5: 어머나.
2: 세상에.
5: 그렇게 유명하게 되셨을
0: 네.
5: 때도요?
0: 전혀 뭐 본 적이나 뭐, 그러니까 주변에서 친족들이 뭐 요새 뭐 음악 뭐 잘 된다, 뭐 잘 나간다, 그러면 그냥 듣고서 아는 거지. 한 번 더 공연을 보러 온다던가. 뭐 저를 TV에서 본다던가 그런 적이 없으세요.
5: 혹시 몰래 찾아보시진 않으셨을까요?
0: 우리 아버지가 그 정도의 관심이나
2: 그렇죠.
0: 또 방송 TV 거의 안 보시니까
5: 네.
0: 잘 모르세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전혀 질문이 없어요.
2: 그렇죠.
0: 전혀.
2: 이야 정말 특별한 아버지였네요.
0: 저희 아버지가 어느 정도 무뚝뚝하시냐면
5: 네.
0: 우리 아버지는 완전히 개인주의예요. 그래서 정말 관심이 없어요. 다른 가족에.
5: 아, 타인에게.
0: 네.
5: 네.
0: 본인만 잘 지내면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인주의냐면 네. 저희 아이들이 3명 있는데
5: 네.
0: 첫애만 이름 알고 나머지는 몰라요.
5: 아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0: 있을 수 없죠.
5: 손주 사랑이.
0: 관심이 없어요. 초등학교를 간다? 중학교를 간다? 뭐 졸업한다? 축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뭐 졸업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도
2: 예.
0: 않아요.
2: 예.
0: 그 정도로. 근데 자식들한테
5: 네.
0: 전혀 만큼도 신세를 안 줘요.
5: 아우 그건 너무 또 네. 멋지시네요.
0: 혼자 다 해결해서 하세요. 아무리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안 하시고 병원 가도 혼자 가서 다 하시고.
2: 예.
5: 근데 노년기에 그런 부모님도 솔직히 자녀에게는 축복일 수 있어요.
0: 그래 저것도 성격 탓이긴 한데 참 그래도 대단하시다. 그럼요. 주변에서 부모님들 이렇게 공양하시고 연세 드시면 이제 몸 아프시고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시간과 여러 에너지가 들어가는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시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너무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혼자 자녀들한테 부담 안 주려고 혼자 다 해결하시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 어쨌든 저런 좋은 점도 있다.
5: 그럼요. 아주 큰 장점이에요. 제가 볼 때.
0: 네.
2: 아버님 본인 이렇게 건강하신데 나들 씨는 좀 간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었잖아요.
0: 많이 힘들었어요.
2: 그거를 아버님이 아시고 어떤 반응이 좀 있었는지요?
0: 어머님도 간암으로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형제들이 다 간염 복균자. 어머님으로부터 다 태어날 때부터 간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5: 그렇죠.
0: 그래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그러고 제가 그 다음으로 이제 간 경화가 온 거예요. 형제들 중에 제일 먼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나를 살리려고 이제 간 이식 수술을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아버지가 막 알아보셨어요. 주변에 우리 형들은 다 간염 보균자라서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아버지가 여기저기 알아보고 그래서 사촌 동생하고 연락이 돼서 간 이식을.
5: 그거를 아버지께서 다 알아보시고 또 설득하시고 그러셨네요.
0: 그렇죠. 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그걸 다 하셨거든요.
5: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게.
0: 그럼요. 그럼요. 왜냐면은 그 사촌동생이 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게 10년에서 얼굴도 안 보고 지낸 거의 뭐 20대 초반에 한번 보고 30대 넘어서 지금 그것도 전화 연락으로 와가지고 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수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주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
2: 기적이네요.
0: 네. 근데 아버지가 그 중간에서 정말 많이 애쓰셨어요.
2: 개인적인 생각은 아버님이 묵뚝뚝하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리고 가족에 관심이 없었던 것 같지만은 미급할 때 얼마나 큰 관심이 있었다는 걸 그 사건을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네요.
0: 맞습니다.
5: 정신없이 헤매고 다니시면서 막 붙들고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냐고 막 그러셨겠죠.
0: 잔정은 없는데 아주 큰 중요한 역할들은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지나온 세월을 보니까.
5: 그 수술하셨을 당시가 나이가 어느 시점이에요? 가수 활동 시점 중에서요.
0: 제가 수술한 것이 39살. 제가 간시술 했어요. 39살. 그리고 제가 30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경화가 와가지고 음악 활동을 싹 중단할 정도였어요. 그 이후부터 간식 수술 받기까지가 10년 정도의 투병 생활 기간이.
5: 와, 길었네요, 진짜.
0: 네, 길었어요. 지금 이게 아주 힘든 시간이었어요.
5: 그러면 그 10년이란 시간 동안 하나님을 이제 깊이 만나게 되는 기간이에요.
0: 그렇죠. 그 시간이 사실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막 음악 활동을 계속 하고 그랬으면 제가 하나님을 깊이 찾을 만한 여유가 없었겠죠.
2: 그렇겠죠.
0: 네. 근데 그 시간은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었고 또 아프니까 더 다가가야 됐고 그만큼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주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 바쁜 건 나쁜 거래요.
5: 아, 그래요? 근데 나들 씨가 바쁘셔서 저희는 그런 노래도 들었잖아요.
2: 그것도 또 긍정적. 어쨌든 나들 씨에게는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5: 오, 목사님, 맞아요. 위장된 축복.
2: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렇게 회복되어지면서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나 이러면은 아버지하고 닮은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을까요?
0: 아, 성격이고 뭐고 진짜 똑같아요. 생긴 것도 똑같고 하다못해 뒤통수에 머리 이게 삐쭉삐쭉 나온 것까지 똑같대요. 뒤통수 보면 그냥 아버지랑 똑같대요.
5: 그러면 아버지가 미웠을 때는 닮아서 막 싫었겠네요. 내 자식.
0: 엄청 싫었죠. 뒤통수 보면 아빠랑 똑같다고
5: 막
0: 하니까.
5: 뒤통수 볼 때마다 신경질나고 그랬어요.
0: 너무 싫었죠.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서부터 이런 그 성향, 성격적인 거 아버지랑 똑같아요.
5: 이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이었나요?
0: 가장 많이 닮았어요, 제가 아버지를.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년 시기에는 얼마나 이게 스트레스가 됐나 몰라요.
5: 내 자신이 미워서요.
0: 너무너무 싫죠. 그러니까 오히려 반반심 때문에 나는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말자.
5: 맞습니다.
0: 이게 굉장히 내 인생에 저를 아주 꽉 붙드는 신념 같은 게 됐어요. 근데 있잖아요. 내 예수님 안 만났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2: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왜냐면 똑같았어요, 제가. 아, 예수님 믿기 전, 30살쯤 예수님 믿기 전까지 저도 방탕하게 살고 술 마시고.
5: 네. 왜냐하면 또 쌓인 게 많으셨잖아요.
0: 네, 쌓인 게 많고 아버지 보면 싫은데 나도 내 생활 보면은 별반 건전하게 뭐 사는 모습이 아니에요.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마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갔을 게 뻔해요.
2: 예수님 없었으면.
5: 지금은 정말 건강해 보이시는데요.
0: 네.
5: 나들씨 인생을 제가 보면 제가 그런 노래 가사를 알아요. 내 인생은 너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고.
0: 아.
5: 근데 나들씨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로 아주 극명하게 나뉘는 것 같아요.
0: 네네.
5: 우리 크리스찬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요.
2: 그렇죠. 네.
5: 그래서
0: 맞습니다.
5: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고통과 회복을 지나셨고요.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시면서 또 이제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나가고 그렇죠. 계시잖아요.
0: 네. 합정동의 개척을 하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개척 자금이 이제 없어서 그게 이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보기도 팀도 만들고 개척을 위한 그래서 이제 막 하나씩 차곡차곡 준비해가지고 저희 집 대출 받으려고 담보로 대출 받으려고 그랬는데 잘 되다가 마지막에 가서
5: 틀어졌군요.
0: 틀어졌어요.
5: 네.
0: 이제 길이 딱 막혔는데 그때 제 마음에 막 그 희망이 더 확 솟아나더라고요.
2: 네.
5: 막혔는데. 아니고요?
0: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그때 떠오르는 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오늘 너희는 하나님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잠잠히. 이런 말 하거든요.
5: 입 다물고 잠잠히요.
0: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아, 하나님 비단지기 하려나 보다. 그런 생각이 나면서 뭐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바로 그랬죠. 여보, 하나님 가만히 한번 있어 보라 했는데 우리 한번 어떻게 일하시나 보자. 그런데 정말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아버지가 잠깐 오래는 거예요, 집에. 그래서 외부로시나 그래서 갔더니 아버지가 특별히 뭐 사유도 없어, 이유도 없어요. 돈을 1,000,000원을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5: 근데 개척교회 하시는지는 알고 계세요?
0: 아니요. 전혀 모르고
5: 그것도 모르셔요?
0: 중보기도 하고 있을 때는 전혀 몰랐어요.
2: 이야.
0: 왠지 네가 필요할 것 같아서 써라.
2: 이야.
0: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제가 지금 교회 개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아버지 어떻게 이렇게 딱 필요한 걸 이렇게 맡겨주시냐고. 그러냐? 그러시면서 그래서 그 개척 자금 1,000,000원으로 우리가 음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녹음 관련된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녹음할 수 있는 장비들 그때 이제 미리 하나씩 하나씩
5: 그때 구입. 기분 엄청 좋으셨겠어요.
0: 그때 정말 신기했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어요.
5: 아이고
0: 한 번도
5: 한 번도
0: 아 갑자기 왜 주실까? 난 지금도 너무 신기해요. 야. 무슨 마음이 드셔서 아 정말
5: 아,
0: 우리 하나님이
2: 하나님이가 강권하신 거
0: 아버지까지 아버지의 마음까지 그렇게 움직이셔가지고
2: 우와.
0: 그렇게 변하게 하시나
2: 이야
0: 너무너무 신기해요
2: 놀라운 간증이네요 솔직히 혜원 씨나 저나 아버님이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0: 아,
2: 근데 아직 나도 씨는 지금 아버님이 살아계시는데 이러한 프로를 나오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겠지만은 한번 아버님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고 하면 무슨 말씀이 좀 있을까요?
0: 네. 아버지, 지난 일 생각하면 아버지가 너무 미웠죠, 제가. 진짜 아버지 죽이고 싶은 만큼 그런 묘했던 마음도 있는데, 그만큼 잘 해드리지 못한 시간도 길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 너무 죄송한 마음 들고, 왜냐면 돌아보니까 저도 참 나쁜 죄인이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버지 이제 연세도 많으시고 자 걷지도 힘들게 걷는 것도 힘드시고 그래서 아버지 늘 혼자 계셔서 늘 제가 걱정되고 염려되고 이제 아버지 더 자주 제가 연락드리고 찾아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예수님 더 깊게 믿으셔야죠. 아버지 사랑합니다.
6: 정말.
5: 이거 영상 영원히 남습니다. 아버지가 돌려보시고 돌려보시고 할 것 같아요.
0: 제가 작년에 아버지 예수 영접 기도를 시켜드렸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내가 아니면 아무도 복음을 전할 수 없을 것 같아가지고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목사인데 저한테 한 시간만 얘기 들어주세요. 마지막에 아버지 그러면 이제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아버지 천국 가는데 이제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그랬더니 하겠다고.
5: 한 시간만에요?
0: 네. 따라서 그래요? 기도하고 예수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이제 기도를 못하시니까 제가 예. 프린팅으로 주기도문하고 시편 23편하고 프린팅해가지고 식탁에 이렇게 넣어놓고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또 종종 식사하시다가 생각나시면 요거 시편은 요거 이불 밑에다 두시고 읽으시라고. 아버지에 대한 저의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5: 그렇죠.
0: 네.
6: 또 아버지가 그걸 거절하지 않으신 거는 네, 또 하나님의 네. 때가 네. 되지 않았는가 하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네. 네.
5: 사실 오늘 이 나들 씨를 모신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제 이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예요. 내가 아버지를 이렇게 바라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절에 내가 아버지가 그렇죠. 돼 있으시고 새 네, 네. 아이 아버지가 돼서 내가 이제 두 입장을 다 어우를 수 있는 상황이 되셨네요. 어떠세요? 아버지와 나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을 품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게 네. 실천이 삶 속에서 성공하셨는지 궁금해요, 진짜. 아들 셋이 만만치 않은 도전이거든요. 네.
0: 너무 감사하게도 네. 좋은 아들을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냥 성향이, 타고난 성향이.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트러블이 없었고.
6: 세상에.
0: 네.
5: 어떻게 한 번도
0: 단 한 번도 그렇게... 트러블이 없었습니다. 이 얘네를 사춘기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6: 네.
5: 한 번도 말다툼도 안 하셨어요.
0: 네, 네. 지금 막내가 중3인데
5: 네.
0: 한참 한 사춘기 지금 과정 중에 중3이면 거의 끝물이기도 할 것 같은데 지금도 너무 좋아요.
6: 와.
0: 네. 같이 살을 부비부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얘도 전혀 거부감 없이
6: 해외 토픽까지 무형문화재 같은 나들 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면서 자녀들과 함께 이야 자녀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한 몇 점짜리 아빠로 볼까 하는 생각도 해보셨는지요. 네.
5: 너무 궁금한데요.
0: 얼마 전에 어버이날 얘네들이 편지를 저한테
5: 네.
0: 부모님한테 편지를 이렇게 셋이 딱 썼는데
6: 기대됩니다.
0: 그 편지를 쫙 보니까 야 얘네들이 나를 진짜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구나.
5: 어머.
0: 아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5: 저 너무 부러워하고 있는 네. 거 보이시죠? 티났지요?
6: 얼굴에 행복이라고 써 있어요.
5: 자랑하셔도 될 것
6: 예,
5: 같아요.
6: 네 괜찮아요.
5: 네.
0: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았나?
5: 100점짜리 아빠시군요.
0: 네, 정말 저는 100점짜리가 된 것 같아요.
6: 네.
0: 된 것 같아요. 근데 제 역할보다 저는 아내의 역할이 사실은 거의 많은 부분 다 커버했다고 생각이 되죠.
6: 그렇구나.
0: 네, 저는 사실 풀어주는 역할은 하지만 절제하고는 단호하게 딱딱 선을 그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제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역을 우리 와이프가 했어요.
5: 아, 좋은 아빠가 마냥 네. 될 수 있도록
0: 네, 네,
5: 다 도와주셨군요.
0: 네.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하고 충돌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6: 있겠죠.
0: 네.
5: 왜냐하면 소소하게 다 엄마는 부딪혀야
0: 네,
5: 하거든요.
0: 네.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아이들의 그런 부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게.
5: 네.
0: 다 보여. 보이니까 그런 부분들한테 이제 애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다투는 경우가 있었고 그러면 내가 또 이제 거기 난 중재 역할을 하게 되니까 늘 나는 좋은 역할만 했어요 사실은
5: 그렇군요.
0: 집에서
5: 네. 네.
0: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렇게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가수로서 활동하니까 네. 참 사춘기 때 애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호감 가는 아버지 대중음악을 하니까 호감 가는 아버지
6: 역할 분담이 확실했네요.
0: 네, 확실했습니다.
5: 제가 이제 사춘기 아이 좀 엄마 대표로 시청자를 대표해서 네, 네.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워낙에 순하다고 하셨지만 그 사춘기 아이를 둔 아이들과 부모가 어떤 관계를 맺는 게 바람직할지 조언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제가 보니까 부모님은 자녀에 대해서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만 놔도 더 성공할 것 같아요.
5: 그게 안 돼요.
0: 네, 그게 안 되죠. 근데 예. 과도한 관심, 과도한 집착, 네, 그것들이 아이들한테는 그게 힘들게 되는 거라 그냥 아이들이 좀 내버려 두는 훈련, 그리고 걔네들 믿어주는 훈련,
5: 네.
0: 게임 많이 해도요 그냥 내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왜냐면 걔네들도 게임 많이 하면 안 좋다는 거 알거든요.
5: 네.
0: 저는 아이들한테 한 번도 게임 그만하라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심심하면 게임 좀 해. 오히려 이러거든요. 근데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거 알면요. 자기들이 조절하더라고요.
6: 아하.
0: 근데 그거를 누군가 옆에서 터치하고 간섭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시 때문에. 그래서 그냥 좀 아이에 대한 소유권을 내려놓는 것이 가장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5: 소유권을 내려놓는다.
6: 그렇죠.
5: 아, 너무 맞는 그 말인 것 같아요.
6: 소유권을 내려놓는 나들씨의 그 모습 속에서 제가 느끼는 것은 자녀가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의미는 자녀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하는 그러한 청지기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서 저한테는 엄청 감동입니다. 네. 그러한 말씀 속에서 제가 문득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시청자뿐만이 아니라 현대의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역할로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참 중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0: 저는 자녀들한테 든든한 백그라운드라고 백그라운드. 생각이 돼요.
6: 네. 네.
0: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의 길을 알아서 찾아갈 건데 그 찾아갈 때 뒤에서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 도와주는 역할.
6: 아하.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녀가 음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은 야, 네가 무슨 음악이냐. 아니면 야, 그거 해서 못 먹고 살아. 이렇게 뭔가 내 생각으로 제안하기보다는 그래? 뭐 한번 해봐. 네 재능이 있는지. 이렇게 정말 자기의 길을 찾고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한번 이렇게 부모님들의 지지를 얻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역할이 정말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5: 믿음과 격려로 응원해 주는. 오늘은요, 제가 쭉 이야기를, 나들 씨의 삶의 이야기를 들다 보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제 그 사랑을 자녀에게 마음껏 주고 있는 나들 씨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감격스러우면서 저희 프로그램 아버지와 나의 아버지의 어떤 이상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막 문득문득 들었어요, 듣는 내내. 이렇게 소감이나 저희 프로그램 앞으로 바라는 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0: 저도 제 아버지 얘기를 하는 것은 처음이에요. 그래서 방송을 사실은 준비 이렇게 하기로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어요.
5: 그렇죠. 조심스러우셨죠?
0: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내가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이게 과연 정말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될까. 근데 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면서 결국은 이 관계인데, 관계, 이 관계의 열쇠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내 아버지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하고의 관계, 또 사실은 자녀들은 부부의 관계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느끼니까 우리 부부하고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고, 그 모든 열쇠가 하나님이
5: 하나님 아버지
0: 하나님 아버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서 이렇게 가족들하고 아버지와 관계, 이런 관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3: 네.
0: 또 저의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런 어떤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6: 아유. 너무너무 말씀 감사하고요.
3: 네.
6: 시청자님들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지 않겠는가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인형의 꿈, 좋아 좋아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기예보의 가수 나들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 나들 씨와 함께 이야기하면서요. 마치 일기예보의 콘서트를 다녀온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덕분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좋은 어떤 조언을 얻은 것 같아서 든든합니다.
6: 다음 시간에도 따뜻하고 뭉클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5: 오늘 어려운 이야기까지 저희에게 함께 나눠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6: 감사합니다.
7: 기도하면 당장 내일 여실 것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어. 그래서 저희 집은 대사을 해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안이었었는데 점점 집안이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진정한 휴식이란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 하죠. 좋아하는 곳에 가고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나를 채우는 쉼이라고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서 추억이 담긴 노래 한 곡을 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두 시간 동안 마음이 가장 편해지는 쉼표 하나 콕 찍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였습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든 밤꽃 나무 아래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좋은 음악과 가요 속으로 함께합니다.

박정훈 씨의 노래 먼 훗날에 0306번 이상우 씨의 노래죠. 슬픈 그림 같은 사랑은 김미영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5781번 좀 덥긴 해도요. 초록과 함께 눈이 호강하며 간간이 부는 바람에 걷기 좋은 날씨예요. 오후도 빠샤! 빠샤! 아유 귀여운 기합 소리 빠샤 아주 좋아요. 근데 좀 덥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전 덥더라고요. 이 더운 날씨가 다음 주도 계속 될 듯한데 아무튼 여러분 시원하게 보내셔야 합니다. 김영희 씨, 5학년 조카와 청라 호수공원에 앉아서 놀고 있는데요. 나무 밑에는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네요. 계속 이런 날씨였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그늘에서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조카와 함께하는 시간. 시원함과 어우러지는 노래들 들려드리죠. 3040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자전거 탄 풍경의 노래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최윤수 씨, 최정현 씨, 엄연경 씨도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합니다. 0336번으로요. 아, 정말 멋지시네요. 자전거 여행하셨나 봐요. 조금 전에 자전거 탄 풍경 노래 들었는데 바로 자전거 탄 풍경을 느끼고 계시네. 남해 자전거로 한 바퀴 돌고 이제는 버스에 자전거 싣고 서울 올라가면서 가요 속으로 들어요. 아, 정말 시간 될 때 저도 해보고 싶은 건데. 조심해서 올라오세요. 아, 그 풍경 경치들 얼마나 좋았을까요? 부럽습니다. 아. 1156번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10년째 잘 듣고 있습니다. 아유, 그러셨군요. 1156님 정말 고맙습니다. 3019번으로 뭔가 힐링의 시간을 보내고 오신 듯해요. 요즘 남편과 사이도 안 좋고 농사일도 좀 힘들고 고창 산림대원들과 같이 대장산 갔다 왔어요 하셨는데, 예, 그래요. 기분 전환 싹 되신 건가요? 그러셨길 바랍니다. 원준이 사랑은 유리 같은 것, 이 노래는 01308887번으로도 신청하셨네요.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옛날 오랜 밤 악뮤의 노래 이재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9095번 요즘 마당에 핀 꽃들을 사진 찍어서 폰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배우고 있어요. 기계랑 친하지 않은 저로서는 어렵지만 완성이 되면 뿌듯하네요. 기계 접할 때 친숙하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또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건데 이게 시도할 때 좀 어렵긴 해요. 그렇죠?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9884번 먹골배 배속기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냉해로 가지에 배가 별로 없어요. 바람 불어도 떨어지고 까치도 쪼아 먹을 텐데 힝. 아, 작업 의욕이 막 떨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9884님 그래도 기운 내셔서 일단 작업 잘 마치셔야죠. 뭐 힘내십시오. 조정희 씨는 아들은 조기 축구한다고 장비빨로 그야말로 장비빨로 자기 방을 장식하더니 진짜 장식품이 되었습니다. 왜 안 하냐고 했더니 시간이 없다고 하네요. 앞뒤 말이 안 맞아요. 정말 안 맞아요. 보게 되면 참 답답해지죠. 그렇죠? 그런데요. 뭐 축구든 등산이든 캠핑이든 낚시든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또 재밌거든요. 아드님의 모습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사막 오장의 노래예요. 제2에게 이정재 씨의 신청곡입니다.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둘다섯의 밤배. 2271번으로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더 자두의 식사부터 하세요. 공주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아, 오늘 저녁 식사는 또 여러분 뭘 하시려나. 아무튼 식사부터 맛있게 잘 하시고 멋진 저녁 시간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6928번. 오늘 혼자만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셨네요. 더 더워지기 전에 나 홀로 북촌과 서촌 시내 구경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알찬 하루 보내고 귀가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출근 전쟁. 휴일은 왜 이렇게 짧은 거예요? 그러게요. 항상 그래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아쉬워요. 다들 그런 생각으로 지금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3682번. 정동진까지 둘러보고 인천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7월 전라도 광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강원도 여행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계획했답니다. 바다에 발도 담궈보고 가슴이 뻥 뚫리는 듯했어요. 아, 그렇군요. 광주 쪽으로 이사를 가면 아무래도 강원도 쪽 가기가 멀어지죠.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멋진 시간 보내셨네요. 이 바닷가에 모래사장이 확 떠오르고 그래요. 마침 이 노래 이금란 씨 0262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사연과 참 잘 어울리네요. 임영웅 모래알갱이.

다시 시작하는 거야. 조금 늦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노영실 씨가 신청하신 노래 김종환 존재의 이유였어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일요일 오후 함께하고 계십니다. 8509번으로요. 아버지 중환자실에 모셔놓고 강원도에서 서울을 가는데 음악들이 내 가슴을 울립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텐데 조심해서 오세요. 아버님도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부자 씨, 중랑천의 양귀비 꽃과 이름 모를 꽃들이 활짝 폈다고. 예, 양귀비 꽃은 뭐 알겠는데 이름 모를 꽃들, 정말 이름 모를 예쁜 꽃들이 참 많죠. 얘네들이 다 이름이 있는 거겠죠? 조영남 모란동백, 임주빈 씨가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NYPD 경찰학교 생도단에 합류하여 대학 졸업 후 남다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NYPD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최대 2만 달러의 학비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유연한 근무 시간, 풀타임 여름 인턴십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nypdrecruit.com을 방문하여 다음 오리엔테이션에 신청하세요.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FM 팝스 한동준입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방송된 만화 아기공룡 둘리에서 가수 지망생인 마이콜이 둘리가 얹혀 살던 고길동의 옆집으로 이사오자 고길동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휴, 이제 뒷집에 보이조지만 이사오면 되겠구만. 컬처클럽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보컬리스트 보이조지가 화장을 진하게 해서 여자로 생각했었죠. 1961년 6월 14일 영국 켄트주에서 태어난 보이조지도 어느새 65살이 됐네요.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